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네네.
0: 자, 오늘은요. 가정 영어로 또 출발을 해봐야 되는데요.
1: 그쵸?
0: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이 중학생 아들을 위한 저축 팁 파트 1인데요.
1: 네. 요즘에 진짜 난리예요.
0: 맞아요. 이 뭐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어린 나이부터 그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1: 경제 관념에 대해서.
0: 공부라기보다는 투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만약에 너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노력을 해서 받아야 되고 이거를 대신에 불리려고 하면은 너가 뭘 해야겠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어렸을 때부터 하는 좀 교육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그런 좀
1: 붐이에요.
0: 붐이 불고요.
1: 네, 저도 지금 아직 아이가 어리긴 하지만 진짜 그 경제 관념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정보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니까
0: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나 또 AI 시대이다 보니까 투자 관련해가지고 좀 그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1: 그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0: So,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베이직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오,
1: 오.
0: 그러니까 용돈을 주기는 주는데, 그걸
1: 네.
0: 그냥 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1: 저희 애도 맨날 엄마 그때 할머니가 줬던 돈 어디 갔어?
0: 아.
1: 이러면서 엄마한테 맡겨 이제 이러니까는
0: 저기, 어디 갔죠?
1: 기억을 너무 잘하는 때가 왔어요,
0: 아,
1: 이제.
0: 그렇군요. 이제는.
1: 이제는 조금 제가 저도 이제는
0: 맡기세요.
1: 예,
0: 에이, 그렇습니다.
1: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오,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라는 교훈을 딱 주죠.
1: 야.
0: 요거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되고요.
1: 네.
0: 하게 될 겁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1: 아들의 용돈 저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러 가보겠습니다.
0: 오케이.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2: Hi, mom.
1: 아우, 예. 그래요. My son?
2: Yeah.
1: Did you save money?
2: Money,
1: Money, yeah, money.
2: my
1: Save,
2: allowance.
1: no, no. 그 save money.

0: 돈을 쓰다니. 자, are you, son, are you saving your money every week? 자, 나쁘지 않아요.
1: 네.
0: 이거 충분히 통합니다. 자, 그렇지만, 용돈이란 아~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1: 아, 이거 배웠었어요.
0: Allowance, right?
1: 네. 네.
0: 아~ 뭔가 허용해준다라는 느낌? 그렇죠? Allow 한다는 게, 어, 허용하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
1: 네.
0: 있기 때문에요. Allowance. 당신이 쓸 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allowance라고 하는 게 용돈이고요.
1: 네.
0: 자, 참고로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어, 이상하다, 나는 어, 이런 거 아니라 다른 단어 알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 무슨 머니라고 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용돈 중에?
1: 왁스의 머니 알아요.
0: 어허?
1: 머니, 머니.
0: 노래 말고요. 노래 말고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해서 주머니.
1: 아, 포켓몬이에요?
0: 한번 써보실래요?
1: 포켓.
0: 양심적으로 스펠링은?
1: 예, 그럼요. 오케이. 아유, 걱정 마세요. 아껴만 주시고.
0: 오케이. 자, pocket money.
1: Yes.
0: 맞습니다. 자, 이것도 용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쓰는

0: 읽을 때도 allow가 아니라 allowance예요. 그래서 allowance. 주의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예.
0: Allowance, allowance.
1: Allowance, allowance.
0: 네. 자, 그리고요, 보세요. Are you saving 하고 있어? 너 저축하고 있어? Your allowance를.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왔죠?
1: Every week.
0: Every week을 그렇게 알아두셔도 되는데 every 뒤에 명사를 바꿔주면은 매 뭐뭐마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Month?
0: Every month.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네.
0: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짐에 가. 나 헬스장에 간다.
1: 오.
0: 매주 혹은 주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헬스장에 간다. 헬스장이 뭐예요? 그냥?
1: Gym.
0: Gym. The gym, right? 그럼 어떻게 해요?
1: I go gym.
0: I go to the gym.
1: I go to the gym.
0: 매주마다.
1: Every week.
0: Every week. That's it. I go to the gym every week.
1: Yes.
0: How about this? 그녀는 검진을 받는다. 오. Okay? 매달. 혹은 달마다. 자, 여기서 검진을 받는다는 표현을 아예 드릴게요.
1: 네.
0: Alright? Check-up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1: 아, check-up? 들어봤죠.
0: Check-up을 get 한다라고 해요.
1: 네.
0: 그녀는 check-up을 받는다. 그러면은?
1: She gets check-up.
0: She gets a check-up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1: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0: 그렇죠.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자, 이거는 이 응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좀 알았으면 해서 가져와 봤어요.
1: 네.
0: So, get a checkup 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정말 검진을 받는다.
1: 맞다.
0: Okay. 몸 검진 받는 걸 얘기를 하죠.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I go to the gym every week.
1: I go to the gym every week.
0: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1: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0: 네. 이거 어려운 패턴이 아니고요. Every 뭐가 정말 쉽습니다. 뭐냐면 매일이 뭐예요? 매일.
1: Every day.
0: That's it. Every day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1: 아, 그러네요.
0: Every day에 day가 나온 거죠. 그렇죠?
1: 그것도 띄어쓰기 하나요? Every day고 되는가요?
0: 그렇죠. 매일, 매일이라는 부사로 쓸 때는 그렇게 써야 맞죠.
1: 그럼 every 붙여서 쓸 때는 뭐였죠?
0: 그건 형용사였죠. 일이 더 복잡해져요. 잠깐.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요.
1: 네.
0: Every day 띄어야 됩니다.
1: 네.
0: 얘처럼. Alright? 자, 그럼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1: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0: Alright. 자, 두 번째. 그랬더니, 그럼요. 이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요. 용돈 대부분은 게임에 써요.
1: 저런.
0: 맙소사.
1: No, I most of it. 여기서 끊어볼까요? 괜찮았죠?
0: I like that.
1: 이거는 allowance고. 그죠? 이시 allowance고. allowance의 대부분을.
0: 쓴대요. 어디에?
1: 게임으로 씁니다.
0: 오케이?
1: 쓰다.
0: 돈을 쓰다.
1: 쓰다. 돈을 쓰다. 돈을 쓰다.
0: 시간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을 보내거나
1: 돈을 쓰고. 스펜드. 예, 스펜드.
0: 굉장히 글씨가 커졌네요.
1: 신나가지고 제가 원래 유즈 쓰려고 그랬거든요.
0: 아,
1: 사용하는 거니까요.
0: Alright, 뭐 유즈도 나쁜 건 아닌데
1: 예, 예.
0: 자 보겠습니다. No, I spend it 쓸 수도 있었지만 예. I spend most of it. On games. 자, 정답 맞습니다. Spending again. 뭐 돈을 쓰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1: 네.
0: 자, 오늘은 사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소개하는 표현이에요. 바로 most of something입니다. Alright. So 난 그걸 다 쓴다가 아니라 most of something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의 대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남겨놓거나 저축을 하고 있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 아, 그래요?
0: Right. 그래서 그것의 대부분, 용돈의 대부분. 자, 예를 들어서 그 돈의 대부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 그 돈의 대부분이요? Most of the money.
0: 그렇죠.
1: 아.
0: Most of the money. Most of the money. How about this? 그들의 대부분.
1: Most of them.
0: 그렇죠. Most of them.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네.
0: 자, 그래서 걔로 문장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돈의 대부분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Most of the money is 내 것?
1: Mine.
0: Mine. 이렇게 문장을 또 만들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자, 그들의 대부분은 학생들이다. 그러면 Most of them are
1: students.
0: students.
1: Yes.
0: 이렇게 또 문장화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얘를 주어로 보내는 거군요.
0: 주어로도 쓸 수 있죠. 그 목적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0: 네, 요거까지 제가 좀 욕심을 낸다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1: 알아는 두겠습니다.
0: 야, 알기만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1: 열심히 기억할게요.
0: 읽어볼게요. You guys. Most of the money is mine.
1: Most of the money is mine.
0: Most of them are students.
1: Most of them are students.
0: 자, 근데 여기는요. Most of it. 이 most of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은 네. 패턴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돈을 쓴다고 하죠.
1: 예.
0: 근데 저 game에다가 써요 이러잖아요. 에? 어디에 쓴다 할 때 전치사 뭐 있어요?
1: on.
0: yes. 이걸 쓸 줄 알면 진짜 딱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은 그냥 원래 영어 할 줄 아는구나. 오. 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1: 예.
0: So spend A on B 하면 A를 쓰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이제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
0: 여기는 뭐 a lot of money, 뭐 $500,

0: Too much what?
1: 그러면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0: Don't spend too much money.
1: 그것에, 그러면 그것에.
0: Of it. On it.
1: On it. Alright?
0: 네.
1: 그럼 어떻게 돼요? Hey,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이러면, 야, 거기에
0: 아.
1: 돈 너무 많이 쓰지 마. 너무 많이 쓰. 우리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아닌가요?
0: 죄송합니다. 예. 혼이 많이 나네요, 오늘. 예.
1: 오케이. 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So, 요렇게. 그리고 저기에 끊어주세요.
0: 여기 맞나요?
1: 그렇죠.
0: Yes.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pent $50 on socks.
0: I
1: spent most of it on games.
0: No, I spent most of it on games.
1: 그렇죠. 비디오 게임즈를 얘기를 하겠죠.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0: 네.
1: 아이고, 이런, 이러면서,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자, 혹은 엄마가 얘기하는
0: 예.
1: 거죠.
0: Oh dear.
1: Oh dear.
0: A penny saved is a, earned.
1: 자, 얘도, 뭐야, 이거 구조가 왜 이래? 이럴 수 있죠.
0: 그쵸.
1: 얘도 속담입니다.
0: 오!
1: 이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0: 자,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얘가 동사네요. 예. 네. 그니까, 쬐끄만 돈 모은 쬐끄만 돈이, 그거를 태산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페니가 그 완전 쬐끄만 돈이잖아요. 센트 같은 거.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뭔가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느낌? House earned.
1: 오케이. 자, 아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 티끌 모아 뭔가 태산이다. 이게 그러니까 예. 작은 거 모아서 뭐 큰 거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게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그쵸. 생각할 수 있는데요.
0: 예.
1: 이거는 다릅니다. 보여드릴게요.
0: 예. 어?
1: 똑같이 펜입니다.
0: 아, 그래요?
1: A penny saved 된 거는 결국에는 penny earned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hold on. 펜이부터 알아야겠죠. 이 펜이는 저기 써 있죠? 1센트 동전. 어떻게 보면 이 돈의 단위 중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은 작은 단위죠.
0: 우리나라로 치면은 10원.
1: 뭐 10원, 뭐 1원이 있다면 1원?
0: 1원은 없어요.
1: 아, 없나요?
0: 예, 예.
1: 오케이. 그래서 뭐 10원 정도 예.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10원. 돼요. 오케이? So, 이 일단은 딱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이거예요. 세이브하는 게 뭐죠?
0: 세이브는 저금하고 저축하는 거죠.
1: 맞아요. 그냥 이거를 그냥 툭 버리거나 이렇게 안 하고 갖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1: So a penny 사실은 이거는 a penny that is saved. That is가 생략이 된 건데
0: 아.
1: 그렇게 되면 문법으로 제가 따지면 너무 고급으로 올라가요.
0: 네.
1: 그래서 penny 근데 안 버리고 그냥 갖고 있던 그 penny가 결국에 내가 얻어낸 페니가 되어버린다. 가치가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잠깐만 이거 조금 모으면은 하우스가 된다. 말은 돼요.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도 말이 되는데 그냥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오케이?
0: 속담이니까요.
1: 네, saved를 earned, 얻어진 것으로 네. 단어를 바꿈으로써 오히려 거기에 가치를 넣은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뭔가를 earn하는 건 단순하게 이렇게 get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0: 그쵸.
1: 뭔가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penny saved 한 거는 그냥 갖고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거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penny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0: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뜻이
1: 가장 가깝게. 예, 그러니까 결론은 저축해.
0: 그제.
1: 라는 뜻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0: 작은 돈이라도 허투루 보지 않고.

0: 연습.
1: 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0: 네.
1: 들어서, 이런, 그건 좋지 않네. 한마디로, 좋게 들리지가 않는다. 이건데요. 요거, 어떻게 보여드리고 연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0: 오케이.
1: How about that? Right? You
0: 챌린지.
1: guys too. Check this out. 자,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이런, 어떻게, 좋은 그 소식이 아니네.
0: Oh dear, that's not good.
1: Alright. 저기, 너무,
0: 너무 갔어요?
1: 자, 두 번째는,
0: 네.
1: 아이고, 이런, 밖에 비가 오고 있네.
0: 이거는 좀 할머니 쪽으로 갈게요.
1: 오케이?
0: 네, 빨래 널어야 되는데 비가 오는 상황으로. Oh dear, it's raining outside. 이런
1: 아,
0: 느낌으로.
1: 아주 좋습니다. 역시 연기가 중요해. 아이고, 이런, 감탄사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어우자.
1: 그쵸,
0: 근데
1: 예.
0: 이거를 지금 중학생 아들이 깨우쳤다는 건 대단한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래도
0: 예.
1: 안다는 거.
0: 그쵸. I know, but it's not easy. 쉽지 않아요.
1: 뭐 하는 게요?
0: To money. 돈을 save 하는 거.
1: 오케이.
0: 예, save 하겠습니다.
1: 정답. 그렇죠. So save는 아까 전에서도 링캉만 만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문법책에 무조건 나와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0: 네.
1: 자, it's 형용사다. to 동사원형.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공식 같잖아요. 좀
0: 어려워질
1: 지루해 보이는
0: 거예요.
1: 거 저도
0: 네.
1: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어떤 행동하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인 건지 형용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게 쉽다라고 얘기한다든가 공부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0: 네.
1: 아니면은 뭐 축구 뭐 게임을 할때 그게 뭐 지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어떤 행동을 형용사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it's 형용사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거가 이 행동하는 게 alright so it은 해석을 하지는 않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돈을 모으는 거 저축하는 것은 쉽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슬기 씨는 원래 그런 걸잘 모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0: 그쵸.
1: 돈 모으는 거 쉬운데
0: 그게 뭐
1: 이렇게 하면
0: 어렵니?
1: 그럼 어떻게 할것 같아요 쉽다
0: It's easy
1: 돈 모으는 거
0: to save money.
1: that's it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how about this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다. 어떻게 해요?
0: It's not difficult
1: difficult. 오케이. 이해하는 게
0: to understand.
1: 그렇죠. That's it.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이렇게 부정문도
0: 오,
1: 쓸수 있는 겁니다.
0: 이렇게 긴 문장을 간단히 해결하다니.
1: Of course.
0: 네.
1: So 이 save 하는 거, 이 understand 하는 게 도대체 어떤지 이걸 형용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0: 네.
1: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It's easy to save money.
0: It's easy to save money.
1: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0: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1: 네. 자, 그리고 요거 참고로 질문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0: Yes.
1: 질문형은 it하고 비동사 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it's easy to learn English. 누가 그래요? 그죠? 그럼
0: Yes.
1: 영어를 배우는 거는 easy하다 아니에요?
0: 맞아요.
1: 근데 질문을 하려면 이렇게 스위치를 해서 쉽나요? Is it easy? 뭐 하는 게?
0: 영어
1: To
0: 배우는 게.
1: learn English 하는 게.
0: Yes.
1: 그쵸? 자, 읽어볼게요.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There you go.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gets a checkup every year.
1: 자, 하나 더요. 너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너는 너의 용돈을 모으고 있니? 매주?
0: Are you saving money?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1: 그죠, every week?
0: Yes.
1: Alright, 읽어볼게요. I go to the gym every week. She gets a checkup every year.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Alright, 다음은요? Oh dear. Right? 자, 보고 연기하셔도 됩니다.
0: Yeah.
1: Oh, 이런, 그거 좋지 않네.
0: Oh dear, that's not good.
1: That's not good.
0: Yeah.
1: Oh, 이런, 밖에 비가 오네.
0: Oh dear, it's raining outside.
1: There you go. 하나 더요. 어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자 이거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 이런 일단.
0: Oh dear.
1: 자 save than penny는 earn than penny야.
0: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1: Very nice. 읽어볼게요. Oh dear, that's not good. Oh dear, it's raining outside.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어,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3: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2: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3: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4: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0: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4: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Oh, stop playing game.
4: Give me some more allowance.
0: No. Save money.
1: 아, great job, you guys.
0: 정말 대단하십니다.
1: 오늘부터 깔끔합니다.
0: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네, 마유는 금요일에 돌아와라는 문장이었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예, Mayu is coming back on Friday.
1: 그렇죠. 이거는 확정된 미래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ing를 썼죠. Oh, Mayu is coming back on Friday.
0: Yes.
1: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0: 네.
1: Every 명사. 대신에 이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번, 뭐뭐마다 라는 네. 뜻으로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내 용돈을 매주 받아. 난 내 용돈을 매주 받아.
0: 오호.
1: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0: together next time. Oh, it's more fun watching it with you. Sounds good.
1: Oh, is Kevin still sleeping?
0: I was chatting away that I forgot about my son. Could you check on him?
1: Kevin! It's high noon! Wake up!
2: Christine...
1: What did you say? I'm going in, Kevin! Kevin? Oh no! You're in a cold sweat!
2: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0: Oh, Kevin! How long have you been like this? You should have told us.
2: I tried calling several times, but you guys were so busy chatting.
0: Oh, I'm sorry, you poor thing. Let's go to the doctor.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그런 날 있잖아요. 몸이 막 아픈 것까지는 아닌데 딱 아침에 일어나면 아, 내 컨디션이 100%가 아니다. 이럴 때 쓰는 되게 재미난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그런 날에 꼭 쓸 수 있는 그 표현, 오늘 카툰 속에 있는 생생한 다른 영어 표현들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한 장면씩 시작해볼까요? 식사 준비를 하며 어제 본 드라마 얘기에 한창인 케빈 어머니와 크리스틴. 어제 너 드라마 봤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크리스틴은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보다 조연이 더 멋있다, 더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케빈 어머니도 동의하시네요. I agree.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또는 의견에 동의하는 표현이 agree잖아요. I agree라고 할 수도 있고요. I couldn't agree more. 더 이상 내가 동의할 수 없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는 I feel the same way. 나도 똑같이 느낀다. I'm with you.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동의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연이 엄청 매력적인가 봐요. 근데 케빈은 아직 자고 있어요? 아이고, 케빈 엄마가요. 드라마 얘기하느라고 케빈도 그냥 깜빡하셨습니다. Could you check on him? 가서 좀 볼래? 하고요. 어머니가 부탁을 하시죠. 이렇게 우리 check on이라는 것이 뭐뭐를 확인해보다 또 뭐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I'll go and check on the kids. 내가 가서 애들이 잘 있나 보고 올게. 이런 말 할 때도 check on 쓸 수 있고요. Could you check on the order? 저희 주문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할 때도 check on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틴이 갔죠? Knock, knock, knock. Kevin, it's high noon. Wake up. 케빈, 해가 중천에 떴어. 어서 일어나. 막 똑똑똑똑 깨우고 있습니다. High noon에서 이 noon이요. 12시인데 정오, 낮 12시입니다. 그러면 또또또 시간이 지나서 밤 12시, 우리 자정이라고 할 때는 midnight 쓸 수 있죠. noon, midnight 함께 알아두시고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뭔가 케빈은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크리스틴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죠? 뭐라고? 아니, 나 그냥 들어간다 하고 딱 들어갔더니 식은땀을 케빈이 막 흘리고 있어요. You're in a cold sweat. 무슨 일이에요?
4: 나 몸이 좀 안 좋아.
3: 가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재밌게도 weather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이 표현은요, I'm feeling, 나는 느끼는 중이다. under는 뭐뭐 아래잖아요. the weather, 날씨. 날씨 아래에 있는 걸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뭔가 비구름 같은 게 이렇게 쭉 내려앉으면 내 위로 몸이 뭔가 그쵸, 무겁고 찌뿌드도 꼭 아프지는 않아도 우리 흔히 말하는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걸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이라고 표현합니다. 의미 생각하면서 함께 말해볼게요.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 번이요.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아, 몸이 좀안 좋아. 케빈 엄마도 놀라서 막 뛰어오셨죠. 아니, 언제부터 그랬어? 아프면 엄마를 불렀어야지. 막 이렇게 야단은 아니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아니, 불렀는데요. 수다 떠느라고 내 목소리가 안 들렸나 봐요. 아우. 어떡해요. 수다 떠느라 아픈 케빈을 알아채지도 못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잘 간호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아픈 건 아니지만 몸이 왠지 좀안 좋을 때. 나 몸이 좀안 좋아.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입니다. 비슷한 표현 우리 배워볼까요? 아, 오늘 뭔가 안 좋아. 비슷한 표현이죠. 뭔가 아픈 건 아니지만 컨디션이 안 좋고 기분도 왠지 좀 처지는 것 같고 뭔가 안 좋다 할때 쓰는 게 feel off 입니다. I'm feeling off today. 오늘 내가 아니야. 내 자신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 되겠죠. I'm feeling off today. 자,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 오늘따라 왜 이러죠? 머리가 멍하기도 하고, 몸도 왠지 불편하고, 아, 오늘 뭔가 안 좋아.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feeling off today. I'm feeling off today. Good job. 그런가 하면요. 나 감기 기운 있어요. 어떤 질병의 증상이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I'm coming down with the cold. Come down with가요. 그런 증상을 겪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뭐뭐한 기운이 있다. 그죠? 이럴 때 I'm coming down with the 하고 증상이나 질병 같은 거 얘기해 주면 되겠죠. I'm coming down with the cold. I'm coming down with the cold 입니다. 자, 그럼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코가 맹맹 하고 목도 가렵고 기침도 자꾸만 나와요. 아, 어제 학교에서 좀 춥더라니 감기 걸린 건가? 나 감기 기운이 있어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coming down with the cold. I'm coming down with the cold. Good job. 오늘은 몸이 편치 않을 때 쓰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아픈 건 아닌데 우리 몸이 좀 그렇다, 찌뿌드다, 나 컨디션 안 좋다 할때 쓰는 표현이 feel under the weather 또는 feel off가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할 때, I have a cold도 좋지만, I'm coming down with the cold. 이런 표현도, 생생한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배운 내용들 적재적소에 꼭 사용해 보셔야 진짜 내거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Welcome to EBS의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조금 더 영어 발음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 쉬운 방법 선생님이 전수해 줄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을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고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Table. I left your phone on the table. Possible. Is it possible to book online? Available. There are no rooms available.
0: Okay, 여러분. 오늘의 표현들 잘 들었나요? 어떤 단어들 나왔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표현 나왔습니다. Table. Possible, available. 어때요? 오늘의 공통점도 바로 찾을 수 있겠죠? 마지막에 지금 다 BLE로 끝나고 있네요. 우리 저번 시간 수업 기억한다면요. 저번 시간에는 PLE로 끝나는 그런 단어들 어떻게 발음하는지 배웠는데요. 오늘은 B 차례입니다. 자, BLE로 끝날 때 역시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불이라고 생각하기 좋은데요. 불로 그리고 표기도 당연히 하고 하지만 진짜 영어 발음상 자연스러운 발음은 ball에 가깝다는 거. ball이라는 거. 또 역시 한글로는 벌이라고 선생님이 써놨지만요. ball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버 말고 보, 오 발음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ball, ball. 이런 느낌이거든요. 리을은 약하게, 벌 말고 뻐 이 정도거든요. 자, 그러면 영어 발음이 정말 확실하게 자연스러워져요. 같이 한번 단어들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요, table인데요. 이 부분, table 이렇게 정직하게 하면 너무 어색하답니다. table 아니고요, table, 뻐. Alright, 굉장히 가볍죠? 예문 볼게요. 예문 좀 긴데요. 내가 네 휴대폰 탁자 위에 올려뒀어. 올려놨어. I left your phone on the table. 뭐 이렇게요. 정말 여러분 자연스럽죠? 할 수 있겠죠? I left your phone on the table. Alright, 두 번째 단어는요. 가능한이라는 표현입니다. 긍정적인 표현이네요. possible 그리고 어떻게 발음한다? ball을 좀 가볍게 possible 이렇게 너무 불이라고 하진 마세요. 그럼 많이 이상합니다. possible. Alright, 예문 볼게요.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것도 possible 한가요? 가능한가요? 이렇게 문의를 해볼까요? Is it possible? 뭐가? To book online? 온라인으로 booking, 예약하는 거 있죠? 예약하는 게 가능한가요? Okay, BLE 발음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이번엔 좀 단어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일단 뜻은요. 이용 가능한이란 뜻이에요. 발음 Avail 다음에 ball 챙겨주면 돼요. Available. 무언가가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비어 있거나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Available. 예문 볼까요? 우리 예를 들어 여행 가서 호텔 같은 데 갔을 때요.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방이 없습니다. 방이 지금 다 찼습니다. There are no rooms available. Ball. ball 발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available 아니고요. available. 오케이. 그럼 우리 이 BLE 발음 직접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러 한번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오케이. 오늘 배운 표현들 그러면 우리 발음 큰 소리로 여러 번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연습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는요. table 아닌 table. 정말 많이 쓰는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발음 듣고 자연스럽게 따라해 주세요. table. table 또는 버 또는 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죠? table. 굉장히 가볍게요. One more time. table. 아주 좋아요. 자, 두 번째 단어는요. 가능한. 바로 듣고 따라해 주세요. possible. One more time. possible. Good job. 자, 마지막 단어는요.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용 가능한이라고 단어 뜻도 기억하면서요. available입니다. 바로 갈게요. available. One more time. available. Great job. 자, 이 단어들 그럼 예문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내가 네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려놨어. 탁자, table 위에 올려놨어. 여기 부분 주의하세요. 자, 문장 갑니다. I left your phone on the table. Phone, table. Good job. One more time. I left your phone on the table. Phone, table. Great job.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 문장도 좀 긴데요.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것도 possible 가능한가요? possible 아니고요. bo. 이 발음 주의하면서 갈게요. Is it possible to book online? Book line. Great. 한 번 더요. Is it possible to book online? Book. 그렇죠. 여러분 차례 때 큰 소리로 하고 있죠? 선생님이 다 보고 있어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용 가능한 방이 없습니다. 바로 갈게요. There are no rooms available. Available. Great. One more time. There are no rooms available. Available. Great job.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BLE 발음 이제는 우리 뭐 이렇게 가볍게 자연스럽게 잘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Table. Table. I left your phone on the table. I left your phone on the table. Possible. Possible. Is it possible to book online? Is it possible to book online? Available. Available. There are no rooms available. There are no rooms available.
0: 불 아닌 뭐 기억하기 어렵지 않겠죠?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시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이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한번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0: sick. S-I-C-K. Sick. Sick. Fever. F-E-V-E-R. Fever. Fever. Cough. C-O-U-G-H. Cough. Cough.
1: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illness, 질병 이 편이에요.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아픈지 영어로 한번 배워볼까요? 첫 번째는 sick, 아픈 병든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sick 해본 적 있죠? 그러면 우리는 take some medicine, 약을 먹어야 돼요. sick. 그 다음은 fever, 열이란 뜻이에요. 몸에 열이 많이 나면 몸이 아주 뜨거워져요. fever. 그 다음은 cough, 기침 또는 기침하다예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cough를 많이 해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아픈, 병든, sick. 친구들 앞에 S 발음이 sick이 아니라 sick예요. Sick. Good job. 열, fever. 자, V 발음 정확하게 해보시고요. 그때 R 발음 해볼까요? Fever. 잘하네요. 기침, 기침하다. Cough. 자, 끝에 GH는 F 발음이 나요. Cough.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0: Sick. Sick. Fever. Fever. Cough. Cough.
1: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다시 배워볼까요? If you are sick, go to the hospital.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맞아요, 여러분. 아프면 안 되죠. 아프면 병원 가세요. It's not scary. 무섭지 않아요. 뭐뭐 하면 if you are sick 이렇게 쓰면 돼요. Okay, it's your turn. If you are sick, go to the hospital. Well done. Why do you have a fever? 왜 너는 열이 나니? 열이 나면 빨리 약을 먹던지 병원을 가던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왜 뭐뭐가 있니? Why do you have?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면 돼요. 자, it's your turn. 말해볼게요. Why do you have a fever? Good job. Next, I am coughing because I am cold. 나는 추워서 기침을 하고 있어. Do you have the flu? 감기 걸렸나요? 자, cough는 기침하다예요. I am coughing은 기침을 하고 있다예요. 자, 나는 춥다는 영어로 I am cold. 여러분, 같이 말해볼게요. I am coughing because I am cold. Excellent. 이제 단어를 더 배워볼게요.
0: Hurt. H-U-R-T. Hurt. Hurt. Headache. H-E-A-D-A-C-H-E. Headache. Headache. Stomach ache. S-T-O-M-A-C-H-E. O-M-A-C-H-A-C-H-E. Stomach ache. Stomach ache.
1: Our next word is hurt. 아프다 또는 다친이에요. 친구들 이 여자처럼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hurt 한 적 있나요? Be careful. 그 다음은 headache, 두통이에요. 머리가 너무 아플 때 우리는 두통이라고 말하죠. headache. 그 다음은 stomachache, 복통이란 뜻이에요. 배가 너무 아플 때 우리는 we have a stomachache. Okay, very good everyone. Let's practice some more pronunciation. 아프다, 다친, hurt. 친구들,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hurt.

0: excellent. 두통, headache. 자, 가운데 D 발음은 잘안 나요. 부드럽게 내보세요. headache. That's right. 복통, stomach ache. 친구들, stomach랑 ache를 붙여보세요. stomach ache.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Hurt, hurt. Headache, headache. Stomach ache, stomach ache.
0: 예문을 더 볼게요. How did you hurt your leg? 어떻게 다리를 다쳤나요? 걱정되는데요. I'm worried. 여러분, hurt, 다치다예요. How did you hurt your leg? 어떻게 다쳤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같이 practice 해볼게요. How did you hurt your leg? 잘했어요. 제 억양을 잘 따라하고 있나요? 그 다음, I need some medicine because I have a headache. 나는 두통이 있어서 약이 필요해. You have to take medicine immediately. 즉시 먹어야 돼요. 자, I need는 뭐뭐가 필요해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통이 있다는요. I have를 써요. 난 가지고 있다. I have a headache. Okay, now it's your turn. I need some medicine because I have a headache. Wow, 이제 긴 문장도 아주 잘하는데요. Good job. If you eat too much, you'll have a stomach ache.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 있을 거야. 맞아요, 여러분 적당히 먹어야 돼요. 알겠죠? 안 그럼 체해요. 얼마나 아픈데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If you eat too much, you'll have a stomach ache. Wow, you guys are improving every day. 그럼 우리 같이 review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1: Sick, sick. Fever, fever. Cough, cough. Hurt. Hurt. Headache. Headache. Stomach ache. Stomach ache.
0: 친구들, 오늘도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everyon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Unit 1. A. Let's go. Phonics chant A. A, A, A. A. Apple.
1: A. Apple.
0: A. Alligator.
1: A. Alligator.
0: A. Animal.
2: Hello everyone, 친구들 안녕.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 온 걸 환영해요. 저는 Sunny예요. I'm Sunny.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건데요. 친구들, 우리 재미있는 소리 친구들 만나볼 준비 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오늘 만날 첫 번째 알파벳 바로 A예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말해 볼까요? A. A. A. Very good. 근데 A가 두 개나 있어요. 네. 영어에는요. 큰 대문자 A, big A가 있고요. 작은 소문자 A, small A가 있어요. 그럼 친구들, A는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Sunny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 아, 아. Very good. 친구들, 그럼 우리가 A로 시작한 단어를 한번 같이 말해볼 건데요. 빨간색이고 먹었을 때 아삭 아삭 소리 나는 과일인데요. 이것은 뭘까요? 네, 사과. 사과 영어로 A로 시작해요. Apple. Apple. Apple. Very good. 또 A로 시작하는 단어. 이것은 우리가 동물원에 많이 볼 수 있어요. 코끼리, 사자, 호랑이. 이것들을 우리는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동물, 영어로 animal, animal, animal. 너무 잘했어요. 또 A로 시작하는 단어, 이것도 동물원에서 볼 수 있어요. 초록색이고 천천히 다가오는 좀 무서운 동물인데요. 네, 악어, 악어도 A로 시작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Alligator. Alligator.

0: Alligator. 또 A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주 작은 곤충이고요. 다리가 6개 달렸어요. 네, 개미. 개미도 아로 시작해요. 한번 들어봐요. Ant. Ant. Ant. 너무 잘했어요. A로 시작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멀리 해외여행 갔을 때 타고 구름 사이로 날아가는데요. 네, 바로 비행기예요. 비행기 영어로 at로 시작해요. Airplane. Airplane. Airplane. 네, 너무 잘했어요. A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 바로 구급차예요. 친구들, 우리가 아플 때 빨리 병원 가야 되잖아요. 구급차를 타고 가는데 구급차 영어로 ambulance. ambulance. ambulance.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써니가 알려준 단어를 우리가 쭉 큰 소리로 한번 발음해 볼게요.
1: Let's go. Phonics chant A.
0: 이렇게 많아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이 단어를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Let's go! Hi, Logan!
2: Hi.
0: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친구들과 함께 할 로건이라고 해요. 로건, 우리 써니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알파벳 A를 배웠는데요. 로건, 우리 큰 A 뭐라고 하나요?
2: Big A.
0: Very good. 그리고 작은 소문자 A는 뭐라고 하죠?
2: Small A.
0: Yes, small A. Logan, what sound does the letter A make?
2: A, A, A.
0: 네, A, A, A. 아주 잘했어요.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바로 사과였는데요. 우리가 먹을 때 아삭아삭 소리 나는 사과, 영어로 뭘까요?
2: Apple.
0: Very good. 여러분, 사과, 영어로 apple. 자, 우리 한번 세 번씩 따라해 볼게요.
2: A, A, apple.
0: 한 번 더.
2: A, A, apple.
0: One more time.
2: A, A, apple.
0: Very good. 또 A로 시작하는 단어 있죠? 우리가 동물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Animal, 동물이란 뜻이에요. 세 번씩 한번 따라해 볼게요.
2: A, A, animal. A, A, animal. A, A, animal.
0: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어, 악어를 배웠는데요. 악어는 영어로 alligator. 세 번 한번 말해 주세요.
2: A, A, alligator. A, A, alligator. A, A, alligator.
0: Very good. 그럼 로건, 아주 작은 곤충이에요. 그리고 다리가?
2: Ant.
0: 오, 맞았어요. 자, 개미, 영어로 ant.
2: A, A, ant. A, A, ant. A, A, ant.
0: Very good. 자, 이제 로건과 함께 비행기를 영어로 말해볼 건데요. 로건, 우리 비행기 영어로 아까 뭐였죠?
2: Airplane.
0: 네, airplane. 친구들 한번 세 번씩 따라해 볼게요.
2: A, A, airplane. A, A, airplane. A, A, airplane.
0: 자, 이제 로건, 우리가 아플 때 무엇을 타고 병원을 가죠?
2: Ambulance.
0: Now, Logan, let's say it three times.
2: A, A, ambulance. A, A, ambulance. A, A, ambulance.
0: 와, A로 시작한 단어가 완전 많아요. 이제 우리 배운 단어로 로건과 함께 노래로 신나게 말해볼 거예요. 로건 준비됐나요? Let's chant!
1: Let's go. Phonics chant A.
0: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a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a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공손하게 물어보는 방법들을 배워볼게요. 우리말에는 존댓말이 있고 반말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존댓말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공손하게 물어보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22. Asking politely. I can ask if I could sit somewhere.
0: 자,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하기 전에 우리 warm-up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Look at the picture. 그림을 볼까요? Wow, it is at the beach. 해변가에 있는 것 같아요. I think this friend here wants to eat something. 여기 있는 친구가 뭔가를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저기 이미 앉아있는 친구한테 나 여기 앉아서도 먹어도 될까?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 친구는 아마 괜찮다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새로운 사람한테는 내가 공손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오늘 대화를 통해서 먼저 들어볼까요?
2: Excuse me, may I sit here?
1: Sure, have a seat.
2: Thanks.
1: No problem.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대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죠. Excuse me, excuse me. 자, 이 표현 기억나나요? Excuse me는 실례합니다 라는 표현이었죠. Excuse me라는 표현은 정말 영어 쓰는 사람들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뭔가

0: 거예요. 그래서 may I는 제가 뭐뭐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고요. sit는 앉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here는 여기잖아요. 그렇죠? May I sit here?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May I sit here? May I sit here? 잘했어요. 자, 이렇게 may I로 시작하는 질문은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에요. May I 다음에 어떤 행동을 말하는 단어가 오면 제가 그 행동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되거든요. Go가 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도 될까요? 라고 할 때는 May I go?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 표현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May I go? May I go? 잘했어요.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Come in이 들어가다, 뭐 들어오다라는 뜻이에요. May I come in? May I come in? 자, 이 표현은 come in이지만 연음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가 붙어서 마치 하나처럼 발음이 돼서 come in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해 볼까요? May I come in? May I come in? 잘했어요.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May I help you? 라고 할수 있겠죠?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자, 이것도 역시 빨리 발음하면 help하고 you가 붙어서 May I help you? 요렇게 발음도 돼요. 그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잘했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뭐뭐를 제가 해도 될까요? 허락을 구할 때는 May I 다음에 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온다는 거잘 기억해 주세요. 자, May I sit here?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그랬더니 Sure, have a seat.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seat는 좌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자도 seat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비행기 좌석도 seat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seat의 앞에 have a seat 이렇게 붙었잖아요. have는 단독적으로 찾아보면 뭐 갖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seat하고 함께 붙어서는 자리에 앉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have a seat라는 거, 저 어는 꼭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좌석을 얘기할 때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한 좌석,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셀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내가 갖고 앉는다라는 의미로 have a seat라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have a seat는 그 자체로 앉으세요. 요 자리에 앉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것도 같이 연습해 볼게요. Have a seat. Have a seat. 근데 요 어가 잘안 들리죠? 그 이유는 have하고 어가 붙어서 have a. 요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have a seat. 요것도 같이 한번 봤어요. 자, thanks. 고마워요. 라는 말이죠. 그쵸? Excuse me는 실례합니다였잖아요. 근데 그것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게또 thanks입니다. 자, no problem. 이건 뭐예요? Thank you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No problem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라는 의미예요. Problem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 없어. 이거는 즉 괜찮아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고마워에 대한 대답으로 많은 친구들이 아마 You're welcome. 천만에. 뭐 이런 표현을 알고 있을 텐데, no problem. 이렇게도 대답을 많이 한다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Thanks.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쵸. No problem. 잘했어요. 자, 그럼 대화 내용 다시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1: Excuse me, may I sit here?
2: Sure, have a seat.
1: Thanks.
2: No problem.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이죠.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있는 친구가 지금 먹을 거를 싸갖고 와서 여기 앉아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May

sit here? 제가 여기에 앉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다들 기억나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May I sit here? May I sit here? 네, 아주 공손하게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Sure, have a seat. 물론이죠. 앉으세요 라는 표현이었죠. Sure, have a seat. 네,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자, 이것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론이지, 앉으세요. Sure, have a seat. 잘했어요. 자, 그런데 May I sit here 말고도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요. 먹다는 eat잖아요. 그래서 May I eat here?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May I eat here?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May I eat here? May I eat here? 잘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친구는 지금 혼자 앉아 있지만 가족이 여기 앉아 있다 잠시 화장실에 간 거예요. 미안해요. 이 자리는 이미 누가 여기 앉아 있는 자리예요. 라고 말할 때는 일단 sorry,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this seat is taken. 이라고 얘기를 해요. this seat는 이 좌석은 이라는 표현이고 Taken이 이미 누가 가져간, 뭐 가로챈 요런 표현이거든요. 이 좌석은 이미 누가 앉고 있어요. 요럴 때는 This seat is taken. 요렇게 말하면 돼요. 자, 그럼 큰 목소리를 따라해 볼까요? Sorry, this seat is taken. Sorry, this seat is taken. 잘했어요. 자, 우리가 May I sit here? May I eat here? 이렇게도 물어봤었는데, May I join you?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Join은 합석하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과 여기 함께 해도 될까요? 합석을 해도 될까요? 라고 할 때는 May I join you?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May I join you? 그쵸? May I join you? 잘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이렇게 한번 또 해볼까요? Sure, have a seat. Sure, have a seat.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have a seat. 이렇게 발음 연음되는 것도 잘 기억나죠? 네, 이렇게 많이 연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May I?로 시작하는 질문들은 굉장히 공손한 질문이고요. May I? 이미 누가 앉고 있어요. 여러분, 뭐였어요? Sorry, this seat is taken. 이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많이 많이 복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It's time to do the chant. Follow me. May I sit here? May I sit here? May I go? May I go? May I stay? May I stay? May I come in? May I come in?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May I eat here? May I eat here? May I join you? May I join you?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뭐였죠? I can ask if I could sit somewhere. 내가 어딘가에 앉아도 되냐고 물어볼 수 있다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질문해야 되죠? 그쵸? May I sit here?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잘할 수 있으니까 체크할게요. 자, 이렇게 어떤 행동을 내가 해도 되냐 공손하게 물어볼 때는 May I 다음에 그 행동이 온다고 했죠. 영어에는 존댓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보는 표현들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연습했던 문장들 말고도 여러분도 May I 다음에 다양한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넣어서 한번 문장도 연습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습하는 거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주말 잘 보냈어? 자, 쌤이랑 오늘 월요일이라서 조금 지치겠지만 신나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게요.
1: Week 22. Summer Vacation. Monday.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I can talk about summer vacation plan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자, Look and Talk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얘들아. 쌤도 궁금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여기 어디야? 캠핑장 아니에요? It's a campsite. It's a campsite. 자, 캠핑장이고 뒤에 이렇게 나무들과 이렇게 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죠, 그쵸? We have trees and mountains. So beautiful, right? 자, 그리고 이 남자아이가 보여요. I see a boy right there. 근데 보니까는 등산을 가는 것 같지 않나요? I think he's going hiking. 등산, 바로 hiking인데요. I think he's going hiking, right? He's wearing a backpack. 근데 그냥 백팩도 아니고 아주 huge backpack, 아주 거대하고 큰 백팩입니다. And he's also wearing hiking boots. 등산화도 신고 있네요. 그쵸? 그리고 여자아이는 she's making a fire. 자, 지금 불을 이렇게 지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Is that a marshmallow? 마시멜로 들고 있는 거야, 설마? 너무 맛있겠다, 그쵸? Do you like marshmallows? I love marshmallows. 그리고 저기 뒤에 어떤 남자, a man, right? Man은 지금 grill하고 있어요. He's grilling something. 고기를 grill하고 있는 것 같아요. I think he's grilling some meat, right? 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그림도 굉장히 귀엽고 재밌는데요. 어떤 내용일지는 이따 쌤이랑 Cartoon Talk 시간에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1: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2: I'm going to Soraksan for hiking. What about you?
1: I'm going camping with my family.
0: 자, read and speak time 시작해 보겠습니다. 빠밤. Key expressions. 오늘의 첫 표현은요. 통문장 나왔어요.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One more time.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Plan, P-L-A-N, 계획이란 뜻인데요. 자, summer는 우리가 알듯이 여름이죠. 그래서 어떤 뜻이 될 것 같아? 감 왔어요? 넌 여름의 계획이 뭐니? 여름의 계획이 있어? 여름의 계획이 뭐야? 라는 문장입니다. 왜 우리 방학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한테 꼭 물어보잖아요. 너 방학 때 뭐 해? 방학 때 뭐 할 거야? 이야기 많이 하죠? 그때 쓸 수 있는 동문장입니다.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너 여름의 계획이 뭐야?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자, 우리 한 단어씩 한번 연습해보자. 처음 what's 해볼게요. What's, 그쵸? 자, 단어를 붙여서 What's your, 좋아요. 조금 더 길게 What's your plan for? 그렇지, plan이 무슨 뜻이라고? 계획, 좋아요. 그래서 더 붙여서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One more time.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우리 친구들 잘해?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좋아요. 너 여름에 계획이 뭐야?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꼭 기억하세요. Plan, P-L-A-N. 계획이란 단어를 꼭 기억해야겠지?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에 하는 재밌는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hiking 나왔어요. Hiking, hiking이 무슨 뜻일까? 등산입니다. 우리 친구들 등산 좋아해요? 쌤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hiking 하는 거 좋아합니다. Hiking. 자, 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좋은 공기 마실 때 좋잖아요. 그쵸? Hiking, 등산. 자, 우리 친구들도 발음해 볼게요. Hiking. Hiking. 그냥 hiking이 아니고 hiking. Hiking.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hiking에 관련된 단어들을 쌤이랑 볼게. 첫 번째는 trail 나왔습니다. Trail. Trail. 자, trail 하니까는 R이 있어서 혓바닥이 뒤에 있어야 되겠지? Trail. Trail. 이게 무슨 뜻일까? 짜잔. 산길, 오솔길입니다. 왜 등산을 할 때도 우리가 걷기 좋게 만들어진 길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trail이에요. Trail, trail. 예문에서 볼게요. We walk on the trail. We walk on the trail. 우리는 산길을 따라 걸어요. 우리는 산길을 걸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walk on the trail. 좋아요. 또 보자. Hiking boots. Hiking boots. 뭘 것 같아? Boots 선생님이랑 예전에 배웠는데 부츠입니다. 그래서 hiking boots가 됐으니까 등산화가 되겠죠. Hiking boots, 등산화. 예문에서 보자. I wear hiking boots. 나는 등산화를 신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등산할 때 얘들아 등산화 필수다. 그냥 일반 운동화 신으면 발 진짜 아파요. Hiking boots 꼭 신어보세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Backpack. Backpack. Oh, easy peasy lemon squeezy. 우리 이 단어 알잖아. 바로 배낭입니다. 등산할 때 배낭 이렇게 꼭 메고 하죠. 자, backpack. 자, I carry a backpack. 하기 때문에 나는 배낭을 carry 해요. carry가 무슨 뜻일까? 맞아요. 그러니까 옮기다란 뜻도 있지만 이렇게 지다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배낭을 메요. 라는 뜻이 되겠죠? I carry.

campsite 나왔어요. campsite. campsite. campsite가 아니지? campsite. campsite. okay? 발음해 볼게요. campsite. 좋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캠핑장이에요. 우리 캠핑을 하러 갈 때 그냥 무슨 산에다가 텐트 치고 잘 수 없잖아요. 요즘 이렇게 캠핑장이 참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campsite라고 합니다. campsite. campsite. Alright, 발음 유의해서. 자, let's go to the campsite 하게 되면 우리 캠핑장 가요. 우리 캠핑장 가자 라는 뜻이 되겠지? 자, 얘들아 넘어가기 전에 campsite 한번 발음 다시 해볼게요. campsite. campsite. campsite 아니고 campsite. 좋아요. 잘하고 있지,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 tent. tent. 캠핑할 때 빠질 수 없니? tent. tent. 텐트. 그리고 왜 한글로도 텐트 이러잖아요. 근데 텐트가 아니라 텐트. 오케이? 자, 텐트. Alright. 자, 텐트인데 예문 볼게요. We set up a tent. 자, 우리는 텐트를 설치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set up a tent. 좋아요. 자, marshmallow. Oh, I love marshmallows. 자, marshmallow는 마시멜로죠. 자, I roast marshmallows 하게 되면 나는 마시멜로를 구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arshmallow. 얌. 자, 또

0: 너는 하이킹 등산하러 설악산에 가. 너는 What about you? 그랬더니 I'm going camping with my family. 나는 가족들이랑 캠핑하러 가라고 하네요. 어때? 듣기만 해도 너무 신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도 그랬길 바래요. 자, 우리 카툰 톡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그림 보러 가볼까요?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일단 캠핑장에서 아주 아름다운 재밌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캠핑장이 영어로 campsite였죠? 쌤이랑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자. 빠밤. Hey, what are you doing here? 라고 하네요. 자, Hey, what are you doing here? 어머, 너 여기서 뭐 해? 라고 하네요. 아, 친구인데 여기서 우연히 만났나 봐, 그쵸? Hey, what are you doing here? 반갑겠다, 그치? 그랬더니, I'm here for a hike 라고 합니다. 오, 나 여기 등산하러 왔어. 나 여기 하이킹하러 왔어. 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하이킹 배웠잖아요. 여기서는 하이크로 쓰였네요. I'm here for a hike. 나 등산하러 왔어. I'm here for a hike.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 막 자랑해요. I have my hiking boots and a map. 자, hiking boots. 무슨 뜻이었지? 등산화예요. 자, 우리 등산할 때꼭 신어야 되는 등산화. hiking boots. Okay? 그리고 map도 나왔어요. What's map? 지도자? 이러면서 나 등산화랑 지도도 있어 라고 합니다. I have my hiking boots and a map. 좋아요. 자, 그랬더니 오, I'm camping with my family. We have marshmallows and pork belly. It's so fun. 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I'm camping with my family. 나는 가족들이랑 캠핑 왔어. 이러면서 We have marshmallows. 우리는 마시멜로랑 pork belly. 삼겹살이 있어. 라고 합니다. 좋겠다, 그쵸? 이러면서 It's so fun. 너무 재밌어. 라고 합니다. 아우, 즐거운 여름방학의 모습이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Cartoon Talk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합니다. 아니, 벌써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I can talk about summer vacation plans. 나는 나의 여름방학 계획을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두 가지 배웠어, 쌤이랑. Hiking 그리고 캠핑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주 이렇게 등산 가고 캠핑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쌤이랑 오늘 배운 표현들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Chuck, chuck, chuck, chuck, chuck.

Hey.

Eh.

And now we can have some tea.

니콜 선생님, 선생님은 어릴 때 꿈이 무엇이었어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재미있게 가르쳐 줄 거예요. 장래 희망 묻고 답하는 표현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 일반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어릴 때 되고 싶은 게 정말 많았어요. 막 노래 좋아해서 노래도 부르고 싶고 가수도 되고 싶고 막 춤도 추고 싶고 대통령도 되고 싶고 여러 가지 운동선수도 되고 싶고 그랬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되어서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어릴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고루고루 알려줄 수 있어서 좋은 직업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메시지 보낸 친구도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네요. 우리 친구들 많이 물어보고 또 많이 대답하는 질문이죠. 오늘은 장래희망 묻고 답하기 배워볼게요. You want do be what to a I be two want teacher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teacher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teacher 오늘은 장래희망 묻고 답하기예요. 물어보는 문장도 만들어보고 답하는 문장도 만들어볼 거예요. 먼저 질문,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이 문장 만들어볼 텐데요. 사실 이 문장은 우리 친구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문장이에요. 뭔가 되게 익숙하죠, 친구들? 뭐가 눈에 딱 띄어요? Want to, 눈에 띄죠. 하고 싶다예요. 여기에다가 되다, 뭐뭐가 되다 라는 말을 더해주면 뭐뭐가 되고 싶다를 만들 수 있겠죠. 먼저는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무엇이 물어보는 말이 먼저 와야 되잖아요. What? 무엇이? Do는 물어보는 것. 니 하는 거죠. You, 너는 want to 하고 싶다. Be, 이 be가 바로 무엇무엇이 되다 라는 뜻도 있어요. 무엇무엇이다 우리 알고 있고 어디어디에 있다 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 더 해서 뭐뭐가 되다 또는 어떻게 어떻게 그런 상태로 되다 이렇게 되다 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친구들 함께 알아두면 좋겠어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What do you want to be? 한 번 더. What do you want to be? 좋아요. 이게 바로 너 뭐가 되고 싶니? 하는 질문이에요. 그럼 대답도 해야 되겠죠.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또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나가 주인공이니까 I. 그리고 고 싶다. Want to. 되다. 좀 전에 봤죠? Be. 그리고 a. Teacher. 내가 선생님 되죠. 나 한 사람이죠. A teacher. 아, 빼먹지 마요. 다시 한번. I want to be a teacher. 한 번 더. I want to be a teacher. Very good. 자, 그러면 장래희망 묻고 답하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Teacher. Doctor, firefighter, soccer player. 자, 오늘은요, 친구들 단어들이 모두 직업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장래 희망, 커서 되고 싶은 것 말할 때 쓸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teacher. Teacher.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그죠? 이 teach가 가르치다 라는 뜻이고요. er이 그런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붙이면, 오늘 단어는 짝꿍이 많다. teacher 붙여서 teacher. teacher. 선생님. 두 번째 직업은 뭘까?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doctor. doctor. 이에요. doctor.
doctor 해도 되고 doctor 이렇게 발음해도 돼요. doctor는 의사 선생님, 의사예요. d o c doc 그리고 t or은 아까 er처럼 er 소리 나요. 그래서 doctor 의사. 세 번째 직업은 firefighter, the longest one ever. fire, 이 불이죠. 뜨거운 불. fight가 싸우는 거. 그죠? er, 이 그런 사람. 불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 소방관 되겠네요. firefighter. 소리랑 뜻 생각하면서 I 다음에 E 나왔으니까 I 소리 나겠죠? 이름처럼. fire. 그리고 IGH 세개 만나서 I 소리 나고요. T 그리고 ER 합쳐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Fire, fighter. 강조는 제일 앞에 firefighter. 한번 더. Firefighter. Very good. 소방관. 자, 마지막 직업 하나 남았어요. 자, 긴 단어 지우고 마지막 직업은 soccer player. 독인가? soccer player 이에요. 친구들 soccer 알잖아요. 축구예요. play는 어떤 운동을 하다란 뜻이죠. 여기에 er 붙어서 player 운동선수죠. 축구하는 운동선수니까 축구선수 써볼게요. soccer 이렇게 soccer. 그 다음에 pole AY 만나서 A, ER 만나서 player, player, soccer player, soccer player, 축구 선수. 문장 만들기 도전. 물어보는 문장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어떻게? What? 무엇이니까요? What? Do you 되고 싶다. Want to be. 잘했어요, 친구들. 붙여서 물어볼게요. What do you want to be? 한번 더. What do you want to be?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그러면 나는 뭐뭐가 되고 싶어. 저는 무엇무엇이 되고 싶어요. 라는 문장도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어떻게? 나는 I. 뭐뭐고 싶다. want to 되다. be a 선생님. teacher 붙여볼게요. I want to be a teacher. I want to be a teacher. good. 두 번째 문장은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어떻게? 앞부분은 똑같죠? 나는 I 고 싶어. want to 되다. be a 의사. doctor 맞아요. 다시 한번. I want to be a doctor. I want to be a doctor. good. 세 번째는 나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 나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 해볼게요. I want to be a 소방관. firefighter. 조금 전에 배웠죠? I want to be a firefighter. I want to be a firefighter.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어떻게? I want to be a 축구 선수. soccer.

0: player. 이것도 좀 전에 배웠죠. I want to be a soccer player. I want to be a soccer player. 긴 문장들인데 친구들 너무 잘해줬어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본 문장들 모아서 신나게 첸트로 불러볼게요. Let's chant!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teacher. I want to be a doctor. I want to be a firefighter. I want to be a firefighter. I want to be a soccer player. I want to be a soccer player. Yay! 무엇이 되고 싶니? 나는 뭐뭐가 되고 싶어. 자, 이런 대답 또 질문할 수 있는 상황들 모아서 그림으로 준비했어요. 친구들 그림 보면서 알맞은 문장 크게 외쳐봐요. 교실에서 장래희망을 얘기하고 있네요.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질문하세요. 뭐가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자기가 되고 싶은 것, 장래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네요. 질문, What do you want to be? 앞에 나와 있는 친구는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해요. I want to be a firefighter.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
1: 커서 무엇이 되고 싶나요?
0: What do you want to be? 저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I want to be a soccer player. 오키도키. 오늘 배우고 있는 장래희망 묻고 답하기. 배운 내용 모두 모아서 미션 준비했어요.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를 놓아 바른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You, be, do, what, to, want. 여섯 개 단어 있어요.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들리는 순서대로 문장 놓아서 만들어 볼게요. What do you want to be? 확인해 볼게요. What, 무엇이, do, 니, you, 너는, want to, 하고 싶다, be, 되다. What do you want to be?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고르세요. What do you want to be? 라는 질문에 소방관 그림 들고 있는 친구 있어요. A, B, C 읽어보고 옳은 답 찾아볼게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I want to be a firefighter.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다 라고 말하는 B가 정답. Well done. We did it. 오늘도 정말 잘해줬어요, 친구들. 장래희망 묻고 답하기. 오늘 배운 내용도 복습 잘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웃음)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의 장래희망을 물어볼 때는 What do you want to be? 나의 장래희망을 말할 때는 I want to be a 직업.

0: Let's take a picture.
1: Picture?
0: Yeah, you and me. Let's take a picture together.
2: Picture? Picture는 그림이고 take는 가져가다인데 그림을 가져간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0: I know. Let's ask Mizo-rang. Everyone, 안녕, 반가워요. 믿음 소망 사랑 미소랑이에요. Hi, I'm 미소랑 and I'm here to help. 네, 오늘은 우리 같이 사진 찍자 이걸 영어로 말해볼 거예요. But to do that, we first need to grab our magic box. So here is the magic box. Ta-da! Let's open the lid and see what's inside.
1: 아니, 뭐가 있는지 볼게요.
0: So this is the first card. Let's see what's on it. It's a word with four letters in it. Let's spell it out. T-A-K-E. Once more. T-A-K-E. Take. Take. Your turn. Take. Take. Okay, I'll put take back in the box and let's see what we have for the second card. Okay, so this is the second card. Very short. Let's spell it out. P-I-C. P-I-C. Pick. Pick. Your turn. Pick. Pick. All right, I'll put pick back in the box next to take. So take and pick. Let's see what these two words mean. All right, so this was the first one. T-A-K-E, take. Take.
1: 앞서서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에서 친구가 take는 가져가다인데 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take는 가져가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촬영하다, 찍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사진을 찍다 라는 뜻으로 쓸게요. take, take, 촬영하다.
0: Now take sounds like many words including shake, bake, and make. 다 ache로 끝나죠. shake, 흔들다. 아, shake. 그리고 bake는 굽다. 오븐에 쿠키 같은 걸 구울 때 bake. make는 만들다. make. So let's read the words out together. take, shake, bake, and make. Once more. take, shake, bake, and make. take, 촬영하다. Let's sing it. Take, 촬영하다. Take, 촬영하다. Take, 촬영하다. Take sounds like shake. Take sounds like bake. Take sounds like make. Shake, bake, make, and take. Take, 촬영하다. Let's do it one more time. Take, 촬영하다. Take, 촬영하다. Take, 촬영하다. Take, 촬영하다. Take sounds like shake. Take sounds like bake. Take sounds like make. Shake, bake, make, and take. Take, 촬영하다. Okay, let's move on to our second magic word, which was pick. P-I-C.
1: 아까 단어에서 우리 PIC까지만 했는데 사실 pick는 picture의 줄인 말이에요.
0: So the full word, 전체 단어는 P-I-C-T-U-R-E, picture, 그림이란 뜻도 되지만 사진이란 뜻도 됩니다. Now pick.

이 말을 해볼 거예요. I'll show you what I mean. 그럼 이번에는 picture가 아닌 P로 시작하는 또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사진, 영어로 photo라고 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let's take a photo together 라고도 해요. photo는 photograph를 줄인 말이죠. let's take a photo together. 오케이. 이것 또한 야, 우리 사진 찍자. 이 말이고요. The next one. 이번에는 S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 보면 지금 핸드폰을 우리 쪽으로 우리가 직접 촬영하는 거죠. 우리 한국어로는 한국어로 말할 때 야, 우리 셀카 찍자. 이런 말 하죠. 그 셀카 영어로는 셀피라고 해요. A selfie together. Let's take a selfie together. 그러니까 야, 내가 촬영할 테니까 우리 같이 찍자. Let's take a selfie together. Okay. And one more. 이번에도 S로 시작하네요. 사진을 뜻하는 또 다른 S? Shot라고 해요. Shot. Shot가 뭐 쏘다 이런 뜻도 되는데 사진을 찍다라는 뜻도 돼서 Let's take a shot together. 이것 또한 야 우리 사진 찍자라는 뜻이 됩니다. Okay. Alright, let's have a look at the alternatives. Let's take a picture together. 대신에, of course, you can say, let's take some pictures together. 차이점이 뭐냐? 이거는 사진 한장 찍자. 사진 좀 찍자. 이런 의미인데, 사실 같은 상황에서 둘다쓸수 있습니다. Let's take a picture together or let's take some pictures together. And the next one, okay. 대신에 할수 있는 말 엄청 많죠? 오늘은 alright. 이거 볼게요. 그래. Alright. 그래. Okay. Now let's sing today's song using the two sentences A and B that we just learned. 알라이트, right, so your words for today. Let's take a picture together. Very simple. Let's take a picture together. Are you ready? Let's sing it. Let's take a picture together. Let's take a picture together. Let's take a picture together. Well done. Let's do it one more time, a little bit faster. One, two, three, four. Let's take a picture together. Let's take a picture together. Let's take a picture together. Okay, one final time, really fast. Let's take a picture together. Let's take a picture together. Let's take a picture together. Well done, guys. Let's take a picture together. Okay. All right. Let's move right along and play some games now. Time to guess today's magic words. Question one. 촬영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The word that we're looking for today has four letters in it. And the word sounds like shake, bake, and make. The word starts with the letter T. 촬영하다 in English is T-A-K-E, take, take. Let's take a picture together. Moving right along to question number two. 사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Many words that we can use.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찾는 단어는 has seven letters in it. 우리가 찾는 단어는 일곱 개의 글자가 있어요. And the word sounds like the shortened version, 짧게 줄인 버전은 발음이 pick, sick, kick 당 라임이 되죠. The first letter is P. Do you remember what it is? 사진 in English can be picture, P-I-C-T-U-R-E. Picture, picture, or just pick for short. Now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같이 사진 찍자. 영어로는 let's take a picture.

0: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요. 예이! 오늘도 잘 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너무나 이렇게 아들인지 얘가 뭐 조카인지 누군지 좀 헷갈릴 때 아들이죠? 그랬더니 아니래.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그 애는 내 아들 아니고 조카야, 조카. 그렇죠. 언니 아니고 우리 엄마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과연 그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여러분은 곧 알게 됩니다. 우리 먼저 단어부터 살펴봐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맞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떠한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Yes! Wow! Very first word is polite. Polite. 인데요. 여러분, 요 펭귄 보이시죠? 펭귄, 신사 모자도 쓰고, 그죠? 뭐 우산도 이렇게 예쁘게 쫙 들고, 영락없는 신사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예의 바르고 공손한 모습이죠. 맞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예의 바르고 공손할 때 우리는 polite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해볼게요. polite. polite. polite. polite. Very good. And next. nephew. nephew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이가
1: 얘는 내 아들이 아니라 조카야.
0: 맞아요. nephew 하면 조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크게 말해볼까요? Nephew. Nephew. Nephew. Nephew. Very good. And next. Firefighter. 오케이, 단어가 약간 길죠? 하지만 여러분, 어렵지는 않아요.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요. 누구예요? 누가 봐도 여기 물 칙 나가는 거 보이지? 여기. 맞습니다. 소방관인데 단어를 잘 뜯어보면 앞에 fire. 보여요? 여기까지 fire, 여기까지 바로 불, 불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 fighter이에요. 여러분, F-I-G-H-T, fight 하면 싸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뒤에 E-R 붙여서 사람을 만들어줘요. 즉,
1: 싸우는 사람, fighter.
0: 불과 싸우는 사람이 되겠네? 불과 싸우는 사람, 소방관! 맞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단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Firefighter. Firefighter. Firefighter. Firefighter. Very good. And next, hat.

0: 인데요. 이게 정확히 hat입니다. 맞아요. 모자인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챙이 있는 이라고 있죠. 챙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 두 줄레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것이 있는 것일 때 우리는 hat 쓰고 여기 앞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야구 모자 있죠. 그거는 영어로 cap. 맞아요. 우리말로는 둘다 모자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cap versus hat. 분명히 달라요. 잘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따라서 말합니다. hat. Very good. 자, 이렇게 단어들도 슝슝슝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 볼까요? 'Your son is so polite.' 'Oh, he is not my son, but my nephew.' 'Oh, what does he do?' 'He's a firefighter.'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확인합니다. A가 말해요. 어떤 좀 어린 친구가 있었나 봐. 좀 젊은 친구가 있었나 봐. 그 사람이 본인한테 너무 공손하게 했던 거지. 그래서 Oh, your son is so polite 라고 하죠. 당신 아들 정말 예의 바르더라고요.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polite 아까 단어 예의 바른 공손한이에요. 당신 아들이 참 예의가 바르다라는 말을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Oh, your son is so polite. Your son is so polite. Your son is so polite.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 비가 뭐라고 말하냐면 Oh, he is not my son, but my nephew. 라고요. 아이, 그 남자의 그 사람 is not my son. 자, 내 아들 아니다. 라고 하죠. 내 아들 아니고 but 여러분 잘 보세요. my nephew. nephew 아까 조카. 그쵸? 내 조카예요. 자, 여러분, 지금 샤이니가 그냥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긴 했는데 여러분은 해석이 왜 저렇게 되지? 궁금해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빨간 글씨로 나오는 이 표현을 알면 쉽습니다. Not A. 자, my son을 그냥 이 자리를 A라고 생각할게요. Not A, but B. My nephew 자리를 B라고 할게요. 그럼 다시 Not A, but B가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A가 아니라 B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아,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러니까, 그는 내 아들이 아니라 바로 조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말해볼게요.
1: Oh, he's not my son, but my nephew.
0: Oh, he's not my son, but my nephew. Very good. 자, 여러분,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볼게요. 자, 여러분, 요 색깔. 뭐 이것도 그렇지만 요거 여기. 이 색깔 보이세요? 어떤 색깔로 보여요? 빨간색? 언뜻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지만요. 이건 빨간색이 아니라 바로 주황색입니다. 오렌지색입니다. 그렇죠? 오렌지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Oh, it's not red, but orange. 그렇죠. Not A, but B. 그것은 빨간색 아니고 오렌지색, 주황색이에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Oh, it's not red, but orange.
1: It's not red, but orange.
0: 잘했어요. 자, 계속 짜잔. She's not a doctor, but a nurse. 라는 문장이 있네요. 그녀는요, not A. A가 아니라 B다. 즉, 의사가 아니라 a nurse. 간호사다. 라는 말이죠.

0: 의사 아니고 간호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말해볼게요. She's not a doctor, but a nurse. She's not a doctor, but a nurse. She's not a doctor, but a nurse.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나 있잖아. 모자가 있긴 있는데 이게 말이야. 이렇게 챙이 있는 그런 모자야. 그 야구 모자가 아니라 챙이 이렇게 있는 모자야. 라고 해볼까요? I don't have a cap, but a hat. Okay, 여러분, cap하고 hat 나왔네요, 그쵸? 야구모자 아니고 챙이 있는 요런 모자다 라고 말해볼까요? I don't have a cap, but a hat. I don't have a cap, but a hat. I don't have a cap, but a hat. 잘했어요. 자, 이렇게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이용해서 많은 문장들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어쨌든 대화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는 내 아들이 아니라 조카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A가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서 마음에 들었나 봐. What does he do? 아유, 당신 그 조카분 뭐 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직업을 묻는 질문이에요.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그랬더니 바로 he's a firefighter. 소방관이다 라고 대답하네요. He's a firefighter. He's a firefighter. He's a firefighter. He's a firefighter.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아유, 당신 아들 참 예의가 발라요. Speak.
1: Your son is so polite.
0: 그 애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조카예요. Speak.
1: He's not my son, but my nephew.
0: 뭐 하는데요? Speak.
1: What does he do?
0: 걔 소방관이에요. Speak. ...입니다. 과연 문제 잘 맞출 수 있을까요? 도전 해보시죠. 그는 내 아들이 아니고 조카다. 자, 이 말 할 때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 3, 2, 1, 3! 자, he's not my son, but my nephew. 위! 그렇죠. 우리 다시 말해볼게요.
2: He's not my son, but my nephew.
0: He's not my son, but my nephew.
1: He's not my son, but my nephew.
0: Very good. How about the next question? 그건 빨간색 아니고 오렌지색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한 단어 뭐 들어갈 게 있는데. 3, 2, 1, 띵! 자, 시간 다 됐습니다. 핑크에 들어갈 단어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Not. Yay! Not A, but B. 기억하면 되죠? 말해볼게요. Oh, it's not red, but orange.
1: It's not red, but orange.
2: It's not red, but orange.
1: It's not red, but orange.
0: 잘했어요. And

Next question.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예, 여러분, 굉장히 예의 바른 모습입니다. 3, 2, 1, 띵! 바로 영어로는 polite.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A가 아니라, 그건 B야. 그죠? B가 맞는 거야. 라고 하는 not A, but B 배웠어요. 여러분, 그 사람 내 아들이 아니라, 선생님, 저는 아들이 없는데요. 자, 이 문장이 잘안 와닿죠? 그러면요, 사실 미션 문장 말고, 우리 배웠던 다른 문장 중에서 한 가지를 기억해 줘도 좋아요. 그건 빨간색이 아니라 주황색이야. 라고 말하면, It's not red, but orange. It's not orange. 그렇죠. 야, 그것 말이야. 검은색이 아니라 회색이야. 라고 말해볼까요? 검은색 아니고 회색이다. It's not black, but gray. 이렇게 조금만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Bye bye!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보어자리에 오는 분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오늘 하는 수식어 자리에 오는 분사는 꽤나 익숙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예문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능동, 수동, 앞뒤 따져서 하는 거 잘 기억하면서요. 일단 오늘 문장이랑 사진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굉장히 책을 사랑하는 분인 것 같아요. I like books written by J.K. Rowl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무언가에 의해서 쓰여진이라는 저 불규칙 과거분사가 보이십니까? 저 친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기억해 주시고 다음 문장 볼게요. 어머나, 지금 어떤 분이 지금 뭔가 창문 근처에 좀 앉아 계신 것 같은데 Do you know that guy sitting next to the window?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ing의 형태가 보인다, 그쵸? 다음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어이쿠, 세상에, 뭐 유리가 깨져도 단단히 깨졌네요. Look at all the broken glass. Be care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broken이라는 또 친숙한 불규칙의 형태가 보이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수식어 자리로 쓰였다는 건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어 자리에 쓰인 것들은 대부분 동사 뒷부분에 있었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꼭 동사 뒤라는 어떤 자리가 막 정해져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 거 복습을 좀 먼저 하면 분사 라는 거는 형용사예요. 이건 사실 꼭 지난 시간의 복습이 아니기는 합니다. 분사를 지금 우리가 100일강부터 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강의 복습이기는 한데 자, 분사라는 건 결국은 형용사고 그러니까 당연히 명사를 꾸미는 수식어가 가능합니다. 그쵸? 그거를 기억을 하면 그치, 수식어 자리에 오는 분사는 너무나 당연

사랑한 얘기겠구나라는 게딱 연결이 되죠. 자,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수식어로 쓰일 때 예문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앞과 뒤에 명사를 보고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판단하는 연습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일단 현재 분사가 쓰였을 경우부터 볼 건데요. 앞과 뒤에 관계가 능동일 겁니다. 볼게요. Alison은 knows, 안다. All of the students, 모든 학생들을 안다. 자, 그녀의 EBS 수업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을 안다. 이런 문장인데요. 자, 앞에 the students를 이 studying이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죠. 학생들이 공부를 당하지는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저는 공부를 당합니다. 저는 공부를 하기 싫은데요. 엄마가 공부를 시킵니다. 라고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어쨌건 펜을 들고 내용을 읽고 여러분의 두뇌로 내용을 뭔가 들어오게 만드셔야지 공부라는 게 되기 때문에 공부를 당한다라는 거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studying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장 보면 Do you know the girl? 너 저기 그 소녀를 아니? 무대 위에서 춤추는 소녀를 아니? 인데요. 자, 앞에 the girl을 dancing이 꾸며주는 겁니다. 이 소녀라는 명사랑 dance 요거의 관계를 살펴볼 때 능동인가요? 수동인가요? 능동이죠. 소녀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춤을 추고 있는 맥락이 훨씬 자연스럽겠죠? 자, 두 번째는 과거분사, 즉 앞뒤가 수동인 케이스입니다. 아까 전에 예문 Look at the broken window였죠? 자, 창문은 스스로 깨질 수 있나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창문이 어떻게 스스로 깨지죠? 창문에게는 어떠한 자기 의지가 없어요. 창문은 무언가에서 깨짐을 당하는 거니까. 앞과 뒤에 window와 break의 관계를 봤을 땐 수동이, 그러고 수동이기 때문에 broken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장. I like books. 나는 책들을 좋아한다. 누구에 의해 쓰여진? 지원쌤에 의해 쓰여진? 뭐 이런 사심 가득한 문장을 써봤는데, 자, 요것도 책은 스스로 쓸 수가 없어요. 자, books와 write의 관계를 보세요. 책을 스스로 쓸수 있나, 책이라는 게? 누군가가 써주니까 책이 탄생하죠. 그러니까 written이라고 이렇게 수동, 과거분사의 형태를 사용을 해야겠네요. 자, 같은 형태의 문장이지요. books, 책은 써지는 겁니다. I like books, 나는 책들을 좋아한다, 쓰여진. J.K. 롤링에 의해 쓰여진 책들을 좋아한다. 그 유명한 해리포터가 이분에게 쓰여진 책이죠. 자, 책은 써지는 거기 때문에 written 요렇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PP형 불규칙 조심하셔야겠죠. Righted라는 단어 없습니다. 한번더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자, Do you know that guy? 요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면은 저 사람을 아냐? Sitting. 앉아있는, 창문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을 아냐? 라는 뜻인데, 자, guy와 sit 사이의 관계, 능동, 수동인지 봅시다. 사람은 스스로 앉을까요? 앉음 당할까요? 보통 사람은 스스로 앉죠. 자기 의지가 있어서 앉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itting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Look at. 보세요. All the broken glass. 저기 다 깨진 저 유리 좀 보세요. 조심하세요. Be careful.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요. 자, glass 같은 경우 스스로 깰수 없죠. 유리는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broken, 수동의 형태 사용해요. 그래서 break라는 것과 뒤에 꾸미는 glass라는 명사와 관계를 보세요. 수동이니까 broken. 그리고 PP형 불규칙 조심하셔야 됩니다. break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 많은 친구들이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선생님, 보어일 때랑요, 수식어일 때랑요, 저는 문사 구분 못 하겠어요.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분을 하실 필요가 없을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구분하라고 했다? 하면은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지어서 이상하면 보호고요.

0: 안 이상하면 수식어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일단은 ing와 pp 형태 단어 딱딱 보이죠? interesting과 broken입니다. 자, 첫 번째 거 interesting 지워볼게요. 자, 지웠어요. Your idea is 어때요? 문장이 자연스럽나요? 이상하죠? 보호입니다. 자, 반면에 요 look at the broken window 할 때 broken만 살짝 지워보세요. Look at the window. 자연스럽죠? 수식어입니다. 아,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되는 또 꿀팁을 알려드리면서요. 여기까지가 grammar였고 이제 listening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1: I like books written by J.K. Rowling. I like books written by J.K. Rowling. Do you know that guy sitting next to the window? Do you know that guy sitting next to the window? Look at all the broken glass. Be careful. Look at all the broken glass. Be careful.
0: 자, 오늘은요, 인토네이션 집중할 건데, 아무리 수식어로 쓰였어도, 뭐, 어떤 명사를 식하기 전에는 살짝 쉬고 강조해주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Books written by, books written by, 이런 식으로 들릴 거고, written, written, 뒤에는 묵음입니다. I like books written by J.K. Rowling. 나는 조앤 케이 롤링에 의해 쓰여진 책들을 좋아한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I like books written by J.K. Rowling. I like books written by J.K. Rowling.
0: 자, 이번에는요. Do you know? 이렇게 의문이죠. Do you know? 한 다음에 guy 쉬고 sitting next to the 이렇게 Do you know guy sitting next to the Do you know that guy sitting next to the window? 당신은 창문 옆에 앉아 있는 저 사람을 아시나요? 두 번 듣겠습니다.
1: Do you know that guy sitting next to the window? Do you know that guy sitting next to the window?
0: 자, 이번에는 broken glass. All the broken glass. 자, 이 경우에는 broken 자체가 중요합니다. 유리가 깨져서 위험한 상황이니까 broken이 강하게 들릴 겁니다. Broken glass. Look at all the broken glass. Be careful. 다 깨진 유리를 봐. 조심해. 두 번 듣겠습니다.
1: Look at all the broken glass. Be careful. Look at all the broken glass. Be careful.
0: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할게요.
1: I like books written by J.K. Rowling. I like books written by J.K. Rowling. Do you know that guy sitting next to the window? Do you know that guy sitting next to the window? Look at all the broken glass. Be careful. Look at all the broken glass. Be careful.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어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나는 엘리슨에 의해 연출된 영화들을 좋아한다.

마라톤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 좀 봐. 자, 영화라는 거 연출이 되지요. 영화는 스스로가 파일 스스로가 나는 배우를 누구를 섭외해야지 하면서 MP4 파일 스스로가 영화를 만들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P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movies 뒤에 directed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앨리슨에 의해 연출된 영화들을 좋아한다. I like movies directed by Allison. 선생님 이름을 가져다 써봤는데, 그렇다고 선생님이 나중에 영화를 만든다는 건 아니고요. 한번 더. I like movies directed by Allison. 좋습니다. 그다음. 자, 당신은 분수 옆에 서 있는 저 소녀를 아시나요? 인데 꽤나 깁니다. 자, 중요한 거는 girl 이라는 명사와 stand. 요두 개의 능동수동이죠. 자, 소녀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의 의지로 서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tanding 사용을 하는 거고요. 끊는 건 이렇게 하면 돼요. Do you know that girl standing next to the water fountain? 요렇게. 굳이 많이 끊는다면 요렇게 끊으면 돼요. 할게요. Do you know that girl standing next to the water fountain? 아이고, 어렵다. 괜찮아요.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마라톤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 좀 봐. 인데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직접 뛰는 거니까 people running. 요렇게 현재 분사 사용하는 게 중요했고요. Look at all the people running in the marathon. 이것도 이렇게. Look at all the people running in the marathon. 끊으면 돼요. Wonderful. 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Look, 봐라. 저 깨진 창문을 봐라. 우리는 고쳐야 한다. 자, 창문은 스스로 깨지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broken. Oh dear, 맙소사. Do you know? 너는 아니? 저 뛰어가고 있는 소년을 아니? 자, 소년은 발이 달려서 스스로 뛰겠죠? 그러니까 running 쓰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를 멈추게 해야 돼. 그치. 창문이 깨져서 위험한 상황에서 뛰어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김 선생님을 부르자. He knows. 그는 알아. 모든 학생들을 아는데, 여기 영작입니다. 그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요 부분 영작해 볼게요. 자, ing일까요? pp일까요? 공부하고 있는이기 때문에 ing. 그래서 studying in a school.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students와 studying 요 사이의 관계 잘 보는 게 중요했고요. 여기까지의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Look at the broken window. We have to fix it. Oh dear, do you know that running boy? We have to make him stop. Let's call Mr. Kim. He knows all of the students studying in his school.
0: 자, 오늘의 원포인트 정리 갑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수식어로 쓰일 때 공부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앞뒤 명사를 보고 능동과 수동을 판단하면 됐었습니다. 현재 분사가 수식어일 때는 ing, 앞뒤 능동일 때고요. 과거 분사가 수식어일 때는 pp, 앞뒤 수동인 케이스였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예문들 하나씩 정리해놨으니까 한번더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보어 자리에 쓰일 때, 수식어 자리에 쓰일 때 각각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공부는 이어집니다. 복습 열심히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정쌤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부터는요, 우리 여러분들 여태까지 굉장히 중요한 문법 포인트들 많이 공부해봤는데요. 그 문법 포인트들 모아 모아서 문제풀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 2학년 때, 뭐 3학년 때도 우리가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해서 듣기평가 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요. 우리 듣기평가에서 나오게 될 핵심 문제 유형들을 오늘부터 하나하나씩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지난 시간 퀴즈의 정답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차는 해수면 아래로 달리고 있다였고요. 뭐뭐 아래에라는 전치사 under과 그리고 below 중에 고르는 문제였는데, 자, 어떤 걸 기준선으로 그것보다 더 아래에라는 뜻의 전치사는 under이 아니라 below였죠? 정답은 below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듣기평가 유형은요, 바로 그림 정보 파악하기입니다. 우리 1번 문제로 단골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잘 듣고서 남자가 구입할 의자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눈 그림으로 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특징의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둬야 될 겁니다. 일단 뭐 다리를 좀 보면 어떤 의자 다리는 바퀴가 있고 또 바퀴가 없는 의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팔걸이가 있는 의자도 있고 또 팔걸이가 없는 의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의 차이점 눈여겨보시고 지금부터 남자가 구입할 의자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리스너.
1: May I help you?
2: One of the legs on my chair broke. I'm looking for a new chair.
1: What about this one that has wheels?
2: Nice, but I want a chair that can support my arm and neck.
1: This one has all that you'd like to have. What do you think?
2: I think that's perfect. I'll take it.
0: 자, 남자가 구입할 의자 몇 번인지 찾으셨나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스크립트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빈칸 딕테이션 같이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표현이 맞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 거고요. 정답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May I help you?
0: 자, may I help you? 그러면 우리 이미 여러 번 들었던 표현입니다. 도와드릴까요? 라는 뜻이었고요.
2: One of the legs on my chair broke.
0: 자, 잘 들으셨나요? 일단 두 군데 빈칸 넣어야 되는데, 첫 번째 빈칸은 One of the legs on my chair broke.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2: One of the legs on my chair broke.
0: 자, One of the legs on my chair broke. 이렇게 들렸죠? 자, 그래서 이때 무슨 뜻이야? 다리 중 하나가, 그러니까 내 의자의 다리 중 하나가 broke. 그러면 부서졌어요 또는 고장이 났습니다 라는 뜻이 되고요. 여기 S가 뒤에 있는 on과 연음이 되면서 One of the legs on my chair broke 이렇게 들렸다 라는 거. 그래서 뭐뭐 중에 하나 라는 뜻이고, 설사 S가 안 들렸다고 해도 여러분 문법 지식이 있잖아. 그러면 one of the 뒤에는 복수 명사다. 그래서 lack에 s를 붙여서 딕테이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roken은 break의 과거 형태죠. 고장이 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였고요. 계속 들어보죠.
2: I'm looking for a new chair.
0: 자, 이것도 우리가 진짜 이미 많이 봤었던 표현입니다. I'm looking for a new chair.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를 찾다라는 표현으로 look for를 쓰는데, I'm looking for a new chair. 그랬으니까 새로운 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자의 응답을 볼게요.
1: What about this one that has wheels?
0: 자, 앞부분은 여러분 이것도 정말 많이 들었었던 표현이라 잘 알아듣지 않았을까? What about this one that has wheels? 근데 뒷부분이 뭐야? Wheels. 이거 알아들으셨나요? 이게 바퀴란 뜻이고요. 바퀴가 있는, 근데 바퀴가 하나는 아닐 테니까 여러 개의 바퀴가 있는 이건 어떤가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Wheels.
0: 자, wheels 이렇게 들렸고 전체 문장 들어볼게요.
1: What about this one that has wheels?
0: 그렇죠? 바퀴가 달려있는 이 의자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남자가
2: Nice, but I want a chair that can support my arm and neck.
0: Nice. 좋지만, but I want a chair that can support my arm and neck.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긴 한데요. 어떤 의자를 원하냐면, that can support. 자, 요 단어 여러분들 빈칸 이렇게 채워주면 되고요. 이 단어 뜻 자체를 아예 몰랐다면 채우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지하다, 받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my arm and neck, 내 팔과 그리고 neck도 들어야 돼. 목을 좀 받칠 수 있는, 편안하게 받쳐주는 그런 의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정답이 확 좁혀졌을 것 같아요. 계속 들어보죠.
1: This one has all that you'd like to have.
0: 자, this one has all that you like to have.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부분.
1: All that you'd like to have.
0: All that you'd like to have.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여러분 귀에는 그냥 you like to 이 정도만 들렸겠지만 정답은 you'd like to. 살짝 이렇게 조동사의 축약형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would like to도 정말 많이 배웠던 표현인데요.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you'd like to have, 너가 갖고 싶어 하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의자가 바로 this one, 이 의자 같네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1: What do you think?
0: 자, what do you think? 무슨 뜻이야? 상대방에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
2: I think that's perfect.
0: I think that's perfect. 아, 완벽합니다.
2: I'll take it.
0: 자, 우리가 물건 살 때 이 표현 정말 많이 들리죠? I'll take it. I'll take it. 여는 되면서 take it.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의자, 남자가 구입하려고 하는 의자를 골라보죠. 일단, 바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내 팔과 그리고 목을 support, 지지할 수 있는 의자였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팔걸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목도 지지할 수 있는 거는 몇 번밖에 없니? 3번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 잘 골라주셨나요, 여러분들?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의 핵심 문법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정말 생생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들의 어떤 영어 표현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집에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밖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집순이 또는 뭐 남자인 경우엔 집돌이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 집순이 집돌이를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그들이 쓰는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소개를 해보죠. 자, 첫 번째 표현은 바로 couch potato. 이 표현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두 표현이 살짝 뉘앙스가 다른데요. 먼저 이 couch potato라는 표현은 일단 couch가 뭐냐? 이게 소파예요. 그 소파란 뜻이고, 이렇게 생긴. 그 다음에 potato는 감자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지금 이 소파에 감자가 누워 있는데, 리모컨을 들고 딱요 그림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또 특히나 뭐 이런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 이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냥 소파에 누워서 감자튀김 계속 먹으면서 TV만 보는 그 그림을 딱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사실 카우치 포테이토란 말은 뭐 집에 있는 걸 좋아하기도 하면서 조금 게으른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순한 뭐 집순이 집돌이 말고 좀 게으른 사람, 요게 좀 들어있는 뉘앙스가 담긴 표현이 되겠습니다. My husband is a couch potato. 그러면, 우리 남편은 진짜 couch potato야 라고 하는 건 집에 많이 쓰면서 조금 게으르다라는 의미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집순이 집돌이는 꼭 게으르지 않더라도 일하는 것도 집에서 하는 거 좋아하고 이것저것 모든 걸다 집에서 하기를 좋아하는 그 집순이 집돌이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homebody라고 합니다. 이 표현 잘 보면 말 그대로 homebody, 이 집과 하나가 되는 거야. 한 몸이 되어서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가 집순이 집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homebody라는 표현을 써서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을까요? She's such a homebody. 그러면 그녀는 진짜 집순이야. 뭐 such요 명사 이렇게 쓰면 좀 강조를 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I'm a kind of homebody. 그러면 나는 좀 집순이 같아. 나는 약간 집돌이 같아. 라는 표현으로 본인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바로 이 homebody라는 단어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문법 문제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첫 시간에 현재 완료부터 시작했던 거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까요? 현재 완료 너무나 중요한 문법이었고요. 오늘은 문제풀이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이것만은 꼭 여러분들께 개념 정리를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잘 기억하고 있나? 훑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라는 친구들은 다시 1강으로 돌아가서 현재 완료 개념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스피디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ave가 아니라 has를 써서 수를 맞춰줬어야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 형태는 have나 has 뒤에 not을 붙입니다. 그래서 have not pp 또는 has not pp가 되고 축약해서 haven't 또는 hasn't pp의 형태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문은 have 또는 has만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have 주어 pp 또는 has 주어 pp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 시제 하나였습니다. 이 시제를 언제 영어에서 썼는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과거의 일이긴 한데요. 그 과거의 일이 현재와 관련성이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또는 과거에서 말 그대로 현재까지 쭉 계속되고 있는 일에도 우리가 현재 완료, have pp의 형태를 쓸 수가 있는데 그래프로 잠깐 나타내 보면 자, 여기가 현재입니다. 왼쪽은 과거의 사건, 뭐 오른쪽에 미래라고 했을 때이 현재 완료는 바로 요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니까 그래프 과거에 있죠. 그치만 어디에 닿아 있니? 현재에 닿아 있는 요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료에는 총네 가지 용법이 있었는데 뭐 경험, 결과, 완료, 계속 요네 가지의 경우에 우리가 have pp의 형태를 써서 영어를 나타낼 수가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고 먼저 첫 번째는 she has been to China. 그녀는 중국에 가본 적이 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이죠. She has gone to China. 그러면 그녀가 중국에 가버렸다란 뜻이고요. 이거는 뭐야? 그 결과 그녀가 지금 현재

어딨다? 여기 없고 중국에 있어를 나타낼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she had just finished her homework. 그녀가 막 숙제를 끝마쳤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완료가 된 상태래. 그 다음 she has lived in Seoul for 25 years. 그녀가 25년 동안 서울에 쭉 살아왔대. 라고 하는 이네 가지 경우에 우리가 have PP 형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개념 정리해봤으니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을 바르게 영작한 겁니다. 로제는 테니스를 쳐본 적이 없다. 그랬어. 자, 그러면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도 경험이 없는 거잖아. Have PP를 쓸 건데요. 자, 없으니까 부정의 형태로 나타내주면 되고요. 자, 로제가 3인칭 단수니까 has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부정이니까 뒤에 이렇게 never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자, 그 다음에 PP 형태 잘 쓰고 있는데요. 2번이 정답 같아요. Rosa has never played tennis. 그러니까 로제는 테니스를 쳐본 적이 없다. 라는 뜻으로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가 왜안 되냐. 자, 3번은 hasn't playing 이런 건 일단 영어에 없습니다. 이런 형태는 없고요. 뒤에 PP 형태를 잘 써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hasn't been playing인데 이거는 우리 현재 완료의 계속, 현재 완료 진행 시제 했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have been ing는 계속해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으로 로제는 테니스를 치고 있는 중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예석과는 다르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로제 didn't play tennis 과거형을 써버리게 되면 로제는 테니스를 치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번엔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어진 건데요. 일단 주어가 I고요. 그 다음에 have 또는 has인데요. 정답은 당연히 have 또는 haven't가 되겠지. 그치? 수가 안 맞아서 4번과 5번은 탈락이고요. I had been to France twice. 그럼 내가 프랑스를 두번 가본 적이 있어라고 해야 말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앞에는 have가 맞고요. 그 다음에 I visited my aunt there last year. 아, 거기를 작년에 우리 이모를 방문했던 건가 봐. 자, 그 다음에 already been 3 years since I saw her. 아, 내가 이모를 본 지도 벌써 3년이 됐구나. 라는 뜻인데요. 이번엔 주어가 is이니까 3인칭 단수여서 정답은 has 또는 hasn't인데,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모를 본지 3년이 지난 거죠. 여기에 굳이 부정을 써서 나타내면 좀 어색하고, already라고 하는 부사하고 또 우리 긍정의 표현이 어울립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현재 완료의 용법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인데요. 아까 기억나지, 얘들아? 경험, 결과, 계속, 완료. 이렇게 네 가지 용법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됩니다. 자, 먼저 1번은 She has ridden a horse many times. 자, 그녀가 말을 여러 번 타본 적이 있다. 그녀는 말을 여러 번 타봤다. 자, 이렇게 횟수 나오면 경험이죠. 2번, The movie had just started. 자, 이렇게 just ready yet. 이런 거 들어가면 여기 있네요. 완료였습니다. 영화가 막 시작했어. 3번에 I have never been to London. 그럼 나는 런던에 가본 적이 없다. 이런 거 들어가면 경험이 없는 거. 답은 이미 2번인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나머지 4, 5번도 Jason hasn't tried kimchi before. 제이슨은 전에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다. 마지막에 He has read a book once. 그는 그 책을 한번 읽어봤다. 자, 지금 선생님 동그라미 친이 부사 표현들이 바로 이 어떤 용법을 구분 짓는 그런 부사들이었습니다. 횟수나 또는 뭐 전에 혹은 never 같은 부사 표현을 보고 우리 경험이라고 쉽게 찾아줄 수가 있어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문장의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건데요. 첫 번째는 I have blank. 그다음 밑에는 have you? blank. 자, 이거 형태만 봐도, 아, 지금 PP를 넣으라는 거구나. 현재 완료의 물음표, 의문문이니까 이 자리도 PP 자리구나. 지금 보니까 어떤 게 PP니? 하나밖에 없죠. 정답은 3번입니다. taken. 이게 바로 take의 PP 형태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른 형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서 첫 번째는 I have taken some medicine. 나는 약을 좀 먹었다. 두 번째는 Have you taken your umbrella? 너 우산 챙겼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5번 문제인데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해석은 그녀는 10년 동안 음악을 가르쳐 왔다 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현재 완료 써주면 되고요. 자, 주어는 그녀죠. She. 자, 그리고 가르쳐 왔다. Have PP인데요. 3인칭 단수니까 has. teach의 PP 형태 taught 써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뭘 가르쳤어? 음악을 has taught music 10년 동안 할때 전치사 for 플러스 시간의 길이 그러면 몇뭐 동안이라는 의미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she has taught music for 10 years 현재 완료의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사진으로 시작해 볼게요. 뭔가 우울해 보이고 약간 심란해 보이는 그런 표정의 사람이 보이고요. 앞에는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자, 기분이 안 좋을 때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있대요. 이것과 관련된 단어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우울한이라는 단어는요, depresse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press라고 하면 누르다라는 뜻인데요, depressed 아래로 계속해서 처지는 거죠. 형용사로 depressed, depressed는 우울하다라는 뜻이고요. 역시 같은 의미로 feel low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low는 낮은이란 뜻이죠. 그래서 feel low 혹은 feel depressed 같은 의미예요. 자, 다음 단어. Diet, diet. 자, 왜 우리말에서는 흔히 다이어트가

0: 식단을 조절하는 식이요법이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면 좋겠어요. 다음 단어 enhance. enhance라는 이 단어는요,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향상시키다 혹은 무언가를 증진시키고 개선시키고 강화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자, 다음 단어 convenient. convenient이란 단어는 편리한이란 뜻이고요. anxiety. anxiety는 불안 혹은 불안감이라는 명사예요. 자, 마지막 단어 grab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원래 grab이라고 하면요,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무언가 물리적으로 잡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추상적인 아이디어 같은 것을 grab an idea라는 의미로도, 잡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런데 회화에서는요, grab a sandwich, grab something이라는 의미로 바쁜 상황에서 간단히 먹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like to grab a sandwich라고 하면 너 샌드위치 먹을래요? 이런 의미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선생님이랑 또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봤던 단어들의 발음 기억하면서요, 우리 리스닝 클리어로 내용 먼저 확인해 볼게요.
1: Are you feeling stressed or depressed these days and not in your normal good mood? If so, there's something you can do to get you feeling good again. Change what you eat. Adding certain foods to your daily diet can help you enhance your mood. Today, I'll tell you about some of them. First, when you're feeling low, drink a glass of low-fat milk. It is rich in vitamin A and B, which enhance your mood. Second, cherry tomatoes are a good snack because they're really convenient to carry, and they're very helpful to reduce anxiety. Third, one of the best mood-enhancing foods is chocolate. The next time you're in a bad mood, remember to grab some of these mood-enhancing foods.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볼게요. Are you feeling stressed or depressed these days and not in your normal good mood? 라는 의문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Are you fully stressed라고 하면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아니면 or depressed, 우울하나요? These days, 요즘이라는 의미이고요. And not in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Are you feeling?으로 이어져서요. Are you feeling? 두 번째, Are you not in your normal good mood?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뭔가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요즘 우울하세요? 요즘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요즘 좋은 기분이 아니신가요?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죠. If so, 자, if so라는 말은 얘들아, so가 물론 그래서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부사로는 그렇게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if so라고 하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맥상 뭐예요? 요즘 조금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there is something you can do to get you feeling good again. 자,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to get you feeling good again. 기분을 다시 좋게 할수 있는 무언가가 있대요. 자, 그게 뭔지 이 콜론을 볼게요. 자, 영어 문장 부호 중에 하나이고요. 이렇게 땡땡이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앞에 있는 것과 동격의 의미이면서 무언가를 부연 설명해 주는 아이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말에서는요, 뭔가 공식적인 문장 부호로 들어가진 않지만 영어에서는 공식적인 문장 부호이기 때문에 참고로 알면 좋겠어요. 자, 결국에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다시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뒤에 볼게요. 바로 chang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을 바꾸세요.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뭐다? 전체 지문에서의 주제문이 되는 거죠.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얘들아, 먹는 것을 바꿔보래. 되게 흥미롭다. 한번 보자. Adding certain foods to your daily diet can help you enhance your mood. 자, adding이라고 하면 추가하는 것이란 뜻이고요. 특정한 음식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추가하는 거냐면 daily diet이니까 일상적인 식단으로 특정한 음식들을 추가하는 것은 can help

0: help you. 도울 수 있대요. 자, 뭐 하는 걸 도와줘요? 아, to enhance or just enhance your mood. 당신의 기분을 올리는 것을 도울 수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음식에서 도움을 받으세요라고 조언을 하고 있죠. Today, I'll tell you about some of them. 자, 오늘은요,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얘기한 이것들이라고 하면요, 일종의 foods가 되겠죠. 자, 어떤 음식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First, when you are feeling low, 나왔네요. 자, feel low라고 하면 얘들아 뭐예요? feel high라고 하면 기분이 좋은이란 뜻이고요. feel low는 말 그대로 뭔가 좀 저기압에 조금 다운되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기분이 우울할 때 drink a glass of low fat milk. low fat. 자, 얘들아, fat이 형용사로는 뚱뚱한이란 뜻이지만 명사로 쓰이면 지방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지방 우유를 마시래요. 자, 기분이 조금 우울할 때는 한 컵의 low fat milk, 저지방 우유를 마시세요. It is rich in vitamin A and B. 자, 일단 콤마에서 끊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저지방 우유가 되는 거죠. 저지방 우유는요, 비타민 A와 B가 풍부합니다. Which enhance your mood. 역시 당신의 기분을 강화시키는, 기분을 올려주는 이러한 성분들이 아주 풍부하대요. Second, 자, 두 번째 어떤 음식이 나오네요. Cherry tomatoes are good snack because they are really convenient to carry. 자, 이번에 토마토 종류 중에 하나죠. 체리처럼 이렇게 둥근 모양의 그러한 것을 체리 토마토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뭐다? 좋은 스낵이래요. 자, 그 이유는 뭐다? Because they are really convenient to carry. 가지고 다니기에 정말로 편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좋은 스낵입니다. And they are very helpful to reduce anxiety. 자, 얘들아,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게 뭐죠? 여기서는 그들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들이란 뜻이에요? 그들이에요? 아니죠. 여기에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계속해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공통적으로 cherry tomatoes를 받고 있죠. 그래서 물론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쓰이지만 여러 가지 복수 형태의 명사를 가리킬 때도 they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잘 짚고 가는 게 독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대명사를 강조하고 있죠. 자, 이러한 cherry tomatoes들은 뭐 한다? 불안감을 줄여주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된대요. Third, 자, 세 번째로. One of the best mood enhancing food is chocolate. 자, 얘들아, 첫 번째는 뭐가 나왔었죠? 먼저, low fat milk, 저지방 우유가 언급이 됐었고, 두 번째는 cherry tomatoes가 언급이 됐었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자, one of the best. 자, 여기 참고로 one of something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어떤 것들 중에 하나라는 말이기 때문에 of 뒤에 있는 명사가 반드시 복수형으로 쓰이는 이런 규칙이 있어요. 참고로 음식이라고 하면요, 영어에서는 셀수 있는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혹은 셀수 없는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마치 셀수 있는 명사로 이 필자는 글을 쓴 거죠. 자, 어떤 음식들이에요? 맞아요. 최고로 기분을 좋게 하는,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음식들 중에 하나가 바로 초콜릿이래요. The next time you're in a bad mood, 다음번에 당신이 기분이 안 좋을 때, remember to grab some of these mood enhancing foods. 자, 뭐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다음번에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요, 이와 같은 기분을 업시켜주는, 뭔가 고양시켜주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세요. 이란 것을 기억하세요. 하고 글은 끝납니다. 자, 총세 가지의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으면서 다녀오고 얘들아, 제일 좋은 건 뭐래요? 제일 기분 좋아지는 건 초콜릿이다라는 구체적인 정보가 나왔네요. 자, 이 부분 그대로 이어서 우리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앞에서 했던 내용, 바로 이 초콜릿이 언급됐었던 문장인데요. 이 문장에서 어떤 내용 얘들아,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어떤 말을 가장 강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단어의 뜻을 보았을 때? 그렇죠. 이 best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best는 good이라는 형용사의 최상급 표현이면서 최고로 혹은 뭔가 가장 좋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이러한 best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면 문장에서도 발음하실 때요, 조금 더 강하고 좀 강조를 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어떤 강세가 아니라, 봐봐. Third, one, of, the, best, mood, enhancing, food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어에 조금 더 길고 그리고 더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의 뜻을 강조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Third, one of the best mood enhancing food. 오케이? 다시 One of the best mood enhancing foods.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뭔가 발음보다는 조금 전체 문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원어민들처럼 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지 그런 팁을 얘기해 보았어요. 자, 실질적으로 이 문장에서 best란 단어를 강하게 읽는지 지금 원어민 소리로 확인해 볼게요.
1: Third, one of the best mood enhancing foods is chocolate.
0: 맞아요. 우리말에서도 최고로라는 말이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one of the best mood enhancing, best라고 강조를 했네요. 여러분도 지금 소리내서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이가 시험을 못 보고 왔을 때는요, 엄마가 이 디저트를 준다고 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티라미수의 어원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태리어로 디라레라고 하면 밀다란 뜻이고요. 네라는 게 나, 그리고 수가 위로란 뜻이어서 다운되어 있는 나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티라미수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뭔가 다독이고 위안을 할 때 주로 내주는 디저트가 이런 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전 찾아보니까요, 이탈리안이라는 디라미수에서 온 그러한 단어이고요. 영어의 의미로는 pick me up, right? 나의 기분을 좀 올려주는 것, 혹은 cheer me up, 나를 북돋아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맛은 뭐랑 비슷하다? 맞아요. Coffee flavored Italian dessert라는 거 참고로 상식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자, grammar clear로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자, 선생님 이번에는요, 문장 삽입 문제로 바꾸어 보았어요. 자, 이런 문제, 자, 주어진 문장이 있고, 자, 이 문장이 그래서 어느 곳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이 물어보는 문제의 출제 의도는요, 여러분의 쓰기 능력을 물어보는 일종의 간접 쓰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글을 여러분이 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게 이와 같이 대화 같은 지시 대명사입니다. 자, 지시 대명사라고 하면요, 반드시 앞에 가리킬 만한 명사가 있어야 하고요. 그게 무엇인지 맥락적으로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복수 형태의 명사를 가리키기 때문에 문장에서 복수 형태의 뒤에 이런 맥락에 맞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간접쓰기 문제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단서가 지시대명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면서 정답 골라볼게요. 자, 일단 주어진 문장의 해석은 뭐예요? And they are very helpful to reduce anxiety. 자,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혹은 그 사람들은 아주 유용해요. 뭐 하는 것이 있어서? To reduce anxiety.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 있어서 매우 유용하대요. 자, 앞에서 힌트는 and이기 때문에 and 앞에도 뭔가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겠다. 왜? and는 그리고라는 의미니까 뒤에 helpful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으로 모아서 앞에 내용은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이 문장의 바로 앞은 복수 형태의 명사가 있어야겠죠. 자, 지금부터 그 문장 있는 곳을 찾아서 가볼게요. 자, 우리 쭉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Are you feeling stressed or depressed these days? And not in your normal good mood? If so, there is something you can do to get you feeling good again. 바로 뭐였다? Chang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을 바꾸래요. Adding certain foods to your daily diet can help you enhance your mood. 자, 얘들아, 1번 자리에 들어.

들어갈 수 있나요? 자, 1번 앞에는 어떠한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앞에 어떤 긍정적인 내용으로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1번도 들어갈 수 없겠죠. 자, 이제 2번 가볼게요. 2번 앞 문장은 여기 first부터 갈게요. First, when you're feeling low,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 drink a glass of low fat milk. A glass of라고 하면 한 잔이란 뜻이니까 단수야, 복수야? 그렇죠. 한 잔이니까 단수죠. 단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에 2번이 들어가는 것도 어렵겠죠. 자, 이제 우리 복수명사 찾으러 가볼게요. It is rich in vitamin A and B, which enhance your mood. 여기도 역시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지 않고요. 3번 뒤에 볼게요. Second, cherry tomatoes are a good snack because they are really convenient to carry. 자, 얘들아, 뭐가 보이죠? 맞아요. Tomatoes are 정확하게 비동사도 복수 형태로 나와 있는 걸로 보아서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Cherry tomatoes라는 복수 형태의 명사가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거죠. 자, 그리고 4번 뒤에도 보면요. 어떠한 단수, 어떠한 복수 형태의 명사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은 반드시 얘들아 어디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바로 이 3번 문장 뒤에 뭘 받고 있는 cherry tomatoes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맞아요. 여기에선 지금 4번으로 넘버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면 정답 4번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뭔가 지시대명사를 활용해서 문장 삽입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연습해 보았어요. 자, 이제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Help의 목적격 보호로 원형 부정사를 쓸수 있다. 자, 정답은 당연히 O였었죠. 자, 매우 특이하게 Help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를 갖추고 있는 5형식 구조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쓰지만 매우 특이하게 to를 생략을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원형 부정사를 써도 어법적으로 틀리지 않대요. 그 정답은 O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OS 퀴즈는 이거예요. 자, 볼게요. 문장 삽입 문제에서, 자, 이거 어떤 문제였다? 그렇죠. 주어진 문장 넣기. 이와 같은 문제에서는 지시대명사가 정답의 근거가 될수 있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Into the World에서 뭔가 티라미수와 관련된 그런 내용도 보았고요. 뭔가 mood uplift. 기분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집중하고 들어줘서 정말 정말 고맙고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케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재미난 카툰을 보면서 다양한 영어 표현 배워볼 텐데요. Are you guys ready? I'm ready. Let's go, go, go! We're finally here! This is our hotel!
1: Woo! What a relief! We got lucky!
0: Let's check in and get some rest. Christine! Look over there!
1: Huh? What? What's wrong?
0: Oh my gosh! That's my favorite actress! I can't believe it!
1: Come on! Go over and tell her you're a fan!
0: Is this real? Is it a dream? Oh, should I say hi? Oh, I'm so nervous.
1: Calm down. Take a deep breath.
0: Hello? Oh, I'm a big fan. Could I get your sign, please?
1: Of course. Here you go.
0: Oh, thank you so much!
1: Oh, he asked for an autograph.
0: Look, Christine, it feels like a dream. I'm so happy. Oh.
1: You must really love her.
0: 네, 여러분, 오늘의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요? It's alright.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가 볼게요. 호텔이네요. 자, 케빈과 크리스틴이 호텔 안으로 들어갑니다. 케빈이 We are finally here. 와, 드디어 도착했다. This is our hotel. 여기가 우리가 묵을 호텔이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Phew! What a relief. 정말 다행이다. We got lucky. 너무 운이 좋다. 그렇죠. 자, 그러자 케빈이 Let's check in and get some rest. 아, 이제 체크인하고 좀 쉬자라고 하고 있네요. Christine, look over there. 뭔가 발견한 것 같은데요. Christine, 저쪽을 좀 봐봐. 저기 좀 봐봐. What? What's wrong? 왜? 무슨 일이야? 케빈 눈에 하트가 뿅뿅뿅. Oh my gosh. 맙소사, that's my favorite actress.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야. I can't believe it. 믿기지가 않아. Come on, go over and tell her you are a fan. 저쪽으로 가서 팬이라고 해봐. 그러자 케빈은, is this real? Is this a dream? 꿈이야, 생시야. Should I say hi? 인사를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I'm so nervous. 너무 떨려. 그러자 크리스틴이 calm down, 진정해. Take a deep breath. 숨을 크게 들이마셔. 자,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Take a deep breath. 크게 숨을 들이마셔라. 숨을 크게 쉬어라. 즉, 진정해란 뜻입니다. Take a deep breath. 진정해. 꼭 외워주세요. 자, 우리 케빈은 Hello, I'm a big fan. Could I get your sign, please? 안녕하세요. 진짜 광팬인데요. 혹시 사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자 크리스틴은 멀리서 Sign? Sign? Sign what? Sign? 뭐라는 거야? Of course, here you go. 자, 네, 여기 있습니다. Oh,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Oh, he asked for an autograph. Autograph를 해달라고 했구나. 그렇죠, 여러분. 자, sign은요. 즉, 서류나 계약서. 본인이 이제 sign할 때 sign이고요. 하지만 외국에서는요. 맞습니다. 계약서도 sign이라고 하는데 유명인사나 연예인에게 사인을 받다는 아니고 autograph를 받다라고 합니다. 꼭 외워두세요. 자, 케빈은 너무나 행복해 있죠. Look, Christine, it feels like a dream. Oh, Christine, 이거 정말 꿈만 같아. I'm so happy. 너무 행복해. 그러자 크리스는 You must really love her. 너 정말 저분 좋아하는구나. 하고 웃고 있습니다. 네, 아주 훈훈하게 잘 끝났는데요. 케빈도 아주 정말 유명 연예인에게 사인, 오토그래프를 받아서 너무 행복해 보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핵심 표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Let's go, go, go! Alright, everyone! 자, 이제 오늘의 핵심 표현을 제이미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친구, 제이미, come on in!
2: Hello! Hi! My name is Jamie. How are you guys?
0: Oh, Jamie, how are you?
2: I'm fine!
0: Jamie, 내가 얘기를 못한 게 있어. 실은 나는 케빈 선생님이자 원래

0: 원래는 직업이 코미디언. 코미디언이야.
1: What? Oh my god. 어, 혹시 그 개그 콘셉트? 그 영어 잘하는.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0: Hey, hey, Jamie. Take a deep breath.
1: Oh, oh, oh, 대박. Oh, 대박.
0: Take a deep breath. 아, 오늘의 핵심 표현이죠. 진정해. Take a deep breath.
1: Oh, oh, oh, oh, I can't believe it. 믿기지가 않아. Oh, oh, 정말 팬이에요.
0: Oh, take a deep breath.
1: Oh my god.
0: 네,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Take a deep breath. Take a deep breath. 좋아요. 자, 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Relax. Relax. 따라해볼까요? Relax. Relax. 또 있습니다. Calm down. Calm down. 진정해. Calm down. 따라해볼까요? 한 번 더. 자, 이렇게 take a deep breath 말고도 relax, calm down. 이 세 가지 정말 많이 쓰니까요. 꼭 외워두시길 바래요. 제이미? 제이미? 어, 기절했나? 제이미? 어!
1: 바이바이!
2: We're finally here. This is our hotel.
3: Woo! What a relief. We got lucky.
2: Let's check in and get some rest.
4: Christine, look over there.
3: Huh? What? What's wrong?
4: Oh, my gosh. That's my favorite actress. I can't believe it.
3: Come on. Go over and tell her you're a fan.
4: Is this real? Is it a dream? Oh, should I say hi? Oh, I'm so nervous.
3: Calm down. Take a deep breath.
4: Hello? Oh, I'm a big fan. Could I get your sign? Please?
3: Sign? Sign what? Oh, of course. Here you go.
4: Oh, thank you so much!
3: Oh, he asked for an autograph.
4: Look, Christine, it feels like a dream. I'm so happy. Oh.
3: You must really love her.
0: 네, 여러분. Kevin's Cartoon English 재밌게 잘 보셨나요? 어? 맞습니다. 네, 저는 Kevin 선생님이자 개그맨 김성원이.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 진정하세요. Take a deep breath. 아, 저 좋아하시는 거 압니다. 네. 제가 그 김성원 맞아요. 네. 아, 진정하세요. 네. Relax. Calm down. 오늘의 핵심 표현 꼭 외워두세요. Alright. Thank you. Bye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꾸며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빅샌맷 주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2 시리즈 시작한다고 했죠. 이제 뒤에가 2로 끝나는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특히나 두 단어의 뜻도 비슷한데요.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We ended up missing the train thanks to Andy. 아, 우리 결국 앤디 덕분에 기차를 놓치고 말았네.
1: Well, this time Andy said it was due to a family issue.
0: 이번에 앤디가 말하길 그게 가족 관련된 문제 때문이래.
1: Oh, no one told me that.
0: Oh,

0: 나한테 아무도 얘기 안 해줬네. 자, 요렇게 우리 또다시 BT차를 놓쳐서 화가 난 친구와 앤디를 변호해주는 친구, 이렇게 두 명의 친구의 대화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thanks to와 due to를 공부해 볼 겁니다. 사실 요게 뒤에 똑같이 to로 끝나는 것도 있고요. 의미가 비슷합니다. 일단은 우리 to부터 정리를 하자고요. to는 뭐뭐에, 뭐뭐에게 이렇게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뭐뭐에게에 해당하는 건 우리 편지 쓸 때 to 지원쌤 하면 지원쌤한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때에게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뭐뭐에는 우리 뭐 이렇게 저기에, 여기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쓰는 에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to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 여기서는 뭐 thanks to, due to가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thanks to는요. 뭐뭐 덕분에 라는 뜻입니다. thanks to 자체가 약간 뭐랄까 thank라는 단어를 보면은 조금 유추하기가 쉽죠. thank가 우리 thank you 할 때 thank니까 감사해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걸 모두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 사람한테 그런 걸 해준 게 고마워. 그 덕분에 뭐가 됐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의미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왜 우리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들 뭐 앨범 같은 데 보면은 맨날 special thanks to 막 이런 거 적혀 있잖아. 그래서 감사한 사람들 명단 이렇게 촤라락 있잖아요. 그때 thanks to가 바로 요 덕분에 요 뜻이 되겠습니다. thanks to는요, 덕분에인데 원어민들은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갈라서 써요. 정말 말 그대로 고마워서 아, 너 덕분에 내가 너무 잘 됐어 고마워 이때 thanks to가 있고요. 조금 비꼬아서 말하는 thanks to도 있어요. 야, 너 덕분에 회사 잘 돌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때 thanks to는 약간 반대 비꼬는 의미가 되겠죠. 요 우리 다이얼로그에서의 thanks to가 그 비꼬는 느낌에 해당하는 예문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앤디 덕분에 기차를 놓치고 말았네. 약간 요런 느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반대로 thanks to를 긍정적인 의미로 쓸 경우에는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I was able to pass the test. 나는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어. Thanks to my tutor. 나의 튜터 선생님 덕분에. 여기서의 튜터는 보통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 혹은 멘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얘기하면 정말 내 튜터 덕분에, 내 과외쌤 덕분에 정말 이 고맙다는 의미가 살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은 due to입니다. due to 같은 경우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는데 선생님, 덕분에나 때문에나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어요. 그래. 아주 다르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의미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일단 due to는요. 뒤에 fact가 와요. Thanks to는 fact라기보다는 그냥 두 가지 의미로 갈라서 고마워서 덕분에, 안 좋아서 덕분에 요렇게 약간 감정적이고 상황적인 이슈들이 있다면 due to 같은 경우는 그냥 감정이 없어. 그냥 그런 fact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게 강해요. 예를 들면 요거 보시면 앤디가 말하길 이거는 가족의 문제 때문이었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잖아. Family issue라는 건 어떤 감정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팩트야. 가족의 일이 생긴 팩트. 그래서 요렇게 뒤에 팩트가 나올 때는 due to를 많이 사용하고요. 요 예문을 보면 조금 더 아, due to는 그냥 정말 팩트의 이유구나 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 이벤트가 cancelled, 취소되었다. due to heavy rain,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에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 뭐 덕분에 막 약간 요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냥 과학적으로 비가 많이 왔다는 사실. 그래서 취소가 됐다. 굉장히 건조하고 이성적인 문장이죠. 그래서 due to는 요럴 때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구분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thanks to는 덕분에고 due to는 때문에인데 thanks to는 두 가지가 다 된다. 고마워서 덕분에, 별로여서 덕분에. due to는 그냥 감정 하나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fact만 쓴다. 이렇게 의미를 구분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우리 한번 퀴즈 4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인터넷 덕분에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 자, 헷갈릴 수 있어서 선생님이 첫 번째 철자는 줬어요. T라고. 그러니까 덕분에라는 뜻과 T가 만나면 thanks to가 되겠죠. 자, 요때 thanks to는 정말 찐으로 고마워. 정말 뭔가 돌려 말하고 막 비꼬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마울 때 이 맥락이에요. 인터넷 덕분에 사람들은 이제 서로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 고맙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폭우 덕분에 난 온종일 집에 있어야 했어. 자, 요때 덕분에는 조금 비꼬는 느낌이다. 그죠? 자, 그쵸. Thanks to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나는 집에 하루 종일 있어야 했다. 이럴 때는 이제 비꼬는 thanks to의 예시를 본 것이다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난 밤 기술적 문제 때문에 웹사이트가 먹통이었다. 자, 기술적 문제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new to가 어울리는 겁니다. 요거는 뭔가 나의 짜증이나 이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이 그냥 담백하게 사실만 얘기하는 거잖아. 기술적 문제 때문에 웹사이트가 먹통이었어. 요렇게 그냥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그 건물은 지진 때문에 무너졌다. 짜자자자자자. 그쵸? 지진이라는 그냥 팩트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ue to 요렇게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지진이 너무너무 짜증나고 그 무너진 건물이 막 나와 관련이 있고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막 진짜 짜증이 막 나고 그러면 due to 말고 이 자리에 thanks to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지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팩트니까 due to를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선생님 음성으로 대화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We ended up missing the train thanks to Andy. Well, this time, Andy said it was due to a family issue. Oh, no one told me that.
0: 자, 이렇게 오늘 2로 끝나는 시리즈 첫 번째 거를 마쳤습니다. 의미조차 비슷해요. Thanks to, due to 두 가지 배웠죠? Thanks to는 덕분에. 두 가지입니다. 정말 고맙거나 비꼬거나. Due to는 때문에. 정말 어떤 사실 때문을 가리킨다. 기억하면서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한번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Sick. S-I-C-K. Sick. Sick. Fever. F-E-V-E-R. Fever. Fever. Cough. C-O-U-G-H. Cough. Cough.
0: 오늘의 주제에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illness, 질병 이 편이에요.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아픈지 영어로 한번 배워볼까요? 첫 번째는 sick, 아픈 병든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sick 해본 적 있죠? 그러면 우리는 take some medicine, 약을 먹어야 돼요. Sick. 그 다음은 fever, 열이란 뜻이에요. 몸에 열이 많이 나면 몸이 아주 뜨거워져요. fever. 그 다음은 cough, 기침 또는 기침하다예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cough를 많이 해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아픈, 병든, sick. 친구들 앞에 S 발음이 sick이 아니라 sick예요. Sick. Good job. 열, fever. 자, V 발음 정확하게 해보시고요. 그때 R 발음 해볼까요? Fever. 잘하네요. 기침, 기침하다. Cough. 자, 끝에 GH는 F 발음이 나요. Cough.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Sick. Sick. Fever, fever. Cough, cough.
0: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다시 배워볼까요? If you are sick, go to the hospital.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맞아요, 여러분. 아프면 안 되죠. 아프면 병원 가세요. It's not scary. 무섭지 않아요. 뭐뭐 하면 if you are sick 이렇게 쓰면 돼요. Okay, it's your turn. If you are sick, go to the hospital. Well done. Why do you have a fever? 왜 너는 열이 나니? 어어, 열이 나면 빨리 약을 먹던지 병원을 가던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왜 뭐뭐가 있니? Why do you have?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면 돼요. 자, it's your turn. 말해볼게요. Why do you have a fever? Good job. Next, I am coughing because I am cold. 나는 추워서 기침을 하고 있어. Do you have the flu? 감기 걸렸나요? 자, cough는 기침하다예요. I am coughing은 기침을 하고 있다예요. 자, 나는 춥다는 영어로 I am cold. 여러분, 같이 말해볼게요. I am coughing because I am cold. Excellent. 이제 단어를 더 배워볼게요.
1: Hurt. H-U-R-T. Hurt. Hurt. Headache. H-E-A-D-A-C-H-E. Headache. Headache. Stomach ache. S-T-O-M-A-C-H-A-C-H-E. Stomach ache. Stomach ache.
0: Our next word is hurt. 아프다 또는 다친이에요. 친구들, 이 여자처럼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hurt 한 적 있나요? Be careful. 그 다음은 headache, 두통이에요. 머리가 너무 아플 때 우리는 두통이라고 말하죠. headache. 그 다음은 stomachache, 복통이란 뜻이에요. 배가 너무 아플 때 우리는 we have a stomachache. Okay, very good everyone. Let's practice some more pronunciation. 아프다, 다친, hurt. 친구들, er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hurt. Excellent. 두통, headache. 자, 가운데 D 발음은 잘 안 나요. 부드럽게 내보세요. headache. That's right. 복통, stomachache. 친구들, stomach랑 ache를 붙여보세요. stomachache.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Hurt. Hurt. Headache. Headache. Stomachache.

0: Stomach ache.
1: 예문을 더 볼게요. How did you hurt your leg? 어떻게 다리를 다쳤나요? 걱정되는데요. I'm worried. 여러분, hurt, 다치다예요. How did you hurt your leg? 어떻게 다쳤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같이 practice 해볼게요. How did you hurt your leg? 잘했어요. 제 억양을 잘 따라하고 있나요? 그 다음, I need some medicine because I have a headache. 나는 두통이 있어서 약이 필요해. Uh-oh, you have to take medicine immediately. 즉시 먹어야 돼요. 자, I need는 뭐뭐가 필요해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통이 있다는요. I have를 써요. 난 가지고 있다. I have a headache. Okay, now it's your turn. I need some medicine because I have a headache. Wow, 이제 긴 문장도 아주 잘하는데요. Good job. If you eat too much, you'll have a stomachache.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 있을 거야. 맞아요. 여러분, 적당히 먹어야 돼요. 알겠죠? 안 그럼 체해요. 얼마나 아픈데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If you eat too much, you'll have a stomachache. Wow, you guys are improving every day. 그럼 우리 같이 review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0: Sick, sick. Fever, fever. Cough, cough. Hurt. Hurt. Headache. Headache. Stomach ache. Stomach ache.
1: 친구들 오늘도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everyon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문장의 패턴에서도 마지막 5형식 문장 배우는 날이에요. 5형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The smell made everyone hungry. 여기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찾아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적격 보어라는 친구가 등장했네요. 이게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인데요. 우리 이전에 보어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몇 형식에서? 2형식에서 본 적이 있죠.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형식과 달리 이 5형식에 있는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줘요. 2형식의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5형식의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 그래서 5형식에 있는 보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한다. 아,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게 5형식의 기본 구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They call her a genius. 그들은 그녀를 천재라고 부른다라는 뜻인데요. 이때 a genius, 천재는 그들인가요? 아니죠. 주어인 they가 아니라 목적어인 her, 그녀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천재라고 부른다. 이 문장에 a genius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We elected Mina class president. Elect 하면 뽑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미나를 반장으로 뽑았다. 반장은 우리인가요? 아니죠. 미나입니다. 주어가 아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네요. 목적격 보어가 바로 class president, 반장인 거죠. 그리고

She made me happy.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랍니다. 이때 happy. 행복한 건 그녀인가요? 아니면 나인가요? 나죠.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me,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happy가 바로 목적격 보어 되겠습니다.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 문장들이 전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5형식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찾아볼게요. 1번, I named my cat Coco. 나는 내 고양이를 코코라고 이름 지었다. 자, 나는 이 주어, named, 이름 지었다가 동사고요. 목적어는 my cat, 내 고양이죠. 그리고 내 고양이가 바로 코코인 거예요. 목적격 보어가 코코 되겠습니다. 2번, my parents found the book interesting. 우리 부모님은 그 책을 흥미롭다고 여겼다랍니다. 주어는 my parents, 동사는 found인데요. 목적어는 the book 그 책이죠. 그 뒤에 interesting이 바로 그 책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이 흥미로운 거니까요. 목적격 보어는 interesting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We left the door open. 우리는 문을 열어둔 상태로 두었다랍니다. 주어는 we, 동사는요. left죠. 그리고 목적어가 the door. 이 문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열려있는 상태라고요. 목적어인 the door 보충 설명해주는 open이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형식 문장 우리 예문 좀 살펴봤는데 5형식 문장에서도 2형식과 마찬가지로 보어 자리에 명사, 형용사 올수 있어요. 우리 명사 보어부터 볼게요. 명사 보어는 목적어가 누구 또는 무엇인지를 나타내줘요. 2형식에서는 주어는 보어에 관계였는데 목적격 보어니까 목적어는 보어의 관계입니다. 5형식에서는 목적어는 보어의 관계다. 명사 보어가 필요한 동사들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편의상 목적어는 A라고 할 거고요. 그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를 B라고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Make A, B 하면 A를 B로 만들다입니다. Think A, B. A를 B라고 생각하다. Consider A, B. A를 B라고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Call A, B. 목적어 A를 B라고 부르다 라는 뜻이죠. Name A, B. A를 B라고 이름 짓다. Elect. Elect A, B. A를 B로 뽑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4형식도 동사 뒤에 뭐가 두 덩어리가 오고, 5형식도 동사 뒤에 덩어리가 두 개네? 이래서 4, 5형식을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4형식은 누구에게라는 의미가 핵심입니다. 간접 목적어가 들어있죠? 누구에게라는 뜻이 들어있으면 4형식. 그렇지 않고 이 목적어와 보어가 같은 관계이다. 목적어와 보어가 같다면 5형식.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형용사 보어 볼게요. 형용사 보어는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 등을 보충 설명해줘요. 여기서도 보어를 뭐뭐 하게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더라도 부사는 쓰지 않습니다. 부사는 보어 자리에 올수 없어요. 형용사 보어가 필요한 동사도 우리 읽어볼게요. Make A, B. Make는 뒤에 명사도 올수 있는데 형용사도 올수 있나 봐요. A를 B로 만들다. Think A, B. 마찬가지로 A를 B하다고 생각하다. Consider A, B. A를 B하다고 여기다. Leave A, B. A를 B한 상태로 두다. Keep A, B. A를 무한 상태로 두다, 유지하다. Find A, B. A가 B하다는 것을 발견하다, 알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형식의 보어 자리, 명사 혹은 형용사 올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퀴즈. 다음 문장을 알맞게 해석하래요. 1번. They named their dog Candy라고 합니다. 자, 동사 뒤에 덩어리 두 개가 보여요. 그럼 4형식인가?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들의 강아지에게 캔디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4형식 아니고요. 그들의 강아지를 캔디라고 이름 지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5형식 문장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강아지를 캔디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2번. The news made the children happy.
역시 여기서도 made 뒤에 일단 이게 사형식은 아닐까 의심을 해볼까요? 그들의 아이들에게 행복한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는 쓸수 없죠. 그러니 사형식으로 볼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happy 형용사 보어가 쓰인 오형식 문장이에요. 주어는 the news, 동사는 made, 그 다음 목적어가 the children이고요. 아이들이 행복한 상태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happy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 소식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예요. 3번. This jacket keeps you warm. 이 재킷은 그 다음에 keeps. 뭐한 상태로 유지시키다 라는 뜻인데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라고 해석하면 되죠. 이 재킷은 너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찾아볼까요? The smell made everyone hungry. 그 냄새는 모두를 배고프게 만들었다 랍니다. 일단 주어부터. 주어는 the smell. 동사는요, made죠. 그 다음에 모두가 배고프게, 모두를 배고프게 만들었대요. 목적어가 everyone, 그리고 everyone의 상태가 어떤지 보충 설명해주는 hungry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everyone이 목적어, 목적격 보어는 hungry, 형용사 보어가 쓰였어요.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장의 5형식 전부 다 배워봤는데요.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이렇게 문장의 틀을 알면 여러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6강인데요. 오늘도 시간과 빈도 관련 필수 영단어를 공부해 볼 거예요. 오늘 배울 영단어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하루 계획표를 보면 무엇을 언제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숙제하기 전에 놀기도 하고 밥을 먹는 동안 TV를 보기도 하죠. 오늘은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학습 목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은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다섯 개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단어, after인데요. 이 after은 뭐뭐 한 후에 혹은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일 수가 있어요. We went hiking after it stopped raining.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이킹을 하러 갔어요. 근데 언제 갔을까요? After it stopped raining이니까 비가 그친 후에 갔겠죠. After는 이렇게 뭐뭐한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펠링 체크하고 바로 오른쪽에 써볼게요. 지금 바로 쓰면서 외워보도록 합시다. After, A-F-T-E-R 읽을 때는 after. 자, 바로 외우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after의 반대말 한번 살펴볼게요. Before인데요. After는 뭐뭐 한 후에였죠. Before은 뭐뭐 하기 전에 혹은 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brush my teeth. 나는 이를 닦는데요. 근데 언제 닦냐면 before going to bed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닦는 것입니다. Before은 뭐뭐 하기 전에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 단어도 바로 스펠링 외워서 오른쪽에 써보도록 할게요. Before, B-E-F-O-R-E 한 번만 읽어볼까요? Before, 네, 뭐뭐 하기 전에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when. 여러분, when 하면 언제라는 의미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뭐뭐 할 때라는 의미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when 예문 볼게요. I was reading a book. 나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읽고 있었을까요? When the phone rang. 전화가 울렸을 때가 되겠죠. when은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동사할 때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when의 의미 기억하면서 오른쪽에 같이 써볼까요? W-H-E-N when 뭐뭐 할 때입니다. 자, 이번에는 while인데요. 자, 스펠링을 보시면 W-H-I-L-E죠.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먼저 우리 스펠링부터 정확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While, W-H-I-L-E 읽어봅시다. While, 네, while 의미가 뭐예요? 뭐뭐 하는 동안. 예문을 보시면 I listened to music while I study math 라고 했습니다. 나는 음악을 듣는데 언제 듣는 거예요? While I study math 라고 했어요. 내가 수학을 공부하는 동안 음악을 듣는 것이죠. 자, 여러분, while I study math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수학을 공부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while 이라는 접속사는요, 이렇게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점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신다면 여러분이 while을 직접 써볼 때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during인데요. 이 during은 전치사로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What did you do?

너는 무엇을 했니?가 되겠죠? 근데 언제 무엇을 했니? During the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동안 무엇을 했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What did you do during the summer vacation? 의미는 너는 여름방학 동안 무엇을 했니? 입니다. 여러분, while과 during은 약간 다른 거예요. while은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이라면, during은 이렇게 뒤에 기간의 이름이 나와요. 기간의 이름이 나와서 이 기간 동안이라는 의미를 갖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펠링 확인하면서 오른쪽에 써보도록 할게요. During, D, U, R, I, N, G. 읽을 때는 during.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단어들을 문장 속에서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이 여자의 일과표를 보니까 그림으로 나와 있죠? 먼저 기지개를 쭉 펴요.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네, 러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침 식사 하는 것 같죠? 아침 식사도 하고, 또 무언가 쓰면서 숙제나 공부를 하면서 음악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맞은 말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She stretches. 그녀는 기지개를 펴는데 언제 펴요? 언제 스트레칭을 해요? 그녀가 달리기 전에 하나요? 그녀가 달린 후에 하나요? 달리기 전에 합니다. 따라서 before 골라줄게요. 자, 이어서 2번입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running하기 전에 하나요? 러닝한 후에 하나요? 러닝한 후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따라서 after로 골라 주어야겠죠? 우리 after은 뭐뭐 한 후에, 그리고 before은 뭐뭐 하기 전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She listens to music. 그녀는 음악을 듣습니다. 근데 언제 듣죠? 그녀가 숙제를 하는 동안에 듣는다고 합니다. 이 뒷부분을 보니까 주어와 동사가 나와서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이 되므로 우리 while을 골라 주어야겠죠? During은 언제 쓴다고 했어요? During은 특정한 기간의 이름이 뒤에 나올 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hile을 골라주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배운 단어들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 이게 다야?
2: 내가 챙기라고 한 건?
1: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1: 당연하지. 확!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And this is Sports English!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다양한 역사와 표현들을 동작과 함께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스포츠 뭘까요? Let's find out! Let's go! Alright, 자, 사진에 뭐가 보이나요? 보니까 헬멧도 보이고요. 그리고 자전거도 보이는데 오늘의 스포츠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사이클링! 우후! 사이클 경기입니다. 좋습니다. 사이클 경기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경기용 자전거를 타고 개인 혹은 팀을 이뤄서 속도를 내며 겨루는 경기 사이클링입니다. 사이클링은요, 1868년 프랑스에서 첫 경기가 공식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와우, 꽤 오래전 일이군요. 자, 이 사이클은요, 경기 장소와 참가 선수에 따라서 로드바이크, TT, 그리고 트랙 등 세부 종목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road, 도로, 길, 길에서 타게 되면 로드바이크가 됩니다. 자, 이 경기는 전용 경기장은요, 바로 벨로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벨로드롬, 사이클 전용 경기장이죠. 이 경기장에서 하는 경기를 트랙 경기라고 합니다. 트랙은요, 트랙, 길, 추적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트랙, 꼭 외워주세요. 좋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사이클링. 반드시 알아야 할 표현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사이클, 자전거 주기. 사이클, 자전거 주기. ride, 타다. 타고 달리기 ride 타다 타고 달리기 pedal 페달 페달을 쳤다 pedal 페달 페달을 쳤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단어 표현은 뭘까요? cycle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주기라는 단어를 가진 cycle 문장 한번 볼까요? When choosing to cycle, you need an expert's opinion. 네, 자전거를 고를 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자전거를 고를 때는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When choosing to cycle, you need an expert's opinion. cycle 꼭 외워주세요. 자, 두 번째 단어, ride, 많이 들어보셨죠? ride는요, 타다, 타고 달리기, 네, ride, 문장 볼게요. In cycling, the riders ride at a fast speed of 60 kilometers per hour. 사이클에서요, 선수들은 시속 60km 속도까지 빠르게 달린다. 자, ride, 외워주세요. ride. 자, 마지막 단어는 pedal. 자, 페달.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페달. 말 그대로 페달, 페달을 쳤다라는 뜻입니다. 문장 볼게요. The pedal in particula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특히 페달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pedal. 꼭 외워주세요. 좋습니다. 방금 배운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cycle, 자전거 주기. cycle, 자전거 주기. ride, 타다, 타고 달리기. ride, 타다, 타고 달리기. pedal, 페달, 페달을 쳤다. pedal. 페달을 쳤다. 자, 방금 배운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는 퀴즈니까요. 꼭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 나갑니다. When choosing to blank, you need an expert's opinion. 자, 이것을 고를 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자, C로 시작하는 단어. 자, 3, 2, 1, 정답은 cycle. 잘하셨어요. 맞추신 분,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나갑니다.
the blank in particular.

0: Numb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자, 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The blank in particula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자, P로 시작한 단어. 패, 땡. 3, 2, 1. 정답은 paddle. 브라보. 잘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나갈게요. In cycling, the riders blank at a fast speed of 60 kilometers per hour. 자, 사이클에서 선수들은 시속 60km 속도까지 빠르게, 그렇죠. 자, 이, 달린다. 영어로 3, 2, 1. Ride. 우후. 참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배워봤고요. 이제는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1: I started cycling for my health. I started cycling for my health. When choosing to cycle, you need an expert's opinion. When choosing to cycle, you need an expert's opinion. The pedal in particula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The pedal in particula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cycling, the riders ride at a fast speed of 60 kilometers per hour. In cycling, the riders ride at a fast speed of 60 kilometers per hour. When I go cycling, I put safety first. When I go cycling, I put safety first. So, I always wear a helmet. So, I always wear a helmet.
0: I started cycling for my health. 나는 건강을 위해 사이클링을 시작했습니다. When choosing to cycle, you need an expert's opinion. 자전거를 고를 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The pedal, in particula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특히 페달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In cycling, the riders ride at a fast speed of 60 kilometers per hour. 사이클에서 선수들은 시속 60km 속도까지 빠르게 달립니다. When I go cycling, I put safety first. 나는 사이클을 탈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So, I always wear a helmet. 그래서 항상 헬멧을 착용합니다. 네, 오늘은 사이클 경기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Everyone, see you next time.

0: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찌뿌드드.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요즘 무리했나? 나 몸이 좀 안 좋아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My body is not good.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Did you see the drama yesterday? Not yet. No spoilers, please. Oh, I think the supporting actor is more attractive than the leading actor. I agree. Come home early so we can watch the drama together next time. Oh, it's more fun watching it with you. Sounds good. Oh, is Kevin still sleeping? I was chatting away that I forgot about my son. Could you check on him?
2: Kevin! It's high noon! Wake up!
3: Christine.
2: What did you say? I'm going in, Kevin! Kevin? Oh no! You're in a cold sweat!
3: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1: Oh, Kevin! How long have you been like this? You should have told us.
4: I tried calling several times, but you guys were so busy chatting.
1: Oh, I'm sorry, you poor thing. Let's go to the doctor.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그런 날 있잖아요. 몸이 막 아픈 것까지는 아닌데 딱 아침에 일어나면 아, 내 컨디션이 100%가 아니다. 이럴 때 쓰는 되게 재미난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그런 날에 꼭 쓸 수 있는 그 표현 오늘 카툰 속에 있는 생생한 다른 영어 표현들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한 장면씩 시작해 볼까요? 식사 준비를 하며 어제 본 드라마 얘기에 한창인 케빈 어머니와 크리스틴. 어제 너 드라마 봤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크리스틴은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보다 조연이 더 멋있다, 더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케빈 어머니도 동의하시네요. I agree.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또는 의견에 동의하는 표현이 agree잖아요. I agree라고 할 수도 있고요. I couldn't agree more. 더 이상 내가 동의할 수 없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는 I feel the same way. 나도 똑같이 느낀다. I'm with you.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동의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연이 엄청 매력적인가 봐요. 어, 근데 케빈은 아직 자고 있어요? 아이고, 케빈 엄마가요. 드라마 얘기하느라고 케빈도 그냥 깜빡하셨습니다. Could you check on him? 어, 가서 좀 볼래? 하고요. 어머니가 부탁을 하시죠. 이렇게 우리 check on 이라는 것이 뭐뭐를 확인해보다 또 뭐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I'll go and check on the kids. 내가 가서 애들이 잘 있나 보고 올게 이런 말 할 때도 check on 쓸 수 있고요. Could you check on the order? 저희 주문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할 때도 check on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틴이 갔죠? Knock, knock, knock. Kevin, it's high noon. Wake up. 케빈, 해가 중천에 떴어. 어서 일어나. 막 똑똑똑똑 깨우고 있습니다. High noon에서 이 noon이요. 12시인데 정오, 낮 12시입니다. 그러면 또또또또 시간이 지나서 밤 12시, 우리 자정이라고 할 때는 midnight 쓸 수 있죠. noon, midnight 함께 알아두시고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어, 뭔가 케빈은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크리스틴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죠? 어, 뭐라고? 아니, 나 그냥 들어간다 하고 딱 들어갔더니 어, 식은땀을 케빈이 막 흘리고 있어요. You're in a cold sweat. 무슨 일이에요?
5: 나 몸이 좀 안 좋아.
0: 가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재밌게도 weather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feeling under the weather.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이 표현은요, I'm feeling, 나는 느끼는 중이다. under는 뭐뭐 아래잖아요. the weather, 날씨. 날씨 아래에 있는 걸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뭔가 비구름 같은 게 이렇게 쭉 내려앉으면 내 위로 몸이 뭔가 그쵸 무겁고 찌뿌드듯 꼭 아프지는 않아도 우리 흔히 말하는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걸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이라고 표현합니다. 의미 생각하면서 함께 말해볼게요.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 번이요.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아, 몸이 좀 안 좋아. 케빈 엄마도 놀라서 막 뛰어오셨죠. 아니, 언제부터 그랬어? 아프면 엄마를 불러 써야지. 막 이렇게 야단은 아니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아니, 불렀는데요. 수다 떠느라고 내 목소리가 안 들렸나 봐요. 아우. 어떡해요. 수다 떠느라 아픈 케빈을 알아채지도 못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잘 간호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아픈 건 아니지만 몸이 왠지 좀 안 좋을 때. 나 몸이 좀 안 좋아.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입니다. 비슷한 표현 우리 배워볼까요? 아, 오늘 뭔가 안 좋아. 비슷한 표현이죠. 뭔가 아픈 건 아니지만 컨디션이 안 좋고 기분도 왠지 좀 처지는 것 같고 뭔가 안 좋다 할 때 쓰는 게 feel off 입니다. I'm feeling off today. 오늘 내가 아니야, 내 자신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 되겠죠. I'm feeling off today. 자,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 오늘따라 왜 이러죠? 머리가 멍하기도 하고 몸도 왠지 불편하고 아, 오늘 뭔가 안 좋아.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feeling off today. I'm feeling off today. Good job. 그런가 하면요. 나 감기 기운 있어요. 어떤 질병의 증상이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I'm coming down with the cold. Come down with가요. 그런 증상을 겪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뭐뭐한 기운이 있다. 그죠? 이럴 때 I'm coming down with the 하고 증상이나 질병 같은 거 얘기해 주면 되겠죠. I'm coming down with the cold. I'm coming down with the cold 입니다. 자, 그럼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코가 맹맹하고 목도 가렵고 기침도 자꾸만 나와요. 아, 어제 학교에서 좀 춥더라니 감기 걸린 건가? 나 감기 기운이 있어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coming down with the cold. I'm coming down with the cold. Good job. 오늘은 몸이 편치 않을 때 쓰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아픈 건 아닌데 우리 몸이 좀 그렇다, 찌뿌드다, 컨디션 안 좋다 할 때 쓰는 표현이 feel under the weather 또는 feel off가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할 때 I have a cold도 좋지만 I'm coming down with the cold 이런 표현도 생생한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배운 내용들 적재적소에 꼭 사용해 보셔야 진짜 내 거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나의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Do you like watching a movie?
2: I do. It's fun and relaxing.
1: What's your favorite movie?
2: I like Beauty and the Beast the best. It's so beautiful and touching.
1: Yeah, I like old movies too.
0: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봤죠. Movie, relax.

0: touching, beauty, beast, beautiful, touching. 이렇게 단어 차례로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movie예요. 우리말로도 movie라고 하지만 영어는 소리 살려줘야 되겠죠. movie, 영화. relaxing, 잉 떼고 봐주세요. relax가 이렇게 긴장을 푸세요 할 때 쓰는 말이 relax거든요. 잉 붙여서 편한, 느긋한, 여유로운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어요. relaxing. touching. touching. touch가 이렇게 손대는 거, 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만졌다? 그렇지. 감동을 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touching 하면 감동적인이라는 뜻이 돼요. beautiful. beautiful. 단어가 좀 길어 보이죠? beautiful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beauty, beauty는 아름다움. me라는 뜻이에요. 뜻이 비슷해 보이지만 beautiful은 꾸밀 때 쓰는 말이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말은 beauty예요. 우리가 아주 예쁜 사람 보고도 beauty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beast. beast는 야수, 맹수예요. 자, 이제 우리 대화로 또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도 보고 어떤 대화인지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남자가요, Do you like watching a movie? 하고 물어봤어요.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그런데 watching, 여기서의 watching은요, 보고 있는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동작 뒤에 ing을 붙였을 때 뭐뭐 하고 있는이 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뜻을 보면서 내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너는 좋아하니 무엇을이 돼야 되니까 보는 것을이 돼야 되겠죠. 영화 보는 거 너 좋아하니? I do. Do you? 물어봤으니까 I do 하면 응 이런 뜻이죠. It's fun and relaxing. 영화 보는 것은 it's fun, 재미도 있고 relaxing. 이렇게 뭔가 편안하고 여유 있고 느긋하잖아. What's your favorite movie? Favorite 나왔네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뭐야? 그랬더니 I like Beauty and the Beast the best 라고 했어요. Beauty and the Beast가 요만큼이 다 영화의 제목이에요. Beauty, 아름다움과 Beast, 야수, 맹수가 나오는 영화? 그렇지.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 만화로도 있고요. 영화로도 있죠. 나는 그 영화를 the best, 가장 좋아해. I like Beauty and the Beast the best. It's so beautiful and touching. 그 영화는 beautiful, 아름답고 장면들이 아름답잖아요. touching, 감동적이기도 해. Yeah, 동의하는 말 yes랑 같아요. Yeah, I like old movies too. 나도 오래된 영화들 좋아해. 자, 이렇게 대화까지 살펴봤어요. 이제는 단어와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나요? 오늘은 Topic World 4, Topic 70. 70 들어가서 626 눌러볼게요. 잘 듣고 단어 눌러서 문장 완성하기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장은
1: Why do you like camping?
0: Why로 시작했어요. Why는 왜? 하고 물어보는 말. Why? Do you like camping? 너는 캠핑을 왜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봤고요.
1: How come you don't like fishing?
0: 와우, 이번에는 how come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How come은요, 어째서 이런 뜻이거든요. How come you don't like fishing? 어떻게, 어째서 너는 낚시를 안 좋아해?
1: It's fun.
0: 이거는 왜 좋아하니? 이럴 때 대답이 될 수 있겠죠. It's fun. 그것은 재미있어.
1: It's boring.
0: 반대말이겠네. It's boring. 그거 재미없어. 지루해.
1: It's exciting.
0: It's exciting. 아주 신나.
1: It's interesting.
0: Interesting 이라는 단어는 흥미로운 이런 뜻이에요. It's interesting. 그것은 흥미로워요. 오늘도 성공!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앱으로 체크는 함께 해봤고요.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면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좋아해요. 저는 미녀와 야수를 가장 좋아해요. 그것은 재미있어요.

0: 좋아요. 이제 Let's Talk 하고 에피소드 47, 47 눌러서 시작해 볼게요. 영화를 가지고 대화를 해본다.
1: 요거
0: Hello.
2: Do you like movies?
0: Do you like movies? 하고 물어봤어요. 좋아한다면 Yes, I do. 싫으면 No, I don't. Yes, I do. 당연히 좋아하지.
2: Great.
0: Great.
2: What's your favorite movie?
0: 이 질문도 예상했지. What's your favorite movie?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예요? 여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미녀와 야수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My favorite movie is 예전에 우리 배웠던 favorite 사용할 수 있겠죠. 아까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는 Beauty and the Beast. 친구들은 좋아하는 영화 제목 말해도 돼요? My favorite movie is Beauty and the Beast. 그렇지, 미녀.
2: I like the movie too. How do you feel about that movie?
0: Okay, 영화에 대한 느낌 물어봤어요. 재밌어요. It's fun. It's fun.
2: All right.
0: All right.
2: Thank you for sharing.
0: Bye.
2: Bye.
0: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성공.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봐야죠. 자, 오늘은요, 우리 보다의 다양한 표현들을 한번 배워볼게요. 친구들 지금 떠오르는 말이 있을 텐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배워봐요. Hi, AI 니콜. 보다의 다양한 표현 알려줄래? See. 보이는 것을 보다. I see a tree. Look. 쳐다보다, 바라보다. Look at the moon. Watch. 지켜보다, 주시하다. I'll watch them. 아하, 친구들 차이 좀 알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see, 많이들 알고 있죠. 이 see는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보이니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하나 있네, 나무가 보이네요. I see a tree,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Look은 쳐다보는 거, 바라보는 거, 이런 걸 느끼라고 해요. 달 좀 봐, look at the moon. 그리고 마지막으로 watch, 영화처럼 오랜 시간 지켜보는 것 또는 신경 쓰고 보는 것을 watch라고 해요. I'll watch them. 내가 얘네들 지켜볼게요. 이런 뜻이 되겠네요. 상황에 맞는 보다 사용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느낌, 감상 표현하기 배워봤죠? Fun, relaxing, boring, beautiful, touching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 배워봤으니까 이제는 good, bad로만 표현하지 말고 더 잘 영어로 세세하게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 배워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3: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F by Bella Davis. F. Four friends have fun.
1: F. Four friends have fun.
0: F. Fiona sits with her family.
1: F. Fiona sits with her family.
0: F. Frank wears a fire helmet.
1: F. Frank wears a fire helmet.
0: F. Farah feeds a foal in a field.
1: F. Farah feeds a foal in a field.
0: F. Freya has fancy flowers.
1: F. Freya has fancy flowers.
0: F. Finn flies a plane.
1: F. Finn flies a plane.
0: F. Finley waves a flag.
1: F. Finley waves a flag.
0: F. Faith eats fresh fruit.
1: F. Faith eats fresh fruit.
0: F. What is Felix behind?
1: F. What is Felix behind?
2: Let's read it again.
0: F. Four friends have fun. F. Fiona sits with her family. F. Frank wears a fire helmet. F. Farah feeds a foal in a field. F. Freya has fancy flowers. F. Finn flies a plane. F. Finley waves a flag. F. Faith eats fresh fruit. F. What is Felix behind?
2: I hope you had a great time with me. Let's get together again next time. See you soon.
3: Global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4: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공손하게 물어보는 방법들을 배워볼게요. 우리말에는 존댓말이 있고 반말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존댓말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공손하게 물어보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22. Asking politely. I can ask.

0: ask if I could sit somewhere.
1: 자,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하기 전에 우리 warm-up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Look at the picture. 그림을 볼까요? Wow, it is at the beach. 해변가에 있는 것 같아요. I think this friend here wants to eat something. 여기 있는 친구가 뭔가를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저기 이미 앉아있는 친구한테 나 여기 앉아서도 먹어도 될까?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 친구는 아마 괜찮다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새로 본 사람한테, 새로운 사람한테는 내가 공손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오늘 대화를 통해서 먼저 들어볼까요?
2: Excuse me. May I sit here?
0: Sure. Have a seat.
2: Thanks.
0: No problem.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대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죠. Excuse me. Excuse me. 자, 이 표현 기억나나요? Excuse me는 실례합니다 라는 표현이었죠. Excuse me 라는 표현은 정말 영어 쓰는 사람들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뭔가 하기 직전에 무조건 그냥 Excuse me 하고 질문을 하거나 뭘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그쵸? 자, Excuse me는 우리말로는 실례합니다이지만 물론 실례합니다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가볍게 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Excuse m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May I sit here? 이렇게 물어봤죠. May I sit here? 라고 하는 게 제가 여기에 앉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may라는 단어가 굉장히 공손한 표현인데요. 허락을 구할 때 뭐뭐 해도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may I는 제가 뭐뭐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고요. sit는 앉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here는 여기잖아요. 그렇죠? May I sit here?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May I sit here? May I sit here? 잘했어요. 자, 이렇게 May I로 시작하는 질문은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에요. May I 다음에 어떤 행동을 말하는 단어가 오면 제가 그 행동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되거든요. Go가 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도 될까요? 라고 할 때는 May I go?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 표현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May I go? May I go? 잘했어요.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Come in이 들어가다, 뭐 들어오다 라는 뜻이에요. May I come in? May I come in? 자, 이 표현은 come in이지만 연음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가 붙어서 마치 하나처럼 발음이 돼서 come in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해볼까요? May I come in? May I come in? 잘했어요.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May I help you? 라고 할 수 있겠죠?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자, 이것도 역시 빨리 발음하면 help하고 you가 붙어서 May I help you? 요렇게 발음도 돼요. 그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잘했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뭐뭐를 제가 해도 될까요? 허락을 구할 때는 May I 다음에 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온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May I sit here?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그랬더니 Sure, have a seat.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Seat는 좌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자도 seat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비행기 좌석도 seat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seat의 앞에 have a seat 이렇게 붙었잖아요. have는 단독적으로 찾아보면 뭐 갖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seat하고 함께 붙어서는 자리에 앉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have a seat라는 거, 저 어는 꼭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0: 좌석을 얘기할 때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한 좌석,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셀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내가 갖고 앉는다라는 의미로 have a seat라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have a seat는 그 자체로 앉으세요. 요 자리에 앉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것도 같이 연습해 볼게요. Have a seat. Have a seat. 근데 요 어가 잘안 들리죠? 그 이유는 have하고 어가 붙어서 have a. 요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have a seat. 요것도 같이 한번 봤어요. 자, thanks. 고마워요라는 말이죠. 그쵸? Excuse me는 실례합니다였잖아요. 근데 그것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게또 thanks입니다. 자, no problem. 이건 뭐예요? Thank you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No problem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라는 의미예요. Problem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 없어. 이거는 즉 괜찮아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고마워에 대한 대답으로 많은 친구들이 아마 You're welcome, 천만에, 뭐 이런 표현을 알고 있을 텐데, no problem. 이렇게도 대답을 많이 한다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Thanks.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쵸. No problem. 잘했어요. 자, 그럼 대화 내용 다시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1: Excuse me, may I sit here?
2: Sure, have a seat.
1: Thanks.
2: No problem.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이죠.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여기는 친구가 지금 먹을 거를 싸갖고 와서 여기 앉아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May I sit here? 제가 여기에 앉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다들 기억나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May I sit here? May I sit here? 네, 아주 공손하게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Sure, have a seat. 물론이죠. 앉으세요 라는 표현이었죠. Sure, have a seat. 네,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자, 이것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론이지, 앉으세요. Sure, have a seat. 잘했어요. 자, 그런데 may I sit here 말고도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요. 먹다는 eat잖아요. 그래서 may I eat here?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May I eat here?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May I eat here? May I eat here? 잘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친구는 지금 혼자 앉아 있지만 가족이 여기 앉아 있다 잠시 화장실에 간 거예요. 미안해요. 이 자리는 이미 누가 여기 앉아 있는 자리예요. 라고 말할 때는 일단 sorry,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this seat is taken. 이라고 얘기를 해요. This seat는 이 좌석은 이라는 표현이고, taken이 이미 누가 가져간, 뭐 가로챈, 요런 표현이거든요. 이 좌석은 이미 누가 앉고 있어요. 이럴 때는 This seat is taken.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그럼 큰 목소리를 따라 해볼까요? Sorry, this seat is taken. Sorry, this seat is taken. 잘했어요. 자, 우리가 May I sit here? May I eat here? 이렇게도 물어봤었는데, May I join you?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Join은 합석하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과 여기 함께 해도 될까요? 합석을 해도 될까요? 라고 할 때는 May I join you?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May I join you? 그쵸? May I join you? 잘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이렇게 한번 또 해볼까요? Sure, have a seat. Sure, have a seat.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have a seat. 이렇게 봐.

발음 연음되는 것도 잘 기억나죠? 네, 이렇게 많이 연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May I?로 시작하는 질문들은 굉장히 공손한 질문이고요. May I sit here? May I eat here? May I join you? 이렇게 우리가 연습해 봤고요. 자, 그리고 죄송해요. 이 자리는 이미 누가 앉고 있어요. 여러분, 뭐였어요? Sorry, this seat is taken 이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많이 많이 복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It's time to do the chant. Follow me. May I sit here? May I sit here? May I go? May I go? May I stay? May I stay? May I come in? May I come in?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May I eat here? May I eat here? May I join you? May I join you?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뭐였죠? I can ask if I could sit somewhere. 내가 어딘가에 앉아도 되냐고 물어볼 수 있다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질문해야 되죠? 그쵸? May I sit here?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잘할 수 있으니까 체크할게요. 자, 이렇게 어떤 행동을 내가 해도 되냐 공손하게 물어볼 때는 May I 다음에 그 행동이 온다고 했죠. 영어에는 존댓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보는 표현들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연습했던 문장들 말고도 여러분도 May I 다음에 다양한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 넣어서 한번 문장도 연습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습하는 거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주말 잘 보냈어? 자, 쌤이랑 오늘 월요일이라서 조금 지치겠지만 신나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게요.
1: Week 22. Summer Vacation. Monday. What's your plan?

0: plan for the summer. I can talk about summer vacation plans.
1: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자, Look and Talk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얘들아. 쌤도 궁금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여기 어디야? 캠핑장 아니에요? It's a campsite. It's a campsite. 자, 캠핑장이고 뒤에 이렇게 어우 나무들과 이렇게 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죠, 그쵸? We have trees and mountains. So beautiful, right? 자, 그리고 이 남자아이가 보여요. I see a boy right there. 근데 보니까는 등산을 가는 것 같지 않나요? I think he's going hiking. 등산, 바로 hiking인데요. I think he's going hiking, right? He's wearing a backpack. 근데 그냥 backpack 아니고 아주 huge backpack, 아주 거대하고 큰 백팩입니다. And he's also wearing hiking boots. 등산화도 신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아이는 she's making a fire. 자, 지금 불을 이렇게 지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Is that a marshmallow? 마시멜로 들고 있는 거야, 설마? 너무 맛있겠다, 그쵸? Do you like marshmallows? I love marshmallows. 그리고 저기 뒤에 어떤 남자, a man, right? Man은 지금 grill하고 있어요. He's grilling something. 고기를 grill하고 있는 것 같아요. I think he's grilling some meat, right? 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그림도 굉장히 귀엽고 재밌는데요. 어떤 내용일지는 이따 쌤이랑 Cartoon Talk 시간에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0: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2: I'm going to Soraksan for hiking. What about you?
0: I'm going camping with my family.
1: 자, read and speak time 시작해 보겠습니다. 빠밤. Key expressions. 오늘의 첫 표현은요. 통문장 나왔어요.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One more time.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Plan, P-L-A-N, 계획이란 뜻인데요. 자, summer는 우리가 알듯이 여름이죠. 그래서 어떤 뜻이 될 것 같아? 감 왔어요? 넌 여름의 계획이 뭐니? 여름의 계획이 있어? 여름의 계획이 뭐야? 라는 문장입니다. 왜 우리 방학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한테 꼭 물어보잖아요. 너 방학 때 뭐 해? 방학 때 뭐 할 거야? 이야기 많이 하죠? 그때 쓸 수 있는 정문장입니다.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너 여름의 계획이 뭐야?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자, 우리 한 단어씩 한번 연습해보자. 처음, what's. 해볼게요. What's, 그쵸? 자, 단어들 붙여서 What's your, what's your. 좋아요. 조금 더 길게 What's your plan for? What's your plan for? 그렇지, plan이 무슨 뜻이라고? 계획, 좋아요. 그래서 더 붙여서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One more time.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우리 친구들 잘해.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좋아요. 너 여름의 계획이 뭐야?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꼭 기억하세요. Plan, P-L-A-N, 계획이란 단어를 꼭 기억해야겠지?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에 하는 재밌는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하이킹 나왔어요. 하이킹, 하이킹이 무슨 뜻일까? 등산입니다. 우리 친구들 등산 좋아해요? 쌤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하이킹 하는 거 좋아합니다. 하이킹. 자, 왜 산을 올라가가지고 좋은 공기 마실 때 좋잖아요. 그쵸? 하이킹, 등산. 자, 우리 친구들도 발음해볼게요. Hiking, hiking. 그냥 hiking이 아니고 hiking, hiking.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hiking에 관련된 단어들 쌤이랑 볼게. 첫 번째는 trail 나왔습니다. Trail, trail. 자, trail 하니까는 R이 있어서 혓바닥이 뒤에 있어야 되겠지? Trail, trail. 이게 무슨 뜻일까? 짜잔. 산길, 오솔길입니다. 왜 등산을 할 때도 우리가 걷기 좋게 만들어진 길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trail이에요. trail, trail. 예문에서 볼게요. We walk on the trail. We walk on

The trail. 우리는 산길을 따라 걸어요. 우리는 산길을 걸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walk on the trail. 좋아요. 또 보자. Hiking boots. Hiking boots. 뭘것 같아? Boots 선생님이랑 예전에 배웠는데 붙입니다. 그래서 hiking boots가 됐으니까 등산화가 되겠죠? Hiking boots. 등산화. 예문에서 보자. I wear hiking boots. 나는 등산화를 신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등산할 때 얘들아, 등산화 필수다. 그냥 일반 운동화 신으면 발 진짜 아파요. Hiking boots. 꼭 신어보세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Backpack. Backpack. Oh, easy peasy lemon squeezy. 우리 단 알잖아. 바로 배낭입니다. 등산할 때 배낭 이렇게 꼭 메고 하죠. 자, backpack. 자, I carry a backpack. 하기 때문에 나는 배낭을 carry해요. carry가 무슨 뜻일까? 맞아요. 그러니까 옮기다란 뜻도 있지만 이렇게 지다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배낭을 메요라는 뜻이 되겠죠? I carry a backpack. 자, 하이킹할 때이 backpack 필수죠? 필수죠? 자, 그 다음에 map 있습니다. map, map. What's map? map는 바로 지도가 되겠죠? 우리 왜 등산 갈때꼭 이렇게 지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필수입니다. 꼭 있어야 돼. 자, 예문에서 보자. I look at the map. 나는 지도를 보아요가 되겠죠? 자, 하이킹에 관련된 단어들 함께 선생님이랑 봤고요. 또 하나 보자. 캠핑. 그렇죠. 우리 친구들 요즘에 캠핑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자, 캠핑에 관련된 단어들도 함께 볼게요. 캠핑, 캠핑. Alright? 자, 캠프사이트 나왔어요. 캠프사이트. 캠프사이트. 캠프사이트가 아니지. 캠프사이트. campsite. Okay? 발음 해볼게요. campsite. 좋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캠핑장이에요. 우리 캠핑을 하러 갈때 그냥 무슨 산에다가 텐트 치고 잘수 없잖아요. 요즘 이렇게 캠핑장이 참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campsite라고 합니다. campsite. campsite. Alright? 발음 유의해서. 자, let's go to the campsite. 하게 되면 우리 캠핑장 가요. 우리 캠핑장 가자라는 뜻이 되겠지? 자, 얘들아, 넘어가기 전에 campsite 한번 발음 다시 해볼게요. campsite. campsite. campsite 아니고 campsite. 좋아요. 잘하고 있지, 우리 친구들. 자, 그다음에 tent. 캠핑할 때 빠질 수 없는 tent. tent. 우리 왜 한글로도 텐트 이러잖아요. 근데 텐트가 아니라 tent. Okay? 자, tent. Alright. 자, 텐트인데 예문 볼게요. We set up a tent. 자, 우리는 텐트를 설치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set up a tent. 좋아요. 자, marshmallow. Oh, I love marshmallows. 자, marshmallow는 마시멜로죠. 자, I roast marshmallows 하게 되면 나는 마시멜로를 구워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arshmallow, yum. 자, 또 볼게요. Grill. 이거 발음해 볼게요. Grill. 좋아요. 자, 고기 같은 것들을 굽다라고 할때 grill라 그래요. 자, 굽다. 자, 보면은 My dad grills pork belly 하게 되면 pork belly는 우리가 사용하는 삼겹살입니다. 뭐를 캠핑할 때 삼겹살 먹잖아요. My dad grills pork belly 하면은 우리 아빠는 삼겹살을 grill 굽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그러면은 dialogue 다시 볼게요.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너 여름의 계획이 뭐야? I'm going to 설악산 for hiking. What about you? 나는 하이킹 등산하러 설악산에 가. 너는 what about you? 그랬더니 I'm going camping with my family. 나는 가족들이랑 캠핑하러 가라고 하네요. 어때? 듣기만 해도 너무 신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도 그랬길 바래요. 자, 우리 카툰 톡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그림 보러 가볼까요?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일단 캠핑장에서 아주 아름다운 재밌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캠핑장이 영어로 campsite였죠? 쌤이랑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자. 빠밤. Hey, what are you doing here? 라고 하네요. 자, Hey, what are you doing here? 어머, 너 여기서 뭐 해? 라고 하네요. 아, 친구인데 여기서 우연히 만났나 봐, 그쵸? Hey, what are you doing here? 반갑겠다, 그치? 그랬더니,
I'm here for a hike 라고 합니다. 오, 나 여기 등산하러 왔어. 나 여기 하이킹하러 왔어 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하이킹 배웠잖아요. 여기서는 하이크로 쓰였네요. I'm here for a hike. 나 등산하러 왔어. I'm here for a hike.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 막 자랑해요. I have my hiking boots and a map. 자, hiking boots 무슨 뜻이었지? 등산화예요.

0: 있어 라고 합니다. I have my hiking boots and a map. 좋아요. 자, 그랬더니 I'm camping with my family. We have marshmallows and pork belly. It's so fun 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I'm camping with my family. 나는 가족들이랑 캠핑 왔어. 그러면서 We have marshmallows. 우리는 마시멜로랑 pork belly, 삼겹살이 있어 라고 합니다. 좋겠다, 그쵸? 그러면서 It's so fun, 너무 재밌어 라고 합니다. 아우, 즐거운 여름방학의 모습이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cartoon talk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아니, 벌써 학습 목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I can talk about summer vacation plans. 나는 나의 여름방학 계획을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두 가지 배웠어, 쌤이랑. 하이킹 그리고 캠핑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주 이렇게 등산 가고 캠핑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쌤이랑 오늘 배운 표현들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1: <bye. 웃음>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Song Cho.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친구들은 학교에 어떻게 가나요? 걸어서 가나요? 아니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교통수단을 타고 가나요? 오늘은 학교에 어떻게 가는지,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가는지 묻고 답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0. Transportation. Monday. How do you get to school? I can talk about how I go to school.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짜잔! Here is the picture. Huh. Okay, we see two friends. 그저 두 친구가 보이는데 아, 등교하는 길에 지하철역 앞에서 마주쳤나 봐요. 그죠? 여기 지하철 사인도 보이고. 그러면 지하철, 지하철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지하철은 영어로 subway라고 하죠? 따라해보세요. subway. subway. subway. Good. 여기서 sub는 아래를 뜻하는 단어이고 way는 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0: subway 하면은 약간 지하에, 아래에 난 길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subway라고 하면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subway 기억하세요. 그럼 다음은 역. 역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station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station. station. station. 네. 이 역은 이제 지하철역도 되고 기차역도 돼요. 그래서 지하철역은 subway station이라고 하면 되고 기차역은 train station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거리, 위치 이런 걸좀더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배워볼게요. 가까운, 가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close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close. close. close. 네. 여기서 close는 닿다라는 뜻을 갖기도 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가까운,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로부터 가까이 하면 close to 땡땡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 반대로 멀다, 먼, 멀게는 far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far. far. far. 그래서 아까 어디에서 가깝게는 close to 였는데, 어디서부터 멀다라고 하면은 far from 땡땡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런 표현들도 배워봤으니까 그럼 이제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How do you get to school?
2: I take the subway. How about you?
1: I usually walk.
2: Oh, you live close to school.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갈게요. 차다! How do you get to 땡땡? 이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서 how는 어떻게죠?

땡땡으로 가냐, 도착하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적지를 갖고 거기에 어떻게 가라고 물어볼 때 How do you get to 땡땡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학교에 어떻게 가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학교에 어떻게 가? 그러니까 학교가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How do you get to school? 이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How do you get to school? How do you get to school? How do you get to school? 네. 보통 이제 get는 뭐 얻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get

도서관 말고 회사에 어떻게 가 여기에서 회사를 빈칸에 넣어서 How do you get to work라고 하면 됩니다. 보통 회사라고 하면 이제 office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떠올리는데 이렇게 회사에 가다, 직장에 가다 할 때는 뭐 go to work라는 단어를 좀더 많이 써요.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How do you get to work? How do you get to work? How do you get to work? Very good.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타다! I take 땡땡입니다. 여기서 take는 뭔가를 갖고, 뭐 가져서 가다, 뭐 이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교통수단을 탈 때,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take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I take 한 다음에 그 뒤에 교통수단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지하철, 나는 지하철을 타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지하철을 빈칸에 넣어서 아까 지하철이 영어로 뭐였죠? 아래에 난 길이라는 그런 의미로 좀 연상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서브웨이였어요. 그래서 I take the subway라고.

해보세요. I take the bus. I take the bus. I take the bus. Good. 그러면 이젠 택시를 타. 택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택시 자체도 영어이지만 택시를 또 다른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cab입니다. 네, I take a cab. 따라해보세요. I take a cab. I take a cab. I take a cab. Good. Cab이라고 해도 되고 택시라고 해도 됩니다. 그럼 오늘의 last key expression, I usually 땡땡입니다. 여기서 usually는 보통, 대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보통 걸어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나는 보통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할 때 I usually walk. 네, 걸어가를 빈칸에 넣어서 I usually walk 라고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I usually walk. I usually walk. I usually walk. 네, 그러면 나는 보통 자전거를 타. 자전거를 타. 자, 먼저 자전거는 bike, bicycle, 그죠? 타는 ride니까 I usually ride my bike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I usually ride my bike. I usually ride my bike. Very good. 마지막, 자, 나는 보통 차로 가. 차로 가. 자, I usually 간다, go, 차로. By car. 네, I usually go by car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I usually go by car. I usually go by car. I usually go by car. 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cue. How do you get to school? How do you get to school? I take the subway. I take the subway. I usually walk. I usually walk. You live close to school. You live close to school.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따라! 먼저 그림을 봅시다. Here's the picture. We see two friends in front of a subway station, right? 지하철역 앞에서 마주친 친구들이 있어요. 자, 등굣길인 것 같은데 학교에 어떻게 가? 라고 물어봅니다. 자, 어떻게 가?

How about you? I take the subway. How about you? 네. 그래서 나는 보통 되게 걸어가. 그래서 보통, 되게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I usually walk라고 하죠? 따라해보세요. I usually walk. I usually walk. 그러면 걸어가가 아니라 보통 나는 자전거를 타라는 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3, 2, 1. Ride my bike. 그랬죠? Ride, 타다. 나의 자전거를 타다. 그래서 I usually ride my bike.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너 학교 가까이 사는구나 라고 말을 끝마쳤어요. Oh, you live close to school. 따라해 보세요. Oh, you live close to school. Oh, you live close to school. 그러면 여기서 one more point. 자, 너 학교에서 멀리 사는구나. 가깝게 사는 게 아니라 멀리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3, 2, 1. Far from이었죠? Oh, you live far from school. 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우리 오늘은 How do you get to school? 이란 표현을 배워봤어요. 이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교통수단, 그리고 어떤 목적지에 어떻게 가는지, 뭘 타고 가는지, 이런 거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표현들로 만나요. Bye bye!

0: Okay, guys, it's brain off time. 여러분의 뇌를 깨는 시간입니다. Let's learn the vocabularies today. 오늘의 단어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Here'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지금 동물 친구들이 어디에 있나요? Where are they? 아, 보니까 문구점인 것 같아요. I think they're at a stationery shop. 자, 문구점에서 지금 이 양 친구가, 앞에 있는 양 친구가 무엇을 가리키면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얼마냐고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은요. How much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How much? How much? 자, 무엇을 가리키면서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나요? 아, 지금 벽에 best 라고 적혀있는 diaries, 아, 일기장을 가리키면서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우리 가격이 보이나요? 아, 지금 보니까 $10입니다. They are $10. 아, 여기 보니까 가격이 꽤 비싸요. 그죠? 자, 여러분, 비싼이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Expensive. Expensive. 자, 이렇게 비싼데도 best, 굉장히 잘 팔리는 물건인가 봐요. 인기가 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 지금 뒤에 토끼 친구도 what is she carrying?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죠? 맞아요, 저 다이어리를 들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상품인가 봐요. 자, 우리 인기 있는 이라는 단어도 읽어볼까요? Popular. Popular. Very good. 자, 방금 선생님이랑 배운 단어들을 잘 기억하면서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봐요.
1: Excuse me, how much is this pencil case?
2: It's $3.
1: It's cheap. Then what about that diary over there?
2: That one is $10, and it's very popular with students.
1: It's expensive, but I'll buy it.
0: Okay, everyone, it's time to focus on today's dialogue 속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Our first pattern, 우리 첫 번째 패턴은요, How much is this?로 시작하는 문장이었어요. 맞아요,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인데 우리 조금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How much 뒤에 비동사가 들어가고 그 뒤에 this가 들어가면서 뒤에 명사가 들어가는데 이 명사, 물건을 뜻하는 단어들이죠. 이 명사는 단수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 단수는 뭘까요? 맞아요. 한 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한 개로 쓰이는 명사를 쓰고 this라는 단어도 중요한데요. 이 this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물건 하나를 의미할 때 this를

What about that sticky note? Then, what about that sticky note?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It's very popular with 자, 우리 popular라는 단어 배웠죠? 인기 있는 이란 뜻인데요. 이 패턴 속에서는 그것은 누구누구에게 매우 인기가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It's very popular with 뒤에 명사 혹은 특정한 사람들을 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어.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students가 들어갑니다. Let's read. It's very popular with students. It's very popular with students. 이번에는 그것은 10대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10대들이라는 표현은 teenager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Let's read. It's very popular with teenagers. It's very popular with teenagers. Great job, everyone. Are you guys ready to beat and speak? Let's sing along with me. Let's hit the music. How much is this pencil case? How much is this pencil case? Then what about that diary over there? Then what about that diary over there? Good job!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오늘 배웠던 today's dialogue 잘 기억하나요? Let's review them.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죠? 맞아요. Stationery shop. 문구점입니다. 지금 양 친구가 무엇을 사고 싶은데? 맞아요. 무엇을 사고 싶죠? Diary. 지금 저기 있는 일기장을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뭐가 있죠? 아, 펜슬 케이스. 필통도 있네요. 여러 가지 문구류가 있는데 Let's take our first sentence. 우리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Excuse me, how much is this? 잠시만요 혹은 저기요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how much is this 쓰면 무엇은 얼마예요? 라는 질문이죠. 우리 첫 번째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맞아요. 필통을 물어봤습니다. 필통은 얼마입니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t's read. Excuse me, how much is this pencil case? Excuse me, how much is this pencil case? Good.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샤프 많이들 쓰죠. 영어로는 mechanical pencil이라고 읽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mechanical은 기계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샤프는 mechanical pencil. Mechanical pencil입니다. 자, 샤프의 가격을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Excuse me, how much is this mechanical pencil? 한 번 더. Excuse me, how much is this mechanical pencil? Very good. 자, 가격이 얼마인가요? It's $3. 아, 지금 이 무지개 그림이 그려진 필통은 $3입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한 번 더. It's $3. It's, 오, 싸네요. 라고 대답합니다. Then, what about that over there? 아, 그렇다면 저기 있는, 저쪽에 있는 저 일기장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우리 일기장은 diary였어요. Let's read 읽어볼게요. It's cheap. Then, what about that diary over there? It's cheap. Then, what about that diary over there? Good. 우리 친구들 여기서 that은 멀리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 기억하죠? Great. 자, 대답입니다. That one is $10. 아, 저기 있는 저 일기장은 얼마라고요? 맞아요. $10입니다. And 그리고 it's very popular.

with라고 하는데요. 우리 popular는 어떤 뜻이었죠? 맞아, 인기 있는. 자,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 인기가 많다라고 했나요? 맞아요, 학생들이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영어로 students. Let's read the sentence one more time. 한 번 더 읽어볼게요. That one is $10 and it's very popular with students. One more time. That one is $10 and it's very popular with students. 아, 인기 상품인가 봐요. 자, it's expensive. 여러분, expensive는 비싼. 아, 비싸네요. But I'll buy it. 하지만 저는 그것을 사겠어요라고 대답을 하네요. 한번더 읽어볼까요?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What did we learn today? 무엇을 배웠나요? 맞아요. 가격을 물어보는 how much로 시작하는 표현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가까이 있는 것, 멀리 있는 것 이런 거 기억하나요? 맞아요. 가까이 있는 물건 하나를 의미할 때는 우리는 this로 시작하고요. 멀리 있는 물건 하나를 의미할 때는 어떤 단어였죠? That's right. That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make sentences with this and that인데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공했어요. Very good, everyone.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Until next tim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짜릿냥아.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주말 잘 보냈어요? 토요일 일요일 뭐 했어? 선생님 생각 안 났어요? 자, 선생님이랑 오늘도 재미있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월요일이지만 우리 힘내서 한번 해보자.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지, 얘들아?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습니다. Today is Monday. 월요일이지요. 자, 월요일에 쌤이랑 뭐하지? 어휘 공부하지요. Monday is for vocabulary. 새로운 단어들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요? 자, 그 전에 이번 주 주제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빠밤. Week 22. Jobs around us. One more time. Jobs around us. Jobs가 뭘까? Job은요, 얘들아, 직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jobs, s가 붙었으니까 직업들이에요. Around us 하면은 우리 주변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직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엔 선생님이랑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것 같아요. 그쵸? 재밌겠지?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단어들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1: Painter, musician, entertainer, pilot, police officer.
0: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화가예요, 얘들아. 화가는 painter. One more time. Painter. 자, 이 painter의 paint 있죠? P-A-I-N-T. 이거는 색칠하다란 뜻입니다. 물감으로 색을 칠하다란 뜻이거든. 그래서 물감으로 색을 칠하는 사람이 돼서 화가가 되겠죠? 자, painter는 P-A-I-N의 광세가 들어가요. Painter. Painter. 그냥 painter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Painter. Painter. 할 수 있겠지? 자, 예문에서 볼게요. 빠밤. I am a painter. I paint pictures. 자, I am a painter 하면 나는 화가예요. I paint pictures 하면 paint 선생님이 아까 색칠하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그림을 색칠합니다가 되겠습니다. 나는 화가예요. 저는 그림을 색칠해요. I am a painter. I paint pictures. 친구들 차례. I am a painter. I paint pictures. 어, 잘했어. 따라하는

맞지? 그냥 뭐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은요. Musician. One more time. Musician. 음악가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다 musician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musician은 s-i-z 부분에 강세가 들어가서 musician. musician. 그냥 뮤지션, 뮤지션이 아니란 뜻이에요. musician. musician.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I am a musician. I play music 나왔어요. I'm a musician 하면 나는 음악가예요. 저는 음악가예요. I play music. 자, 근데 play teacher, play는요, 놀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play가 놀다라는 뜻도 있고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을 연주해요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보자. I am a musician. I play music.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 am a musician. I play music. music 아니고 music. zik zik music. okay, 좋아요. 자, 그 다음은요. entertainer. one more time. entertainer. 자, 연예인이란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은 연예인 되고 싶다는 친구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K-pop 스타 막춤잘 추고 노래 잘 부르는 친구들 연예인 많던데, 그쵸? 연예인 되고 싶어 하는 친구 많던데요. 자, 연예인, 뭐 개그맨, 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다 엔터테이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엔터테이너 할때 엔터의 강세가 들어가고 끝에 ER도 좀 뚜렷하게 발음해줘야 돼. 엔터테이너, 엔터테이너. 할 수 있겠죠? 따라라라. Entertainer. Entertainer. Okay. Entertainer. 좋습니다. 자, 예문에서 볼게요. I'm an entertainer. You can see me on TV. 무슨 뜻일까? 저는 연예인이에요. You can see me on TV. 당신은 나를 TV에서 볼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날 TV에서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해볼게요. I'm an entertainer. You can see me on TV. 자, 우리 친구들 차례. I'm an entertainer. You can see me on TV. 좋아요. 잘했어, 얘들아. 그 다음은요. pilot. 조종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볼 것 같아. 자, 비행사는 pilot. One more time. pilot. 파일럿 할 때 그냥 파일럿이 아니라 pilot. P-I 부분을 강세를 줘서 다시 한번. pilot. pilot. 좋아요. 자, 그 다음 한번 예문 볼게요. I am a pilot. I fly airplanes. 나왔어요. I'm a pilot 하게 되면 나는 비행사예요. I fly airplanes. fly가 날다란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행기를 운항하다란 뜻이 돼요. 그래서 나는 비행기를 운항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해볼게. I'm a pilot. I fly airplanes. 우리 친구들 차례. I am a pilot. I fly airplanes. 잘했습니다. 파일럿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쌤도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긴다면 비행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되게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Police officer. One more time. Police officer, 경찰관입니다. 여기에서는 L-I-C-E 부분에 강세가 들어가요. Police officer, 그냥 police가 아니라 police officer, police가 아니라 police라고 해보자. 양옆으로 입을 쫙 늘려줄 거야.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좋아요, 경찰관. 경찰이 되고 싶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 우리 친구들 중에. 자, 예문 볼게요. I am a police officer. 나는 경찰관입니다. I keep people safe. Keep people safe 하면은 safe가 안전한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I am a police officer. I keep people safe.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I am a police officer. I keep people safe. 좋아요. safe가 안전한 뜻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단어들을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챈트를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첸트 타임이 왔어요. 선생님이 오늘 사실 고백하자면 오늘 첸트 매우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꼭 같이 불러줘야 돼. 선생님 혹시

0: 틀려도 이해해주세요. 그치만 화이팅 해볼게. 준비됐나요? Drop the beat. Painter, painter, painter, painter. I am a painter. I paint pictures. I am a painter. I paint pictures. Musician, musician, musician, musician. I'm a musician. I play music. I'm a musician. I play music. Entertainer, entertainer, entertainer, entertainer. I'm an entertainer. You can see me on TV. I'm an entertainer. You can see me on TV. Pilot, pilot, pilot, pilot. I am a pilot. I fly airplanes. I am a pilot. I fly airplanes.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I'm a police officer. I keep people safe. I'm a police officer. I keep people safe. Excellent! Great job! 얘들아, 선생님이 비록 조금 틀렸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선생님이 열심히 연습을 했지만 박자 맞추는 것은 정말 영어보다 어려운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이해해줬길 바래요. 자, activity time 해보겠습니다. Unscramble the words. 뭐였지? 마구마구 섞여있는 알파벳들을 아예 맞은 순서대로 한번 배열해보겠습니다. 이건 첸트보다 쉬우니까 할 수 있어. 화이팅! 자, 시작해볼게요. 우리 이 친구는요, 지금 뭐하고 있나요? 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 화가가 영어로 뭐였죠? 화가. Painter. 그쵸? Painter. Painter였죠? Painter 어떻게 스펠링하면 될까요? 일단 Pain 먼저 만들어보자. P-P-P-P. P-O고요. Ain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A, I, and 그쵸? pain 나왔어. 그다음에 tur 나옵니다. tur tur tur tur이 아니고 tur. 오케이. 자, tur 뭘까요? t e r 나옵니다. 그래서 painter. one more time. painter. 선생님 근데 아까 paint가 무슨 뜻인지 알려줬는데 무슨 뜻인지 기억나요? 맞아. 색칠하다란 뜻이었죠. 물감으로 색칠하다가 바로 paint예요. 그래서 paint 다음에 er 붙여졌으니까 색칠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뭔가 단어 뒤에 er가 붙여지잖아. 그러면은 뭐뭐 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림을 뭐 칠하는 사람, 화가가 되겠습니다. painter. 다시 발음해 볼게요. painter. painter.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는요. 오, 멋진 이 조종사, 이 비행사 조종사가 나왔습니다. 오, 비행사 조종사가 영어로 뭐였죠? pilot였지요. 푸푸푸 나오는 p가 먼저 나오고요. i 소리 나죠? i가 나오고 릴릴릴릴 혓바닥 앞으로 슝 나오는 l 나오고요. 그 다음에 ot 나오겠죠? ot 나옵니다. pilot. pilot. 그냥 파일럿이 아니라 pilot. pi 부분 강세 들어가죠? pilot. pilot. 세 번 시작. pilot. pilot. pilot.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은요. 오, 길어. 문장을 읽고 설명하는 단어를 맞춰보세요. 그래요. 우리 한번 해보자. They keep people safe. 자, keep people safe 하면 무슨 뜻이었지? safe는 일단 안전한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대. 어, 누굴까요? 그 다음에 they wear a uniform. uniform. uniform. uniform 무슨 뜻일까? 바로 이 그 제복이란 뜻입니다. 교복도 uniform이 될 수도 있고요. 제복이란 뜻도 있어요. 뭘까? 어, uniform을 입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이분들은 바로 police officer 되겠습니다. 경찰관이죠? police officer. 우리 한번 다시 발음해볼까? police officer. 폴리스가 아니라 police officer. 양옆으로 쫙 늘려서 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번엔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Painter. I am a painter. I paint pictures. Musician. I am a musician. I play music.

0: Entertainer. I am an entertainer. You can see me on TV. Pilot. I am a pilot. I fly airplanes. Police officer. I am a police officer. I keep people safe.
1: Yeah, 오늘 월요일인데서 어땠어? 선생님이랑 재밌게 수업해서 월요일이 조금 기분이 좋아졌나요? 그랬기를 바래요. 얘들아,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고 우리 또 내일 이 시간에

안녕, 나는 그레이스.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똑순이지. 어쩜 나는 기억력도 좋다? 친구랑 친구 동생이랑 셋이 숨바꼭질을 하는데 친구 동생이 종종 커튼 뒤에 숨는다고 얘기했던 친구 얘기가 번뜩 떠올라서 짠! 하고 찾았지. 너무 대단하지? 이 문장을 영어로 얘기하고 싶은데 커튼 뒤에 라고 할 때 behind the curtain인지 before the curtain인지 헷갈린단 말이야? B로 둘 다 시작하니까 헷갈릴만 하지? 나 좀 도와줘. Hello everyone. 초등영문법 독해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아, 우리 벌써 25강이에요. 많이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수업으로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치신 거 아니죠? 여러분 지치셨을까봐 선생님이 이렇게 머리띠도 하고 왔어요. 자, 우리 지난 유닛에서는요. 전치사는 전치사인데 시간 전치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오늘은 위치나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명사 앞에 쓰여서 어떻게 위치와 장소를 나타낼지 지금 바로 교재로 시작해 볼게요. 82쪽 A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at과 in입니다. 선생님, 우리 at 시간 전치사에서 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at이라는 단어는요. 위치나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저 뜻은요. at은 어디어디에, in은 어디어디 안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 예문에서 나오는 전치사는 두 개 중에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She is reading a book at the library in the school. 와, 두 개가 다 나오고 있죠. 자, 천천히 다시 볼게요. 그녀는 she is 라는 비동사 사용되었고요. reading a book, 책을 읽고 있대요. 어디에서요?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at이 사용되었네요. at the library, 도서관에서는 at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뒤에는 in이 왔죠. in the school.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그녀가 도서관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도서관이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이었던 거예요. 자, 학교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이제 학교예요.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에 그녀가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이는 어디 어디 안에라고 했었죠.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에서니까 at the library in the schoo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at이라는 건요.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특정한 지점 또는 위치 등을 나타내요. 자, 또는 장소요. at. 자, 만약에 지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요. 자, 어떤 특정한 장소, 딱 그 장소를 나타내는 게 바로 at이고요. in은 어디 어디 안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자, 이러한 그냥 상자 아니고요. 어떤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게 공간이에요. 이 공간 안에, 내부에 있을 때에는, 내부에 있을 때에는 i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보통 in을 사용할 때는요, 조금 넓은 장소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학교, 넓죠. 그 안에 있는 도서관. 만약에 이 그녀를 찾기 위해서 그냥 학교에서 만나자라고 하기보다는 학교에 있는 도서관이라고까지 말을 해주면 더 만나기가 쉽겠죠. 그래서 at은 특정한 장소고 in은 어떤 공간의 내부 그리고 특히나 넓은 공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i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 준다. 선생님 이렇게 못 그리는 실력이지만 그림까지 그렸으니까 여러분 꼭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 셀프 체크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They met at the entrance to the hotel. 자, They met, 만났다. 자, met
의 기본형은 meet입니다. 만나다. 근데 met이니까 만났대요. At 나왔네요. At the entrance to the hotel이라고 하면요. 그들은 그 호텔로 가는 입구에서 만났다. 자, 어때요? 그 호텔로 가는 입구, 특정한 장소를 나타내죠. 그래서 at이라는 장소,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사용한 겁니다. 두 번째, there are 무엇무엇이 있다. many languages. 자, 많은 언어들이 있다. in the world. 자, world 뭐예요? 세상. 정말 넓죠.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 세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럴 때에는 in을 사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세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다를 나타낼 때 i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 준다. 두개 차이 잘 아시겠죠? at은 특정한 지점, in은 어떤 곳의 내부인데 보통 넓은 곳.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there are 또는 there is 하면 무엇무엇이 있다라고 했다는 것도 우리 예전에 배운 내용이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B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on이라는 전치사는요, 무엇무엇 위에라는 뜻입니다. on 이것도 우리 시간 전치사에서 배웠는데요. on이 장소 또는 뭐 위치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There are some dishes on the table. 자, on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무엇무엇 위에. 자, on the table이라고 하면 탁자 위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오죠? 즉, 명사 앞에 쓰여서 장소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There are, 여기도 나오네요. 무엇이 있나요? Some dishes. 접시 몇 개가 있습니다. 어디에? On the table, 탁자 위에. 자, 그럼 이것도 역시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탁자 위에, 이게 탁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접시, 접시입니다. 접시가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on이라고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어떠한 표면 위에 있을 때 우리가 on을 사용해 주는데요.

있는데요. 이건 말고도 자, 이건 탁자 위에 있는 것이고 선생님이 그려볼 테니까 이건 뭔지 맞춰보세요. 자, 이렇게 네모 안에 뭘 그릴까요? 알것 같아요? 동물인데요. 자, 알것 같아요? 네. 자, 토끼입니다. 토끼. 토끼가 엄지를 척 하고 있는 그림인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그림이 보통 어디에 걸려 있어요? 벽에 걸려 있죠. 이런 경우에는 뭐 탁자 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림을 걸때 벽에다 걸죠. 벽 또한 역시 표면 위에요. 그쵸? 그림을 걸 때는. 그래서 꼭 바닥이 아니더라도 이런 벽 위에 걸 때도 우리가 o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이해되셨죠? 뭔가 면이 있을 때, 표면 할 때, 면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on을 사용해 주는 거다. 기억해 주세요. 토끼 그림, 이 탁자 위에 그림 떠올리면서 셀프 체크로 확인하겠습니다. 1번. Artists hang their paintings on the walls. 자, 선생님이 그림 그린 것 바로 예문으로 나왔네요. 자, artists hang. 걸다라는 뜻이에요. Hang their paintings. 아까 선생님이 그린 것과 같은 자, 그림 on the walls. 자, on이라는 전치사 사용됐죠. 그럴 땐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예술가들은 그 벽에 on the walls 그들의 그림들을 걸어둔다. 자, 그래서 그 벽에 라는 표현. o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했죠. 꼭 뭐뭐 위에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면에 거는 그림에도 우리가 on을 사용하는구나. 예술가들은 artists, 예술가들은 hang 걸어둡니다. 그들의 우리 their 배웠습니다. 그쵸? their paintings 그들의 그림들을 그 벽에 걸어둔다고 하네요. 2번 There is some water on the floor. 자, on이라는 전치사 사용됐는데 floor 바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바닥이라는 면 위에 some water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매끄럽게 해석하면 바닥에 물이 좀 있다. 자, some 하면 조금, 좀 이런 뜻이니까 무엇 무엇이 있는데 there is 무엇이 있다? 물이 조금 있다. 어디에? on the floor 바닥 면 위에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on이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C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in front of 그리고 behind라는 전치사를 알려줄 건데요. 각각의 뜻은 뭐뭐 앞에 또는 뭐뭐 뒤에라는 뜻입니다. 자, in front of는요. 단어가 세 개나 있지만 이세 개는 정말 친해서 하나의 전치사로 이렇게 이렇게 사용이 되거든요. In front of 하면 뭐뭐 앞에이고요. Behind라는 하나의 단어인데 이것은 뭐뭐 뒤에라는 전치사입니다. 예문에는 어떤 게 사용되었을까요? The statue stands in front of City Hall. 자, the statue 그 동상은 stands 왜 S 붙었는지 알죠? The statue 3인칭 단수주어니까 S 붙어있네요. 서 있습니다. 시청 앞에.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시청 앞에라는 뜻이 될 텐데요. City Hall, 시청이라는 뜻이고요. 이 명사 앞에 오는 전치사. In front of. 무슨 뜻이요?

어디에 숨나요? Behind the curtain. 자, 그럼 무엇무엇 뒤에라고 해석이 되어야겠네요. 그의 여동생은 종종, often, 그 커튼 뒤에 숨는다. 자, 그래서 그 커튼 뒤에 하면 the curtain 앞에 behind라는 전치사를 넣어야 됩니다. 자, in front of 그리고 behind의 차이, 의미 차이 알아두세요. 이거는 뒤에라는 뜻입니다. behind. 2번. She puts her plants in front of the window. 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She puts, S 붙어야죠. puts her plants in front of the window. 자, in front of 무엇무엇? 앞에라는 뜻이었죠. 어디 앞에요? The window. 자, 해석은 그녀는 그 창문 앞에. 자, in front of, 그쵸? 앞에. in front of the window니까 그 창문 앞에 무엇을 둔대요? 그녀의 식물들을 놓는다. 자, 하나 더 복습하자면, her, 그녀의, 어떤 인칭 대명사요? 그녀의, 소유격 인칭 대명사까지 여러분들 떠올려 주시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D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between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between 뜻은 두개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바로 예문을 한번 볼게요. The river runs between the two cities. 자, 두개 사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The two cities. 그두 도시라는 명사 앞에 사용됐으면 어떻게 해석되나? The river, 그 강은 runs, 흐른다. Between the two cities. 그두 도시 사이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cities. 여러 개. two니까 cities가 되는데 원래는 뭐죠? 그렇죠. city. 우리 배웠던 단어죠? 도시인데 여러 개 복수형으로 바꾸니까 y가 i로 바뀌고 뒤에 es가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between 뭐뭐뭐가 다른 형태로도 선생님 하나 알려주고 싶어요. between a and b 이렇게 사용될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의미가 A와 B 사이에가 됩니다. 그러니까 between이 쓰이긴 했는데 뒤에 A and B라고 왔죠. 그러면 이 A와 B 사이에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The ship sails between the port and the island.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between 여기 찾았네요. 자, 해석 바로 가볼게요. 그 배는 the ship sails 항해한다 라는 뜻입니다. Sails between the port and the island. 아, 우리가 배운 between A and B의 형태네요. 그럼 여기서 A가 뭐죠? 그렇죠. The port가 A가 되고요. The island가 B가 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죠? A와 B 사이에. 자, 만나볼까요? A가 그 항구죠. The port. B가 the island, 그 섬이잖아요. 그 항구와 그섬 사이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맞네요. 그쵸? 아, 이것은 between A and B의 형태이구나. 2번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There is a small town between the two mountains. 이번에는 between A and B의 형태는 아니지만 between 뒤에 뭐가 왔죠? The two mountains가 왔죠. 그럼 해석을 할때 무엇이 있대요? 뭐가 있을까? 그두 산들 사이에는 소도시가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a small town이 주어가 되겠고요. 그게 어디에 있나요? Between the two mountains. 그두 산들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Between도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A, B, C, D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야겠죠? 자, 복습해보겠습니다. Let's review!

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 봅시다. 우리가 배운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될지 여러분 말해 주세요. 1번. Artists hang their paintings on the walls. 그림하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그렸던 엄지척 토끼 그림 생각나죠? 그때 어떤 전치사를 사용했죠? 그림, 벽이라는 면에 거는 그림. 그렇죠. on 사용했었죠. 읽어볼게요. Artists hang their paintings on the walls. 자, 이해됐죠? On the walls. 자, 그 벽에 그들의 그림들을 걸어둔다. 자, there, 그들의라는 뜻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2번. There is a small town the two mountains. 우리가 방금 했던 것인데 뜻에 보니까 두 산들 사이에는 이라는 해석이네요. 그러면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지요? 그렇죠. Between. 자, 철자도 기억하나요? 불러주세요. B, E, T, W, E. 이거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 E, E, N. Between the two mountains 하니까 두 산들 사이에는 소도시가 하나 있다. 자, a small town이니까 소도시 하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There are some dishes on the table. 자, there are 무엇무엇이 있대요? 무엇이 있어요? 접시 몇 개가 있대요? 어디에? The table. 그 탁자 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On. 이 그림도 기억나죠? 선생님이 이렇게 탁자 그리고 접시 몇 개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그릴게요. 너무 웃긴가요? 접시 몇 개, 탁자 위에 접시 몇 개가 있는 그림입니다. On 면 위에 올라가 있어요. 4번. She is reading a book the library the school. 두 개나 우리가 빈칸을 채워야 하는데요. 겁먹지 말고 뜻을 한번 봅시다. 그녀는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서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도서관에 있긴 있는데 그 도서관이 학교에 있죠. 그러면 library, the library 앞에는 특정한 장소니까 at the library, the school 어디 안에 있는 도서관이에요?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이죠. 그러니까 in the school 이렇게 한 문장에 두 개의 전치사가 사용이 되었네요. 쭉 읽어보면 she is reading a book at the library in the school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네요. 여기까지 무리 없이 빈칸을 쏙쏙 채워 넣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Workbook 18쪽을 펴주세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A.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1번. 대기 중에 먼지가 많이 있다. 뭐뭐가 있다 하니까 there is로 시작하네요. 무엇이 있대요? A lot of dust. Dust. A lot of dust. 먼지가 많이 있대요. 대기 중에. 자, the air 하면 대기 중을 말하는데 굉장히 넓은 공간 아니죠. 그럴 때는 어떤 전치사를 사용할까요? In the air. 어디? 표면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공간이니까 in the air이라고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바닥에 물이 좀 있다. 자, there is 무엇무엇이 있다. Some water. 물이 좀 있네요. 어디예요? The floor. 자, 바닥.

면이라는 면 위에 물이 있어요. 어떻게 적어줘야 되죠? On. There is some water on the floor. 3번. 그 동상은 시청 앞에 서 있다. The statue. 주어가 되겠네요. Stands, City Hall. 자, 그 시청 앞에. 그 시청 앞에. 자, 세 개의 단어가 친구처럼 모여서 하나의 전치사를 만드는 in front of가 들어가야 되겠죠. In front of. The statue stands in front of City Hall.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그 배는 그 항구와 그섬 사이를 항해한다. 아, 사이를 할때 우리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The ship. 그 배는 sails, 항해합니다. 그 항구와 그섬 사이를, 뭐죠? Between. Between. The ship sails between the port and the island에서 between A and B의 형식이 되네요. 5번. 그들은 그들의 옥상에서 또는 건물 사이에서 벌들을 돌본다. 그들은 they take care of. 자, 무엇 무엇을 돌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볼게요. 무엇 무엇을 또는 무엇 무엇을 돌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돌본대요? Take care of bees. 벌들을 돌본대요. 어디서? On their rooftops or buildings. 자, 건물 사이에서 무슨 단어 들어가야 해요? 그렇죠. Between. 이것도 역시 between. 그래서 they take care of bees on their rooftops or between buildings 하면 건물 사이에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좋아요. 그럼 우리 B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의 여동생은 종종 그 커튼 뒤에 숨는다. His sister often hides the curtain 앞에. 뒤에라는 뜻을 나타내는 우리 장소를 알려주는 전치사 뭐요? Behind. Behind. 이렇게 적죠? B-E-H-I-N-D. 그 다음에 The Curtain.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세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다. There are many languages. 그냥 the world 하면 안 되죠. 어떤 전치사? 하, 넓은. 그리고 여기 안에 있으니까 in the world. In the world. There are many languages in the world. 3번. 그녀는 그 창문 앞에 그녀의 식물들을 놓는다. She puts her plants in the window. 이두개 사이에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그 창문 앞에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In front of가 와주어야겠죠. In front of 그리고 the window. 좋습니다. 4번. 그들은 그 호텔로 가는 입구에서 만났다. They met. 그들은 만났습니다. The entrance to the hotel. 자, 그 호텔로 가는 입구에서 특정한 장소이죠. 구체적인 장소이니까 그때는 at. They met at the entrance. 이제 입구라는 뜻입니다. Entrance to the hotel. 호텔로 가는 입구라는 뜻을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They met at the entrance to the hotel.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한 것처럼 뒤에 어떤 장소를 나타내려면 명사 앞에 장소,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우리가 알맞게 써야 하는구나를 오늘 배워보았습니다. 자, A, B, C, D, grammar 배운 내용들 잘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서 그레이스의 문제 한번 풀어봐야죠. 자, today's quiz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레이스가 친구 여동생과 숨바꼭질 했던 내용을 영어 문장으로 바꾸면서 그의 여동생은 종종 그 커튼 뒤에 숨는다라고 영어 문장을 적고 싶어 했는데요. 자, his sister often hides 뒤에 오는 전치사가 behind인지 before인지, 아, 둘다 B로 시작해서 헷갈리네 라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the curtain, 커튼 앞에 오는 전치사로 behind가 맞을지 before이 맞을지 여러분 헷갈리시나요? 그레이스처럼 헷갈리세요? 아니에요? 아, 바로 알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정답을 알것 같은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을 통해서 그레이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세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ye everyon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네네.
0: 자, 오늘은요. 가정 영어로 또 출발을 해봐야 되는데요.
1: 그쵸?
0: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이 중학생 아들을 위한 저축 팁 파트 1인데요.
1: 네. 요즘에 진짜 난리예요.
0: 맞아요. 이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어린 나이부터 그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1: 경제 그러니까 관념에
0: 대해서. 공부라기보다는 투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만약에 너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노력을 해서 받아야 되고 이거를 대신에 불리려고 하면은 너가 뭘 해야겠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어렸을 때부터 하는 좀 교육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그런 좀
1: 붐이에요.
0: 붐이 불고요.
1: 네, 저도 지금 아직 아이가 어리긴 하지만 진짜 그 경제 관념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정보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니까.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특히나 또 AI 시대이다 보니까 투자 관련해가지고 좀 그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1: 그 돈이 돈을 벌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0: That's right.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베이직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오, 그러니까 용돈을 주기는 주는데, 그거는
1: 네.
0: 그냥 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1: 저희 애도 맨날 엄마 그때 할머니가 줬던 돈 어디 갔어? 이러면서 엄마한테 맡겨 이제 이러니까는
0: 저기, 어디 갔죠?
1: 기억을 너무 잘하는 때가 왔어요,
0: 아, 그럼
1: 이제.
0: 그냥 이제는.
1: 네, 이제

0: 는 조금 제가 저도 이제는
1: 맡기세요.
0: 예,
1: 에이, 그렇습니다.
0: 예, 예.
1: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오,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라는 교훈을 딱 주죠.
0: 야,
1: 요거 영어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0: 네,
1: 하게 될 겁니다.
0: 좋습니다.
1: Alright.
0: 아들의 용돈 저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러 가보겠습니다.
1: 오케이.
0: 슬기롭게
1: 도전.
0: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2: Hi, mom.
0: Oh, yeah. 그래요. My son?
2: Yeah.
0: Did you save money? Yeah, money.
2: My allowance?
0: No. 그, save money.
2: From my pocket money?
0: Yeah. I gave money, you save.
2: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0: 뭐?
2: I spend most of it on games.
0: 아유, 정말 게임을 아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2: Huh?
0: Oh my gosh. Small and big. Right?
2: Small, and big.
0: And in the future big. Small save and big.
2: Save.
0: Yeah.
2: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I know, but 해야 돼요.
2: Give me more money.
0: No.
1: 아유, 근데 모르는 겁니다. 아이가 더 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0: 아, 그러게요.
1: Alright. 자, 아무튼 오늘 뭔가 뭐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저축이 될 수도 있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빈칸 잘 들어보시고요.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4: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3: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4: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1: 자,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뭔가 점검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Right.
0: 그러니까 뭐 매주 용돈을 받긴 하나 봐요, 그렇죠? 근데 받자마자 뭔가
1: 네.
0: 이렇게 쓸 때도 많은 것 같고
1: 그렇죠.
0: 쓰기도 많이 쓰는 것 같으니까.
1: 대부분 그렇죠.
0: 네. Son, are you saving your every week? 매주 너의 용돈을 saving 하니 저금하니 뭐 이런 건가 봐요. 용돈이
1: 네.
0: 들어가야 되는데
1: 네.
0: 이걸 또 어렵게 가면 우리 한두 끝도 없어요.
1: 어허.
0: 용돈이니까 누가 부모님으로 받으니까 뭐 giving parents 뭐 이렇게 가면 한두 끝도 없어요.
1: 네.
0: 그냥 money로 가면 됩니다.
1: 아, 그냥 money요?
0: 네, 그냥 money예요. 칸도 딱 떨어지잖아요.
1: 그나마 드래곤 머니 뭐 이런 거 아니어서 참 다행입니다.
0: 아유, 네, 진짜.
1: 뭐 용돈 이럴까 봐 걱정했거든요.
0: 우리 지금 왕초보 영어 지금 제가 또 며칠 차인데 거의 1년 넘고 2년 다 돼가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하죠. 제가.
1: 아 그런데 네. 그렇게 됐는데 머니를 쓰다니. 자, are you son? Are you saving your money every week? 자, 나쁘지 않아요.
0: 네.
1: 이거 충분히 통합니다. 자, 그렇지만 용돈이란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0: 아 이거 배웠었어요.
1: Allowance, right?
0: 네. 네. 아.
1: 뭔가 허용해 준다라는 느낌, 그렇죠? 왜냐면 allow 한다는 게 허용하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
0: 네.
1: 있기 때문에요.
0: Allowance.
1: 당신이 쓸 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allowance라고 하는 게 용돈이고요.
0: 네.
1: 자, 참고로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이상하다, 나는 이런 거 아니라 다른 단어 알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 무슨 money라고 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용돈 중에?
0: 왁스의 money 알아요.
1: 어허.
0: Money.
1: 노래 말고요. 노래 말고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해서 주머니.
0: 아 포켓몬이에요?
1: 한번 써보실래요?
0: 포켓.
1: 양심적으로 스펠링은?
0: 예, 그럼요. 아유, 걱정 마세요. 아껴만 주시고.
1: 오케이. 자, pocket money.
0: Yes.
1: 맞습니다. 자, 이것도 용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쓰는 지역이 조금 다르고.
0: 약간 사투리처럼.
1: 사투리까지는 아닌데 나라가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어떤 나라에서는 이걸 더 선호하고 아니고인데
0: 네.
1: 사실은 얘가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기는 해요. 특히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allowance라고.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0: 네.
1: Alright. 자, 그리고 읽을 때도 allow가 아니라 allowance예요. 그래서
0: allowance.
1: 주의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예.
1: Allowance. Allowance.
0: Allowance. allowance.
1: 네. 자, 그리고요. 보세요. Are you saving 하고 있어. 너 저

0: 저축하고 있어, your allowance를.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왔죠?
1: Every week.
0: Every week. 이게
1: 네.
0: 무슨 말이에요? Every week.
1: 매주.
0: 맞아요. 매주. Right? So 주마다 혹은 매주 이렇게 되는 거죠.
1: 네. 네.
0: 자, 그래서 every week을 그렇게 알아두셔도 되는데 every 뒤에 명사를 바꿔주면은 매 뭐뭐마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Right?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1: 예.
0: 뜻일 때도 있지만 오늘 나온 every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 모범마다라는 뜻이에요.
1: 네.
0: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매주마다. 다시 한번 주세요.
1: Every week.
0: Every week. 그러면은 매월. 그럼 어떻게 해요?
1: Every month.
0: Every month.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네.
0: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짐에 가. 나 헬스장에 간다.
1: 오.
0: 매주. 혹은 주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1: 오.
0: 헬스장에 간다. 헬스장이 뭐예요? 그냥
1: 짐.
0: gym, the gym, right? 그럼 어떻게 해요?
1: I go gym.
0: I go to the
1: To,
0: gym
1: I go to the gym
0: 매주마다.
1: every week.
0: Every week. That's it. I go to the gym every week. How about
1: Yes.
0: this? 그녀는 검진을 받는다.
1: 오.
0: Okay? 매달 혹은 달마다. 자, 여기서 검진을 받는다는 표현을 아예 드릴게요.
1: 네.
0: Alright? Check-up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1: 아,
0: Check-up?
1: 들어봤죠.
0: Check-up을 get 한다라고 해요.
1: 네.
0: 그녀는 check-up을 받는다. 그러면은
1: She gets checkup.
0: She gets a check-up이라고 하셔야
1: She gets
0: 됩니다.
1: a checkup
0: 매달.
1: every month.
0: 그렇죠.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자, 이거는 이 응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좀 알았으면 해서 가져와 봤어요.
1: 네.
0: So, get a check-up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정말 검진을 받는다. 오케이. 몸 검진 받는 걸 얘기를 하죠. 오케이, you guys. 같이 한번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 go to the gym every week.
1: I go to the gym every week.
0: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1: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0: 네. 이거 어려운 패턴이 아니고요. Every 뭐가 정말 쉽습니다. 뭐냐면 매일이 뭐예요? 매일.
1: Every day.
0: That's it. Every day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1: 아,
0: Every 뒤에
1: 그러네요.
0: day가 나온 거죠. 그쵸?
1: 그것도 띄어쓰기 하나요? Every 띄고
0: 그죠?
1: 되는가요?
0: 매일매일이라는 부사로 쓸
1: 아.
0: 때는 그렇게 써야 맞죠.
1: 그럼 every 붙여서 쓸 때는
0: 그건
1: 뭐였죠?
0: 형용사였죠.
1: 에.
0: 일이 더 복잡해져요. 잠깐.
1: 알겠습니다.
0: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요.
1: 네.
0: Every day 띄어야 됩니다.
1: 네.
0: 얘처럼. Alright? 자, 그럼,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1: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0: Alright. 자, 두 번째. 그랬더니, 그럼요. 이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요. 용돈 대부분은 게임했어요.
1: 저런,
0: 맙소사.
1: No, I earn most of it. 여기서 끊어볼까요? 오,
0: Oh, I like
1: 괜찮았죠?
0: that.
1: 이거는 allowance고, 그죠? It이
0: Okay.
1: allowance고, allowance의 대부분을
0: 쓴대요. 어디에?
1: 게임으로 씁니다.
0: Okay? 쓰다.
1: 쓰다.
0: 돈을 쓰다.
1: 쓰다. 돈을 쓰다. 돈을 쓰다.
0: 시간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을 보내거나 돈을 쓰고.
1: 스펜드. 예, 스펜드.
0: 굉장히 글씨가
1: 신나가지고. 제가 원래 유즈 쓰려고
0: 커졌네요.
1: 그랬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사용하는 거니까요.
0: Alright, 뭐 use도 나쁜 건 아닌데,
1: 예.
0: 자 보겠습니다. Now, I spend it 쓸 수도 있었지만, I spend most
1: Most
0: of
1: of it.
0: it on games에. 자, 정답 맞습니다.
1: 오.
0: Spend and again. 아, 뭐 돈을 쓰거나 그쵸? 아니면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 때도 쓸수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1: 네.
0: 자, 오늘은 사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소개하는 표현이에요. 바로 most of something입니다.
1: 오.
0: Alright? So 난 그걸 다 쓴다가 아니라 most of something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의 대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남겨놓거나 저축을 하고 있다가 될 수도 있겠죠,
1: 아,
0: 그렇죠? Right?
1: 그래요?
0: 그래서 그것의 대부분, 용돈의 대부분. 자, 예를 들어서 그 돈의 대부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 그 돈의 대부분이요?
0: 그냥
1: most of the
0: the,
1: money.
0: 그렇죠.
1: 아.
0: Most of the money. Most of the money. How about this? 그들의 대부분.
1: most of them.
0: 그렇죠. Most of them.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네.
0: 자, 그래서 걔로 문장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돈의 대부분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1: 아.
0: most of the money is 내 것,
1: mine.
0: mine. 이렇게 문장을 또 만들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자, 그들의 대부분은 학생들이다. 그러면 most of them are
1: Students.
0: 학생, students.
1: Yes.
0: 이렇게 또 문장화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얘를 주어로

0: 보내는 거군요.
1: 주어로도 쓸 수 있죠. 그 목적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아, 이거는 사실 알아두면 저는 좀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네.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most of the money 쓰잖아요. 근데 얘 are 아니라 is 썼죠.
0: 네.
1: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0: Most of the money.
1: 얘 때문이에요.
0: money 때문에요?
1: 단수.
0: 아.
1: Right. most of,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 right? 자, most of them. 얘 여기 what are일까요? 왜일까요?
0: them.
1: them. 얘 복수라서 그래요. You know what I mean?
0: 예.
1: So 이 뒤에 동사는 이 바로 앞에 것에 맞춰주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요거까지 제가 좀 욕심을 낸다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0: Okay? So 알아는 두겠습니다.
1: 야, 알기만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0: 열심히 그래서 기억할게요.
1: 읽어볼게요. You guys. 네. Most of the money is mine.
0: Most of the money is mine.
1: Most of them are students.
0: Most of them are students.
1: 자, 근데 여기는요. Most of it, 이 most of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은
0: 네.
1: 패턴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0: 돈을
1: 쓴다고 하죠.
0: 예.
1: 근데 저 게임에다가 써요 이러잖아요. 에. 어디에 쓴다 할 때 전치사 뭐 있어요?
0: on.
1: yes. 이걸 쓸 줄 알면 진짜 딱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은 그냥 원래 영어 할 줄 아는구나.
0: 오.
1: 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0: 예.
1: so spend A on B 하면 A를 쓰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이제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0: 네.
1: 여기는 뭐 a lot of money, 뭐 $500, 기타 등등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0: 네.
1: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50 썼어. 근데 어디 썼냐면 양말에 썼다.
0: 아.
1: 많이 샀어요. 자, 나는 $50를 썼습니다. 과거형으로 어떻게 해요?
0: I spent $50.
1: 자, 여기서 양말들에 그러면은
0: on socks.
1: That's it. I spent $50 on socks. 자, how about this?
0: Yes.
1: 이런 말 진짜 많이 쓰잖아요. 야, 너 그거에 돈 너무 많이 쓰지 마. 뭐 거기 그렇게 돈을 들여.
0: 오.
1: 이거 가능해요.
0: 오.
1: 자, 보세요. 너무 많은 돈이 뭐예요? Too. 너무 많은?
0: Too much.
1: 돈.
0: Money.
1: Too much money, right?
0: Too much money.
1: 그러면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0: Don't spend too much money.
1: 그것에, 그러면 그것에.
0: Of it. On it.
1: On it. Alright?
0: 네.
1: 그럼 어떻게 돼요? Hey,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0: 아.
1: 이러면 야, 거기에 돈 너무 많이 쓰지 마. 너무 많이 쓰지 마. 우리 정말 많이 쓰는 표현
0: 죄송합니다.
1: 아닌가요?
0: 죄송합니다. 예. 아. 혼이 많이 나네요. 오늘.
1: 네. 오케이. 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저기에 끊어주세요.
0: 여기 맞나요?
1: 그렇죠.
0: Yes.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pent $50 on socks.
0: I spent $50 on socks.
1: Hey,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0: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1: 네, 본문 읽어볼게요.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0: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1: 그렇죠, 비디오 게임즈를 얘기를 하겠죠.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1: Alright, 자, 다음 보겠습니다.
0: 네.
1: 아이고, 이런, 이러면서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혹은 엄마가 얘기하는
0: 예.
1: 거죠?
0: Oh dear.
1: Oh dear.
0: A penny saved is a earned.
1: 자, 얘도 뭐야? 이거 구조가 왜 이래? 이럴 수 있죠?
0: 그쵸.
1: 얘도 속담입니다.
0: 오!
1: 이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0: 자,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얘가 동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쬐끄만 돈 모은 쬐끄만 돈이 그거를 태산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페니가 그 완전 쬐끄만 돈이잖아요. 센트 같은 거.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뭔가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느낌? House earned.
1: 오케이. 자, 아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0: 예.
1: 왜냐면 티끌 모아 뭔가 태산이다. 그러니까
0: 예.
1: 작은 거 모아서 뭐 큰 거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게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0: 그쵸.
1: 생각할 수 있는데요.
0: 예.
1: 이거는 다릅니다. 보여드릴게요.
0: 예. 어?
1: 똑같이 펜입니다.
0: 아 그래요?
1: A penny saved 된 거는 결국에는 penny earned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hold on. 펜이부터 알아야겠죠. 이 펜이는 저기 써 있죠? 1센트 동전. 어떻게 보면 이 돈의 단위 중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은 작은 단위죠.
0: 우리나라로 치면 10원.
1: 뭐 10원, 뭐 1원이 있다면 1원?
0: 1원은 없어요.
1: 아, 없나요?
0: 예, 예.
1: 오케이. 그래서 뭐 10원 정도?
0: 예.

0: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10원. 돼요. 오케이. So 이 일단은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이거예요. 세이브하는 게 뭐죠?
1: 세이브는 저금하고 저축하는 거죠.
0: 맞아요. 그냥 이거를 그냥 툭 버리거나 이렇게 안 하고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So a penny 사실은 이거는 a penny that is saved. That is가 생략이 된 건데 그렇게 되면 문법으로 제가 따지면 너무 고급으로 올라가요.
1: 네.
0: 그래서 penny 근데 안 버리고 그냥 갖고 있던 그 penny가 결국에 내가 얻어낸 페니가 되어버린다. 가치가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잠깐만 이거 조금 모으면은 하우스가 된다. 말은 돼요.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도 말이 되는데 그냥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오케이?
1: 속담이니까요.
0: 네, saved를 earned 얻어진 것으로 단어를 바꿈으로써 오히려 거기에 가치를 넣은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뭔가를 earn 하는 건 단순하게 이렇게 get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1: 그쵸.
0: 뭔가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penny saved 하는 거는 그냥 갖고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거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penny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1: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뜻이
0: 가장 가깝게. 예, 그러니까 결론은 저축해.
1: 그제라는
0: 뜻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1: 작은
0: 거예요.
1: 돈이라도 허투루 보지 않고 조금씩
0: right.
1: 모으는 거.
0: 오케이, 그래서 아예 이 표현을 알아두시는 거. 좋습니다. 이거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1: 네.
0: 자, 그리고 앞에 요거 나왔죠.
1: Oh dear.
0: Oh dear. 아마 영화에서 말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Oh dear.
1: 맞아요.
0: 이런 느낌. 자, 이거가 이런. 아이고 이런. 이 정도. 근데 사실 이런 감탄사 많죠. Oh my. 이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린 친구들은 잘 안 써요. 어린 친구들이 갑자기 oh dear 이러면은 너무
1: 갑자기
0: 나이가 맞아요. 네. 애어른이 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성인들 그리고 특히나 나이가 많을수록 이거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1: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0: Oh dear 영화 같은 데서
1: 네.
0: That's right 희한하죠 그렇죠?
1: Oh dear
0: Oh dear
1: 그래서 이러면서
0: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그건 좋지 않네. 한마디로 좋게 들리지가 않는다. 이건데요. 요거 어떻게 보여드리고 연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1: 오케이.
0: How about that? Right?
1: 챌린지.
0: You guys too. Check this out. 자,
1: 아.
0: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이런 어떻게 좋은 그 소식이 아니네.
1: Oh dear, that's not good.
0: Alright. 저기 너무
1: 너무 갔어요?
0: 자, 두 번째는 아이고 이런 밖에 비가 오고 있네.
1: 이거는 좀 할머니 쪽으로 갈게요.
0: 오케이.
1: 네, 빨래 널어야 되는데 비가 오는 상황으로. Oh dear, it's raining outside. 이런 느낌으로.
0: 아주 좋습니다.
1: 예.
0: 역시 연기가 중요해요. 아이고 이런 감탄사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1: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아는데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아요.
1: 그게 맞는 말이지, 진짜.
0: 그렇죠. 예.
1: 근데 이거를... 지금 중학생 아들이 깨우쳤다는 건 대단한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래도 네. 안다는 거.
1: 그렇죠. I know, but it's not easy. 쉽지 않아요.
0: 뭐 하는 게요?
1: To money. 돈을 save 하는 거.
0: 오케이.
1: 예, save 하겠습니다.
0: 정답. 그렇죠. So save는 아까 전에서도 나왔었지만 모으다, 저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It's not easy to save money라고 했어요. 자, 얘를 그대로 제가 빈칸만 만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문법 책에 무조건 나와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1: 네.
0: 자, it's 형용사다. To 동사원형.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공식 같잖아요.
1: 어려워
0: 지루해 보이는 거 저도
1: 네.
0: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어떤 행동하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인 건지 형용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게 쉽다라고 얘기한다든가 공부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1: 네.
0: 아니면은 뭐 축구 뭐 게임을 할 때 그게 뭐 지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어떤 행동을 형용사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it's 형용사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거가 이 행동하는 게
1: yes.
0: alright. So it은 해석을 하지는 않아요.
1: 아하.
0: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거 한번 해 보세요. 돈을 모으는 거, 저축하는 것은 쉽다.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예를 들어 슬기 씨는 원래 그런 걸 잘 모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 그렇죠.
0: 그래서 돈 모으는 거 쉬운데.
1: 그게 뭐
0: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쉽다.
1: It's easy.
0: 돈 모으는 거.
1: To save money.
0: That's it.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How about this?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다. 어떻게 해요?
1: It

0: not difficult.
1: Difficult. Okay, 이해하는 게?
0: To understand.
1: 그렇죠. That's it.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이렇게 부정문도 쓸 수 있는 겁니다.
0: 이렇게 긴 문장을 간단히 해결하다니.
1: Of course. 네. So 이 save 하는 거, 이 understand 하는 게 도대체 어떤지 이걸 형용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0: 네.
1: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It's easy to save money.
0: It's easy to save money.
1: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0: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1: 네. 자, 그리고 요거 참고로 질문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0: Yes.
1: 질문형은 it하고 비동사 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0: Mm-hmm.
1: 자, 예를 들어서 it's easy to learn English. 누가 그래요? 그렇죠?
0: Yes.
1: 그럼 영어를 배우는 거는 easy하다 아니에요?
0: 맞아요.
1: 근데 질문을 하려면 이렇게 스위치를 해서
0: mm-hmm.
1: 쉽나요? Is it easy? 뭐 하는 게?
0: 영어 to 배우는
1: learn,
0: 게.
1: Learn English 하는 게.
0: Yes.
1: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0: 네.
1: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0: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1: 오,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0: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1: Alright, 아주 좋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2: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3: 오 디어, 어 페니 세이브드 이즈 어 페니 얼른드.
2: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Every 명사.
0: 네.
1: 대신에 모든이 아니라 매 명사.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뭐뭐마다.
0: 네.
1: 자, 나 매주 헬스장 가. 헬스장은 the gym입니다. 나는 헬스장에 간다, 매주.
0: I go to the gym every week.
1: I go to the gym every week.
0: Yes.
1: 걔는, 그녀는 매년 검진을 받아. 자, 검진 받는 거는 체크업을 get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0: 네.
1: 자, 매년 검진을 받는다. 그녀는?
0: She gets a checkup every year.
1: 자, 하나 더요.
0: Mm-hmm.
1: 너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너는 너의 용돈을 모으고 있니? 매주?
0: Are you saving money?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1: 그죠, every week?
0: Yes.
1: Alright, 읽어볼게요.
3: I go to the gym every week. She gets a checkup every year.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1: Alright, 다음은요. Oh dear,
0: mm-hmm.
1: right? 자, 보고 연기하셔도 됩니다.
0: Yeah.
1: Oh, 이런, 그거 좋지 않네.
0: Oh dear, that's not good.
1: That's not good.
0: Yeah.
1: Oh, 이런, 밖에 비가 오네.
0: Oh dear, it's raining outside.
1: There you go. 하나 더요. Oh,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자, 이거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Oh, 이런, 일단.
0: Oh dear.
1: 자, saved and penny는 earned than penny야.
0: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1: Very nice. 읽어볼게요.
3: Oh dear, that's not good. Oh dear.

0: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2: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1: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2: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3: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4: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3: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4: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3: Oh, stop playing game.
4: Give me some more allowance.
3: No,
4: A little
3: no,
4: bit.
3: no, no. Save money.
0: Great job, you guys.
3: 와, 정말
0: 오,
3: 대단하십니다.
0: 오늘부터 깔끔합니다.
3: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네. 마유는 금요일에 돌아와라는 문장이었는데요.
0: 그렇습니다.
3: 예, Mayu is coming back on Friday.
0: 그렇죠. 이거는 확정된 미래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ing를 썼죠. Oh, Mayu is coming back on Friday.
3: Yes.
0: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3: 네.
0: Every 명사.
3: Oh.
0: 대신에 이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번, 뭐뭐마다라는
3: 네.
0: 뜻으로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난내 용돈을 매주 받아. 난내 용돈을 매주 받아. 만드시면
3: 오호.
0: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얘들아, 안녕! 난전 세계를 여행하는 대충 레이디. 얘들아, 내가 여행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 어디 있냐면, 일단 쭉, 여기. 바로, 여기 미국에 있는 곳인데, 엄청 좀 더워. 그리고 밤 되면 굉장히 추워. 여기가 어디게? 짜잔, 바로 이곳 데저트 사막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이 사막은 사막 중에서도 더 뜨겁고 더 덥대. 그리고 엄청 건조하다는 거야. 아, 진짜 가기 싫겠다. 근데 사람들이 여길 그렇게 많이 간대. 잠깐 영어로 한번 해볼게. 뭐 그냥 대충 말하면 되니까. 더 덥고 더 건조하다. 그런데 뭐 훨씬 더 덥고 건조하다 하니까 This place is 더 덥다. 잠깐. 훨씬 더 덥다. Very drier and hotter than other desert. 뭐가 틀린 거지? 뭐가 틀린 거지? Drier. 맞잖아. ER 붙이고. 뭐, 훨씬 더. 뭐, 내가 강조했으니까 very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틀려요, 선생님? 선생님이 틀린 것 같은데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우리 친구들, 대충 레이디가요. 비교급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뭔가 이 비교급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강조하는 표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요. 바로 비교급의 형태와 그리고 강조, 어떻게 강조하는지, 강조하는 단어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 건데요. 보통 비교급이라는 건 뭐예요?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뭐뭐가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than이라는 단어가 필요했어요. 뭐뭐보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형용사나 뭐 형용사다라고 하면 거기에 무엇을 붙였다? 아, er이라는 거를 붙이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er 붙이지 않고 우리가 발음이 복잡해. 뭔가 모음이 더 많아라고 하면 앞에다가 뭘 붙이는 게 있었어요? more 라는 걸 붙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 그대로 써줬던 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강조라는 건요, 이러한 비교급 앞에 훨씬이라는 말을 더 붙이는 거예요. 훨씬 더 예뻐 또는 훨씬 더 커. 이렇게 앞에 훨씬이라는 걸 붙여서 비교급을 강조하는 건데요. 비교급 강조할 때 어떠한 단어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비교급이라는 거는 둘 이상의 대상을 비교하고요. 어떻게 만들 수 있다? 형용사나 부사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Tom runs fast. Tom은요, 달려요. 그런데 어떻게 달린다? 빨리, 빨리 달려요. 자, 그럼 여기서 fast는요, 뭐가 되느냐면 부사예요. 자, 그러면 이 부사를 Tom은요, 달리는데 더 빨리 달려요. 그러면은 Tom runs faster라고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 이 Jesse라고 주어를 바꿨어요. Jesse runs faster 누구보다? Tom보다 더 빨리 달린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아, 여기서는 부사를 이용했는데요. 형용사로 비교급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를 사용한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비교급의 불규칙 변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비교급 만들 때요. 첫 번째, 형용사나 그리고 부사에 우리가 무엇을 붙인다? 이어를 붙인다라고 첫 번째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음절 이상 일부, 이음절 단어의 일부거나 삼음절 이상 되는 거, 모음이 좀 많아요. 모음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음절이 많아요. 그러면 이하를 붙이지 않고 앞에 모어를 붙여주고 그대로 형용사 부사의 원급을 우리가 써주는 거. 원급이라는 거는 이런 er 같은 거 붙이지 않고 원래의 형태를 바로 원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비교급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두 가지 방법 말고 원래 단어 자체가 변하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Fresh fruit is better than sweet snacks. 신선한 과일이요. is better. better. er이 붙었는데 이건 better라는 단어에 er이 붙은 건가? 아니에요. 자, 이거는 good, 좋은이라는 단어의 바로 비교급 표현이에요. 비교표현. 하나 더 좋은이라는 건데 아예 형태가 싹 바뀌었죠. 그래서 better than 뭐뭐보다 뭐보다 sweet, 단, 달콤한 과자보다 뭐가 좋다? 여기 fresh, 신선한 과일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면요. er을 붙이는 거, 그리고 more를 붙이는 거, 이렇게 붙이지 않는 게 있어요. 이렇게 붙이지 않는 비교급도 있는데, 이거 우리 친구들이 좀 외워주셔야 돼요. good 또는 well 이라는 건요. better, 바로 더 좋은, 그리고 더 잘. 여기서는 형용사고요. 이거는 뭐예요? 더 잘이라는 거는 부사의 비교급을 말하죠. 그래서 well의 비교급은 바로 better가 된다. 그 다음에 bad, ill 둘다 아픈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쵸? 그래서 worse, 더안 좋은, 더 나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many, much 이거는 우리가 언제 배웠어요? 바로 형용사. 형용사에서 우리가 많은을 의미하는 단어였잖아요. 그래서 수량 형용사 중에 수와 양을 나타내는 이 수량 형용사 중에 바로 many와 우리가 much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는데요. 더 많은이라는 뜻을 가진 건 누구다? 바로 more 이거고요. little 우리 이거 배웠었죠. little 뭐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래서 less. 더 적은, 그러니까 거의 있지 않은, 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적은, 네, less.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요거는 꼭 배워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어디 단어장이나 여러분들의 공책에 꼭 적어 놓고 외워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꼭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비교급을 배우는데요. 조금 있다가 더 뒤에 최상급이라는 걸 배워요. 비교급은 두 개를 놓고 비교하는 건데, 최상급은요, 두개 이상 더 있어요. 여러 개 중에서 최고를 고르는 거예요. 그때 이 최상급은요, 바로 더 good, better,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best.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비교급 불규칙 변화에 해당하기도 하고, 또 바로 최상급의 불규칙 변화에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요 단어들 웬만하면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안 하는데 이거는 머릿속에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교하는 표현에 유의해서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Her speech was worse than yours. 자, 여기 한번 볼게요. Her speech라고 했어요. 그냥 speech 아니고요. speech 연설이라는 뜻인데 누구의? 그녀의 지금 뭐예요? 소유를 나타내고 있어요. 앞에 있는 주어가. 그래서 무엇보다라고 할때 여기도 소유의 표현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yours 소유 대명사 우리 이거 배웠었어요. 그쵸? 그래서 her speech was worse than yours라고 하면 둘다 소유의 표현으로 같이 비교해 주니까 그녀의 연설은 너의 것 보다 뭐하다? was worse. worse라는 건 누구의 비교죠? 바로 bad. 나쁜 거예요. 안 좋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너의 것보다 더안 좋았다. 뭐뭐보다 같이 들어갑니다. 비교급에서. 두 번째 볼게요. There are 나왔으니까 뭐뭐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are가 나왔으니까 뒤에 나오는 주어가 복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There are more bicycles. 뭐예요? 더 많은 뭐가 있다? 바로 자전거가 있습니다. 뭐보다 cars. 바로 차보다 더 많은 자전거가 있어요. 어디에 전치사 나오고 명사 나오면 같이 묶어버려. On the road. 뭐죠? 바로 길 위에. 그래서 그 도로에는 또는 도로 또는 길에는 차보다 더 많은 자전거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시면 되겠죠. There are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 우리 너무 많이 반복해서 이제는 알 거예요. 또는 there is. 근데 뒤에 나오는 주어 우리가 여기 나오는 비동사를 보고 복수가 나올지 단수가 나올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More는요 뭐예요? many의 비교급이죠. 그래서 many가 변화돼서 more가 된 거예요. much 안 되죠. 왜요? 뒤에 셀수 있는 명사 나오니까 many의 복수형이, many의 비교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비교급 강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라는 건 뭐냐면 훨씬 더 뭐뭐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The new laptop is much faster than the old one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요?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the new laptop, 새로운 노트북이랑요. 그 다음에 뭐랑 비교해요? the old one. 여기서 one은요. 이 노트북이라는 종류의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노트북보다 새 노트북이 뭐하다? much faster 하다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되는 뭐뭐보다라고 해서 비교를 나타내는 거고요. fast에 er 붙은 비교급 더 빠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볼게요. 자, much가 붙었어요. 여기서 much는 더 많은을 뜻하지 않아요. 우리가 비교급 강조에 쓰이는 단어들은요, 항상 하나의 뜻입니다. 훨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는데 그냥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Very, really, too, so, 매우, 그쵸? 정말로,
너무, 써도 너무인데 앞에 있는 to는 좀더 지나치게 너무라는 부정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부사,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강조해 줍니다. 원급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원래의 형태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Very pretty 또는 really beautiful. More beautiful이 아니죠. Really

바로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He is a far 나왔다. 이게 바로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He's far taller than his brother. 누구랑 누구 비교해요? 그와 his brother, 그의 남동생 또는 뭐 형을 비교해요. 그런데 무엇을 비교하냐면 앞에 나온 far taller than 누구보다 그의 brother보다 그가 훨씬 뭐하다? 키가 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far 여기서 말하는 이건 어떻게 해석한다? 비교급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원래 far는 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훨씬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니까 그는 그의 남동생보다 훨씬 더 뭐하다? 키가 크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자, 여기서 비교급 강조하는 표현 우리 먼저 찾아볼까요? 어디 있어요? 그렇죠. A lot. 여기서 있는 a lot은 여러분 뭐예요? 많은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훨씬이라는 뜻이에요. 훨씬하고 여기 비교급 볼게요. More powerful. 그러면은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건데 앞에 있는 was 과거니까 그녀의 뭐예요? voice. 그녀의 목소리는요. 훨씬 더 강력했다. 누구보다 바로 뒤에 나오자. His. 그의 voice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그래서 훨씬 더 어떻게 했다? 강력했다. 여기 바로 해석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급 강조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비교급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 뭐 있었죠? 바로 much, 그 다음에 even, a lot, far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같이 알아두세요. 자, 선생님과 함께 그럼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친구들, 아까 대충 레이디가 진짜 잘안 가고 싶어 하던 장소가 있었어요. 어디였죠? 바로 사막입니다. 자, 사막. 자, 사막 중에서요. 아주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사막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막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래쪽에 있는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California. 우리 여기 지명 이름이죠. 자, hotter. hot에 뭐예요? er 붙었는데 끝에가 hot이라는 단어가 단 하나의 모음과 하나의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끝에 있는 자음을 하나 더 써주고 er 붙인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의 비교급 더 뜨거운 dryer. dry라는 거는 여러분 ry로 끝나잖아요. y로 끝나는 단어는 er 붙일 때 y를 I로 바꾸고 ER 붙여서 dryer 더 건조한 되는 거고요. come인데 come이라는 동사에 from이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같이 알아두세요. come from 어디로 붙어 오다, 어디에서 오다가 되는 거고요. condition은 상태 또는 조건을 말합니다. less popular. popular는 원래 인기 있는 이라는 거예요. 근데 less라는 게 붙었어요. less는 뭐의 비교급이죠? little. 그쵸? little는 거의 없는 건데 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거의 없다. 덜 인기 있는이 되고요. because 다음에 나오는 거 보통 이유잖아요. 왜냐면 뭐뭐뭐뭐 때문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근데 of라는 전치사가 오니까 그 뒤에 뭐가 올까요? 선생님, 항상 전치사 뒤에는 누가 온다? 명사가 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because of 뜻은요, 뭐뭐 때문에 because랑 똑같은데, 아, 뒤에 누가 올수 있다? 명사가 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A lot of, 우리 배웠어요. 수량 형용사 중에 many, much, a lot of가 있는데, a lot of는요, 뒤에 나오는 명사가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다 사용한다고 했어요. unique. 독특한 고유의 nature 알죠? 자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There is a park called Death Valley in California. 여기 보면 there is 있어요. 뭐가 있어요? A park가 있습니다. 공원이 있어요. Called 자, call이라는 거는 부르다인데 여기에 ed가 붙어서
불리는 거예요.

뭐라고 불리는 Death Valley. 이건 뭐냐면 죽음의 뭐예요? 계곡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요? A park.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주어가 a park인데 어떤 park, 어떤 공원인데 바로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공원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데? 전치사, 명사인 캘리포니아. 여기에 있대요. 캘리포니아에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공원이 있어요. How did it get its name?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did it get, 물어보고 있죠? 뒤에 의문사 나왔기 때문에. Did it get 얻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얻었어요? 그것의 이름을 이츠가 뭘까요, 선생님? 자, 우리 여기서 하나 보고 갈게요. 우리 친구들 이거 배웠을 거예요. 뭐 어떤 거 배웠냐면 소유와 관련된 거 배웠어요. 그래서 소유격 인칭대명사. 자, 인칭대명사. 말이 되게 긴데요. 자, 우리 친구들 일단 뒤에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명사예요, 명사. 명사는 사람이나 동물의 이름을 말하잖아요. 대명사래요. 그럼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의 이름은 김봄인데요. 자, 이게 선생님의 이름인데, 이 김봄이라는 이름 말고 나를 부를 때, 나는, 그럼 제가 맨날, 아, 봄이는 밥 먹었어. 봄이는 학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 나의 이름 대신에 I, she, he, they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소유격, 소유를 나타내는 사람의 소유를 나타내는 대명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I, my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나는 나의 이렇게 되고, you는 뭐가 돼요? you are. 이렇게 되죠. 소유격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she라고 하면 her. 우리 친구들 아마 이거 쭉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it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자, it이라고 하면은 그것에는 뭐가 되는 거야? is.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그걸. 그것의 이름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It is much hotter and drier than most other places in the US. 그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예요? Death Valley를 말하겠죠. 자, Death Valley라고 부르는 그 공원인데 그 공원은요, much, 강조합니다. 훨씬. 훨씬 뭐하다? 훨씬 hotter. Hot에 er 붙은 거니까 뭐예요? 더 훨씬 더 덥고, and, 그리고 훨씬 더 건조해요. 뭐보다, 뒤에 나오는 것보다, 대부분의 다른 장소들보다, 어디에 있는 다른 장소, in the US, 미국에 있는 다른 장소들보다 훨씬 더 덥고 건조하다라는 거죠. 아, 그럼 사람들이 갈것 같아요? 안갈것 같아요? 안갈것 같죠? 그쵸? 인기 없을 것 같아요. The name comes from these bad conditions. 자, 그래서 그 이름은요, 주어 나왔고요. 동사 comes 나왔는데 뒤에 from까지 우리 같이 볼게요. comes from 어디에서 왔냐면

에스터 그 이름이 온 거예요. Is the park less popular because of the name? 자, 물어봅니다. 그 공원은요, less popular. 자, popular는 인기 있는인데, 아까 less popular는 덜 인기 있는 거죠? 덜 인기 있나요? Because of,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name. 그 이름 때문에 인기가 덜 한가요? 자, 여기 조건이 어때요? 지금 상태가 더 덥고, 그 다음에 더 어때요? 건조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렇다면 여기 공원은 인기가 없을까요? 그랬더니 뭐래요? No,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That is not true. 사실이 아니에요. A lot of people visit the park라고 합니다. 자, 그럼 a lot of, 많은, 그렇죠? A lot of people 해서 수량형 형용사 a lot of가 people 꾸며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주어져. 많은 사람들은요, visit, 방문해요. 어디를? The park, 그 공원을 방문해요. They love its, 뭐예요? Unique nature. 사람들은요, 뭐예요? Love, 사랑합니다. 그것에, 또 나왔어요. 우리 여기서. 그것의 이름 할 때, 그것의, 그 Death Valley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Unique, 아주 독특한 자연을 뭐한대요? 사랑해요. 라고, 좋아해요. 라고 탁,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아, 인기가 많네.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네. 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어요. 첫 번째, Death Valley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첫 번째, 이름 때문에 인기가 많지 않다. 두 번째, 소수의 방문객만 입장할 수 있다. 세 번째, 독특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다. 정답 몇 번? 바로 3번. 자, 이름 때문에 인기가 많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a lot of people visit the park. 그 공원을 많이 방문해요. 두 번째, 소수의 방문객만 입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독특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다. Unique nature. 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Death Valley로 불리게 된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물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뜨겁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세 번째, 아름답고 특별한 경치 때문에. 자, 몇 번? 바로 정답은 2번이죠. 이 Death Valley는요, 아주 뜨겁고 그리고 더 건조한 컨디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날씨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전체적으로 읽은 내용에 주제나 어떤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로 물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글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거,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배운 게 뭐였죠? 바로, 비교급인데 불규칙 변화하는 것들 꼭 여러분들 외우라고 선생님이 했어요. 그러면 하나 해볼게요. Good. Good은요, 뭘로 바뀐다? 바로 better. Better. 근데 good 말고 뭐가 있어요? 하나 더. 바로 well이라는 부사도 있죠? 그래서 well도 better.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bad. 자, bad랑 ill. 요게 바로 뭘로 바뀐다? worse. 그쵸? 더안 좋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두 가지 묶어서 기억해 볼게요. many나 수량형용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many나 much 같은 수량형용사 더 많은을 뜻하는 거는 무엇이다? 바로 more. 자, 우리 친구들 요거 more 헷갈리면 안 돼요. 더 많은인데 특히나 이 much. much가요. 비교급을 강조할 때도 쓰인다라고 했어요. 그때는 훨씬 더라는 뜻으로 쓰인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little. little이라는 건 거의 없는 걸 말해요. 근데 little의 비교급은 무엇이다? 바로 less. less가 된다. 그래서 이네 가지는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한 가지 또 강조 표현,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꼭 알아두세요. 어떤 거 있었다? 비교급을 강조, 여기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는 처음에 much 있었고요. 그 다음에 far.

0: 있었어요. 뭐 지와 far 또 뭐가 있었다? even이 있었고요. 자, 여러분, much far even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a lot이라는 거 있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보면요. 이 비교급 강조인데 very, really 이런 거를 써놓고 문법적으로 틀린 건 무엇이에요? 이런 걸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단어가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요, 비교급의 불규칙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한번 정리했죠? 자, 그리고 비교급 강조하는 말, 어떻게 해석한다? 기존의 단어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훨씬으로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친구들. 자, 오늘은요, 비교급 불규칙 변화 배우면서 여러분들 알아야 할 내용 같이 짚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은 뭐예요? 꼭 복습하는 거예요. 선생님 강의 다 보고 워크북으로 여러분 꼭 복습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1: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2: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잠깐만!
1: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답답해. 안 돼!
1: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2: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1: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2: 여기 재밌겠는데?
1: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1: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영문법 강의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저는 유진쌤입니다. 저희 오늘 함께하는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셀 수 있는 명사 네 번째 단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열공 도장 챌린지 다들 도전하셨나요? 자, 정답은요. 바로 Paul has a very cute puppy. 폴은 매우 귀여운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을 만드는 거였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형용사와 부사도 표시를 했어야 합니다. 자, 어떤 게 부사일까요? 네, 먼저 요 very라는 단어가 부사가 되겠고요. cute라는 형용사를 네, 우리가 활용해서 폴은 매우 귀여운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을 완성하면 됐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단원의 열공도장 챌린지 미리 보기입니다. 우리 오늘 복수명사라는 거 배워볼 텐데요. 복수명사라고 하면 명사가 두 개 이상, 여러 개일 때 우리가 복수명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복수명사 형태로 바꿔보면 되는 거예요. 자, story, 이야기, leaf, 나뭇잎, potato, 감자인데요. 이것들은 다 하나를 나타내는 단수명사거든요. 자, 이 단수명사를 복수명사의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오늘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셀 수 있는 명사 여러분 교재 30쪽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셀 수 있는 명사는요. 셀 수 있는 물건, 동물,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는 거예요. 어나 언이라는 관사를 앞에 붙일 수 있고요. 또는 수를 표현하는 말 one, two, three 이런 표현들과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작가 선생님의 명사 한 개를 나타내는 단수

복수명사 여러 개를 나타내는 복수명사가 있어요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면 일단 단수명사 농구공이 몇개 나오죠? 네, 한 개요, 한 개. 자, 이럴 때는요, 우리가 어나 언이라는 관사를 앞에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공 하나, a basketball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수를 표현하는 말 중에서 one, 농구공 한 개를 뜻하는 one이라는 단어를 함께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오, 농구공이 몇 개요, 지금? 세 개죠, 세 개. 지금 복수 명사, 농구공들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 우리가 이 basketball, 농구공이라는 단어를 복수 명사로 만들고 싶으면 s를 뒤에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basketballs. 자, 근데요, 구체적으로 몇 개의 농구공인지 표현을 해줄 수도 있어요. 3, 세 개의 농구공들이라고도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복수명사로 쓰면 3 basketballs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전에 우리 농구공 하나라고 할때 앞에 뭐 붙였죠? a basketball이라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수명사 앞에는요, 또는 on이라는 관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C는 경우가 좀 달라요. 일단 자음 발음으로 시작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자음 발음일 때는요, 우리가 어라는 관사를 써줍니다. 자, 그러면 영어에는 모음 발음도 있어요. 모음 발음이라고 하면 아, 에, 이, 오, 우. 이 다섯 가지 발음을 우리가 영어에서 모음 발음이다라고 하거든요. 모음 발음 앞에는요, 언이라는 관사를 써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이 그림 한번 볼게요. boy, 소년, cap, 모자, 그리고 desk, 책상이 나옵니다. 다 자음 발음으로 시작하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한 명의 소년, a boy, 모자 한 개, a cap, 책상 하나, a desk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ant, elephant, island 다 에아 모음 발음입니다. 이때는요, 우리가 관사 on을 써줄 수 있습니다. an ant 개미 한 마리이고요. an elephant 코끼리 한 마리, 그리고 an island 섬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 개인 명사를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네, 단수 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쓰지 않습니다. 앞에다가 어나 언이라는 관사를 붙이고요, 또는 원 하나임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써줍니다. 자, 자음 발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는 뭘 붙인다 했죠? 네, 자음 발음 앞에는요, 우리가 어라는 관사를 붙이고요, 아, 에, 이, 오, 우 모음 발음 앞에는 뭘 붙인다? 언이라는 관사를 써줍니다. 네, 내용 정리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교재 아래 Stop to think라는 코너가 있어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자.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아까 쌤이 얘기해 준 모음 발음 아, 에, 이, 오, 우가 나오죠. 자, 근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점. 이 단어의 철자가 모음인 게 아니고 발음이 모음이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요, 발음이 자음인지 모음인지에 따라서 붙인다라고 나와 있죠. 무슨 의미냐면 철자는 자음이지만 발음이 모음인 단어들이 있어요. 자, 여기 예시 한번 볼게요. an hour. 자, 지금 선생님이 이 hour이라는 단어 어떻게 말했죠? 아 발음했죠? 아. 쌤, 분명 생긴 거는 h인데요? 자음인데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아라고 발음했잖아요. 모음 발음입니다. 그래서 an hour이라고 하는 거예요. an hour. 한 시간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볼게요. Honest boy. 이때도 H 자음으로 시작했지만 발음은 honest 모음 발음으로 선생님이 발음했죠. 그래서 on을 붙여서 an honest boy 정직한 소년이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지금 두 개의 단어 더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교재는 없으니까요.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보세요. Uniform. 자, uniform. 쌤이 방금 어떻게 발음했어요? U라고 발음했죠. 쌤, 그러면은 아, 에이오의 요 발음 아닌가요? 할수 있는데 얘는 우 발음입니다. 영어에서 U 발음은요, U, Y 발음이다라고 해서 자음 발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발음은 자음입니다.

합니다라고 해서 a uniform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one-way street. 자, 이때도요. one way라고 선생님 발음했죠. 분명 생긴 건 오, 모음인데 one이라고 선생님 발음해서 one. 무슨 발음이에요? W 발음입니다. 그래서 아, 얘도 W로 자음 발음이에요라고 해서 a one way stree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와 언을 붙이는 규칙은요. 명사의 철자가 아니고 요 시작하는 발음이 모음일 때 우리가 언을 써준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실전 문제 practice 1의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언두병중 하나에 이 단어들을 쏙 넣어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언은요, 어디 앞에 쓰인다 했죠? 방금 얘기한 아, 에, 이, 오, 우 모음 발음 앞에 언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빠르게 이 보기 중에서 모음 발음인 단어만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ear. 이, 이, ear. 오, 이 발음이네요. 그쵸? 모음 발음이고요. animal. 에, 에, animal. 어때요? 모음 발음이죠? 자, 그 다음에 onion. 어, onion. 어 발음. 모음 발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umbrella. umbrella. 그쵸? 자, island 볼까요? island. 아까 우리 봤던 예시입니다. 아아 island. 그리고 에에 alligator. 악어죠, 악어. 마지막 envelope. 에에 envelope. 봉투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방금 동그라미 친이 단어들이 모두 언이 붙는 단어들이에요. 자, 여기에 쏙 넣어볼까요? ear, animal, onion, umbrella, island, alligator, 그리고 마지막으로 envelope. 다 언이 붙는 단어들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단어들은 다 어가 붙는 자음 발음으로 시작하는 명사들입니다. hat, 모자죠. a hat, banana, a banana, 그리고 bird, 새죠. a bird, 그리고 desk, a desk, guitar, a guitar, robot, a robot, 그리고 마지막으로 a lemon까지 어병에다가 쏙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주어진 단어 중 언과 함께 쓰이는 단어만 따라가서 축구공을 골대로 넣어보세요라고 합니다. 자, toy, orange, 뭐가 모음 발음일까? orange죠. 쉬웠다. 자, eraser, train, 이 발음인 eraser 모음 발음이죠. airplane, chair. 에에 에어플레인 에 발음 모음 발음 되겠습니다. 자, 파인애플 이글루 파이 이가 모음 발음이죠. 이글루. 그 다음에 베스트 V 발음이고요. 에그 에 발음이죠. 계란. 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골대로 축구공을 쇽 넣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첫 번째 개념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베이직 컨셉 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베이직 컨셉 2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교재 32쪽입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 단수명사 앞에다가 어와 언 또는 언 붙이는 것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는 여러 개의 명사를 의미하는 이 복수명사 만들기 규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로 나뉘는데요. 일단 규칙 변화는요, 명사 뒤에 무엇을 붙이냐? s 또는 es를 붙여서 만듭니다. 일단 book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책이죠. 근데 책 여러 권을 말할 때 books, s를 붙입니다. 자, 그리고 fly, 파리죠. 근데 파리 여러 마리를 얘기할 때는 flies라고 쓰고요. leaf, 나뭇잎입니다. 나뭇잎 한 개, 나뭇잎 여러 장을 말할 때는 leaves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 한 대는 그냥 버스라고 하는데요. 버스 여러 대는 buses라는
복수명사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그냥 S나 ES만 붙는 건 아니에요. Fly 같은 경우에는 Y가 이렇게 I가 되기도 하고요. Leaf 같은 경우에는 F가 이렇게 V로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는 건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네, 이렇게 여러 개의 규칙들이 있는데요. 어때요? 내용이 너무 많죠? 자, 이거 다 암기해야 된다는 부담은 버리시고요.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익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 이런 규칙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갑자기 여기서 강의 멈추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먼저 첫 번째 규칙 볼게요. 대부분의 명사 뒤에는 그냥 S를 붙입니다. Book, 책한 권이라면요. Books, 책 여러 권. S 붙여서 만들어주면 되고요. 키는요? 키한 개죠. S 붙여서 keys, 여러 개의 열쇠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규칙은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명사인데요. 아까 우리 모음 발음 아, 에, 이, 오, 우 있었죠? 이 모음을 제외한 발음이 다 자음 발음입니다.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명사의 경우에는요, Y를 I로 바꾸고 뒤에 ES를 붙여줍니다. 자, baby, 아기라는 단어인데요. Y를 I로 바꿔서 babies라고 쓰면 돼요. story, 이야기인데요. 여러 개의 이야기라고 하고 싶으면 우리가 IES 붙여서 stories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X, S, SH, 추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명사들은요. 뒤에 ES를 붙여줍니다. Fox, 여우라는 단어인데요. ES를 붙여서 foxes라고 할수 있고요. Bus, 버스 한 대죠. 버스 여러 대는 이 S를 붙여서 버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dish, 그릇인데요. 이때도 슈로 끝나는 단어죠. 그래서 이 S 붙여서 dishes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church, 추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이 S 붙여서 churches라고 하면 되겠죠. 어때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명사들 중에 F 또는 FE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F를 V로 바꾸고 ES를 붙이는 경우, 그리고 그냥 F 뒤에 S를 붙이는 경우, 둘다 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Wife, 아내라는 단어인데요. 아내들 여러 명을 얘기하고 싶을 때, VES로 바꿔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Leaf, 아까 우리 봤던 단어죠? 나뭇잎인데요. 나뭇잎 여러 개를 얘기하고 싶을 때 V로 바꾸고 ES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흔하지는 않는데요. 둘다 되는 경우도 있어요. Dwarf라고 하면 난쟁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Dwarves 이렇게 V로 바꾸고 ES를 써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dwarf라는 단어 뒤에 s를 붙일 수 있습니다. 둘다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chef. 여러분, chef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그 주방장, chef예요. chef는요, 그냥 s 붙여서 chefs라고 하면 되고요. 이 단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chief. 발음을 chief라고 합니다. chief. chief가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조직이나 부서의 우두머리. 최고 책임자를 우리가 chief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냥 s를 붙여서 chief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요. 오로 끝나는 명사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는 그냥 s만 붙이는 경우입니다. radio, 그쵸? radio인데 s를 붙여서 radios. 그리고 photo, 사진이죠? photos. piano, pianos. cello, cellos. 그리고 zoo, 동물원입니다. zoos, kilo. 나중에 우리가 볼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 세는 단위 중에 킬로그램 있죠? 그 킬로그램을 줄여서 kil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s를 붙여서 kilos라고 할수 있어요. kangaroo라는 동물. 뒤에 s 붙여서 kangaroos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 s를 붙이는 경우였고요. 그 다음은 ES가 붙는 경우들입니다. 자, 먼저 potato, 감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ES 붙여서
potatoes라고 해줄 수 있어요. hero라고 하면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heroes, 영웅들이 되겠고요. tomato, 토마토 하나인데요. 이 s 붙여서 tomatoes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둘다 되는 경우예요. 자, mosquito 볼까요? mosquito.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친구, mosquito. 모기입니다. 모기. 모기는요. 두 가지 경우로 다 쓰여요. mosquitoes, 이 s를 붙일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s 붙여서 똑같이 발음도 똑같죠. mosquitoes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규칙 변화를 봤어요. S나 ES를 붙이는 규칙이 있었는데요. 불규칙 변화가 있습니다. 자, 불규칙 변화란 명사의 형태가 일부 바뀔 수가 있고요. 일부가 바뀌거나 아니면 단수 명사와 형태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모음만 바뀌는 경우입니다. man. man은 무엇을 뜻할까요? 남자 한 명을 뜻합니다. 자, 근데 남자가 여러 명 있어요. 그러면은 A를 E로 바꿔서 man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발음이? 똑같죠? man, man이에요. 지금 철자만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oma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woman, 뭘까요? 네, 여성을 나타냅니다. 남자, man, woman, 여자. 자,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A가 E로 바뀝니다. 쌤, 그럼 얘도 woman, woman이겠네요. 근데 얘는요. 발음이 조금 달라서 여러분이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성 한 명일 때는 우먼. 자, 쌤이 어떻게 발음했어요? 우먼. 우 발음했죠? 우. 자, 근데 여성 여러 명일 때는요. 우에맨이라고 발음해요. 우에맨. 자, 방금은 우먼. 여기는 우에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좀더위 발음이 납니다. 이 발음 차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성 여러 명일 땐 우에맨. 한 명일 땐 woman. 네, 이렇게 발음이 달라진다라는 거. 자, foot이라고 하면요, 발한 개를 뜻합니다. 근데 발 여러 개는요, feet. 오오 철자를 우리가 이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feet. 그리고 tooth, 이한 개를 뜻합니다. 근데 이 여러 개는요, teeth라고 하죠, teeth.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를 닦다라고 할 때는 brush my teeth라 그래요. 왜냐면 이 전체를 닦는 거니까. 전체는 우리가 teeth라고 해줍니다. 자, goose. 거위라는 동물이 나와요. 거위 여러 마리일 때는 geese. 자, 그래서 지금 가운데 있는 모음만 바뀌는 경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단어의 형태가 일부 바뀌는 경우예요. 자, child라고 하면 아이 한 명입니다. 근데 아이들 여러 명을 말할 때 children이라고 해요. children. 자, 그 다음에 ox라는 단어가 나와요. ox. 황소인데요. 황소 한 마리. 황소 여러 마리일 때는 oxen이라고 합니다. 마우스는요. 네, 쥐한 마리죠. 여러 마리를 말할 때는 mice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단수와 복수 형태가 같은 경우예요. fish. 물고기 한 마리, 그리고 여러 마리 둘다 fish라고 해줍니다. sheep.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한 마리, 여러 마리 똑같이 sheep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슴, deer. 마찬가지로 여러 마리 deer. 단수와 복수 형태가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practice 2의 연습 문제 1번 한번 풀러 가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a flower. 꽃한 송이가 있네요. 꽃 다섯 송이라고 하고 싶으면 five flowers. flower 뒤에 s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볼까요? a toy. 장난감 하나죠. 근데 세 개의 장난감. three toys. 그냥 s 붙여주면 되는 단어 되겠습니다. 3번은요. a candy. 사탕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섯 개의 사탕들. 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이 경우에는

why를 I로 바꾸고 es를 써준다라는 규칙 우리 봤었죠? 4번에 wolf, 늑대가 나와요. 근데 두 마리의 늑대들, two wolves, f를 v로 바꾸고 es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a box, 박스 한 개인데요. 네 개의 박스들, four boxes. 자, X로 끝나는 단어는요, ES를 붙이는 규칙, 우리 봤었죠? 마지막으로, one potato, 감자 하나입니다. 여러 개, seven potatoes. 일곱 개의 감자들, ES 붙여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중 알맞은 단어를 골라 꿀벌이 꽃을 찾아가는 길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양이 나와요. 오늘 양이 두 마리네. 양은요, sheep. Sheep, 단수, 복수, 같은 형태였죠.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자, 쥐가 세 마리가 있습니다. 쥐한 마리, mouse. 여러 마리, mice가 되죠. 자, mice 표시해 볼게요. 자, ox, 황소가 지금 세 마리가 나와요. ox의 복수 형태는 oxen이라고 써주죠. oxen. 가보겠습니다. 자, 4번에요. 이제 거위가 나옵니다. goose, 단수 명사고요. 이것의 복수 형태는 geese가 되죠. geese. 자, 마지막 5번은 deer, 사슴이 나옵니다. 우리 deer는요, 단수 복수 같은 형태죠. 그래서 deer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꿀벌이 꽃을 찾아가는 길 표시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grammar in real life로 넘어가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문법을요,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교재 34쪽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문장을 완성하세요라고 합니다. 각 바구니에서 필요한 단어를 하나씩만 선택해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나는 사과 5개를 가지고 있단다. 자, 그러면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 우리는 뭘 써주면 되죠? 사과 5개를 써주면 돼요. 자, 5개라는 숫자. Five. 그리고 사과 여러 개는 우리가 apples라고 하면 됩니다. 그냥 s를 붙여 쓰면 돼요. 그래서 I have five apples. 나는 사과 5개를 가지고 있어라는 문장 완성해 봤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2번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세요라고 하네요. 단 불필요한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제외하고 한번 써볼게요. 너는 사과 한 개를 원하니? 라는 질문이 나와요. 일단, 우리가 아직 이 의문문의 형태는 안 배웠지만, 너는 원하니? 라는 질문 어떻게 써주냐? Do you want? 이렇게 질문을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과 한 개. 우리가 배운 대로 써볼까요? 일단, apple. 자, 애플이라는 단수 명사 앞에 어랑 언 중에 뭐 써주면 될까? 에 발음이잖아. 모음 발음. 아, 쌤, 그러면 언을 써줘야겠네요. 맞습니다. Do you want an apple? 너는 사과 한 개를 원하니? 라는 질문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만화를 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찾아 글을 완성해 보는 겁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There is a princess in the forest. 숲에는요, 공주가 있대요. She is Snow White. 그녀는 Snow White, 백설공주란 뜻입니다. 그녀는 백설공주입니다. 자, 그리고 빈칸 두 개가 나오고요. Is standing next to her. 자, next to라고 하면은 뭐뭐 옆에라는 의미입니다. 자, 누가 백설공주 옆에 서 있나요? 지금 먼저 첫 번째 장면을 보니까 마녀가 나와 있죠. 그러면 마녀 한 명이 그녀 옆에 서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마녀.

맞습니다. A witch, 마녀 한 명이 is standing next to her. 자, the witch, 그런데 그 마녀는요? 자, 그 마녀는 is a bad person. 어떤 사람이래요? 나쁜 사람이다. There are, 자, 그리고 있습니다. 빈칸 두 개가 behind the tree. behind는요, 어디 뒤에라는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자, 나무 뒤에 누가 있어요? 어? 난쟁이 두명 있네. 아, 그러면 나무 뒤에 두 명의 난쟁이들이 있습니다. 요걸 써보는 거예요. 우리 난쟁이, dwarf라는 단어 아까 봤죠? 근데 두 명이니까 복수 형태 dwarfs 써줘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죠. 그래서 two dwarfs 써볼게요. 자, 난쟁이 두 명이 나무 뒤에 있습니다. They are, 그들은 good, 좋은 사람들이다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사람들, people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they are good people. 그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완성해 볼게요. They want to help Snow White. 그들은 백설공주를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글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의 마무리 포인트 정리하면서 배웠던 내용 선생님이랑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 오늘 셀수 있는 명사 배웠습니다. 자, 셀수 있는 명사는요. 하나, 둘, 셋, 셀수 있어요. 그래서 단수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임을 나타내는 복수 명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단수 명사 하나를 나타낼 때 우리 무엇을 앞에 써줬죠? 관사, 어랑 언이라는 관사를 써줬고요. 한 게임을 표시하는 원이라는 단어 앞에 써주었습니다. 복수 명사는요, 네, 규칙이 있었는데요. 일단 규칙적으로 S나 ES를 붙일 수 있는 규칙 변화, 그리고 불규칙하게 변하는 네, 불규칙 변화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셀수 있는 명사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이제는 도전하실 수 있겠죠? Story, leaf, potato 이세 개의 단어를 복수 명사 형태로 바꿔서 추가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열공 도장 쾅쾅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한 여러분 정말 정말 수고 많이 했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앙영어 236강 자, 동명사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법 공부하는 시간이고 월요일 날이죠. 준동사가 삼형제가 있는데 부정사가 이제 맏형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이제 동명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동명사의 강의의 구성과 진행도 어떨까요? 맏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쳐왔던 과정이 있잖아요. 자,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부정사 때도 시제와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는 똑같이 다룰

거고요. 대신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특이한 그런 토픽이죠. 자, 어법상으로 자주 이제 등장을 하는 자,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자, 둘 중에 하나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소개하고 가급적이면 왜둘 중에 하나밖에 못 취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자, 일부는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설명과 이유 근거까지 여러분께 드리면 자, 오늘의 공부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퀴즈로 정리하시는 과정이 있겠어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주제부터 빨리 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동명사의 시제입니다. 동명사는 동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발생되었다의 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 원형 플러스 ing의 형태가 딱 고정돼 있어요. 따라서 스스로 현재다, 과거다, 미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면 어떻게 표시한다 그랬죠? 간접적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했고요. 간접 표시하는 방식은 자, 다음과 같겠습니다. 문장의 시제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그랬죠? 동사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동사와 연동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정사와 비교하시면서 자,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아요. 부정사는 단순형으로 우리가 쓰게 되면 자, 2 플러스 동사 원형을 우리가 단순형 부정사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에 ing를 쓰면 단순한 동명사인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자, 부정사는 동사와 같은 시점이거나 미래를 나타냈지만 동명사는 미래적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동사와 같은 시점만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 예외가 되는 것들은 오늘 여러분들 4번의 토픽, 3번의 토픽 조금 있다가 자, 1 시제하고 의미상의 주어하고 이제 3번 토픽 할 적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 같은 시점만 표시를 하고,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것들은 조금 이따 얘기할 거야. 자,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of 이하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그녀는 she's proud.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랑스러워 합니다. 자, proud라고 하는 형용사는 실제 시제가 없기 때문에 누가 나타냈어요? is가 시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랑스러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being A movie direct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direct라고 하는 단어가 지시하다의 뜻이 있고요. 그래서 OR이 붙으면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보통 어느 급들이에요? 바로 이사 정도의 자, 급의 임원들을 우리가 director라고 하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또뭘 말하겠어요? 지시하는 사람이니까. 감독의 뜻이 있죠. 그래서 movie director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영화 감독으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원인 direct, 지시하다부터 시작해서 잘 끄집어내셔서 암기 없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자, 정리를 하시면 특별하게 외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영화 감독이었나요? 앞으로 영화 감독이 될 건가요? 이 being은 스스로 시제를 표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간다? 동사와 같은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장은 굳이 시제를 따져가면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현재 영화 감독인 것, 아, 그녀는, 죄송합니다. 그녀는 현재 영화 감독임을 현재 자랑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로 가셔서 동명사의 시점이 만약에 동사보다 한 시점 더 과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부정사 편의 강의를 떠올려 보시면 원리가 생각이 날 겁니다. 완료의 형태를 빌려 가지고 온다 그랬죠? 실제로 완료 시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상기해 두셔야 돼요. 자, 완료의 형태만을 빌려 가지고 온 완료형 동명사를 쓰시면 됩니다. 자, 예문으로 한번 좀 입증을 해 볼까요? 만약에 여기에 빙이 써 있지 않고 자, 여러분들 having been이 써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요거는 지금 요 동사보다 하나 더 과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녀가 현재 자랑스러워 하는 건 맞는데, 뭐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영화 감독이었던 것에 관해서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having plus pp를 보시면 자, 요것은 동사보다도 하나 더 과거 시제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과거 시제가 써 있으면 요 뒤에 있는 having pp는 뭐가 될까요? 그것은 대과거의 시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of. of라고 하는 전치사는 정말 의미가 다양해요. 여기서는 about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뭐뭇에 관해서 자랑스러워하다. 그래서 그런데 그 be proud 다음에는 about를 잘 쓰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전체를 우리가 뭘로 알고 있습니까? 수거로 외워두시면 되게 좋죠. be proud of 라고 하면 뭐뭇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다라고 하는 자,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지금 동사와 같은 시점은 단순형으로, 동사보다 하나 더 과거 시점은 having been으로 쓰는데, 동사보다 미래 시점은 ing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원칙적으로 동사보다 미래 시점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동명사의 시제와 관련된 자, 마무리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완료형의 동명사는 지금 우리가 강의를 했지만 실제로 문장 안에서 어때요? 단순형의 부정사와 비교해 봤을 때 개수가 거의 99대 1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론상으로는 1대1로 배우셨지만 앞으로 지문 안에서 완료형의 동명사를 보실 일은 흔하지 않다는 점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정도로 해서 시제는 마무리 짓고요. 저 주어로 가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동사 출신이니까 누군가 행위는 했을 텐데 얘는 절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주어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표시를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동명사의 주어가 문장 안에 있는 경우는 똑같아요. 부정사와 마찬가지로.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쪽에서 보셨던 예문이죠? 그녀는 자랑스러워 하는데 시점은 언제예요? 현재 영화 배우인 것을 자랑스러워 하는 것인데, 누가 영화 배우, 죄송합니다. 영화 배우가 아니라 영화 감독입니다. 현재 영화 감독인 것을 자랑스러워 하는데, 누가 영화 감독이에요? 그녀는 자기 스스로가 영화 감독인 것과 관련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예문으로 하나 더 가볼게요. African languages. 아프리카의 언어들은 위험 속에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앞쪽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예문입니다. 어떤 위험이에요? 바로 멸종의 자, 위험이 되겠죠. 멸종되는 그런 위험 속에 있는데, 멸종되는 게 누구예요? 앞쪽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면 문장의 주어와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했고요. 그런데 따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자, 소유격과 목적격으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부정사 때는 어떻게 썼어요? for 플러스 명사, of 플러스 명사로 표시했잖아요. 자, 동명사는 어떻게 쓴다고요?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예문 같은 거 하나 외워두시면 이거는 아주 좋은데요. 자, 보세요. She's proud of. 만약에 앞쪽에 이게 없잖아요? 그럼 왜 없는 거예요? 문장 안에 be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니까 안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her husband를 빼고 보면 그녀는 그녀 자신이 영화 감독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인데, 만약에 영화 감독인 사람이 그녀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된다니까요. 자, 한번 써줘 보세요. 누가 영화 감독이에요? Her husband. 이번에는 목적격으로 표시했네요. 혹은 husband의 apostrophe s를 이렇게 붙여서 소유격으로 표시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를 만약에 문장 안에서 봤다. 경우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당장 내일 지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게 되면 해설지를 보고 아, 맞다. 옛날에 배운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빨리 여러분들이 상기를 해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무엇입니까? 남편이 영화 감독인 것에 관해서 그 여자가 자랑스러워한다의 내용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예문으로 하나 외워두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자, she's proud of her husband being a movie director. 이 정도의 예문을 좀 암기를 좀 해봐 두시죠.
자, 그러시면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제와 의미상의 주어까지 저희가 이제 했거든요. 자, 그런데 부정사와 동명사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자, 너무 당연한 것은요. 자, 부정사와 동명사 둘 중에 하나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도 명사 목적어는 어떻게 써요? 이거는 다 취할 수 있는 거니까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명사 목적으로 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당근 되는 거죠.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겠어요? 안 취하겠어요? 당연히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사와 동명사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는데요. 먼저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정한 원리가 있어요. 전체 다 모든 예외가 없이 모든 동사들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투부정사에는 미래적 개념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시점이 동사보다 미래가 되는 미래지향적 동사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사들은 투부정사 목적어만을 취하고 ing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기 있는 동사들 한번 좀 따져보실래요? 뭐뭐 할 것을 약속한다. 약속은 지금 했지만 뭐뭐 하는 건 미래가 되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똑같이 미래입니다. 투부정사의 시점이. 동사보다. 뭐뭐 하는데 동의하다. 라고 하면 뭐뭐는 미래에 하는 거예요. 동의보다는.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뭐뭐 하는 것은 결정보다 이후 시점이라는 거예요. 또 뭐뭐 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아, 예상은 지금 하는 것이고 뭐뭐 하는 건 미래에 하는 거라니까요. 뭐뭐 할 것을 희망하다. 뭐뭐 하기를 원한다. 이런 동사들이 주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미래지향적 동사들은 투부정사 목적어만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맨 초기에 제가 투부정사와 동명사 중 하나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모든 것들을 다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적어드린 거니까 요 강의 끝나고 나서 꼭잘 외워두세요.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wants. wants 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 원하는 거예요. 뭐 하기를? 박물관을 방문하는 시점은 언제죠? 아니, 미래에 방문하기를 지금 원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I hope to see you again. hope 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지금 희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을 보기를 희망하는 거니까 다시 보기를 희망하는 건데 다시 보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당연히 미래로 추정되죠. 이래서 투부정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이렇게 취하는 동사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자, 근데 이제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들은 1번, 옆에 이제 한국말로 뜻이 써 있는 경우가 있죠. 없는 경우도 있고. 한국말로 뜻이 안써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다알것 같아서 안쓴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뜻이 조금 좀 어렵거나 생소하다 싶은 단어들은 제가 옆에다 뜻을 써 드렸어요. avoid는 피하다, give up, 포기하다, suggest는 제안하다. 이렇게 써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왜 consider하고 suggest는 빨간색으로 썼을까요? 이게 포인트인데.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뭐 할 것을 고려 중이야. 라고 하면 뭐뭐 하는 시점이 더 미래 아니에요? 뭐뭐 하도록 뭐뭐 할 것을 제안했어요. 그럼 뭐뭐 하는 시점이 미래 아니에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미래지향적 동사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래지향적 동사면 당연히 뭘 취해야 돼요? 미래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투부정사로 취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예외가 되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자, 더욱더 강조 드리려고 빨간색으로 드렸어요. consider ing, suggest ing.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투부정사는 취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자, enjoy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enjoy, finish, mind. mind는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자, mind는 마음의 뜻이기 때문에 이미 앞쪽에서 우리가 듣기와 말하기에서 강의해 드렸죠? 자, 그래서 마음 쓰다라고 해서 뭐뭐를 신경 쓰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avoided. 그녀는 피했습니다. 뭐를요? 그 기자를 만나는 것을 피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avoid ing가 되겠습니다. 자, 단순 암기죠. 자,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예문으로 가시면 자, 이것은 I don't mind you opening the window.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의미상의 주어까지 해서 한꺼번에 외워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마음 쓰지 않아요. 꺼리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창문 여는 것을. 근데 누가 열어요? 바로 내가 여는 게 아니라 네가 창문 여는 거나안 꺼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I don't mind you opening the window. 자, 의미상의 주어까지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ing를 목적으로 취한다는 사실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문이니까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정사와 동명사 둘 중에 하나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정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시면, 자, 지금부터 이제 퀴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동명사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동명사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 자, 미래지향적 동사들은 동명사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예외는요, consider와 suggest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어때요? expect는 앞으로 뭐뭐 할 것을 지금 제안하다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expect는 지금 현재만,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동사다라고 보고, 자, 투부정사만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like는 어때요? 이거는 지금 ing도 취하고 투부정사도 취하고 둘다 취하는 동사예요. 여러분들 두 가지 표에 투부정사만 취하는 동사, ing만 취하는 동사 목적으로 예, 둘다 없었잖아요. 그 얘기는 아무거나 취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표시할 때쓸수 있는 표현은 뭐예요? 소유격, 목적격이죠? 정답은 C번이고요. 마지막입니다. 동명사의 시제가 동사보다 한 시점 더 과거일 때는 자, 완료형의 동명사를 쓰면 됩니다. 정답은 C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동명

0: 사와 관련된 내용들 오늘 두 번째로 어법 시간에 좀 다루어 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정리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내일 자, 여러분들과 읽기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재밌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의 실력을 스텝업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Hare and the Tortoise.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죠. 자,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바로 이야기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명사의 주어 확실하게 이해하기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들으면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esop's Fables, The Hare and the Tortoise. The hare was always boasting about how fast he could run. "I'm the fastest animal in the land," he would say. One day, the hare asked, "Who will run a race against me?" The other animals were fed up with the hare's boasting, but no one would accept his challenge for fear of losing. No one except the tortoise. The hare laughed out loud. The other animals gasped. The tortoise just smiled. Preparations for the race began. The fox drew up a map of the route. The race was to take place the following week. Whoosh! For the next 7 days, the hare showed off, speeding around the meadow, dashing up hills, knocking animals over and upsetting just about everyone.
0: The Hare and the Tortoise, 토끼와 거북이,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읽을 때는 좀 반갑죠? 그 반가운 게 영어 측면에 있어서는 어떠냐면 훨씬 더 글이 잘 읽히고요.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또 이해도 한 두 배로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읽을 때는 아,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맞는가 비교도 한번 해보면서 그 다음 좀 더 몰입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 영어 실력 올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죠. 바로 그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토끼와 거북이 다들 아시죠? 내가 아는 그 토끼와 거북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The hare was always boasting about how fast he could run. 그렇죠. 토끼는 항상 이랬습니다. The hare. Hare이라는 것은 토끼죠. 토끼는 항상 boasting about. Boast라는 것은 자랑을 했습니다. 항상 자랑했어요. How fast he could run. 얼마나 그가 빨리 달릴 수 있는지를. 맞죠? 얼마나 그가 빨리 달릴 수 있는지를 자랑했습니다. I'm the fastest animal in the land, he would say.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he는 바로 저기 있는 토끼가 되겠죠. 그래서 토끼는 말하곤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I'm the fastest animal. 나는 가장 빠른 동물이야. 이 땅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직 사자랑 호랑이를 안 만났나 보네요. 맞죠? 만나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올 텐데요. 어쨌든 내가 가장 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One day, the hare asked. 어느 날 토끼가 물었습니다. 이 많은 동물들에게 묻는 것 같아요. Who will run a race against me? 누가 나랑 경주 한번 해볼래? 라고 묻는 것 같아요.

것이죠. 즉, 토끼가 스스로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친구들을 약간 얕보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제안하는 거예요. 누가 나랑 경주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The other animals were fed up with the hare's boasting, but no one would accept his challenge for fear of losing. No one except the tortoise. 라고 되어 있네요. The other animals, 다른 모든 동물들은, 이제 토끼 빼고 나머지 모든 동물들은 were fed up with. 요게 were를 비동사로 바꾸면 be fed up with가 되겠죠. 뭐뭐에 진저리가 나다. 나 진짜 안 하고 싶어. 매일 저 소리야. 난 정말 함께 하기 싫어. 이렇게 신경 쓰기도 싫어. 안 해, 안 해. 이렇게 진저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동물들은 진저리가 났습니다. 뭐에 진저리가 났냐 하면 the hare's boasting. 그 토끼의 자랑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나안할 거야. 맨날 자기 빠르다고 하고. 근데 실제로 또 빠르기도 빨라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더 싫은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요. 맞죠? 이게 자랑에 진저리가 났는데, 그러나, no one would accept his challenge for fear of losing 이라고 돼 있죠. 그러나 아무도 would accept. accept라는 것은 받아들이다. his challenge. 그의 도전이죠. 여기서 그의 도전은 바로 토끼의 도전이죠. 토끼가 한번 누구 나랑 한번 뛰어볼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도전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for fear of losing. 뭐 때문에? 질까 봐서. 지는 두려움 때문에 fear이라고 하면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지는 두려움, 즉 질까 봐서 그의 도전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즉 그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실제로 토끼가 좀 빠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토끼랑 싸워봐야, 토끼와 경주해봐야 내가 질것 같으니까 다른 모든 동물들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애초에. 그런데 no one, 아무도 안 하려고 했어요. 뭐 빼고는? except the tortoise, 거북이 빼고는요. 거북이 아시죠? 이렇게 거북이 빼고는 아무도 안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누가 도전하겠다? 거북이가 또 도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북이의 도전을 보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Hare's boasting. 자, 여기에 있는 게 지금 boasting. 동사 boast가 자랑하다, 뽐내다, 으스대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ing가 붙으면은 자랑하는 것, 맞죠? 자랑 이렇게 명사가 됩니다. 동사에서 명사가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여기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명사의 주어를 확실하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의 주어. 이말 자체가 어렵죠? 자, 이걸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I like singing이라고 돼 있죠? 나는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하냐면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죠? 랄랄라,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노래 부르다가 sing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ing를 붙여서 singing이 되었어요. 노래 부르기, 노래하기, 노래 부르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걸 바로 동사 sing에서 바뀌어서 ing를 붙였잖아요. 거기에 붙여서 뭐가 됐냐면 singing, 노래 부르는 것, 바로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서 나온 명사라 그래서 동명사입니다. 동사, 뿌리는 동사에 두고 있는데 그게 현재, 지금은 명사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명사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나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노래하는데? 내가 노래한, 지금 I like singing이라는 것은 내가 노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자세히 이 I라는 사람한테, 저기 있는 I라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I가 노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노래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singing 앞에다가 다른 사람을 넣어준다라는 것이죠. 바로 I like His singing. 나는 좋아한다. 누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냐면 그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동명사는 원래 뭐였습니까? 원래는 여기 ing가 없을 때, 지금 여기 ing를 제가 가렸죠? ing가 없을 때는 원래는 동사였어요. 동사는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주어가 있었어요. 맞죠? 동사는 항상 주어가 있잖아요. 주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동사가 명사로 바뀌었어요. 뭘 붙이면서? 여기 있는 ing를 붙이면서요.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는 동사였지만 이제는 명사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과거의 동사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앞에 주어가 올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기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요 his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동명사의 주어이구나. 그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동명사의 주어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이 동명사의 주어

0: 그거는 형태가 어떠냐는 거죠. 왜 히스를 썼냐라는 거예요. 그냥 히 쓰면 안 되나? 그냥 HE 히 쓰면 안 되나?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명사를 쓰지 않은 문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I like his idea. 나는 그의 아이디어를 좋아한다. 아, 여기 보니까 his idea. 지금 여기 아이디어라는 명사가 왔죠.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 그의 아이디어. 여기서 아, 어떤 아이디어? 그의 아이디어. 그가 가진 아이디어잖아요. 맞죠? 이 아이디어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his라는 소유격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소유격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singing이라는 명사를 수식할 때 소유격을 쓰기로 한다라는 것이죠. 왜? 명사를 수식하니까 소유격이 잘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명사의 형태들 중에. 그래서 소유격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정통이에요. 이게 원래 규칙이에요. 자, 그런데,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바로 뒤에 있는 아이디어, 여기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소유격을 붙인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소유격 히스를 붙인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소유격을 쓴다. 자, 여기까지. 이게 원래 동명사의 주어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법은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I like his singing이 원래거든요. 원래 이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쓰기 시작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I like him singing도 이제 맞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서서히 him singing도 맞다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격도 되지만 뭐도 된다? 목적격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 동명사의 주어는 소유격도 되지만 목적격도 된다. 정확하게는 원래는 소유격이 됐는데 이제는 목적격도 되는 것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또 나오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하하! The hare laughed out loud. 자, 거북이가 도전한다고 하니까, 하하하! 이렇게 웃는 것이죠. 맞죠? 토끼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The other animals gasped. 근데 이제 다른 동물들도, 거북이가, gasp. 어떻게 해서, 숨이 턱 막히는, 거북이가. The tortoise just smiled. 그런데 거북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과연 이 둘의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The hare was always boasting about how fast he could run. I'm the fastest animal in the land, he would say. One day, the hare asked, "Who will run a race against me?" The other animals were fed up with the hare's boasting, but no one would accept his challenge for fear of losing. No one except the tortoise. Ha ha! The hare laughed out loud. The other animals gasped. The tortoise just smile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Preparations for the race begin. 경주를 위한 준비가. 그렇죠. preparation이라고 하면 준비입니다. 경주를 위한 준비가 begin, 시작이 되었습니다. The fox drew up a map of the route. 그렇죠. 이제 이 뛰려면은 이 경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루트, 경기 이 달리는 이 경주 루트, 이 경로가 되겠죠. 경로를, 경로의 지도를 여우가 그렸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려오면 되겠다. 여기가 마지막. 선, 이 꼬린 지점이 되겠다. The race was to take place the following week. Following week라고 하면 따라오는 주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가 되겠죠. The race. 그 경주는 was to take place. Take place라는 것은 개최되다, 열리다. 아, 그래서 그 경주는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following week는 한 주가 있는데 따라오는, 현재를 따라오는 주, following, 따라오는이잖아요. 아직까지 오지 않고 따라오고 있는, 뒤따라오고 있는 주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워시! 슝! 실감 났습니까? 누가 지나갔다고요? 보셨습니까? 찰칸 사람 눈엔 다 보였을 겁니다. 바로 토끼가 한 마리가 슝! 지나갔잖아요. 이제 방금 지나갔다고요. For the next 7 days, the hare showed off. 다음 7일 동안 the hare, 토끼는 showed off. 또뭐 했겠습니까? 뭐 하는 거 좋아합니까? 바로 으스대고 자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랑했습니다. Speeding around the meadow. 그렇죠. 들판을 막 이렇게 전속력으로 뛰어다닌 거요. Dashing up hills. 언덕을 막 올라가고요. Knocking animals over and upsetting just about everyone. 이라고 돼 있네요. Knock over. 여기 있죠. Knocking animals over 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 넘어뜨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빨리빨리 막 달리니까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And upsetting. Upset 이라는 것은 약간 화나게 하다, 언짢게 하다, just about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언짢게 하면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빨리빨리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없네요. 다른 동물들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경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우리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Preparations for the race began. The fox drew up a map of the route. The race was to take place the following week. Whoosh! For the next 7 days, the hare showed off, speeding around the meadow, dashing up hills, knocking animals over and upsetting just about everyone.
0: 자, 오늘의 새로운 단어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Boast. Boast. He always boasts about his new phone. Be fed up with. Be fed up with. The other animals were fed up with the hare's boasting. Preparation. Preparation. Preparations for the race began. Take place. Take place. The race was to take place the following week. Show off. Show off. For the next 7 days, the hare showed off.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Fear이라는 것인데요. Fear,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문 두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s eyes were full of fear. 그의 눈은, 맞죠? 그의 눈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뭘로 가득 차 있었냐면 Fear. 저의 눈에 지금 가득 찬 게 보이십니까? Fear이라고 하면 두려움, 공포. 맞죠?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fear이라고 하면 두려움이나 공포도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는 명사잖아요. 여기 보면 동사도 됩니다. Many people fear the dark. 많은 사람들은 공포한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한다. 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두려워하다, 걱정하다. The dark. 그래서 어둠을 걱정하는 건 여기서는 아니겠죠. 두려워하다, 무서워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장에 따라서는 걱정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단어가 명사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품사도 될 수 있으니 우리 친구들 이 단어 학습, 영어 단어를 특히 학습할 때는 하나는 딱 무조건 이게 이런 품사가 딱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물어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국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 탕핑이라는 트렌드를 아시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젊은이들, 더욱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트렌드라고 합니다. 나름 의미 있는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지라고 하면, 그리고 특히 여름 생각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이 태국인데요. 태국의 대표적인 푸켓이라고 하는 곳이 이번에 다시 문을 열었다라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 그 20분을 이 두 가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Today's topic 시작합니다. 그레이스 토픽스, 그 첫 번째 이야기지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New trend called 탕핑 catches on in China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탕핑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트렌드가 중국에서 catches on, 어떤 느낌일까요? 일단 몰라도 우리가 조금 찍을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뭔가 뜨고 있습니다.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New trend called Tangping catches on in China. Young people in China, exhausted by the rat race, are highlighting the need for a lifestyle change by lying flat. The new trend, known as Tangping, is described as a response to society's pressures to get into prestigious universities and find high-paying jobs and work long hours.
2: New trend called Tangping catches on in China. Young people in China, exhausted by the rat race, are highlighting the need for a lifestyle change by lying flat. The new trend, known as Tangping, is described as a response to society's pressures to get into prestigious universities and find high-paying jobs and work long hour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단어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ew skewers. 확인합니다.
1: To catch on.
2: To catch on.
1: Rat race.
2: Rat race.
1: Prestigious.
2: Prestigious.
0: 첫 번째 표현은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서 확인하셨던 내용인데요. To catch on. 뭔가가 유행하다, 인기를 얻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catch on. 자, 두 번째 표현 꼭 알아야 될 단어인데요. Rat race입니다. 쥐가 경쟁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치열한 생존 경쟁을 얘기할 때 rat race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prestigious 역시 많이 쓰는 형용사입니다. 명망 있는 인류의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어떠한 명사와 함께 쓰이는지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의 시작은 young people in China로 시작하는데요. 중국의 젊은이들이 exhausted by the rat race 그렇군요.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highlighting the need for lifestyle change by lying flat.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lying flat. 평평하게 눕기라는 의미의 탕핑이라는 말인데요. 한자로도 이제 평평하게 눕기라는 의미랍니다. 이 평평하게 눕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젊은이들이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The new trend known as 탕핑. 자, 탕핑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새로운 트렌드는 is described as a response to society's pressures. 이렇게 되어 있군요. response는 항상 to를 씁니다. 어디에 대한 대응이냐, 반응이냐를 얘기하기 때문이죠. 이 탕핑이라고 하는 중국 내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는 중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감, 압박감에 대해 젊은이들이 내놓은 나름의 대응이다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0: 치열한 생존 경쟁 그리고 압박감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안 하지만 더욱더 격렬하게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겠다라는 트렌드라는 거죠. 자, 어떤 압박감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냐면 to get into prestigious universities. 아, 너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get into a university 하면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건데 그 대학이 prestigious란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명문대, 인류대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명문대, 인류대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prestigious란 말 쓰고요. 그리고 우린 elite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elite. 그런 표현도 쓰고요. 그리고 이름이 크잖아요. 그래서 big name이란 말도 씁니다. 그리고 인류라는 개념으로 first tier란 말 씁니다. 만약에 second tier라고 하면 그거는 이류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그런 식으로도 많이 쓰고요. 정 모르겠으면 이제 good universities라고 쓰면 되겠는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명문대 진학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find high paying jobs. 돈 많이 주는 일자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직장이라고 할 때 사실 영어로는 그런 문맥에 따라서 쓸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high paying jobs. 그리고 and work long hours. 일단 취업하면 정말 장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사회적인 압박감. 여기에 대한 대응이 나는 편안하게 누워만 있겠다라고 하는 탕핑이라고 합니다. 자, 전체 내용 확인하시죠.
1: 뉴 트렌드 called 탕핑 catches on in China. Young people in China, exhausted by the rat race, are highlighting the need for a lifestyle change by lying flat. The new trend, known as Tangping, is described as a response to society's pressures to get into prestigious universities and find high-paying jobs and work long hours.
2: New trend called Tangping catches on in China. Young people in China, exhausted by the rat race, are highlighting the need for a lifestyle change by lying flat. The new trend, known as Tangping, is described as a response to society's pressures to get into prestigious universities and find high-paying jobs and work long hours.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Phuket welcomes international tourists. 그렇습니다. Phuket이라고 하는 섬이죠. 태국 내에 있는 휴양지인데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을 환영합니다라는 얘기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Phuket welcomes international tourists. Thailand has welcomed its first quarantine-free tourists back to the island of Phuket as the country tries to revitalize its tourism industry. Millions of people visited Phuket every year before the pandemic, and the Thai government hopes the reopening will help save its battered economy.
2: Phuket welcomes international tourists. Thailand has welcomed its first quarantine-free tourists back to the island of Phuket as the country tries to revitalize its tourism industry. Millions of people visited Phuket every year before the pandemic, and the Thai government hopes the reopening will help save its battered economy.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예, 푸켓에 대한 이야기, 태국 정부의 입장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단어 표현 역시 확인하겠습니다. News keywords 들어보시죠.
1: Quarantine.
2: Quarantine.
1: To revitalize.
2: To revitalize.
1: Battered.
2: Battered.
0: 첫 번째 표현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모든 신문에 매일 나오는 단어입니다. Quarantine이라고 하는 격리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동사어도 쓰고 지금같이 명사어도 씁니다. Quarantine. To revitalize. Revitalize라는 것이 이제 vitality, 맥박에서 나온 말이죠. 맥박을 다시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활력을 주다, 소생시키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Battered. Batter가 이제 때리는 거죠. 그래서 battered라면 두드려 맞은이라고 할 때 쓰고요. 우리가 가정폭력을 얘기할 때 보편적으로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는 어린아이와 여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매 맞고 사는 여성,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라고 할 때 거의 대표적으로 쓰는 표현이 battered women 이런 말을 씁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아닌데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quarantine, to revitalize, battered. 과연 이 단어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을까요? Thailand has welcomed its first quarantine-free tourists back to the island of Phuket.

0: 여기까지는 한 번에 가야 되겠습니다. 자, 태국이 말입니다. 최초로, 이게 중요하죠? quarantine free예요. 이때 free는 자유로운, 없는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격리될 필요 없이, 격리 과정 없이 관광객들이 푸켓으로 오는 것을 환영했다는 얘기니까요. 격리 과정 없이 관광객들의 푸켓 입장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반겼습니다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s the country tries to revitalize its tourism industry.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된 배경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태국이라는 나라가 자국의 관광 산업의 회생을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Revitalize the industry 혹은 뭐 its tourism industry 이런 식으로 함께 덩어리로 외워두시면 나중에 활용하실 때 훨씬 편하죠. Millions of people visited Phuket every year before the pandemic.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문제인데요. 그 이전에는 매년 수백만 명 단위로 푸켓을 찾았었습니다. And the Thai government hopes the reopening will help save its battered economy. 아, 이렇게 쓸수 있겠군요. 또한 태국 정부는 이제 희망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푸켓의 문을 다시 열면서 재개방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국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save its battered economy를 우리가 많이 썼던 방식으로 보면, 뭐, its economy hit hard by the COVID-19 pandemic. 이런 식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hit hard, 큰 피해를 입은 이란 말로 조금 더 길게 쓸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냥 battered,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나 갈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백신 접종 기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입국 해소도 6, 7일 차에 한 번, 그리고 12, 3일 차에 한 번에서 두번 역시 검사를 또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되면 뭐 편안하게 좀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전체 내용을요, 듣고 정리합니다.
1: 푸켓 welcomes international tourists. Thailand has welcomed its first quarantine-free tourists back to the island of Phuket as the country tries to revitalize its tourism industry. Millions of people visited Phuket every year before the pandemic, and the Thai government hopes the reopening will help save its battered economy.
2: Phuket welcomes international tourists. Thailand has welcomed its first quarantine-free tourists back to the island of Phuket as the country tries to revitalize its tourism industry. Millions of people visited Phuket every year before the pandemic, and the Thai government hopes the reopening will help save its battered economy.
0: Today's parents, 오늘은 어떤 패턴을 준비했을까요? 같은 의미, 다른 동사의 활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revitalize란 말을 봤는데요. 요거 한번 볼까요? 정부는 경제 회생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보시면 되겠군요.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바로 경제 회생입니다라는 구문인데요. 자, 일단 모든 노력을 기울이다라고 할때 많이 쓰는 표현 몇 가지, 정말 많습니다만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To pull out all the stops. 수건데요. To pull out all the stops.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To go all out. 전력을 기울이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All out war라고 하면 전면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to go all out. 이렇게 쓰면 모든 노력을 기울이다, 전력을 기울이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So, the government is pulling out all the stops to blank the economy. 자, R로 시작되는 단어인데요. 조금 전에 revitalize가 나왔죠. 그 revitalize 말고 다른 R로 시작되는 말은 없을까요? 같은 의미인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 정도는 떠오르셨다면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revive란 말을 쓸수 있겠고요. reinvigorate the economy. 이렇게 위자 돌림을 쓸수 있겠습니다. revive는 회생시키다라는 거다 아실 거고요. reinvigorate. invigorate은 역시 활력을 띄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reinvigoration 경제에 다시 활력을 띄운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취약한 경제를 회생시키다 혹은 뭐 부양하다라고 할때 revive, reinvigorate, revitalize 여러 가지 표현을 쓸수 있는데요. 일단 요 표현부터 먼저 듣고 정리합니다.
1: The government is pulling out all the stops to revive the economy.
2: The government is pulling out all the stops to revive the economy.

0: 자, 두 번째 문장인데 내용은 같습니다. 정부는 경제 회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데 표현을 조금 달리 썼죠. The government is going all out. 요거 일단 바꿨습니다. Pull out all the stops 대신에 그냥 go all out.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To blank the economy. 이때 소생시키다는 조금 전에 R 시리즈가 아니고요. 요거는 힌트를 드리자면 자동차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동차, 영어로 이제 bonnet, 우리말로 본넷대 안에 있는 배터리가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 옆에 차 배터리에서 케이블을 엮어서 살리죠. 그걸 점프 케이블이라고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To jump start the economy. 죽어 있는 배터리를 다시 살리는 것처럼 심폐소생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회생시키다라고 할때 의외로 요 표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요 표현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The government is going all out to jumpstart the economy.
2: The government is going all out to jumpstart the economy.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고 그리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work and rewards라는 말로 일단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중국의 탕핑이라고 하는 트렌드가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인 압박감이죠. 그리고 모 기사에서는 그 사회적인 압박감의 시작은 태어날 때부터라고 기사가 나와 있더군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야 되고요. 성적 내야 되고요.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일은 열심히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즉 보상의 문제다라는 내용도 있던데,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20대, 30대가 과거와는 달리 열심히 일한다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만큼 보상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자, 일단 열심히 일한다라는 말 알아주셔야 되겠죠. 우리말로 하면 근면 성실. 그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평하다는 좀 알아야 되겠죠. To complain, to fret, to grumble. 느낌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Complain은 가장 보편적으로 씁니다. 그냥 어디에다 써도 다 돼요. Fret이란 얘기는 좀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좀 짜증도 좀 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투덜거리는 느낌. 그리고 grumble은 툴툴거리는 거, 넋두리하는 느낌이 조금 강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 혼용해서 쓸수 있겠습니다. 삶의 질이라고 할 때, quality of life. 너무 많이 쓴 표현이잖아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보겠습니다. Many people in their 20s and 30s. 20대, 30대라고 할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덜을 써도 되고요. Many people in the 20s and 30s. 혹은 their 20s and 30s. 항상 복수 써야 되죠? 20대, 20년부터 29세까지. 예, 복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20대, 30대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grumble that. 뭐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냐면 과거와는 달리라고 할때 그냥 unlike in the past, unlike in the past. 과거와는 달리라고 써도 되겠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써도 되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Hard work no longer blank them with a better quality of life. 그렇죠? Hard work. 열심히 일한다고 더 이상 이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상으로 갖고 오는 건 아니죠. 이럴 때 들어가는 동사는 당연히 reward them with a better quality of life. 물론 꼭 reward them with를 안 해도 돼요. 가져온다라는 개념으로 hard work no longer brings about a better quality of life. bring about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선택의 여지의 폭은 충분히 있지만 보상이라는 것을 살려주고 싶을 때 동사로도 충분히 쓸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Work and rewards. Many people in their 20s and 30s grumble that hard work no longer rewards them with a better quality of life.
2: Work and rewards. Many people in their 20s and 30s grumble that hard work no longer rewards them with a better quality of life.

0: 오늘 여러 가지 단어 그리고 표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엑기스만 모아서 한 자리에 엮어놨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To catch on.
2: To catch on.
1: Rat race.
2: Rat race.
1: Prestigious university.
2: Prestigious university.
1: To revitalize the economy.
2: To revitalize the economy.

0: Economy.
1: Quality of life.
0: Quality of life.
2: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많이 봐주시고요. 또 모든 방송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5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전까지 배웠던 명사 대명사의 리뷰 테스트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핵심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사라고 하는 것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명사. 이때 명은 이름 명자를 쓴다고 했어요. 사람이나 사물 등등등 추상 개념 같은 것들 등에 붙어서 무엇이라고 부르는 이름을 바로 명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Mike, 사람 이름이라든가, Korea, 나라 이름이라든가, Christmas, 이런 특별한 날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다 명사고요. Student, cousin, nurse,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학생, 사촌, 간호사, 이런 것들도 다 명사입니다. whale, flower, food, 동물, 식물, 그리고 사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명사예요. 고래, 꽃, 음식이죠. 또요, life, happiness, love.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고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추상적인 것들입니다. life, 삶, happiness, 행복, love, 사랑, 이런 것들 전부 다 명사다라고 했죠. 자, 우리 명사와 수 배웠는데요.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 영어에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셀수 있는 명사가 대부분이고요. 셀수 없는 명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게 중요하죠.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것, 예를 들면 액체라든가 아주 작은 알갱이라든가 아니면 덩어리로 진 것들, 요런 것들이 있고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공기나 열, 요런 것들이 있죠. 감정 상태 개념 등과 같이 느낌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 추상적인 것들, 요런 것들은 다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nimal Egg Island, 동물 계란 섬, 요 아이들은 일정한 형태가 있고요. 한 개, 두 개, 세개셀수 있으니까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반면에, Meat, 고기는 덩어리로 존재하고요. 어떤 일정한 형태가 있지 않으니까 셀수 없는 명사예요. Air, 공기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죠.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Love,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만질 수도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셀수 없는 명사다라고 했어요. 이 둘의 특징, 셀수 있는 명사는 하나일 땐 명사 앞에 뭘 붙인다? On. 둘 이상일 때는 명사 끝에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어줘요. 셀수 없는 명사는 수표시하지 않고 복수형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봤던 게 바로 이 복수형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 복수형, 어떻게 쓰는지 주의해야 할 형태가 있는데요. 끝이 SX 또는 SHCH, 이렇게 끝나는 단어는 S가 아닌 ES를 붙입니다. Buses, classes, 이렇게요. O로 끝나는 단어의 일부는 또 ES를 붙이죠. Potatoes, tomatoes, 요런 단어들이 있었고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단어는 이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줍니다. Cities, 도시들, 이때 Y를 I로 바꾸고 ES를 써주고요. Babies, 아기들, Y를 I로 바꾸고 ES 붙여주죠. 그리고 중요한 불규칙 복수형도 봤어요. Man, 남자 한 명일 때는 man, 여러 명일 때는 men, 이렇게 적어주죠. Man. 그리고 아이 한 명일 땐 child인데요. 여러 명일 때는 children이라고 해줍니다. 셀수 없는 명사의 양이나 짝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담기는 용기나 생긴 모양으로 표현합니다. A glass of water 하면 물한 잔이라는 뜻이죠. 만약에 물이 여러 잔일 경우, 그때는 형태나

용기의 복수 표시를 해줘요. Glasses of water, 물 여러 잔이라는 뜻이 됩니다. 짝으로 이루어진 명사의 경우에는 pair이라는 표현이 쓰죠. A pair of glasses, 안경 한 쌍, 한 개죠 사실은. 근데 안경은 이렇게 알 두 개가 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a pair of glasses라고 쓰고요. 의미는 안경 한 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짝이 여럿일 때는 pair의 복수 형태를 씁니다. Two pairs of glasses, 안경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플러스 명사도 배웠습니다. 더는 언제 써요? 특정한 거 가리킬 때, 정해진 것 가리킬 때.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경우를 봤습니다. 첫 번째, 앞에 이미 나온 것을 다시 말할 때. Sharon has a puppy. The puppy is lovely. 앞에 나온 강아지를 가리킬 때, 그 강아지라고 해서 더를 써줘요. 두 번째, 꾸며주는 말이 있는 경우. A puppy 라고 할 때는 어를 쓰는데요. The puppy in the pet store 이라고 해서 애완동물 가게에 있는 강아지.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있을 때는 덜을 씁니다. 세 번째, 상황으로 알수 있는 경우, open the door. 문 열어 라고 했을 때 상황상 문이 딱한 개밖에 없고 어떤 문을 가리키는지 딱알수 있는 경우, 그때는 덜을 쓴다 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대명사 배웠습니다.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나, I, 그리고 우리, we, 너 혹은 너희들은 you, 그는요, he, 그녀는 she, 그것은 it, 그들은 혹은 그것들은 할 때는 they,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대명사에 따라 비동사를 다르게 쓴다라고 했어요. I에는 짝꿍 누구? am 써주고요. 그리고 he, she, it, 3인칭 단수에는 짝꿍 누구? is를 써줍니다. 그 외에 2인칭이라든가 혹은 복수일 때, 2인칭이거나 아니면 여러 명을 가리킬 때, 여러 개를 가리킬 때는 are를 써준다라는 내용 배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빠르게 복습 한번 해봤고요. 이제 단어부터 해서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다음 명사의 뜻을 쓰세요. 1번, cousin. cousin은 무슨 뜻이에요? 사촌입니다. 사촌. 2번, stream. stream, 개울이죠. 개울. 3번, bread. bread는 빵이었습니다. 4번 village. village는 마을이에요. 5번 meat. meat. meat은 고기라는 뜻입니다. 6번 information. information. 자, 조금 길고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information은 뭐예요? 정보라는 뜻입니다. 7번 university. university. 자, 따라 읽고 계시죠, 여러분? 단어는 계속해서 말해보고 써보고 해야 외워져요. university.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Earth, Earth.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바로 지구입니다. Earth. 또요, Health, Health는 건강이라는 뜻이었어요. 10번 Science, Science, Science는 과학이라는 뜻입니다. 11번 History, History, History는 역사라는 뜻이고요. 12번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는 아침 식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13번 Nature. Nature. Nature는 바로 자연이고요. 다음 14번 insect. insect. insect는 곤충을 뜻합니다. 곤충이요. 15번 bridge. bridge. bridge는 다리입니다. 다리. 16번 basket. basket. basket은 바구니입니다. 17번 tooth. tooth. tooth는요. 이 하나를 가리켜요. 이 치아이고요. 이 여러 개를 가리킬 때는 어떻게 쓰죠? 오가 아니라 이를 써서 teeth, teeth 이렇게 써주면 복수형입니다. 18번 bottle, bottle 병이라는 뜻이죠. 19번 watch, watch, watch는 손목시계를 가리킵니다. 20번은 musician, musician, musician 하면 음악가라는 뜻이에요. 다음 21번 company. company. company는 회사라는 뜻이고요. 22번 artist. artist. artist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예술가를 artist라고 하죠. art가 예술이라서 artist 하면 예술가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23번 leaf. leaf. leaf는 나뭇잎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복수 형태 주의하셔야죠. f를 v로 바꾸고 es를 붙여주면 나뭇잎들이라는 복수형이 됩니다. 24번 dentist. dentist.
Dentist 역시 사람입니다. Artist도 사람이었는데, dentist는 치과 의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knife. knife. knife는 칼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수형 만들 때 FE 대신에 V를 쓰고 ES를 붙여줍니다. 칼들이라고 할 때는 knives. knives라고 해요. clerk. clerk. 자, 이 단어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clerk. 누구죠? 점원이라는 뜻입니다. clerk는 점원. 다음은 glasses. glasses. glasses는 우리 앞에서 복습할 때도 잠깐 나왔는데, 짝을 이루어서 항상 쓰는 표현이잖아요. 안경입니다. glasses. 항상 es가 붙은 형태로 쓰여요. 왜죠? 안경은 항상 두 R이 같이 짝꿍으로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es가 붙어 있다. 다음, 28번, foreigner. foreigner. 요거는 무슨 뜻이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다음, flag. flag. flag는 깃발 또는 기, 요런 뜻입니다. 30번은요, vegetable. vegetable은 뭐예요? 바로 채소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단원에 나왔던 핵심 단어 30개 모두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진짜 진짜 이번 단원 복습 다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 빈칸에 on the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불필요하면 X 표시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on the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바로 관사입니다. 관사. 관사에는 또는 on이 있고요. 그리고 the가 있습니다. 이 둘의 쓰임이 달라요. 어나 어는 언제 쓰죠? 정해지지 않은 어떤 거 하나 이야기할 때어 또는 언을 씁니다. 반면에 정해진 거, 특정한 것일 때는 더를 사용해주죠.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어요? 앞에 나온 것을 한번 다시 이야기할 때 그때 더를 써주고요. 두 번째, 꾸며주는 말이 있을 때 그때도 더를 씁니다. 세 번째, 상황으로 알수 있는 경우에도 덜을 쓴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것들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I have blank egg. 나는 계란을 하나 가지고 있다. 요런 의미겠죠. 여러분, 계란은요, 한 개, 두 개, 세 개.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셀수 있는 명사 하나라고 할 때는 앞에 뭘 써줘야 돼요? 또는 언을 적어주는데요. egg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 적어줘야죠. I have an egg. 나는 계란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걸 듣는 사람이 어떤 계란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죠. 이 세상에 엄청 많은 계란 중에서 내가 어떤 계란 하나를 가지고 있어. 요런 의미니까요. 언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I eat blank breakfast at 7. 나는 아침을 7시에 먹는다. 자, 빈칸 뒤에 봤더니 breakfast, 아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식사명 앞에는 관사를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안 붙입니다. 우리가 무관사라고 해서 배운 것이 세 가지 있었어요. 식사명, breakfast라든가 lunch, 이런 표현 앞에는 관사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운동명, soccer, 축구라든가. 바스켓볼, 농구 요런 말 앞에도 관사 붙이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학과명, English라든가 History, Mathematics 요렇게 과목을 가리키는 단어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I eat breakfast 여기에는 관사를 쓰지 않아요. X 표시해 주세요. 3번, My mom is blank nurse. 우리 엄마는 간호사야. 자, 이렇게 친구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면 친구가 어떤 간호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죠. 이 세상에 많은 간호사 중에 한 간호사야. 요런 의미니까. My mom is a nurse. 요렇게 적어줘야겠습니다. 간호사는 셀수 있는 명사니까 쓸수 있어요. She has a car. 자, 여기는 어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녀는 차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She washes blank car every day. 그녀는 그 차를 매일매일 씻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때 가리키는 차는 당연히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차겠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떤 차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특정하게 정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덜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She washes the car

every day. 이렇게요. 앞에 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때 덜을 써줬습니다. 5번, they eat blank bread every morning. 그들은 매일 아침 빵을 먹는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빵이라고 하는 것은 셀수 있는 명사인가요? 셀수 없는 명사인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빵은, 한 개, 두 개, 셀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원어민처럼 생각하기로 했어요.

You need blank umbrella. 너는 우산이 필요해. 자, 우산이라고 하는 건한 개, 두 개, 세 개, 셀수 있는 명사죠. 셀수 있는 명사 앞에는 어 또는 언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비가 오니까 여러 우산 중에서 너 어떤 우산 하나 필요해. 요런 의미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볼게요. I study English. 자, 여러분, 여기 English 앞에 관사 안쓴거 보이시죠? English 학과명 앞에는 관사 안 써줘요. For blank hour every day. 그런데 우리에게 물어보는 건 hour 앞에다가 못 써야 되니 요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1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한다. 자, 요런 의미일 건데요. hour. 시간이라고 하는 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셀수 있는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어 또는 언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시간이라고 할때 어를 쓰는 게 맞을까요? 언을 쓰는 게 맞을까요? H로 시작하니까 요거는 자음일 것 같아요. 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발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hour, hour. 아 발음으로 시작하고 있죠?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on hour이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I study English for an hour every day. 다음 8번입니다. Birds fly in blank sky. 하늘은요,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을 써줘야 돼요. 새들은 하늘을 난다. 하늘에서 난다. 9번. I go to blank university in Seoul. 나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닌다. 요런 뜻이죠. University. 자, 요 명사 한번 잘 보세요. U로 시작하니까 왠지 요거 모음이니까 언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이 영어에서는 자음입니다.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언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I go to a university in Seoul. 요렇게 적어줘야 돼요. I go to a university in Seoul. 이 자리에 더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녀라는 말만으로 어떤 대학교인지 알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은 것,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쓰는 어를 붙여줘야 돼요. 10번. Blank health is most important in life. 건강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건강은 일단 셀수 없는 명사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셀수 없는 명사니까 어나 어는 안 되겠고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 일반적인 얘기니까요. 덜을 쓸 수도 없겠습니다. Health is most important in life. 이렇게 써주세요. 11번. I like blank English, but I don't like blank history. 나는 영어는 좋아해. 하지만 나는 역사는 좋아하지 않아. 빈칸 뒤에 영어, 그리고 history, 역사. 학과명이 나왔습니다. 학과명 앞에는 관사 쓰지 않죠. 그래서 I like English 그리고 I don't like history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하는 on the 또는 무관사에 대해서 문제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서술형에서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다음은 C 넘어갈게요. 빈칸에 알맞은 대명사를 쓰세요. 이번엔 대명사 물어보는 문제네요. 우리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 나눠서 대명사 배워봤죠. 어떤 대명사가 적절한지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Mary is my sister. Mary는 내 여동생이야. Blank is a singer.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대명사는 뭘까요? Mary는 가수야. 요렇게 채워야 될 텐데요. 앞에서 Mary 나왔으니까 굳이 반복해서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Mary를 대신해서 채울 수 있는, 대신해서 쓸수 있는 대명사로 써주면 되겠죠. Mary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제3자인데요. 여자예요. 그러면 she라고 쓰면 되겠죠. She is a singer. 2번, I like science. 나는 과학을 좋아해. Blank is interesting. 뭐가 흥미롭다는 걸까요? 나는 과학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과학이 재밌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It is interesting. 자, 이런 과목은 셀수 없는 명사죠. 셀수 없는 명사는 항상 대명사 is로 받아줘요. 3번, ants work hard. 개미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Blank are always busy.

그들은 항상 바빠요. 개미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개미들 복수예요. 그러면 they라고 채우면 되겠습니다. They are always busy. 그들은 항상 바쁘다. 4번, her brother is an artist. 그녀의 남동생은 예술가입니다. Blank is very famous. 여기에 들어갈 말 누굴까요? 그녀의 남동생이겠죠. 그는 매우 유명하다. 자, 그러면 그녀의 남동생을 뭐라고 받아주면 될까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사람 한 명. 그런데 남자예요. 그러니까 he라고 채워야겠죠. He is very famous. 다음 5번입니다. I eat vegetables every day. 나는 매일

health. 다음 6번입니다. My sister and I are twins. 나의 여동생과 나는 쌍둥이입니다. Blank always play together. 이번에는 나의 여동생과 나를 가리키죠. 우리는 항상 함께 놀아요. 나를 포함하고 여러 명일 때는 대명사 we. We를 써줍니다. We always play together. 7번입니다. I have a parrot. 나는 앵무새 한 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Blank can speak English. 그것은 영어를 말할 수 있어요. 이때 이 빈칸은 앵무새를 가리키는 말이 들어갈 거예요. 그것이라고 할 때는 it 쓰면 되죠. It can speak English. 8번. His mother is sick. 그의 어머니는 편찮으세요. Blank is in the hospital. 그녀는 병원에 계십니다. 입원 중이십니다. 이렇게 써야겠죠? 그의 어머니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여자 한 명이에요. She라고 써야겠습니다. She is in the hospital. 9번입니다. Don't eat too much salt. 소금을 너무 많이 먹지 마. Blank is bad for your health. 그것은 너의 건강에 나빠. 자, 이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소금인데요. 그것이라고 써줄 수 있어요. 소금은 셀수 없는 명사니까 대명사 is로 받아줍니다. It is bad for your health. 10번, My grandparents study English. 우리 조부모님, 누구냐면 할머니, 할아버지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영어를 공부하십니다. Blank study hard.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My grandparents. 우리 조부모님은 두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예요. 그러니 they study hard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11번. You are an American. 너는 미국인이야. Jim is a Canadian. Jim은 캐나다인이야. Blank are foreigners. 너희들은 외국인이야. 너를 포함하고 너와 Jim. 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you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you는요, 너한 명을 가리키기도 하고 너희들을 가리키기도 하는 대명사입니다. 다음 12번. I know the clerk. 나그 점원 알아. Blank is my friend Mark. 그는 내 친구 마크야. 마크는 보통 남자 이름이니까요. 3인칭 단수 그 중에서도 남자를 가리키는 말 he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He is my friend Mark. 자, 다음은 D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주세요. 1번. Air in the city is clean. 이 도시의 공기는 깨끗하다. 자, 여러분, air. 공기는 원래 셀수 없는 명사가 맞아요. 그런데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이 이 도시의 공기라면서 꾸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있을 때에는 앞에 덜을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The air in this city 라고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The air in this city is clean. 이 도시의 공기는 깨끗하다. 2번, The children love a meat. 그 아이들은 고기를 사랑한다. 자, the children 요건 어때요? 그 아이들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아이들을 가리킬 때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런데 a meat 요 부분은 어떤가요? 고기는 덩어리죠. 일정한 형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이고요. 셀수 없는 명사 앞에는 어나 언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를 떼고 meat이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The children love meat. 3번. My sister likes a music, but I like sports. 내 여동생은 음악을 좋아하지만 나는 스포츠를 좋아한다. 자,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만질 수 있나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음악은 셀수 없는 명사예요. 그런데 앞에 어를 붙였으니까 요것도 틀렸죠? A music이 아니라 그냥 music 요렇게 고쳐줘야 돼요. My sister likes music, but I like sports. 4번. Her tooth are white. 그녀의 치아들은 하얗다. 치아들이라고 해서 S를 붙여줬는데요. 우리 아까 복습할 때도 봤습니다. Tooth의 복수형은요, S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불규칙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Teeth라고 고쳐줘야 돼요. 다음 5번입니다. I drink two waters every morning. 여러분, 물은 셀수 있는 명사인가요? 물은 액체니까 셀수 없는 명사죠. 그런데 S를 붙였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셀수 없는 명사의 양을 표현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요? 담는 용기를 단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뭐라고 써주면 좋을까요? 물두 잔이라고 해볼게요. I drink two
glasses of water every morning.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혹은

0: 물두 병이라고 한다면 I drink two bottles of water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혹은 물두 컵이라면 two cups of water 모두 다 가능해요. 그런데 waters라고 쓸 수는 없습니다. 다음 6번. The red leaves on the tree are beautiful. 자, 빨간 나뭇잎이라고 하는 게 of the tree의 수식을 받고 있어요. 나무의 빨간 나뭇잎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덜을 쓴건 좋은데 leaves의 형태가 틀렸습니다. leaves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F를 V로 바꾸고 ES를 붙여주는 거예요. leaves. 요렇게 고쳐줘야 돼요. The red leaves of the tree are beautiful. 나무의 빨간 나뭇잎들이 아주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I ate a drop of pizza for lunch. 자, 여기에 지금 a drop of라는 표현이 피자하고 같이 쓰였는데요. a drop은 방울을 뜻하죠. 그래서 이 표현은 액체하고 같이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피자는 액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뭘로 바꿔줘야 될까요? 피자에 어울리는 말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I ate a piece of pizza 또는 slice of pizza 이런 표현들 넣어주면 돼요. 나는 점심으로 피자 한 조각을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8번 볼게요. My sister has five shoes. 내 여동생은 다섯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shoes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봤던 glasses처럼 항상 짝을 이루어 다니는 명사죠. 그래서 항상 s를 붙여서 쓰는데요. 요런 명사의 짝 표현은 어떻게 해주죠? pair. pair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발 한 켤레일 때는 a pair of shoes 이렇게 적어주는데요. 여기서는 다섯 켤레라고 했어요. 그러면 five pairs of shoes 이렇게 적어주죠. five shoes가 아니라 five pairs of shoes라고 고쳐줘야겠습니다. 짝을 이루는 명사 표현들 꼭 알아두세요. pairs of shoes.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복습까지 다 봤고요. today's quiz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세요. Two babies are crying. 두 아기가 울고 있다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어떤 한 표현이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정답을 알겠는 친구들은 올바르게 고쳐서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명사 대명사 파트 모두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또 알차게 강의 함께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

0: 이름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봐.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0: 회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민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선생님 막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반갑기도 하고 두 번째 시간도 반갑지만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 18번 문제 유형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쉽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알죠? 2점은 모든 문제가 2점 아니면 3점이란 말이죠. 딱 10개의 문제만 3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2점이니 이 2점짜리 문제 18번도 역시 그렇다. 그러니까 얘도 소중하게 다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땀한 땀씩 그 어떤 것도 소홀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 요것이 여러분들의 최종 종착지에 가는데 확실한 마지막 뒷심이 되어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 봤거든요. Effort counts twice. 노력이라는 건두 번의 가치가 있어. 두 번이나 더 중요해라는 이야기예요. 한 번의 노력을 들였을 때 그게 결과로 나올 수 있죠. 바로 나오는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 표면적으로 보였던 어떤 결과, 훌륭한 결과 말고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의 자산이 되고 하나의 나의 정말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쉬운 파트이기는 하지만 긴장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풀수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 똑똑 유형 분석 해봤었어요. 발문에 따른 목적을 찾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필자의 의도, 확실한 메시지가 있는 문장을 콕 찝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문장으로 가기 전에 하나 더 먼저 챙겨야 될게 있다 얘기했습니다. 걔가 누구? 그렇지. 소재라고 이야기를 했죠. 핵심 소재를 먼저 찾아. 핵심 소재가 A라면 그 소중한 A에게 어떤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져서 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찾으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대부분의 이 우리 그 편집글은 뭔가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선생님이 이제 문제점이라고 본 거예요. 여기에 이 소재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여야 되겠어? 그렇지. 본인이 생각할 때 해결책은 이거야.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서 한번 고려해 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면 이게 문제점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싶어. 그 어떤 소재에 대해서 바로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근데 이 특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 줄래? 라는 그것도 바로 해결책의 일부로 선생님은 그냥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심이 되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따른 결과, 해결책까지 한번 가볼 텐데, 오늘도 요런 애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나 이거 요청하는 거 있어. 나는 이거 해줘. 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주는 경우에는 요런 단어들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두리뭉술하게 아니면 이렇게 좀, 완곡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 이러기를 좀 제안합니다. 이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Would like to 라는 표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특히 반짝반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표현들을 찾아서 확실하게 선택지와 한번, 예, 그 문장과 연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여러분들 더 잘할 것 같지만, 네, 아홉 문제 똑같이 준비했거든요. 야, 오늘 그냥 풀지 말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소재야. 아, 얘가 중심 문장이야.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서 쌤과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확인하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글의 패턴, 글의 구조를 보시면, 이런데, 내가 이런 걸 알려주고 싶은데, 근데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however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더 무게중심을 가지고 한번 지문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그래서 저희가요, 정말 정중히, kindly, 친절하게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 그럼 뒤에 걸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편집글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요청을 하나요? 따라서 we kindly request that 이하라고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인데, you visit the management office. 당신이 귀하가 바로 이 management office 관리실에 방문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느 기간 동안에 during our office hours 저희가 근무하는 근무 시간 그 내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관리 사무실에 오셔서 뭐 하기 위해서 to claim your package. package라는 건 여러분 소포 아니면 물품 뭐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물품을 claim하도록 찾아가도록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찾아가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근무 시간 중에 오셔서 물건 찾아가세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택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자, 사무실에 오셔서 운영 시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office hours라고 나왔다고 해서, 자, 여기 지금 배달된 물품을 찾아가세요라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Office hours나 아니면 management office나 이런 것들 안 나와도

물건 찾아가라 라는 메시지, 뒤에 있는 부분에 claim your package 라는 부분은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문제 푼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처음부터 쭉쭉 읽으면서 그 포인트 확실하게 잡도록 할게요. 자, we hope this notice. 저희는 바랍니다. 이 안내가 finds you. 당신을 찾기를.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 당신을 찾기를 in good health and high spirits.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희망합니다. 이런 뜻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 메시지를 받으시는 당신, 귀하가 건강하시고 그리고 기분 좋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인사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We are writing to. 저희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글을 쓰고 있는 목적이 일단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뭐 하기 위해서? To inform you. 당신에게 안내를 들리기 위해서요. 어떤 안내? That a package. 하나의 물품이 was delivered. 배달이 되었다고요? 어디로요? Rosie Apartment Complex로요. Complex라는 건 여러분의 복합단지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아파트 이 복합단지, 아파트 단지로 10월 9일 날 물품 하나가 배송되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배송이 됐지? Specifically addressed. 분명하게 주소가 적혀져서요. 당신의 집 주소가 적혀진 그 물품 하나가 배달되어 있다는 걸 안내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이제 입주민이겠죠? 입주민님의 이 물품이 여기 지금 배달이 돼 있어요. 이걸 안내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요. 자, despite multiple attempts to deliver, 여러 번의 시도에도 despite, 불구하고요. 뭐 하려는 시도? To deliver the package to you. 당신에게 그 물품을 배달하고자 하는, 당신의, 배달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It has remained. 그것은 여전히 어떤 상태로 남아있어요? 아까 claim이 어떤 물건을 찾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Unclaimed된 상태로, 즉 주인이 찾아가 있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디예요? 저희의 프론트 데스크예요. 근데 그것도 장기간 동안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tended라고 하면 extend가 이제 뻗다, 연장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연장된 기간이란 이야기니까 장기간 기간 동안에 찾아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의 집 주소로 온그 물품이 하나 있는데, 근데 그게 안 찾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찾아가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as a management office, 이 관리 사무실로서는 it is our responsibility. 뭐 하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냐면, 책무이냐면, to ensure,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and help,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의 responsibility, 책임, 책무입니다. 자, 무엇을 확실하게 하고 뭘 도와주는 건지 볼까? The safekeeping of all delivered items. 모든 배달된 물품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걸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그 물품들이 빠르게 그 적절한 입주민에게 배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저희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알려드리니 와서 가지고 가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we genuinely appreciate. 저희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협조를, 이 문제에 대한 협조를 정말 감사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얼른 찾아가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게몇 번이라고? 그렇지. 배달된 물품을 찾아가라. 그래서 claim your package라는 요 표현을 가지고 답으로 가시면, 선택지로 가시면 어렵지 않게 2번을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첫 시작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자, 11번 문제도 일단 중요한 소재 먼저 한번 찾아보고, 소재가 뭔것 같아? 읽다 보니까, 여기 지금 길에 공사가 있어요. 근데 그 공사의 말이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안전상의 문제가 좀 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Dear parents. 부모들에게 보내는 편지. 누가 보내는 편지야? 학교에서 나가는 편지입니다. 학교 교장쌤이 보내는, 학부모님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학교에서, 학교 근처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도로 공사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앞에 있는 문제점이 나왔죠. 그럼 이제 뭐 찾으면 돼요? 해결책. 그죠? 요청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Therefore. 역시 Therefore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는 바인데, 뭐? Parent volunteers. 학부모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하는? To help with directing traffic. 뭘 하는? Directing traffic을 하는. 교통 정리를 해주는. 교통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 교통 정리하는 거 아니야? 그지? 교통 정리를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학부모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일단 학부모 자원봉사에 관련된 한번 볼게요. 교통안전봉사라는 게 바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교통사항의 문제점, 안전상의 문제점, safety concern. 이게 있으니,
그러니까 parents들한테 volunteering 해달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참여를 요청하려고라는 1번이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역시 앞에부터 차근차근 쭉쭉쭉 가보겠습니다. 자, 학부모님들께 제 이름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저는 바로 이 학교의 교장입니다. 바로 이 고등학교, 택필의 고등학교의 교장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학부모님들도 알다시피, there is a major road construction. 주된 길의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는 예정이 되어 있는 공사인데, 뭐 하도록? To take place in front of our school next month. 다음 달에 우리 학교 앞에서 take place, 일어나도록, 즉, 공사가 진행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주된 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공사에 대한 이 문제가 raise safety concerns. 여러분, raise라는 게 들어올리다라는 뜻이고요. raise concern. 보통은 이렇게 concern이라는 단어랑 같이 raise가 나오게 되면 우려사항을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oncern이 보통 우리가 관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관심 말고도 걱정, 우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뜬금없는 이 연결고리인 것 같지만 사실 누구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걱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이런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부모 자원봉사를 좀 요청드리고자 해요. 뭘 해줄 수 있는? 교통 정리를 해줄 수 있는요. 자, 이 자원봉사 시간은요. 몇 시에서 몇 시? 오전과 오후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학교에 이그 등교 날에만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 중에 if you are willing to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라는 뜻이죠. 기꺼이 뭐하고자 하신다면, take part in, 참여하고자 하신다면, take part in, participate in, 비슷하죠. 자, 어디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the traffic safety volunteer group, 이 교통 안전 자원봉사단에 참여를 정말 기꺼이 하시고 싶으시다면, please email us,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뭘로? With your preferred schedule. 그 학부모님이 선호하는, 즉, 괜찮은, 하시고 싶은 그 일정을 저에게 이메일로 이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parent volunteer, 아니면 여기 있는 traffic safety volunteer group의 part in, take part in, 해달라는 asking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청사항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 are asking for, 저희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뒤에 나오는 서술어들만 보더라도 요청, 양해를 구하는 것 땡, 설명하려는 것 땡, 당부하려고 땡, 공지하려고 땡, 요청한다라는 의미만 보시더라도 앞으로 가보시면 관련된 정보 맞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Your participation, 학부모님의 참여가 will be helpful,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될 거예요. It building a safer school environment for our students. 저희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학교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contributions. 바로 학부모님들의 기여, 공헌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래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저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저희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좀 정보를 선별을 하시고 싶으면 뒤에 있는 서술어를 먼저 보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청, 요구, 뭐 아니면 뭐 부탁 이런 표현들이 있었을 때그 표현들의 앞에 있는 정보를 이제 선별적으로 가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본문의 위에 있는 본문의 핵심 소재나 주제가 제대로 잘 들어와 있는지 그것만 선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1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요 12번에서는 핵심 소재가 뭔것 같아요? 아, 맞아요. Grand reopening event. Grand는 여러분 아주 웅장한, 성대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웅장하고 성대한 오프닝이 re, 다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대한 선택지 안에는 들어와 줘야 되겠죠. 그죠?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나오죠? We would like to. Like to가 want to의 뜻이에요.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저희는 이 행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reopen, 다시 재개장을 하니 그 성대한 재개장 행사에 와주세요라는 그 초청의 메시지가 되고, 앞에 부분 봤더니 공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재개장, reopening. Grand Reopening Event 라는 표현을 가장 잘 보여준 선택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시간 변경에 관련된 거 준수 유의사항.

혹은 사업 계획인지도 한번 보시면 되겠죠?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Dear Custard Valley Park Members. 이 공원의 회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공원에도 회원이 있나 봐요. 자, 이 Custard Valley Parks의 Grand Reopening Event. 성대한 재개장 행사가 will be held. 열릴 겁니다. 언제? 6월 1일에 열릴 거예요. For this exciting occasion, 이 흥미로운 행사, 이 신나는 행사를 위해서 we are offering, 저희는 제공합니다. 뭔가 다시 새롭게 막 오픈하면 뭔가 막 선물도 주고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어떤 걸 제공하는지 보겠습니다. Free admission. 오! 무료로 입장을 해주나 봐요. 아, 이 공원은 유료 공원인가 봐, 원래는. 그지? 무료 입장을 해주는데, 누구에게? 방문객 모두에게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언제요? On the reopening day. 그 재개장 당일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 그냥 무료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와, 이렇게 되면 새롭게 재개장하는 게 뭐가 있는지 와서 보고 좋은 곳이 있으면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유인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re will be a food stand. 음식을 판매하는 판매대가 있대요. 노점상 같은 곳들이 있다는 얘기죠. 뭘 판매하지? Selling ice cream and snacks. 아이스크림과 간식, 스낵스라는 거뭐 간식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스낵은 왠지 왜 과자 중에서 바삭거리는 과자를 스낵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보통은 간식, 예를 들면 분식도 스낵이에요. 그래서 스낵바라고 하면 뭐 떡볶이도 팔고 라면도 팔고 김밥 이런 게 전부 다 우리가 간식 부류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전부 다 스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이런 스낵을 판매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판매대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초청을 합니다. 우리의 그 당신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의 소중한 회원인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elebrate this event. 이 행사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많이 많이 좀 와주세요.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Please come and explore the park's new features. 오셔서 그리고 탐색해 보십시오. 둘러보세요. 그 공원이 새롭게 단장을 한 그런 특징들, 새로운 특별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Such as라고 하면 예시입니다, 예시. 뭐뭐와 같은이란 뜻이요. 테니스 코트, 테니스 코트나 아니면 플라워 가든, 꽃이 있는 정원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재개장을 하면서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좋게 멋지게 근사하게 넣어놨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Just relax, 와서 편안하게 쉬시면서 and enjoy the beautiful scenery, 아름다운 경치도 한번 즐겨보세요. We are confident that 우리 전 시간에 요거 배웠죠. 예, 맞아요. 자신이 있는 이란 뜻이지만 보통 이렇게 저희는 정말 that 이하를 확신한다. 그래서 we are certain that, we are sure that, 아니면 we are confident that 같은 맥락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확신합니다. 뭐? You will love. 바로 회원님들이 좋아하실 거라고요. The new changes.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한 바이며.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저희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To seeing you soon. 곧 그리고 그걸 park. 공원의 회원들에게 보내는 거니까 공원 재개장 행사에 대한 inviting. 초청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정답은 역시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잘 골랐을 거라고 생각해. 자, 이제 13번 갈까? 네, 좋아요. 자, 13번은 여러분들 중요한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일단 보니까 I would love to.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would like to랑 비슷하겠죠? 그죠? 뭐 하고 싶어요? join your club. 당신의 클럽에 가입하고 싶어요. 클럽이 뭐 우리가 전 시간에 동아리라고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면 동아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클럽이라고 그냥 부르기도 하죠. 당신이 속한 그 클럽에 저도 가입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I'd like to know.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도 싶고 이렇게 하고도 싶어요. 두 개의 정보가 나온 거예요. 자, 저는 뭘 알고 싶어요? How to sign up for the club. 어떻게 그 클럽에 등록할 수 있는지. 그 클럽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가장 이두개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이 문장, 눈에 띄는 문장에서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걔가 맞아요. The club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클럽이라는 클럽에 가입 문의를 하려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클럽이라는 단어는 꼭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클럽. 그리고 여기에는 클럽이 나와 있는 건 1번밖에 없는데. 그죠? 조류 관찰. 새를 관찰하는 그 관찰 클럽에 how to sign up for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 방법을 묻고 있죠. 1번이 정답이 될것 같은데요. 한번 정보 가보겠습니다. To whom it may concern 전 시간에 이거 뭐라고 얘기했죠? 훌륭해, 훌륭해. 관계자에게 맞습니다. 자, 관계자에게 보내는 편지요. 정확하게 수신이 누군지 명확하게 모를 때 이렇게 쓴다 얘기했습니다. My name is Michael Brown. 제 이름은 마이클 브라운인데, I have been a bird watcher since childhood. 제가 어린 시절 이후로 출국 뭐해

봤어요? Bird Watcher. 새를 관찰하는 관찰자였대요. 아까 우리가 선택지에서 봤을 때 조류 관찰자라는 좀 깔끔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조류 관찰자가 되어왔습니다. I have always enjoyed. 전늘 즐겨왔죠. 뭐 하는 걸 즐겼어? Watching, 보면서 and identifying, 식별하는 걸 즐겨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enjoy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watching 하는 걸 즐기고 identifying 하는 걸 즐긴다 라고 얘기해서 두 개의 동명사 목적어를 and로 병렬 연결로 연결했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볼게요. 내 마당에서, 내 뜰에서 새들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걔네들, 그 새들을 식별하는 걸 즐겼습니다. 어떻게? 뭘로 식별했지? By sight and sound. 그 새들의 모습과 소리를 소리로 내가 그 새들을 식별했어요. 쟤는 소리를 들으니까 무슨 새구나. 이렇게 알아맞히는 거. 굉장히 이런 것들을 즐긴 이 아이라는 사람, 마이크 브라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 yesterday. 그러더니 어느 날, yesterday니까 어제네요. 그죠? 어제 I happen to. happen은 뭐 일어나다 발생하다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happen to는 우연히 뭐뭐하다라는 뜻이고요. 뒤에는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됩니다. 자, 저는 우연히 read an article, 기사를 읽게 됐어요. 뭐에 대한 기사? About your club. 당신의 클럽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자, 앞에까지 내용은 뭐예요? 제가 새를 정말 좋아해서 관찰을 하고 그 새를 식별하는 걸 어린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해왔다라는 것까지였습니다. 그러다가 클럽이 나왔어요. I was surprised and excited. 저는 정말 놀랍고 그리고 신이 났습니다. 왜? To find out. 알게 되어서요. About a community of passionate bird watchers who travel annually to go birding. 자, go birding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go ing라고 하면 뭐뭐하러 가다라는 뜻이에요. 새를 보러 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새를 관찰하고 새를 보러 가기 위해서 해마다 annually 해마다 여행을 하는 그 열정적인 조류 관찰자들의 community 공동체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저는 정말 놀랍고 신이 났습니다. 나도 새 좋아해서 어린 시절부터 관찰하는데, 와, 이걸 해마다 멀리까지 여행까지 가가지고 새를 관찰하는 커뮤니티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와, 대박. 나 여기 들어가고 싶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I'd love to. 저 이렇게 정말 하고 싶습니다. Join your club. 당신의 클럽에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말이에요. 문제가 있죠? Your website appears to be under construction. Under라는 표현이 뭐뭐 중인이란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공사 중인 것처럼 당신의 웹사이트가 보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가서 가입 버튼 누르고 가입하고 싶은데 웹사이트가 가입 버튼이 이런 게 없고 공사 중인 즉 다시 말해 점검 중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I could not find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Any information except for this contract email address 이 이메일의 address 이 연락처를 except for 제외하고는 그 어떤 정보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글을 쓰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I'd like to know how to sign up for the club. 그래서 저는요, 그 클럽에 가입하는 방법을 좀 알고자 합니다. I look forward to your reply. 당신의 대답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대답 빨리 주세요라는 얘기야. 답장. 그죠? 그러니까 조류 관찰 클럽에 가입하는 방법을 문의하려고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Bird watching이라는 표현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류 관찰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인가 관련 없고 조류 관찰 오 커뮤니티니까 협회라고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새로운 규정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자, 관련된 웹사이트 마지막에 웹사이트 하나 나와서 여러분도 여기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니죠? 좋아요. 그다음에 필요한 장비 여전히 관련 없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잘 지웠어요. 자, 이제 14번 가겠습니다. 자, 14번에서 중요한 문장 뭐예요? 선생님, 가려야지. 네, 이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 하트가 딱 들어와 있어요. 저는요, 바래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죠. 저는 바랍니다. To let you know.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뭐를요? That we are supporting you all the way. 저희가 늘 당신을 supporting 하고 있다라는 걸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너무 스윗한 말 아니에요? 그죠? 야, 내가 늘 언제나 너를 supporting, 응원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이 얘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뭐, 한 문제 뭐, 가끔 이렇게 풀다가, 문제들 쭉쭉쭉 풀다가 틀리면 어때요? 몇 개만 좀 틀리면 어때? 이거는 실전이 아니야. 그치?
우리가 정말

정말 중요한 건 대수능이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한땀한땀 가는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은 바로 앞에 있는 어떤 목적만 쫓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늘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그럼 이거 뭐야? 뒤에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끝인가? 끝인지 한번 볼까요? 뒤에 있는 마지막 부분. Your hometown supporters. 당신의 고향의 그 지지자들이 will cheer. 응원하고 있어요. For you. 당신을 위해서요. Whenever you perform on the ice. 당신이 빙상에서 공연을 하는 그 어떤 때라도 우리 마을에서, 우리 고향에 당신을 지지하는, 응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당신을 응원할 거예요.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응원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가 되겠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야, 이거 문제니까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줘. 이런 게 보통 이 글의 패턴이었단 말이야. 글의 목적을 나타내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약간 이게 다야?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 내용을 담은 선택지가 있죠. 그게 몇 번이에요? 그렇지. 지역사회 출신 피겨 스케이팅 선수를 응원하려고 서포팅 하겠다. 라는 내용이 여기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 정답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가서 쭉쭉 살펴볼게요. 자, Dear Natalie Tully. Natalie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제 이름은요, Olivia인데, 제가 누구냐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동격입니다. The Mayor of Millstown. Milltown의 Mayor, 시장이에요. 시장이 어떤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Before you attend the World Championship, Next month, 오, World Championship에 출전을 하나 봐요. 언제? Next month, 다음 달에 있을 세계 선수권대회에 당신이 attend, 참여하기, 즉 출전하기 전에 다음 달에 세계 선수권대회 출전하시죠? 근데 그 전에 On behalf of everyone in Millstown, 저희 이 Millstown의 모든 이들을 On behalf of, 대신해서, 대표해서라는 뜻입니다. 대신하여, 대표하여, I wish, 저는 바랍니다. To let you know,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We are supporting you all the way. 늘 당신을 응원하고 싶다, 응원하고 있다라는 걸 당신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As you are the first famous figure skater from Millstown, 당신이 최초의 유명한 피겨 스케이터예요. 어디 출신에? Millstown의 최초의 유명한 피겨 스케이터이기 때문에 We are All, 우리 모두가 big fans of yours. 당신의 큰 팬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열성적인 팬을 big fa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에게 정말 당신의 아주 정말로 당신을 응원하는 열성적인 팬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Our community, 저희 공동체는 was so proud of you. 당신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뭐에 대해서? For winning the national championships last year. 작년에 있었던 national championship이니까 international이 아니에요. 그죠? 예, 이 나라, 즉, 이 우리 국가의 선수권에서 우승한 것에 대해서 당신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어요. Your amazing performance really moved us all. 당신의 그 놀라웠던 그 연기, 피겨 스케이팅의 그 연기가 정말로 우리 모두를 moved, 감동시켰죠. 진짜 당신 연기 최고였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We all believe.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You are going to impress the entire nation again. 당신이 온 국가를 다시 한번 impress, 감명시킬 거라고 저희는 믿는 바입니다. 세계 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두어서 그래서 당신의 그 연기를 보면서 우리 전 국민, 이 우리나라의 온 국민이 다 당신에게 감명받을 거예요. 그걸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요. 와, 이만한 응원이 있을까 싶어요. 자, 당신의 이 고향에

6번에서는 중요한 문장이 뭔것 같아요? 답을 막 콕콕콕 이거야 이거야 여러분들한테 콕콕 찔러주는 문장이 뭔것 같아? 일단 중간 부분에 however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 때문에 뭐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정말 중요한 문장은 마지막에 꽝 나옵니다.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세요. 뭐뭐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전 시간에도 나왔지만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if는 명사설을 이끕니다. 타동사 다음에는 목적어인 명사가 나와줘야 되니까요. 그럴 때 if는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가 아니라 맞아요. 뭐뭐인지라는 whether로 바꿔 쓸수 있는 명사절을 이끈다라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럼 저에게 알려주세요. 뭐인지 an additional rental. 추가적인 대여가 it be possible. 가능한지요. 자, 추가적인 뭔가 대여를 하는 상황이네. 그죠? 뭔가, 대여를 하거나 임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뭐를? 대여 가능 여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고, 이 부분에 문의를 하려고. 맞죠? I'm wondering. 저는 궁금합니다. 저 알려주세요. Please let me know.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문의를 하는 게 맞고, 그럼 우리가 뭐만 보면 돼요? 수영장을 추가로 대여하는지, 수영장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 자, Dear Helen. Miller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Hello, I'm Nelson Perkins. 저는 넬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동격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교사이자 수영 코치예요. 어디에? 고등학교 소속의 교사이자 수영 코치입니다. 지난주에요. I made a reservation. 저희는 예약을 했습니다. 저는요. For one of your company's swimming pools. 귀사의, 당신 회사, 귀사의 수영장 중에 하나를 예약을 했어요. 왜 예약을 했냐면, for our summer swim camp. 저희 학교에서 이제 뭐 주최하는 일이 되겠죠. 그죠? 저희의, 우리의 여름 수영 캠프를 위해서 수영장 하나, 귀사에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수영장 하나를 신청을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However, 근데요, 뭔가 문제점이 있나 봐요. Due to its popularity. 그것의 인기? 그것이 뭔데? Summer swim camp의 인기. Due to, 때문에 라는 얘기입니다. 아, 학생들이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수영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영에 대한 인기 때문에 30 more students,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are coming to the camp than we expected.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그 캠프에 오게 되었어요. 따라서 we need one more swimming pool for them. 나왔죠?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한 개가 더 추가적으로 그들을 위한 30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한개더 수영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rental section을 보니 대여하는 그 란, 여러분 당신 회사의 그 웹사이트의 대여란을 보니 거기는 뭐라고 쓰여 있고 말하고 있냐면

ask you,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를? To deliver a special lecture. 특별한 강연을 해주기를. Deliver라고 하면 우리 왜 요즘에 배달 서비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배달 이 시스템을 갖춘 나라잖아요. 그죠? 딜리버리 서비스 들어보셨죠? 아, deliver라는 단어가 원래는 배달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 deliver라는 단어가 어떤 어떤 걸 연설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deliver a speech, deliver a lecture 라고 하면 어떤 강연을 하거나 어떤 연설을 하거나 라고 할 때 이때 deliver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별한 어떤 강연을 해주기를 당신에게 요청드리고 싶어요. 뭐에 대한? 어디에서? At the workshop scheduled for next month.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그 워크숍에서 특별 강연을 좀 해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정보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워크숍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근데 웬 과학이 이렇게 나왔을까? 예, 이렇게 앞에 다 과학이 붙었다라는 건 소재가 과학.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다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야? 특강. 워크숍에 있어서의 특강을 부탁하려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 네,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한 부분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자, Dear Miss Green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Miss Green에게 어떤 내용을 요청을 할지 한번 가볼까요? My name is Donna Williams. 제 이름은 도나인데요. 제가 바로 누구냐면, 자, 여러분들 계속 패턴이 이렇죠? 동격을 나타내서 자신의 누구인지, 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 science teacher at Rogan High School. 예, 이 고등학교에서 바로 과학교사로 일하고 있는 바로 Donna라는 사람입니다. I'm planning. 저는 계획하고 있어요. A special workshop for our science teachers. 저희 과학 선생님들을 위한 특별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는데 We're interested in. 저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Learning how to teach online science. 뭘 어디서 가르치지? Online science classes. 온라인상에서 과학 수업을 하는 걸 가르치는 온라인 과학 수업을 가르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데 관심이 저희 선생님들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요. 근데 이 사람한테 편지를 줬을까? 다음에 나오죠. I have been impressed with. 저는요, 감명을 받았습니다. What are your ideas? 당신의 생각에 대해서. 당신의 아이디어에 감명을 받았어요. 당신의 아이디어는 뭐에 대한 아이디어였어요? About using internet platforms for science classes. 과학 수업에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그 아이디어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은 아니지만 과학의 실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냥 그림으로만 딱딱 너무 이렇게 그 그림으로만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이게 딱 와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 과정을 만약에 녹화한 걸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세밀하게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 뭔가 이렇게 효과를 넣어서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면 훨씬 좋겠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 당신의 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그 생각, 아이디어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Since you are an expert in online education, 당신이 뭐이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의 an expert, 그렇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I would like to, 저는 뭐하고 싶냐면 ask you, 당신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To deliver a special lecture at the workshop. 워크숍에서 특별 강연을 해주시기를 요청하고 싶어요. 근데 그 워크숍은 scheduled for next month,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워크숍이죠. I'm sure the lecture, 저는 확신컨대 the lecture will help. 당신이 해주는 그 강연이, 특별 강연이 will help,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Our teachers, 우리의 교사들, 우리 과학 선생님들이 manage successful online science classes. 성공적인 온라인 과학 수업을 manage, 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거라고 확신하며 and I hope, 그리고 저는 바랍니다. We can learn from your insights. 당신의 그 통찰력을 저희가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 와주세요. 얘가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I'm looking forward you to hearing from you. I'm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당신에게서 소식을 듣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달라. 이런 메시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과학 교사들의 그 온라인 사이언스 클래스에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할 거고, 그리고 그 워크숍에서 당신이, 그 전문가인 당신이 바로 당신의 그 인사이트, 그 노하우 같은 통찰력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부탁을 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네, 자 그럼 이제 17번 갈까? 좋아, 17번 가자. 자, 이번에는 일단 소재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해보려고 했더니, 앞부분에 딱 보이는 게 뭐지?

했는데 여러분들도 잘 골랐나? 특히 여기 보면 we want to, 우리는 원합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저희는 뭘 원해요? Invite you. 오, 이번에도 당신을 초청하고 싶어. 방금 전에도 초대하고 싶다, 워크숍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당신을 초청하고 싶은데 이 당신은 누굴까? 보시면 your reputation as a pianist. 피아니스트로서의 당신의 명성은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은 피아니스트인 것 같아요. 피아니스트인 당신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뭘 위해서? For the opening of the concert. 그 콘서트의 오프닝, 콘서트의 그 개막. 개막을 위해서 개막 시간에 그 개막 행사로 당신이 오셔서 공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일단 자선 음악회. 연주자는 뭘 연주하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이 연주자로서 참여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당신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달라는 건 초청이라는 의미를 좀 다르게 바꾼 거죠. 그죠? 그 정답, 2번이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면서 쭉쭉쭉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ear Mr. Bernstein. Bernstein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토마스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누구냐면, 역시 동격으로 뒤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Marketing Director of Calvary Hospital.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네요. 병원에서 마케팅 담당자로, 마케팅 책임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 토마스라는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자, our hospital, 저희 병원은요, is planning to,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걸? To hold charity concert, 자선 음악회, 자선 콘서트를 열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언제? 9월 18일, 어디에서? 바로 이곳, 우리 병원의 이 메인 홀, 이 메인 홀이라는 건 이제 본관 같은 그 홀을 이야기하겠죠. 본관의 그 메인 홀에서 이 자선 콘서트, 자선 연주회를 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뭐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바로 앞에 있는 이 내용과 뒤에 내용이 연결될 거다. 그 연결고리의 역할하는 게 바로 charity concert, 자선 음악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계속 가봅니다. We're expecting. 저희는 기대합니다. 뭐, it to be helpful. 그 자선 음악회가 도움이 될 거라고요. 뭐 하는데? In raising money. 자, raise라는 단어가 우리가 앞에서는 raising concerns라고 해서 어떤 우려나 걱정을 불러일으키다. 이런 의미로 배웠어요. 근데 raise가 사실 들어올리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돈을 들어올리는 게 뭘까요? 맞아요. 자선 기금 모음을 하는 겁니다. 자선단체, 자선 콘서트니까. 기금 모음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본다, 기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 마련을 해야 될까? To cover the medical costs of those in need. 필요한 사람들, 즉, 어려움에 처한이라는 표현이 이제 in need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those라는 건 people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those who 아니면 those 누구누구라고 해서 뒤에 수식을 받을 때이 those는 people, 복수의 명사 중에서 사람들의 의미가 좀더 많이 쓰이는 그런 형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필요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의료 비용을 cover, 감당할 수 있는, 그걸 처리할 수 있도록 기금을 모금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선 기금 모이 콘서트를 열어서 그 만약에 그 수익금을 이렇게 어려우신 필요한 분들에게 이 의료 비용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로 지금 자선 음악회를 하는 거죠. To make the concert more special. 그래서 이 콘서트를, 이 음악회를 좀더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we want to invite you. 저희는 당신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For the opening of the concert. 그 콘서트의 오프닝에, 즉, 그 개막 행사에, 그 개막 그 순서에 당신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명 행복할 것 같아요. 뭘 하게 되면 to see your performance. 당신의 공연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와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Beautiful piano melodies. 아름다운 그 피아노의 melodies. 선율이 will help 도움이 될 겁니다. Create an enjoyable experience for the audience. 그걸 바라보고 시청하고 그걸 보고 있는 그 청중들, 관객들에게 정말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 준데 도움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신의 positive reply, 긍정적인 답변을 look forward to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대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뭐야? 그치, 와서 좀 공연 좀 해달라라는 부분. 그래서 후반부에 나오는 거, 중후반부에 나오는 거 맞고, 앞부분에서 그 charity 콘서트를 가지고 charity 콘서트에 좀 와달라. 당신이 연주자이고 당신의 그 피아노 아름다운 선율이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좋은 경험을 선사해 줄 거니 꼭 와달라.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자선 음악회 연주자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그래서 모든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는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좀 지워 볼까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기부를 독려하려고. 아, 정말 기부가 필요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부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봤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기부를 해달라고 독려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건 당신이 와주기를 바란다. 이게 메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피아노 독주회 관람 신청 방법 관련 없고요. 그 다음 참가 방법도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병원 진료 시간이 변경된 것을 알려주려고. 더더욱 관련 없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그렇지. A charity concert라는 핵심 소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hospital가 뭐 charity concert가 무슨 관련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메인이 되는 건 hospital이 아니죠. 그죠? 물론 이 hospital의 의미가 뒤에 이제 그 medical cost로 연결이 되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주된 게 병원 운영이나 어떤 병원의 운영 방식, 시간에 관련된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 없어서 아웃.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이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볼게요. So, 그래서요, we would like to.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뭐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뭐 하고 싶어요? Offer you, 당신에게 further benefits, 추가적인 benefits. 그치, 혜택.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뭐야? 앞에 뭔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따라서 저희가 추가 혜택을 주려고 해요.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죠? 자, 그럼 이게 다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시면 20% 할인도 해주고요. 그리고 admission, free admission도 주고요. 그리고 당신은 또 새로운 exhibition opening에 discounted prices, 할인된 가격으로 초청을 받을 것이다. 와, 뭐야? 하나, 둘, 셋. 이런 benefits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고 이 benefits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이런 offers를 즐기시면 됩니다. 즐기길 바랍니다. 라고 하고 내용이 끝나버려요. 그러니, 그렇지. 당신에게 추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이 글을 쓰는 거예요.

볼만합니다. 자, 저는 당신에게 알려주기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What new information about your current membership? 당신의 현재 그 회원제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가 있어. 새로운 정보로 당신에게 글을 씁니다. 그 정보가 있어서 당신에게 알려주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뒤에 있는 부분을 보고 이걸 연결시켜 보니까 현재 멤버십에 있는 그 멤버십 상태에 추가 혜택을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추가 혜택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New inform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further benefits, 바로 알고 보니 new information을 가리키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자, last year, 작년에요. You signed up for,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sign up for라는 표현은 듣기평가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질문에서는 많이 안 나오지만 이렇게 어디까지 등록한다, 무언가를 신청한다 이런 표현들에서는 많이 나오는 뭐 조금 더 발전하면 다음 강에서 우리가 다음 파트에서 배우는 심경 분위기 추론에서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많이 어려운 표현은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좀 챙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당신은 신청을 하셨죠? Our museum membership, 저희의 박물관 회원권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박물관 멤버십을 신청하셨죠. 근데 박물관 멤버십은 바로 어떤 거냐? That provides special discounts. 특별 할인을 제공하는 멤버십. 아, 여기에 가입을 하면 할인을 해주나 봐요. 박물관에 들어가서 뭔가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할인을 해주네.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셨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As stated in the last newsletter, newsletter라고 하면 뭐 소식지 정도가 되겠죠? 지난 소식지에서도 언급이 됐듯이 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분사구문으로 쓰인 거죠. 언급이 된 것처럼 this year, 올해가 we are happy to, 정말 기쁘게도 to be celebrating our fifth anniversary, 저희의 50주년, 이게 기념일이잖아요. 그죠? 50번째 기념일을 기념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올해가 50년이 되는, 50주년이 되는 해라는 얘기. 엄청나다. 그죠? 굉장히 오래된 박물관입니다. 자, 그래서 50주년을 기념해서

받습니다. 어디에? To all new exhibition openings. 모든 이 새로운 전시 개장에 초대를 받아요. This year, 올해. 올해 있을 그 새로운 어떤 전시회, 뭐 전람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초청을 받습니다. 그것도 할인된 가격으로 들어오서 초청받아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혜택이죠. 1, 2, 3, 3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We hope you enjoy these offers. 그래서 바로 회원님이 이러한 이 제안들,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정말 순수하게, 야, 저희가 혜택을 이만큼 준비했고, 아, 회원님은 이만큼이나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단순히 알려주는 그런 글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0: 칸도 딱 떨어지잖아요.
1: 그나마 드래곤 머니 뭐 이런 거 아유. 안 해서 참 다행입니다.
0: 아유,
1: 뭐, 뭐 용돈 이럴까 봐 걱정했거든요.
0: 우리 지금 왕초보 영어 지금 제가 또 며칠 차인데 거의 밀려놓고 2년 다 돼가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하죠. 제가.
1: 아 그런데 네. 그렇게 됐는데 머니를 쓰다니. 자, are you son? Are you saving your money every week? 자, 나쁘지 않아요.
0: 네.
1: 이거 충분히 통합니다. 자, 그렇지만 용돈이란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0: 아 이거 배웠었어요.
1: Allowance, right?
0: 네. 네.
1: 아. 뭔가 허용해 준다라는 느낌, 그렇죠? 왜냐면 allow 한다는 게 허용하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 네. 있기 때문에요. Allowance. 당신이 쓸 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allowance라고 하는 게 용돈이고요.
0: 네.
1: 자, 참고로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이상하다 나는 이런 거 아니라 다른 단어 알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 무슨 머니라고 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용돈 중에?
0: 왁스의 머니 알아요.
1: 어허.
0: 머니, 머니.
1: 노래 말고요. 노래 말고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해서 주머니.
0: 아, 포켓몬이에요?
1: 한번 써보실래요?
0: 포켓.
1: 양심적으로 스펠링은?
0: 예, 그럼요. 아유, 걱정 마세요. 아껴만 주시고.
1: 오케이. 자, pocket money.
0: Yes.
1: 맞습니다. 자, 이것도 용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쓰는 지역이 조금 다르고
0: 약간 사투리처럼.
1: 사투리까지는 아닌데 나라가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어떤 나라에선 이걸 더 선호하고 아니고인데
0: 네.
1: 사실은 얘가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기는 해요. 특히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allowance라고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0: 네.
1: Alright. 자, 그리고 읽을 때도 allow가 아니라 allowance예요. 그래서
0: allowance.
1: 주의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예.
1: Allowance. Allowance.
0: Allowance. Allowance.
1: 네. 자, 그리고요. 보세요. Are you saving 하고 있어? 너 저축하고 있어? Your allowance를.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왔죠?
0: Every week.
1: Every week.
0: 네.
1: 이게 무슨 말이에요? Every week.
0: 매주.
1: 맞아요. 매주. Right? So, 주마다 혹은 매주 이렇게 되는 거죠.
0: 네네.
1: 자, 그래서 every week을 그렇게 알아두셔도 되는데 every 뒤에 명사를 바꿔주면은 매 뭐뭐마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Alright?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0: 예.
1: 뜻일 때도 있지만 오늘 나온 every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 뭐뭐마다라는 뜻이에요.
0: 네.
1: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매주마다. 다시 한번 주세요.
0: Every week.
1: Every week. 그러면 매월. 그럼 어떻게 해요?
0: Every month.
1: Every month.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0: 네.
1: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짐에 가. 나 헬스장에 간다.
0: 오.
1: 매주 혹은 주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헬스장에 간다. 헬스장이 뭐예요? 그냥?
0: Gym.
1: Gym. The gym, right? 그럼 어떻게 해요?
0: I go gym.
1: I go to the gym.
0: I go to the gym.
1: 매주마다.
0: Every week.
1: Every week. That's it. I go to the gym every week.
0: Yes.
1: How about this? 그녀는 검진을 받는다. Okay? 매달 혹은 달마다. 자, 여기서 검진을 받는다는 표현을 아예 드릴게요.
0: 네.
1: Alright? Checkup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0: Checkup? 들어봤죠.
1: Checkup을 get 한다라고 해요.
0: 네.
1: 그녀는 checkup을 받는다. 그러면은
0: She gets checkup.
1: She gets a checkup 이라고 하셔야
0: 됩니다.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1: 그렇죠.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자, 이거는 이 응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좀 알았으면 해서 가져와 봤어요.
0: 네.
1: So, get a checkup 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정말 검진을 받는다.
0: 맞다.
1: Okay. 몸 검진 받는 걸 얘기를 하죠.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I go to the gym. Every week.
0: I go to the gym every week.
1: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0: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1: 네. 이거 어려운 패턴이 아니고요. Every 뭐가 정말 쉽습니다. 뭐냐면 매일이 뭐예요? 매일.
0: Every day.
1: That's it. Every day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0: 아, 그러네요.
1: Every day에 day가 나온 거죠. 그렇죠?
0: 그것도 띄어쓰기 하나요? Every day고 되는가요?
1: 그렇죠. 매일매일이라는 부사로 쓸 때는 그렇게 써야 맞죠.
0: 그럼 every 붙여서 쓸 때는 뭐였죠?
1: 그건 형용사였죠. 일이 더 복잡해져요. 잠깐.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요.
0: 네.
1: Every day 띄어야 됩니다.
0: 네.
1: 얘처럼. Alright? 자, 그럼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0: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1: Alright. 자, 두 번째. 그랬더니, 그럼요. 이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요. 용돈 대부분은 게임에 써요.
0: 저런.
1: 맙소사.
0: No, I

0: Most of it. 여기서 끊어볼까요? 오,
1: Oh, I like
0: 괜찮았죠?
1: that.
0: 이거는 allowance고, 그죠? It이
1: Okay.
0: allowance고, allowance의 대부분을
1: 쓴대요. 어디에?
0: 게임으로 씁니다.
1: Okay? 쓰다.
0: 쓰다.
1: 돈을 쓰다.
0: 쓰다. 돈을 쓰다. 돈을 쓰다.
1: 시간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을 보내거나, 돈을 쓰고,
0: spend. 예, spend.
1: 굉장히 글씨가 커졌네요.
0: 신나가지고. 제가 원래 use 쓰려고 그랬거든요.
1: 아,
0: 사용하는
1: 그렇군요.
0: 거니까요.
1: Alright, 뭐, use도 나쁜 건 아닌데,
0: 예.
1: 자, 보겠습니다. Now, I spend it 쓸 수도 있었지만, I spend most
0: Most
1: of
0: of it.
1: it on games. 예. 자, 정답, 맞습니다.
0: 오.
1: Spend it again. 뭐 돈을 쓰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 때도 쓸수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0: 네.
1: 자, 오늘은 사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소개하는 표현이에요. 바로 most of something입니다.
0: 오.
1: Alright? So 난 그걸 다 쓴다가 아니라 most of something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의 대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남겨놓거나 저축을 하고 있다가 될 수도 있겠죠,
0: 아,
1: 그렇죠? Right?
0: 그래요?
1: 그래서 그것의 대부분, 용돈의 대부분. 자, 예를 들어서 그 돈의 대부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0: 그 돈의 대부분이요?
1: Mm-hmm.
0: The
1: 그냥
0: most of the
1: the,
0: money.
1: 그렇죠.
0: 아.
1: Most of the money. Most of the money. How about this? 그들의 대부분.
0: Most of them.
1: 그렇죠. Most of them. 이렇게 쓰는 거예요.
0: 네.
1: 자, 그래서 걔로 문장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돈의 대부분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0: 아,
1: most of the money is 내 것.
0: mine.
1: Mine. 이렇게 문장을 또 만들 수가 있겠고요.
0: 네.
1: 자, 그들의 대부분은 학생들이다. 그러면 most of them are
0: Students.
1: 학생, students.
0: Yes.
1: 이렇게 또 문장화 시킬
0: 아,
1: 수도 있다는 거예요.
0: 얘를 주어로 보내는 거군요.
1: 주어로도 쓸수 있죠. 그 목적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거는 사실 알아두면 저는 좀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0: 네.
1: 뭐냐면, most of the money 쓰잖아요. 근데 얘 are 아니라 is 썼죠.
0: 네.
1: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0: Most of the money.
1: 얘 때문이에요.
0: 머니 때문에요?
1: 단수.
0: 아.
1: Right. Most of, 그러니까 셀수 없는 명사. Right? 자, most of them. 얘 여기 what
0: are 있네요?
1: are일까요? 왜일까요?
0: them.
1: them. 얘 복수라서 그래요. You
0: 아.
1: know what I mean?
0: 예.
1: So 이 뒤에 동사는 이 바로 앞에 것에 맞춰주면
0: 아,
1: 됩니다.
0: 그렇군요.
1: 네, 요거까지 제가 좀 욕심을 낸다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Okay, so
0: 알아는 두겠습니다.
1: 야, 알기만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0: 열심히
1: 그래서
0: 기억할게요.
1: 읽어볼게요, you
0: 네.
1: guys. Most of the money is mine.
0: Most of the money is mine.
1: Most of them are students.
0: Most of them are students.
1: 자, 근데 여기는요, most of it, 이 most of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은
0: 네.
1: 패턴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돈을 쓴다고 하죠.
0: 예.
1: 근데 저 게임에다가 써요, 이러잖아요. 어디에 쓴다 할때 전치사 뭐 있어요?
0: on.
1: Yes. 이걸 쓸줄 알면 진짜 딱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은 그냥 원래 영어 할줄 아는구나. 이
0: 오.
1: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0: 예.
1: So, spend A on B 하면 A를 쓰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이제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0: 네.
1: 여기는 뭐, a lot of money, 뭐, $500, 기타 등등 다 나올 수 있겠죠. 그쵸?
0: 네.
1: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50 썼어. 너 어디 썼냐면, 양말에 썼다. 많이
0: 아.
1: 샀어요. 자, 나는 $50를 썼습니다. 과거형으로 어떻게 해요?
0: I spent $50
1: 자, 여기서 양말들에 그러면은
0: on socks.
1: That's it. I spent $50 on socks. 자, how about this?
0: Yes.
1: 이런 말 진짜 많이 쓰잖아요. 야, 너 그거에 돈 너무 많이 쓰지 마. 뭐 거기 그렇게 돈을 들여. 이거 가능해요. 자, 보세요. 너무 많은 돈이 뭐예요? Too.
0: Too
1: 너무 많은
0: much
1: 돈.
0: money.
1: Too much money, right?
0: Too much money.
1: 그러면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0: Don't spend too much money.
1: 그것에, 그러면 그것에.
0: Of it. On it.
1: On it. Alright?
0: 네.
1: 그럼 어떻게 돼요? Hey,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이러면, 야, 거기에
0: 아.
1: 돈 너무 많이 쓰지 마. 너무 많이 쓰. 우리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아닌가요?
0: 죄송합니다. 예. 혼이 많이 나네요, 오늘. 예.
1: 오케이. 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So, 요렇게. 그리고 저기에 끊어주세요.
0: 여기 맞나요?
1: 그렇죠.
0: Yes.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pent $50 on socks.
0: I spent $50 on socks.
1: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0: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1: 네, 본문 읽어볼게요.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0: No, I spent most of it

0: on games.
1: 그렇죠. 비디오 게임즈를 얘기를 하겠죠. Mm-hmm.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1: Alright, 자, 다음 보겠습니다.
0: 네.
1: 아이고, 이런, 이러면서 댓글 모아 계산이란다. 자, 봐봐.

0: 조그만 돈 모은 쬐끄만 돈이 그거를 태산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페니가 그 완전 쬐끄만 돈이잖아요. 센트 같은 거.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뭔가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느낌? 하우스 얼리.
1: 오케이. 자, 아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티끌 모아 뭔가 태산이다. 그러니까 네. 어, 작은 거 모아서 뭐 큰 거 그러니까 어. 뭔가 좋은 게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그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 네. 이거는 다릅니다. 보여드릴게요.
0: 네. 어?
1: 똑같이 펜입니다.
0: 아 그래요?
1: 아 펜이 saved 된 거는 결국에는 펜이 earned가 된 것이다.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hold on. 펜이부터 알아야겠죠. 이 펜이는 저기 써 있죠? 1센트 동전. 어떻게 보면 이 돈의 단위 중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은 작은 단위죠.
0: 우리나라로 치면 10원.
1: 뭐 10원, 뭐 1원이 있다면 1원?
0: 1원은
1: 뭐,
0: 없어요.
1: 아, 없나요? 예, 예. 오케이. 그래서 뭐 10원 정도 예.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10원. 돼요. 오케이. So, 어, 이 일단은 딱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이거예요. 세이브 하는 게 뭐죠?
0: 세이브는 저금하고 저축하는 거죠.
1: 맞아요. 그냥 이거를 그냥 툭 버리거나 이렇게 안 하고 갖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1: So a penny 사실은 이거는 a penny that is saved. That is가 생략이 된 건데 아. 그렇게 되면 문법으로 제가 따지면 너무 고급으로 올라가요. 에이. 그래서 penny 근데 안 버리고 그냥 갖고 있던 그 penny가 결국에 내가 얻어낸 페니가 아. 되어버린다. 가치가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 되는 아.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너무 어 잠깐만 이거 조금 모으면은 하우스가 된다. 어, 말은 돼요. 생각해보면 어. 제가 생각해도 말이 되는데 그냥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오케이?
0: 속담이니까요.
1: 네, saved를 earned, 얻어진 것으로 네. 단어를 바꿈으로써 오히려 거기에 가치를 넣은 거예요.
0: 어.
1: 오케이, 여러분들 뭔가를 earn하는 건 단순하게 이렇게 get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그쵸. 뭔가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어, 그냥 penny saved 한 거는 그냥 갖고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거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penny가 되는 오. 것이다. 이렇게 어, 됩니다.
0: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뜻이
1: 가장 가깝게. 예, 그러니까 결론은 저축해.
0: 그제라는
1: 뜻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0: 작은
1: 거예요.
0: 돈이라도 허투루 보지 않고 조금씩 모으는 거.
1: 오케이 그래서 아예 이 표현을 알아두시는 거. 좋습니다. 이거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0: 네.
1: 자, 그리고 앞에 요거 나왔죠.
0: Oh dear.
1: Oh dear. 아마 영화에서 말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Oh dear.
0: 맞아요.
1: 이런 느낌. 자, 이거가 Oh, 이런. 아이고, 이런. 이 정도. 근데 사실 이런 감탄사는 많죠. Oh my. 이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린 친구들은 잘 안 써요. 어린 친구들이 갑자기 oh dear 이러면은
0: 그게
1: 어, 너무 갑자기 약간 나이가 애어른. 어 맞아요 네. 애어른이 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성인들 그리고 특히나 어, 나이가 많을수록 이거 많이 쓰는 편이긴 저는 한데
0: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1: Oh dear 영화 네. 같은 데서 네. That's right 희한하죠 그렇죠?
0: Oh dear
1: oh dear
0: 그래서 이러면서
1: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예를 넣어서 어 이런 그건 좋지 않네. 한마디로 어, 좋게 들리지가 않는다. 이건데요. 요거 어떻게 보여드리고 연기를 한번 해보세요.
0: 오케이.
1: How about that? Right?
0: 챌린지.
1: You guys too. Check this out. 자, 아.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이런 어떻게 좋은 그 소식이 아니네.
0: Oh dear, that's not good.
1: Alright, 저기 너무 oh,
0: 아, 너무 갔어요.
1: 자, 두 번째는 아이고 이런 밖에 비가 오고 있네.
0: 어, 이거는 좀 할머니 쪽으로 갈게요.
1: 오케이.
0: 네, 빨래 널어야 되는데 비가 오는 상황으로. Oh dear, it's raining outside. 이런 아, 느낌으로.
1: 아주 좋습니다. 예. 역시 연기가 중요해요. 아이고 이런 예. 감탄사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1: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아는데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아요.
0: 아, 그게 맞는 말이지, 진짜.
1: 그렇죠.
0: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중학생 아들이 깨우쳤다는 건 대단한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래도 네. 안다는 거.
0: 어. 그렇죠. I know, but it's not easy. 쉽지 않아요.
1: 뭐 하는 게요?
0: To money. 돈을 save 하는 거.
1: 오케이.
0: 예, save 하겠습니다.
1: 정답. 그렇죠. So save는 아까 전에서도 나왔었지만 모으다, 저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It's not easy to save money 라고 했어요. 자, 얘를 그대로 제가 빈칸만 만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문법책에 무조건 나와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0: 네.
1: 자, it's 형용사다. To 동사원형.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공식 같잖아요.
0: 어려워
1: 지루해 보이는 거 저도 네. 이해합니다.

0: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어떤 행동하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인 건지 형용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게 쉽다라고 얘기한다든가 공부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1: 네.
0: 아니면은 뭐 축구 뭐 게임을 할 때 그게 뭐 지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어떤 행동을 형용사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it's 형용사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거가 이 행동하는 게
1: yes.
0: alright so it은 해석을 하지는 않아요.
1: 아하.
0: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거 한번 해 보세요. 돈을 모으는 거, 저축하는 것은 쉽다.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예를 들어 슬기 씨는 원래 그런 걸 잘 모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 그렇죠.
0: 돈 모으는 거 쉬운데.
1: 그게 뭐 어렵니? 하면,
0: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쉽다.
1: It's easy.
0: 돈 모으는 거.
1: To save money.
0: That's it.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How about this?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다. 어떻게 해요?
1: It's not
0: difficult.
1: Difficult.
0: Okay, 이해하는 게?
1: To understand.
0: 그렇죠. That's it.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이렇게 부정문도 쓸 수 있는 겁니다.
1: 이렇게 긴 문장을 간단히 해결하다니.
0: Of course. 네. So 이 save 하는 거, 이 understand 하는 게 도대체 어떤지 이거 형용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1: 네.
0: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It's easy to save money.
1: It's easy to save money.
0: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1: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0: 네. 자, 그리고 요거 참고로 질문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Yes.
0: 질문형은 it하고 비동사 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1: Mm-hmm.
0: 자, 예를 들어서 it's easy to learn English. 누가 그래요? 그렇죠?
1: Yes.
0: 그럼 영어를 배우는 거는 easy하다 아니에요?
1: 맞아요.
0: 근데 질문을 하려면 이렇게 스위치를 해서 쉽나요? Is it easy? 뭐 하는 게?
1: 영어
0: to
1: 배우는
0: learn English 하는 게
1: yes
0: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1: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0: 오,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1: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Alright, 아주 좋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2: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3: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2: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Ne,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every 명사.
1: 네.
0: 대신에 모든이 아니라 매 명사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뭐뭐마다.
1: 네.
0: 자, 나 매주 헬스장 가. 헬스장은 the gym입니다. 나는 헬스장에 간다. 매주.
1: I go to the gym every week.
0: I go to the gym every week.
1: Yes.
0: 걔는 그녀는 매년 검진을 받아. 자, 검진 받는 거는 체크업을 get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0: 자, 매년 검진을 받는다. 그녀는
1: she gets a checkup every year.
0: 자, 하나 더요. 너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너는 너의 용돈을 모으고 있니? 매주?
1: Are you saving money?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0: 그죠? Every week?
1: Yes.
0: Alright, 읽어볼게요.
3: I go to the gym every week.

0: She gets a checkup every year.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All right, 다음은요. Oh dear, right? 자, 보고 연기하셔도 됩니다.
1: Yeah.
0: Oh, 이런, 그거 좋지 않네.
2: Oh dear, that's not good.
0: That's not good.
2: Yeah.
0: Oh, 이런, 밖에 비가 오네.
2: Oh dear, it's raining outside.
0: There you go. 하나 더요. Oh,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자, 이거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Oh, 이런, 일단.
2: Oh dear.
0: 자, save than penny는 earn than penny야.
2: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Very nice. 읽어볼게요. Oh dear, that's not good. Oh dear, it's raining outside.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어,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4: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3: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4: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5: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2: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5: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2: Oh, stop playing game.
5: Give me some more allowance.
2: No. Save money.
0: Ah. Great job, you guys.
2: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0: 오늘부터 깔끔합니다.
2: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네. 마유는 금요일에 돌아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0: 그렇습니다.
2: 예, Mayu is coming back on Friday.
0: 그렇죠. 이건 확정된 미래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ing를 썼죠. Oh, Mayu is coming back on Friday.
2: Yes.
0: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2: 네.
0: Every 명사. 대신에 이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번, 뭐뭐마다 라는 네. 뜻으로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내 용돈을 매주 받아. 난 내 용돈을 매주 받아.
2: 오호.
0: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Competition.
0: 네, competition. 이번 주에는 competi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Competition이라고 하면 두 가지 뜻이 주로 있는데요.
1: Of course.
0: 그냥 경쟁이라는 그 경쟁이라는 개념을 가리킬 수도 있겠고 경연 대회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1: Mm-hmm. 네, for sure.
0: 네, contest처럼.
1: Yeah, like a contest or like some kind of game. Or,
0: 그래서
1: you know,
0: 네 이번 주에.

0: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어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경쟁이라는 것 자체, 경쟁심 이런 거, 경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1: Alright.
0: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을 먼저 만나볼까요?
1: Okay, so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There's a funny competition show.
0: 웃기는, 재미있는 경연 프로그램이 있다는 뜻입니다.
1: Okay.
0: 네,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인지 궁금한데요.
1: That's right.
0: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We have Serena.
0: 사리나 씨고요. 사리나 씨의 요약 문장을 들어볼까요?
1: Serena 씨,
0: 나와주세요.
2: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0: 어떤 특정 종류의 경연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1: So, Serena said,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0: Non-stop, 계속해서라는 뜻이고, 여기서 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without stopping.
1: Without stopping,
0: 그리고
1: yeah.
0: rivalry 하면 경쟁 구도를 말해요. We don't have any kind of rivalry between us.
1: Well, we do.
0: We do.
1: No, we are not rivals. We do not have any rivalry against 네. or between us.
0: 네, rival 하면 라이벌이잖아요. 우리도 그냥 라이벌, 경쟁 상대라고 말하는데 rival 뒤에 L로 끝나지만 RY를 붙여서 발음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1: Rivalry. Rivalry. 네,
0: 경쟁 구도인데요. 라이벌 관계. So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경쟁 구도가 가볍게 여겨지고 People,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은 거죠. People laugh non-stop. 사람들이 계속해서 웃는 그런 경연 대회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1: Okay.
2: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groups with funny names emerged from the masses, and this competition became a national-wide show.
1: Soon, Captain's Elite League's group with funny names emerged from the masses.
2: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몇 가지 용어들이 사실 100%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1: Yes, 네. for sure.
2: 사리나 씨도 그 프로그램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묘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살짝 애매할 수는 있는데요. 한번 보면 마지막 부분부터 볼게요. 나타나다.
1: Emerge, emerge.
2: Emerge. 그래서 emerge한, 나타난, 갑작스럽게 나타난 상황이 바로 emergency.
1: Oh yeah, it's an emergency. Something emerged,
2: emerged.
1: But in emergency situation, emerged.
2: 그렇죠. 응급이죠. 응급이죠. 그래서 emergency room, ER, 응급실이잖아요.
1: Yeah.
2: 그래서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뭐 준비, 마음의 준비할 생각, 시간 없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emerge라고 하는데 나타난 거죠. Emerged from the masses.
1: The masses.
2: 네.
1: The masses.
2: 일단 the masses는 대중, the public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과 관련된 표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Mass media.
1: Oh yeah, 네. mass media, right?
2: 대중 매체.
1: It gets out to the masses.
2: 네. Mass communication.
1: Yeah.
2: Mass
1: communication amongst the masses.
2: 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대중 자체를 가리킬 때는 the mass라고 하지 않고 the masses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the mass라고 하면은 그냥
1: it's like
2: 질량,
1: one connected yeah. together or something.
2: Or just amount.
1: Yeah, the amount,
2: yeah,
1: right?
2: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대중으로부터 어떤 것들이 이제 생겨났어요. 나타났어요. 보이기 시작했는데 뭐가 생겼냐면 captains. Captain은 뭐 주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스포츠 팀의 주장도 될 수 있고
1: yeah, or it could be like a real captain in like the
2: 선장,
1: military
2: 네,
1: or something.
2: 네, 네, 네. 선장 yeah. 아니면 대위 이런
1: yeah.
2: 사람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이건 경연 대회니까 captain 좀 대표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일단 이해를 해 볼게요.
1: Yeah.
2: 네, 대표적인 사람, 대표하는 사람 elite leagues, elite league 그다음에 groups with funny names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그룹들 단체들이 그러니까 좀 더 이게 커진 거죠.
1: Yeah, it got bigger and bigger, right?
2: 그리고
1: So because it got bigger, she says, and this competition became a national-wide show.
2: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더 많이 쓰이는 형태는 이제
1: nationwide입니다. That's why I stumbled a little bit when 네. I said national. 네.
2: 그래서 의미 파악은 됐을 거 되셨을 거예요. A national show 하던가
1: nationwide
2: show 아니면 주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 주 전체에서 하는 거 statewide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연 대회가 전국적인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Nationwide show가 되었어요.
1: Great.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The smartest, wittiest, most eloquent competitors shaped and led this show to the top in the Soviet Union and it is regarded to be the best show to this day.
1: The smartest, wittiest, most eloquent competitors shaped and led this show to the top in the Soviet Union.
2: 여기 중간쯤에 보면은 competitors 나오죠. Competitor 경쟁하는 사람들인데
1: competitors.
2: 여기 대회에 나온 사람들이니까 참가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 Yeah.
2: 어떤 참가자들인지가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1: Yes.
2: The smartest 가장 똑똑하고 the
1: wittiest
2: 네. 가장 재치 있고 the
1: most eloquent.
2: 네, 언변이 좋은 the를 반복하는 대신에 한 번만 썼고요. 그리고 재치 있는 거 witty, 언변 좋은 거 eloquent 설명드렸는데 발음 하나만 보자면 witty 같은 경우에는 witty로 원래는 끝났잖아요. 근데 뒤에 이제 est를 붙이면 wittiest가 아니고
1: wittiest.
2: 어가 살짝 들어가요.
1: Yeah.
2: 네, 마찬가지로 busy. 바쁜 건데 가장 바쁜
1: busiest.
2: busier가 들어갑니다.
1: busiest.
2: 그다음에 쉬운 easy.
1: easiest.
2: easiest가 아니고 easiest가 됩니다. 네, 그래서 smartest, wittiest, most eloquent competitors 이 사람들이 shaped 모양을 형성했고 led 이끌었어요. lead의 과거형입니다. This show 이 프로그램을 to the top in the Soviet Union. 소련에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갔대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1: All right. And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in the early 숫자 s를 이용한 형태로 첫 번째 문장, 저는 이제 90년대로 가볼게요. 저는 90년대 초에 거기에 갔었어요.

0: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포스팅 중에서 어떤 경연 프로그램인데 사람들이 경쟁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Okay, let's take a look. There's a TV show where gaming is the top sport. The best gamers get into video game high school and have big competitions in it. It's really quirky and funny. This is a super funny show. Like 10 to 20 people share a huge house and are on teams and have to compete in activities and games. It's a good amount of entertainment and drama. A lot of the games are hilarious.
0: 둘 다 TV에서 볼 수 있는 경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 That's right. The first one is from Max, though. 네,
0: there's a TV show,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where gaming is the top sport. Top sport라는 것은 가장 이제 인기 있는 스포츠.

0: 돼요. 그래서 게임 자체가 게임하는 것이 인기 있는 스포츠인 어떤 TV 프로그램이 있고, The Best Gamers, 가장 게임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Get into video game high school, 비디오 게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have big competitions in it. 거기에서 큰 경연 대회를 한대요. 큰 이제 경쟁을 하죠. 그리고 it's really quirky and funny. quirky라는 것은 특이한 거.
1: Yeah,
0: 네,
1: the kind of
0: unique.
1: special, interesting, unique.
0: 네, 특이하고 재밌다고 합니다.
1: All right, and Reza says.
0: This is a super funny show. 이거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Like 10 to 20 people share a huge house.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큰한 집에서 살면서 are on teams, 팀을 나눠서 하고 have to compete in activities and games. 활동과 게임들을 하면서 경쟁을 해야 돼요. It's a good amount of entertainment and drama. 오락도 꽤 있고 드라마, 극적인 그런 갈등도 좀
1: They're
0: 있대요.
1: fighting.
0: A lot of the games are hilarious. 거기서 하는 게임들이 웃긴 게 많다고 합니다.
1: Oh, that sounds like a fun show too. Well, all right, great. Those were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our show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바로 구와 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인데요. 선생님 그거 공부해서 어디다 갖다 쓰나요? 라고 혹시나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자 다음의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The woman wearing glasses is my mother. 해석이 되시나요?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아 조금 이게 무슨 뜻일까 애매하기도 해요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아마도 이 부분 wearing glasses 때문에 아 이거 좀 내가 평소에 보던 문장이랑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구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 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구라는 개념 자체가 영어의 모든 문장에 이것저것에 너무나 많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문장 오늘 내용 주 공부한 다음에 다시 조금 이따 돌아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기본기 다지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라는 것 자체 먼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걸 알고 가야 됩니다. 구라는 거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것을 말을 해요. 좀 복잡했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뭉친 거 요걸 이제 우리가 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두 개 이상의 단어들, 그 모인 단어들 중에 뭔가 주어나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자자 이 구가 그래 주어와 서술어가 없는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인 것을 뜻하는구나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다면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자자 요거 기억을 해보시고 덧붙여서 요렇게 이제 뭉쳐서 덩어리 지어진 단어들이 명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 등등의 역할을 한다는 거 역시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구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리기도 하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라는 것 자체가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역할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도 이름이 불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얘는 명사구네, 형용사구네, 부사구네 이런 식으로 불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들어진 재료,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야, 뭉쳐져야 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떤 단어들이 뭉쳐질 거냐. 특히나 이제 그 구를 이루는 제일 앞에 단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재료에 따라서도 요 구를 부르는 이름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뭔가 전치사가 있다 그러면 얘를 전치사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일 앞에 동명사가 있으면 동명사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일 앞에 투부정사가 쓰이면 투부정사구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근데 요게 사실은 같은 구를 부르는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 구 같은 거 형용사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투부정사라는 것 자체가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해서 아 구를 부르는 이름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구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헷갈릴 일이 적어질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예문 보면서 조금 더 이 개념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이 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라는 게 뭐구나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요. 자, 구 아니에요. 단어, 그것도 명사 두 개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케이크이죠. 우리나라 말로 케이크 되겠고요. 아주 간단한 단어였습니다. 다른 단어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 우연인지 뭔지 이것도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단어인데 디저트. 이죠. 우리나라 말로 디저트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단어들이 어떻게 구로 바뀌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문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뭔가 색깔이 많죠?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I had a piece of cake for dessert라고 적혀 있어요. 해석을 해보자면 I had 여기서는 내가 가졌다는 게 아니라 먹었다는 게 됩니다. 뭘 먹은 거예요? A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 케이크 한 조각을 뭘로 먹은 겁니까? 해서 나오는 게 for dessert.
디저트로 먹었다는 거거든요. 자자, 보세요.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a piece of cake. 이거 굽니다. 케이크라는 하나의 명사, 그 한 단어와 함께 a piece of 세 단어들이 뭉쳐졌잖아요. 그래서 네 단어짜리가 됐죠. 요거 구가 되는 거예요. 뜻이 하나잖아요. 케이크 한 조각이라는 뜻으로서 네 단어가 뭉쳐져서 쓰이고 있구나. 이거 구고. 결과적으로 어떤 구냐. 여기다 또 따져보자면 명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명사구구나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구인 거예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파란색도 보세요. For dessert. Dessert라는 명사 앞에 전치사가 딱 하나 붙었죠. 전치사가 쓰였으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전치사구로 부를 수도 있는데 근데 얘는 어떤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냐. 먹었는데 뭘 먹었냐.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그 케이크를 먹었냐를 또 설명해주고 있는 부사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부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먹은 거예요? 디저트로 먹은 건데요? 라는 의미로서 for dessert도 구가 된다라는 거. 아,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뭔가 의미를 갖게 되고 그게 또 어떤 명사, 형용사, 부사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구구나라는 거. 이 한 문장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100%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경주 후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어요. 뭐 마라톤 같은 걸 뛴 다음에 엄청 피곤했다 이런 느낌이죠. 자, 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데 살짝 우리말을 바꿔서 나는 경주 후에 극심하게 필요한 기분을 느꼈어요 라고 한번 문장 바꿔놓도록 해볼게요. 이래야지 영작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여전히 주어는 이제 I니까 I felt, 내가 느낀 거죠. I felt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felt 했는지 적어주면 되잖아요. 극심하게 필요한 기분을 느꼈습니까? 아, 느꼈으니까 극심하게 필요한이라는 뜻의 extremely tired 넣어줘서 I felt extremely tired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이죠. 경주 후에 after the race까지 붙여주시면 문장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갑니다. 시작. I felt extremely tired after the race.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구 몇 개일까요? 뭐가 구인지를

둘째 치고 몇 개일까요? 정답은 두 개입니다. Extremely tired도 하나의 구라고 볼수 있고요. 극심하게 피로한, 그렇죠? After the race도 경주 후에라는 뜻으로서 또 하나 구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참고해 주시면서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푹 친한 쿠션을 가진 소파가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요거 약간 문장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요렇게 문장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A sofa. 소파죠. 근데 어떤 소파냐면 with soft cushions. 소프트한, 푹 친한 쿠션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소파가 is 인 거죠. 뭐인 거예요?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구. A sofa with soft cushions. 이거 자체를 하나의 구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자, 여기 사용된 what I need 같은 경우는 요거 절입니다. 절은 다음 시간에,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거니까, 다음 시간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A sofa with soft cushions is what I need. 좋아요. 오늘의 문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oman wearing glasses is my mother. 해석해 보자면요. 안경을 끼고 있는 여성분이 내 엄마예요라는 뜻으로서 요 wearing glasses 현재 분사가 사용된 구로 앞에 있는 the woman을 꾸며주고 있어요. 아, wearing glasses가 구였고 형용사구였던 거구나 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다면 오늘의 내용 너무나 잘 공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개념 공부를 해봤는데 요 개념 앞으로 차근차근 더 붙여 나가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Hi guys! To change things up a little bit, this week we are going to go into vinyasa flow, and I have divided them into 4 parts. So today is going to be the first part. You ready?
1: 안녕하세요. 우리 빈야사 플로우를 제가 4등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빈야사 플로우를 총체적으로 배울 거긴 한데 오늘은 첫 부분만 제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고 가실게요.
2: Mom, the rumor spread so fast. Is the rumor true, though? Of course not. Somebody got jealous of my grades and made it up. Then spread your wings and go up even higher.
1: 네, 첫 번째 내가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단어 spread, 이 단어 꼭 다루고 싶었던 이유가 spread 너무너무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화 먼저 살펴보시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2: Mom, the rumor spread so fast.
1: 엄마, 순식간에 so fast, 너무 빨리 소문이죠, rumor. 소문이 퍼졌어요. 퍼졌다, 퍼지다 이런 의미의 spread입니다. 그래서 과거형도 spread인데요. 그래서 소문이 너무 빨리 퍼져버렸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Is the rumor true though? 이러다 근데 그 소문이 사실이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Of course not 이러죠. 아이 당연히

0: That was flow part one. I hope you enjoyed it, and we'll continue to work on flow part two tomorrow, okay?
1: 네, 그게 빈야사 플로우 우리 첫 번째 단계, 제가 4등분 한것 중에 첫 4분의 1이었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은 spread 같이 배워봤는데요. 펼치다 또는 열다, 벌리다. 퍼지다, 소문등이 퍼지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빵에 바르는 것을 bread spread 이렇게 명사로도 쓰입니다. 정말 정말 쓰임새가 많은 친구예요. 잘 공부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hope you have an amazing day. Okay, guys? Bye!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맨 끝부분에 또 다른 어느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가 될지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I see visitors to the Salt Lake who got here before me.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It's traveler's wish not to miss such a perfect view.

0: O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1: How was it? Did you catch it? 잘 캐치 되셨나요, 여러분? 네. 라구나 콜로라다 그곳이 붉은 그 호수가 있는 그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또 새로운 네 자연의 신비로운 곳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호수의 단골들인 플라멩고들. 자, 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문장이라기보다는 that is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바로 여기에 제가 드렸던 질문에 포인트가 들어있었죠. 라구나 콜로라다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뭐예요? Red Lake. 요 부분을 제가 해석을 안 했는데 요게 바로 붉은 호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또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2.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1: 네,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는 전체 문장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리스닝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호수의 단골들인 뭐예요? 자, 화면상에서 보인 그 조류, 새들이 바로 플라멩고죠. 플라멩고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리스닝 sentence 볼까요?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우리는요, 지금 붉은 호수라고, 붉은 호수인 라구나 콜로라다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자연의 신비를 보러 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조금 길었죠. 자, 전체 이야기 이번엔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요. 아시죠? As usual, 네, 자막과 함께 내가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잘 안 들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 눈으로 확인하면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3: I see visitors to the Salt Lake who got here before me.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It's traveler's wish not to miss such a perfect view.

0: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a.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ra, ra. 보통 L 사운드, R 사운드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위해서는 입모양이죠, 여러분. 여기서 regulars는 R 사운드로 시작하는지라 첫 음 자체가 R일 경우에 우 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regulars, regulars. regular가 아니라 regulars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자, 기능어 at the, 나머지는 모두 다 내용어. 그래서 강세가 가죠. at the lake, 여기 L 사운드는 랄랄랄라 lake 이렇게 발음하시고, flamingo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Alright, Google listening 2.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Excellent.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One more time.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Good.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a. 자, an hour. 여기서 hour의 H는 무음 아시죠? an의 응이라는 자음과 hour의

0: 리아라는 모음과 연결되어져서 연음 현상 리어전 an hour from the rat leg. 여기 또 이제 R 사운드, L 사운드 같이 등장하는지라 이걸 또 바꿔서 하시면 안 되겠죠? Rat lake, rat lake. 발음하시면 되고 la, la, Laguna Colorada 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An hour from the rat lake, Laguna Colorada. 할게요. Google listening 1. An hour from the rat lake, Laguna Colorada. Okay, Google listening 2. An hour from the rat lake, Laguna Colorada. 그렇죠. Google listening 3. An hour from the rat lake, Laguna Colorada. 잘하셨어요.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한 번 더.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Excellent. 영국식 발음 캐치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2.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0: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 see visitors, 방문객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방문객들은요, to the Salt Lake, 소금 호수. 로 가는 그 방문객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who got here before me 저보다 먼저 온 근데 여기서 사람이 아니라 화면에 나오는 내용상 뒤에 나오는 플라멩고들이 먼저 소금호수에 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 regulars 단골 손님 뭐 고정 고객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호수에 매번 오는 그 새들이죠.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라고 합니다. It's travelers wish blank 이어지죠. 여기 빈칸에 not to miss such a perfect view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완벽한 경치를 놓치지 않는 것이 누구의 발음이에요? 네, 여행자들의 발음인 거죠. We blank now, blank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이렇게 이어집니다. 빈칸에 각각 들어갈 말들이 are off to visit. That means, 맞아요. be off to 어디 이렇게 쓰이는 것보다 뒤에 동상 원형이 오게 되면 뭐뭐 하러 떠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디로 떠나요? 네, 또 다른 자연의 신비로 떠나는데 이곳은 an hour from the Red Lake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곳이 어디? 라구나 콜로라다. 즉 붉은 호수인 라구나 콜로라다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자연의 신비로 떠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I see visitors to the Salt Lake who got here before me. Regulars at the lake, Flamingo. It's traveler's wish not to miss such a perfect view.

0: We are now off to visit another nature's mystery, an hour from the Red Lake, Laguna, Colorado.
1: 자연의 신비를 방문하기 위해서 떠난다라는 내용까지 모두 다 캐치하셨다면 반복적으로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

your job. 하지만 만약에 대학생이 졸업을 했는데 뭐 이제 직장이 없었어요. 새로운 이제 첫 직장인데 그럴 때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Why do you want to work for our company? 우리 회사에서 왜 일하고 싶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답을 할까요? How do we say that? How do we answer this question? Okay, let's find out. 저는 당신의 연구 부서 때문에 당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당신은 정말 최첨단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생산합니다. 우! 최첨단이고 혁신적인. Alright,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그리고 저는 그것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Aha, so that's why you want to work for this company.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answer. 자, 이게 이럴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if you are looking for a job, you want to be like passionate. 그걸 보여줘야 돼요. 어우, 정말 너무 훌륭하고요. 막 저는 이런 데서 꼭 일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면은, you get a better chance of getting the job. Alright, here we go.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자, 저는 당신의 연구 부서 때문에 당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So 이 pattern도 좋아요.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or I would like to work for your company 할 수도 있고요. Because, 자, because, 왜냐하면은, 자, 이유를 대면 돼요. 여기에서는 이 회사가 이 좀 연구원인가 봐요. 뭐 기술. 그래서 이 그 연구 그 부서가 되게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So,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or because of your design department. 뭐 아니면은 because of, you know, your amazing, you know, location. 뭐 it could be whatever. All right. 자, 당신은 정말 최첨단이고 혁신적인 기술 생산합니다. Okay, that's a little bit difficult.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You produce technology that's truly cutting edge and innovative. 자, 한국말도 어렵고요. 영어도 어렵네요. All right. You produce 생산하는 거죠. Technology 기술이죠. 어떤 기술? That's truly meaning that's very. Very보단 더 강조하는 거죠. That's truly cutting edge. Cutting edge이라는 거는 it's very advanced. 완전히 그냥 앞서가는 거죠. 자, 최첨단이고 그 다음에 innovative. 자, innovative 할 때는 혁신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홍보 이렇게 어떤 뭐 녹음이 있으면은 이런 단어들은 항상 나와요. Cutting edge, innovative. 네. All right,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그리고 저는 그것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Let's look at the whole thing.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You produce technology that's truly cutting edge and innovative.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Grea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Okay, key phrase, cutting edge. Cutting edge. 자, 최첨단. 네, 최첨단. Okay, cutting edge. It's so advanced. It's the latest. Okay, 그래서 뭐 기술이나 뭔가 science나 과학이나 이럴 때 cutting edge를 많이 쓰죠. The pharmaceutical company produces drugs that's cutting edge. The pharmaceutical company produces drugs that's cutting edge. 네, 제약회사는 최첨단 약품을 생산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는 뭐 건강, 이렇게 어떤 사이언스나 어떤 메디슨이나 이럴 때는 cutting edge가 많이 들어가죠. Right? So, they produce drugs. Drugs는 약이죠. That's cutting edge. How about the next sentence? The movie director makes movies that are cutting edge. The movie director makes movies that are cutting edge. 자, 그 영화 감독은 최첨단 영화를 만든다. Yes,

기술이 또 필요하죠. 디렉팅 하면은 뭐 요새는 특히 또막 디지털 어떤 막 이런 방법이 많아서 이렇게 영화가 되게 너무 현실적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컴퓨터로 다 하는 부분도 있는 게좀 cutting edge가 될 수가 있습니다. Very advanced, very progressive, and very latest technology. Okay,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Innovative. Innovative. 획기적인 or 혁신적인. Right, it's something new. It's something creative. It's really just like, wow. Okay, it has the wow factor. The company creates innovative products. The company creates innovative products. 그 회사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products가 다양한 뭐 제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집에서 쓸수 있는 뭐 기계들 아니면은 뭐 화장품 이런 것도 다 사실 it could be very innovative. It could be very new. Something that is not there before. How about the next sentence? That's a very innovative way of thinking.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Fat versus chubby. Fat versus chubby.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fat, 그리고 chubby. 아마 일상 회화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fat부터 할게요. 이거는 뚱뚱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하실 때는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네, P 발음하고 F 발음을 확실하게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F 같은 경우는 윗니에서 밑에 입술을 닿는 느낌이고 바람이 솔솔솔솔솔솔 나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fat, fat, okay? 그리고 이거는 그냥 fat 이렇게 짧은 모음보다는 좀 긴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fat, fat. Okay, very good.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지방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죠. 네, okay, 그래서 몸에 있는 지방, 이것도 영어로 fat라고 합니다. Okay, 그리고 아주 부정적으로 살찐 것을 표현합니다. 이거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얘기는 해도 되지만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말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fat라는 단어는 조심하셔야 돼요. 느낌은 그냥 살을 찐 건데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문장들 좀 볼게요. Do I look fat in this? What a fat cat!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Fat, 뚱뚱한, fat.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입으면 뚱뚱해 보여? 그래서 뭔가 옷을 입으면서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거 입으니까 뚱뚱해 보여? Do I look fat in this? Do I look fat in this? 여러분,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이런 질문하면 다들 답 알죠? 아니요.

Do I look fat in this? No, you look beautiful.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Okay, fat.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요. 정말 뚱뚱한 고양이네. What a fat cat. What a fat cat.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chubby를 볼 건데요. fat 같은 느낌은요. 정말 뚱뚱한 느낌입니다. What a fat cat.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바지를 입으니 내가 정말 살찐 것 같아. 살찐 느낌이야.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입었던 청바지를 한번 입어보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Okay, very good.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볼게요.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네, 다음 단어는 chubby입니다. 네, chubby, 통통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은 cha, 추 아니에요. chubby, chubby. 그래서 B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B가 하나였으면 추비나? 근데 B가 두 개니까 chubby, chubby. Okay, very good. Okay,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토실토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at 같은 경우는 조금이 아니고 매우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얘기는 해도 돼 있지만, 근데 chubby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이고 좀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Okay, so more than fat, chubby has a sort of cute and warm feeling to it, okay? 그리고 비격식체로 많이 쓰입니다, okay? So usually chubby is used in very informal situations, okay? 그리고 fat보다는 너무 막 뚱뚱한 느낌보다는 좀 더 토실토실한, 통통한 이런 느낌입니다. Okay, 문장들을 좀 볼게요.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He has chubby cheeks. I used to be a chubby kid. Chubby, 통통한, chubb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아기는 너무 귀엽고 포동포동해. 근데 여기서는 fat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좋아요. 두 번째 문장이요. 그는 볼이 통통해. 왜 아이들이나 아기들 볼이 통통할 때 너무 귀엽잖아요. Oh, he has chubby cheeks. He has chubby cheeks. You just want to squeeze them. He has chubby cheeks. 그 다음에 나는 통통한 아이였어. I used to be a chubby kid. 나는 통통한 아이였었어. I used to be a chubby kid. 그래서 fat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used to be a chubby kid. I used to be a chubby kid. 네, 정리해 드릴게요. Okay, fat. 뚱뚱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고요. 매우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하고요. 나에 대해서는 괜찮고 남에 대해서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fat. 그 다음에요. chubby는 통통함을 표현할 때 그리고 fat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쓰는 거는 좋아요. 아이들이나 아기들이나 뭐 동물에 대해서는 써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Do I look fat? In this? Do I look fat in this? Do I look fat in this?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Welcome back, everyone. 자, 이번 주는요, 여러분과 상당히 유용한 그런 주제를 또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딘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는 예약들 있죠? 자, 예약을 하다, 예약을 잡다, 예약을 미루다, 예약을 바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서비스 예약 관련된 주제들 이번 주에 모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는 바로 여기 나온 appointment라는 단어입니다. appointment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친구와의 약속 이럴 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요. 서비스 예약에 씁니다. 어디에 쓴다고요? 서비스 예약에만 쓴다고요. make an appointment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1대1의 서비스를 받는 병원이나 치과나 미용실이나 네일아트 요럴 때 예약을 reservation이라고 잘 안 하고요. 뭐 하기도 하는데 거의 잘 안 해요. appointment예요. reservation은 주로 장소 예약, 호텔이나 음식점, 그게 reservation이고 appointment, 사람과의 서비스 예약은 appointment입니다. 자, 물론 고객이나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시간 약속 같은 거 얘기할 때 appointment라고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친구와의 약속은 절대로 appointment라고 안 합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워낙 틀리게 쓰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병원 예약부터 들어갈게요. appointment라는 단어를 이제 넣어서 써야겠죠. 병원 진료 예약을 하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가장 병원 예약을 많이 하니까 진료 예약을 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시간 자체를 잡다란 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 예약 진료가 되어 있다. 그럼 상태에 따라서 동사가 살짝 달라집니다. appointment를 쓰는데 make a doctor appointment 이렇게 가면 됩니다. 병원을 굳이 여기다 hospital, clinic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병원 가는 걸 영어권에서는 그냥 go see a doctor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어권에서 병원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동사가 뭐예요? make예요. make an appointment. 이 안에다가 이것만 넣어주면 돼요. make a doctor appointment. 들어보세요.
1: make a doctor appointment. make a doctor appointment.
0: I need to make a doctor appointment. 나 저기 병원 진료 예약해야겠다. 그겁니다. 시간을 실제 잡는 의미로 쓰는 동사 중에 하나가 부동사 중에 set up 이거 많이 씁니다. set up appointment. set up appointment. 이건 꼭 병원 진료 예약하면 쓰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병원 없죠? 병원 없잖아요. 한국말 해석에. 그죠? 병원이 아니라 다 병원 합해서 다 set up an appointment. set up appointment. 그러면 내가 예약을 잡겠다. 혹은 뭐 고객이나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미팅을 잡겠다. 이럴 때 let me set up an appointment with him.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set up appointment. 자, 이렇게 해서 appointment 강세 중간에 잘 주시고요. 들어보세요.
1: set up an appointment. set up an appointment.
0: 자, 여기에 하나 여러분이 꼭 또 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이 make 동사는 실제 예약을 하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면 이미 예약을 한 상태라면 이걸 뭐로 바꿔야 돼요? have로 바꿔야 됩니다. have a doctor appointment. 야, 너 저기 점심 같이 먹자 그랬는데 아, 나 점심 때 병원 진료 예약도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Oh, I'm sorry. I can't have lunch with you today. I have a doctor appointment.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할 게 아니라 이미 한 상태예요. 그렇죠?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는 have a doctor appointment. 그래서 make과 have가 차이가 큽니다. 이런 경우는 들어볼게요.
1: have a doctor appointment. have a doctor appointment.
0: Okay.

0: 넘어갑니다. 자, 병원에 전화해서 진료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진료 예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make가 맞겠죠? make 혹은 setup 둘 중에 하나겠죠? make나 setup 둘다 시간 약속 잡는다는 얘기니까. I called the clinic and set up an appointment. 자, 여기는 병원에 전화한 거 정도는 clinic 같은 거 써도 되겠죠? I called the clinic.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그죠? And set up an appointment. 그러면 예약을 잡았어요. 그쵸? 뭐, I called the clinic and made a doctor appointment. 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쓸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걸 오랜만에 써보는 거예요. Set up an appointment를 했는데 일단 병원에 전화했다. I called the clinic and set up an appointment. 이렇게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볼게요.
1: I called the clinic and set up an appointment. I called the clinic and set up an appointment.
0: 네. I called and made a doctor appointment 하셔도 되겠죠. I called, 그 다음에 and made a doctor appointment. 그것도 전화해서 병원 진료 예약했다. doctor appointment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왜 병원 예약을 하게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한 표현들을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몸안 좋을 때, 그죠? 컨디션 안 좋을 때, 아플 때, 뭐가 문제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때, 아, 이거 왜 자꾸 소화가 안 되지? 일주일 동안? 이럴 때. 그죠? 첫 번째. 관용구 중에 하나죠. Feel under the weather. 이럴 때참 우리가 병원 진료 예약을 많이 합니다. 몸이 좀 너무 안 좋아. 막 으스스하고 막 이래요. 자, weather가 나와서 이게 날씨랑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몸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할때 feel under the weather. 이건 좀 외울게요. 너무 좋은 유용한 표현입니다. 들어보세요.
1: Feel under the weather. Feel under the weather.
0: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컨디션이란 말을 영어에서는 condition 이 의미로 쓰지 않아요. 몸 상태를 My condition is bad. 이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이거 쓰세요. 몸이 아프다. Feel sick. I feel sick. I am sick. 비동사 와도 상관없어요. 나좀 아프다 할때 가장 많이 쓰는 게 I feel sick. I am sick. 이렇게 들어보세요.
1: Feel sick. Feel sick.
0: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보다. Find out what's wrong. I want to find out what's wrong. Find out 뭐예요? 파악하다. 그죠? What's wrong?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다.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자꾸 몸이 좀안 좋아. 그럼 I really want to find out what's wrong. 그렇죠? 이렇게 갈수 있겠죠?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다. 이것도 아주 유용한 콜로케이션입니다. 들어볼게요.
1: Find out what's wrong. Find out what's wrong.
0: 너무 좋아요. 자, 넘어와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그대로 쓰세요. Weather 표현 기억나시죠?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별거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외우세요, 이 문장 그대로. 아이고,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1: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0: 오케이. 뭐 문자로도 아 제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못갈것 같아요. Oh, I'm sorry, I can't go today. I feel under the weather. 오케이. 자 그다음 두 개. 몸이 안 좋으면 좀 일찍 퇴근하거나 하루 휴가 낼 수도 있죠. 그렇죠?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럼 휴가를 내거나 일찍 퇴근한다. 약간 뭐 반차 같은 거 쓰고 뭐 조퇴한다는 얘기죠. Get off a little early. Get off가 뭐예요? 퇴근하다입니다. 이거 알아둘게요. Get off 자체가 무슨 뜻? 퇴근. Get off work의 줄임말인데 그냥 get off 자체가 퇴근의 의미로 쓰여요. A little early. 조금 일찍 퇴근하다. 그렇죠? 반차를 썼을 수도 있고 양해 구하고 한 시간 정도 먼저 퇴근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get off a little early. 요즘 탄력적 근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1시간, 2시간 먼저 퇴근할 거면 그렇게 이제 시간 정산만 잘하면 되죠? 들어보세요.
1: Get off a little early. Get off a little early.
0: 강세 주어다 잘 주세요. Get off a little early. 그죠? 부동사니까. 하루 휴가 내는 거 뭐라 그래요? Take a day off. Take a day off. 이거는요, 내가 휴가를 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빨간 공휴일인 게 아니라 내가 휴가를 쓴 거예요. 월차 쓰든 반차 쓰든 뭐, 예를 들어 반차가 아니군요. 월차 쓰든 연차 쓰든 내가 휴가를 쓰든 간에 take a day off. 내가 신청을 한 겁니다. I'm going to take a day off tomorrow. 이렇게 take a day off.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1: Take a day off. Take a day off.
0: 자, 묶어서 병원 갈게요. 자, 병원 좀 가보려고 오늘 조금 일찍 퇴근할 거야. 해볼까요? 아까 I'm going to get off a little early to go see the doctor. To go see a doctor. 여기 나왔죠? 병원 가다 표현.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의사 선생님을 보러 간다고 그래요. 자, 나 오늘 저기 병원 가야 돼서 약간 좀 일찍 퇴근하려고 I'm going to get off a little early. Get off a little early to go see a doctor. 들어볼게요.
1: I'm going to get off a little early to go see a doctor. I'm going to get off a little early to go see a doctor.
0: 여기 and가 생략된 겁니다. Go and see a doctor 생략해서 go see a doctor. 자, 관용구처럼 외우시면

0: 정리할게요. 자, 오늘 예약 관련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약 시간을 잡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set up an appointment. Set up an appointment. 들어볼게요.
1: Set up an appointment. Set up an appointment.
0: 병원 예약하는 경우 언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Feel under the weather. 들어볼게요.
1: Feel under the weather. Feel under the weather.
0: 몸이 안 좋아서 좀 일찍 퇴근해요. Get off a little early. Get off a little early. 들어볼게요.
1: Get off a little early. Get off a little early.
0: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병원 예약 관련된 기본 표현부터 알아봤는데 이 로직이 다른 서비스 예약에도 계속 적용이 됩니다. 추가를 하면서 주제도 바꾸겠지만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복습을 할 거예요, 이번 주에는요. 자, 매일 10분 영어, 여러분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찾아오셔도 되고요. EBS E앱 설치하셔서 다시 보기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실 분들은요, 매일 10분 영어를 오픈 단톡방에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상대방이나 혹은 지인들이나 혹은 친구들에게 뭔가를 잊지 말고 꼭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대방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당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너 그거 까먹지 말고 그거 꼭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뭘 까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don't forget to 동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 행동하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꼭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잊지 말고 문자 꼭 줘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don't forget to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don't forget to 동사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죠, 바로 don't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까먹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바로 forget이라는 동사를 넣어서 don't forge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까먹으면 안 돼, 까먹지 마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기억할 일까지 넣어주시면은, 그렇죠, 그거를 까먹으면 안 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 기억할 일이 바로 여러분들 행동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don't forget to 동사가 돼서 그 행동하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라는 당부의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 행동해야 되는 거 까먹지 마 라는 표현으로 don't forget to 동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잊지 말고 문자 주세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는요, text 뒤에 대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text라는 것 자체가 문자를 보내다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다시 보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text 대상 back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잊지 말고 문자 줘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don't forget to text me back. Don't forget to text me back.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잊지 말고 나중에 이따가 문자 줘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text me back. 한 번만 더. 시작. Don't forget to text me back. 이따 까먹지 말고 문자 줘 라는 의미가 된다면은, 이따 까먹지 말고 전화 줘

0: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text라는 동사 대신에 call이라는 동사를 넣어서 don't forget to call me back. 이따 까먹지 말고 전화해야 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뭐 행동하는 거를 까먹지 마세요. 라는 의미 don't forget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예요. 잊지 말고 문 잠가주세요.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지 말고 문 꼭 잠궈.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문을 잠그다 라는 표현 동사로 여러분 잠그다 lock 라는 이제 동사가 있죠. 그래서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문 까먹는 거 잊으면 안 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한 번만 더. 시작.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해서 문 꼭 잠그고 나가야 돼. 라는 의미로 문 잠그는 거 잊지 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잊지 말고 가스레인지 좀 꺼주세요. 라는 얘기로 가스레인지 끄는 거 잊으면 안 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가스레인지 좀 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쵸? 한솥에 이제 큰 거 이제 어머니가 끓으셨을 때 이거 이제 엄마 먼저 나갈 테니까 가스레인지 끄는 거 잊으면 안 된다 라고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될 텐데 일단 끄는 걸 잊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원을 끄는 거는요 turn off 얘기라고 전원을 켜는 거는 turn on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스레인지는 가스레인지가 아니고 stove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가스레인지 끄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한 번만 더. 시작.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해서 가스레인지 끄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의미. 그러면 켜는 거는 그쵸? Turn on the stove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꼭 7시에 잊지 말고 기상하셔야 됩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상하는 거 여러분들 wake up이라는 동사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7시에 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넣을 때는 전치사 at이 필요해요. 그래서 don't forget to wake up at 7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까먹지 말고 7시에 꼭 일어나야 돼요. 라는 당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wake up at 7. 한 번만 더. 시작. Don't forget to wake up at 7. 해서 7시에 일어나세요. 라는 얘기고 여러분이 그냥 너 내일 빨리 일어나야 돼. 그런 식으로 여러분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그냥 wake up early. 이렇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 당부를 하는 거였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까먹지 말고 꼭 하셔야 됩니다. 라는 당부였죠. 그럴 때 don't forget to 동사로 얘기를 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Don't forget to text me back. Don't forget to text me back.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Don't forget to wake up at 7. Don't forget to wake up at 7.
0: 잊지 말고 문자 주세요 라는 표현 Don't forget to text me back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부모님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도착하면 잊지 말고 전화다오, 도착하면 잊지 말고 문자다오 라고 얘기를 해서 도착을 할 때, 도착을 하면 이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뭐 할 때 라고 얘기를 할 때 뭐가 필요하죠? 그치, 바로 when이 필요합니다. 그 뒤엔 주어 동사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도착할 때 잊지 말고 문자 주세요 라는 얘기로 Don't forget to text me back when you arrive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Don't forget to call me back when you arriv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도착하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n't forget to text me back when you arrive. 여기에서의 back이라는 거는 그쵸? reply. 여러분들 이제 답장에 약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don't forget to text me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냥 문자 보내줘. 전화줘. call m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다시 전화를 걸어주세요. 라는 의미니까 back의 의미도 약간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한 문장만 더 보죠. 잊지 말고 7시에 기상하세요. 라는 표현 don't forget to wake up at 7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wake up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이 표현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엄마 나 잊지 말고 까먹지 말고 7시에 꼭 깨워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떠한 대상을 깨울 때는요. wake 대상 of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forget to wake me up at 7.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경우 많으니까 같이 기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wake me up at 7. 이렇게 얘기를 해서 wake me up이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뭘 하는 걸 까먹지 말고 꼭 하세요. 라는 당부의 표현 Don't forget to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여러분,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하루 딱 한 문장으로 10분 동안 여러분 즐거움도 찾고 자신감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Your happiness seeker and finder. 예, 행복도 구해보고 찾기도 하는 그런 10분 동안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empty your mind first and let's give it a try, right? Here we go.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뭐가 등장을 하면 걔를 가지고 이거 영어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먼저 머릿속에서 호주와는 달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느낌이 호주를 떠올리면서 호주랑 우리랑 뭐가 다르지? 네, 그 중에 하나가 운전하는 운전대 위치랑 도로의 통행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주와는 달리 우리는 우측 통행이야. 오늘의 핵심은 몸모와는 달리.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서로 대비시켜서 차이점을 드러낼 때 보통 이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unlike 해서 바로 unlike. 이때 un을 빼면 이번에는 유사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한데요. 오늘은 unlike. 좀 더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탄탄하게 기초를 잡는 시간이죠. 자, 보시면은 그와는 달리, 그녀와는 달리, 그들과는 달리, 프랑스와는 달리. 그럼 앞에 나왔던 unlike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뭐 unlike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와는 달리 나는 운전을 많이 해. 직업 특성상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unlike him. 나는 운전을 많이 한다 뭐예요? I drive. 운전한다. 그런데 많이가 a lot. 뒤에 이것만 붙이시면 되게 간단하죠. Unlike him, I drive a lot. 예, 굉장히 유용한 표현입니다. a lot도요. 그녀와는 달리 나는 많이 마셔. 라고 할 때, 그렇죠. Unlike her겠죠, 이번엔. 그 다음에 똑같이 I drink a lot. 쓰시면 돼요. 자, 이 a lot도 연습하실 수 있어요. 나는 책을 많이 읽는다. I read a lot. I swim a lot. I run a lot. I eat a lot. 다 가능하죠? 물론 drink는 뒤에 먹는 대상이 없으면 거의 90% 이상 술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문맥상 그런 거죠. 자, 그들과는 달리 일본은 부인을 한다고. 자, 그럼 일본과 대비되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와는 달리 그래서 unlike them. 그렇죠? 네, 그래서 Japan하고 뒤에 뭐 나올까요? 부인하다. denies. 자, 그래서 unlike them, Japan denies. 아니면 더 쉬운 단어가 says no. 간단하죠? Japan says no.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는 김치를 먹어. 그러면 unlike France. 예, 그래서 바로 we eat 김치. 자, 그렇다면 포인트는 이게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프랑스 아니고요. France. 영국식 발음이고요. 예, 물론 French 스타일로 France 이렇게 발음하셔도 좋긴 하겠지만 영국식 영화에서 미국식 영화에선 당연히 이걸 France 아니면 France 이렇게 발음하겠죠. France 이렇게 하면 그죠? 자, 그래서 unlike France 이렇게 됐습니다. We eat 김치. 예, 됐습니다. 네 가지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your turn, right? 자, 그래서 여기 보지 마시고 repeat after me. Before that, you will be given some hints and give it a try. 자, 그래서 try it out이죠. 첫 번째 거. 그와는 달리 나는 운전을 많이 한다고. Your turn. 네, unlike him, I drive a lot. 간단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그녀와는 달리 나는 많이 마셔. 라고 하면은 Your turn. 맞습니다. Unlike her, I drink a lot.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예, 저는 참고로 사실은 거의 예, 뭐 한 잔도 못 마시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쨌든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들과는 달리 1번은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 unlike them,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Your turn. 네, unlike them, Japan says no. 됐죠? Says no to blah blah blah. 어디에 부인을 했다. 자, 맨 마지막으로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는 바로 한국이라는 것도 아마 여행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텝 2. 호주와는 달리 여기서 차는 우측 통행이야. 그러면 뭐뭐와는 달리가 아까 뭐였어요? Unlike.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unlike Australia. 그렇죠. 호주가 Australia죠. 자, 여기서는 차는 우측 통행이야. 그러면은 drive겠죠. 그렇죠. 바로 we drive. 그래서 I 대신에 we drive. 그런데 오른쪽에서 우리는 우측 통행을 하잖아요. 차선이 오른쪽으로 차들이 가잖아요. 왼쪽으로 하지 않고. 자, 그래서 we drive on the right side. 그렇죠? On the right side. 물론 of the road를 쓰셔도 돼요. On the right side of the road here. 됐죠? 자, unlike Australia, we drive on the right.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We drive on the right side. 혹은 we drive on the right side of the road here.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친구와는 달리 나는 매일 차를 많이 마셔. Unlike him, I drink a lot. 뭘 마시는 거예요? Tea죠. A lot of tea every day. 어렵지 않죠? I drink a lot of tea every day. 맨 마지막으로 독일과는 달리 일본은 아직까지도 사과가 없다 해서 unlike 그렇죠? Germany, Japan 그다음에 아직까지 사과는 안 한 거죠. Still hasn't apologized. 그렇죠?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독일은 참고로 그들이 저지른 나치의 만행을 사과하고 대통령 및 총리가 7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과거 한 50년, 60년 사이에 보상도 정부에서만 7조 원 가까이를 했고요. 자, 그것도 참고로 대비되는 문장 이야기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중요 문장 자, 두 번 더 연습해 봅니다.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호주와는 달리 우리는 그렇죠 우측 통행을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들이. 그랬더니 당연히 어디 있어요? 그러면요. 운전석은 왼쪽에 있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Unlike Australia, we drive on

the right side here. 그쵸? 그러면 driver's seat은 어디 있겠어요? The driver's seat is on the left side. 그쵸? 이렇게 연결하면 두 개가 서로 반대가 되고 생각해 보시면 장면 떠오르실 겁니다. 자, if you want to repeat this phrases again, right? These phrases are found just right here. 바로 여기입니다. 아주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멋진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Thanks for joining one more time. Okay,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passion. Thanks a lot. Bye!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문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 김의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 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알티플라노가 어떤 땅이 무엇 때문에 어떤 두 가지 때문에 불안정한 땅이라고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문장 맨 끝까지 이야기 맨 끝까지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It's a geyser.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0: Well, how was it? Did you get the clue? That's right. 맨 마지막 부분에 volcano하고 earthquake 퀴즈 드셨겠죠? 화산과 지진 때문에 불안정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Altiplano가.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뿌연 수증기가 사막을 뒤덮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기입니다.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화산과 지진으로 불안정한 땅이었다. 여기 정답 나왔네요. 이걸 캐치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이어져서 들리게 되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2: 2.
3: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0: 네, 여러분 잘 캐치 하셨겠죠? 끝! 자, 그럼 이제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자, 우리가 붉은색으로 물든 땅을 떠날 때 뿌연 수증기가 사막을 뒤덮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뭐 떠나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자, 화산과 지진으로 불안정한 땅이었던 알티플라노의 역사를 모할 때다, 확인할 때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시죠? 이제 편안하게 눈으로 내가 듣지 못한 부분, 들었는데 잘못 들었던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1: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It's a geyser.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자, 기능어는 정관사 더 뿐이고 모두 다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어, content words들이 되겠는데요. foggy보다는 foggy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시고 이 철자 O 자체의 강세가 있게 되면 거의 I에 가깝게 들리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foggy 하지 마시고 foggy, steam 하실 때 st 붙어있네요. 이때 두 번째 자음의 소리는 경음화 현상으로 인해서 steam보다는 steam 이렇게 발음하시고 covers the desert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 없죠, 여러분? 그대로 Beer Copy Cat, Google Listening 1.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Okay, Google Listening 2.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자, 그러면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한 번 더.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Excellent. Now try to practic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와우, 깁니다. 자, 볼게요. 일단 눈으로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아하, 기능어들이 무엇인지, 내용어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It was on, with and, 기능어들이고요. Unstable land, volcano, earthquake. 요게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조를 느끼면서 억양을 타면서 여러분들이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It was an unstable land. It was an 하나의 덩어리, 청크로 연결돼서 기능어들은 약하게 들리고 강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이죠. 그래서 힘을 내게 되는데 그래도 내용어보다는 약하게 들리게 됩니다.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네, 좀 길어요. Google listening 2.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그렇죠. 기능어들이 짧게 후다다다닥 이렇게 발음이 되는지라 긴 문장이라도 짧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Google listening 3.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드시죠?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One more time.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Excellent. 자, 과연 영국식 발음은 또 북미권 발음과 어떻게 다른지 함께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3: 1.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2: 2.
3: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0: 네, 아주 큰 차이는 없었어요. 자, 내용 볼게요. As we leave the earth, 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자, 떠날 때, 근데 어떤 땅이에요? Colored in red. 붉은색으로 물들어진 그런 땅이죠.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뿌연, 뭐 희미한 수증기가 사막을 뒤덮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네요. 뭐예요 그것이? 뿌연 수증기. 그것이 바로 it's blank 이어졌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a geyser. Geyser. 스 발음을 z로 하셔야 돼요. It's a geyser 라고 해서 이게 간헐천, 간헐 온천이라고 합니다.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쭉 이어지죠.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자, 불안정했던 땅인데 뭐로 인한 with volcano and earthquake라고 했으니까 화산과 그리고 지진으로 불안정했던 알티플라노의 역사를 확인하는 때입니다. 확인할 때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그닥 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0% 한번 도전해 보세요.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It's a geyser.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전체 이야기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고 연습하셨는데요. 분명히 안 들렸던 부분들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반복적으로 듣기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실력 향상될 수 있습니다.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next time. Bye.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Of course, we are going to learn some great English expressions, especially for job interviews. 자, 오늘 question은, 오늘 질문은 왜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은지 알고 싶은 거예요. So what do we say? 네, 바로 지금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Alright, let's find out. 기사는 복지 혜택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또한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You also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이런 이유로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I want to work here because of these reasons. Alright, great reasons. Let's check out the whole answer. Okay, so, 자, 어떤 회사들은 좀 유명하죠. 그러니까 물론 회사도 좋지만 이 그 직원들을 굉장히 잘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혜택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So, we're going to learn an expression that means like kind of 혜택, okay? 귀사는 복지 혜택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o, how do we say this? Your company is known for its great benefits package. Your company is known for its great benefits package. 자, is known for 그 pattern인데요. For something. 자, 이 회사는 뭔가 they are famous for something. 뭐뭐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Is known for. 자, 뭐가 유명하다고요? It's great benefits package. 자, 이거는 benefit는 어떤 혜택인데요. benefits package가 한 표현인데 이 회사에서는 거의 다 이 benefits package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더 아주 좋은 조건들이 있고 아주 혜택이 많고 또 어떤 회사는 그냥 일반적이고 네, 근데 여기서는 great benefits package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time job interviews are 굉장히 중요해요. All right? You also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You also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또한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offer 제공하는 거죠. You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직원이지만 막 training program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 배울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educational opportunities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회사가 너무 좋은 거죠. So, I want to work here because of these reasons. I want to work here because of these reasons. 자, 이런 이유로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주 솔직한 답변이죠.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런 뭐 기회도 많고 앞으로 이제 저는 시작하는 단계니까 뭐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All right. Your company is known for its great benefits package. You also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I want to work here because of these reasons. Great. Now, let's go ahead and look at some key points. Key phrase, something A is known for B. Okay? So, 뭐뭐로 알려진, 유명하다. Okay. The law firm is known for corporate law. The law firm is known for corporate law. 자, 로펌은 기업법으로 유명합니다. 아하. 자, law firm, 로펌이 다양한 로펌이 있죠. 그렇지만 이 law firm은 이 기업법 거기가 제일 알려진 거죠. 유명하고. All right, next sentence. He is known for his managerial skills. 자, A는 he죠. 그는 경영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He is known for his managerial skills. 자, he is known for his singing. 뭐 노래를 너무 잘해서 뭐 유명하다. Or he is known for his artistic ability.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꼭 회사뿐만 아니라 뭐 그는 뭐 재능이 있으면 he is known for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the company is known for 우리 여기 예전에는 the benefits package 그만큼 유명한 거예요. 자, so 뭐뭐로 알려진. Great. Okay, benefits package. Benefits package. So it's one expression. 복지 혜택인데요. So basically, package는 뭐 뭔가 이렇게 속보.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benefits. What kind of benefits? It could be insurance, 뭐 보험 아니면은 연금, like your pension plan, or and also your vacation. How many vacation days you have? 뭐 1년에 뭐 bonus 얼마나 주? It's all part of the benefits package. 자, what kind of benefits package do you offer? What kind of benefits package do you offer?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인터뷰 할 때 회사에서 그쪽에서 뭐 질문 있나요? 더 이상 질문 있나요? 그럴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What kind of benefits package do you offer? 자, 어떤 종류의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까? 네, 알고 싶은 거죠. Alright, the benefits package is hard to resist. The benefits package is hard to resist. 자, 그 복지 혜택은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It's like, 정말 회사는 뭐 일 자체는 별로지만 와, 이 benefits package는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저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lright, benefits package. Now, let's move on to shadowing. Alrighty, it's time for shadowing. Are you guys ready? Here we go. Your company is known for its great benefits package. You also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I want to work here because of these reasons. These reasons. Let's try that one more time. Your company is known for its great benefits package. You also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I want to work here becaus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confusing words. Practice versus exercise. Practice versus exercis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practice 그리고 exercise. 네, 되게 비슷한 단어들이죠. 네,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네, 첫 번째는 practice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practice. 기술 연마를 위한 연습이라고 하고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이음절입니다. 그래서 practice. practice. 그래서 practice 이게 아니고요. 이음절로 practice 해 볼게요. Practic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Practice 같은 단어는요. 악기, 운동, 기술 연마를 위한 연습입니다. So we use the word practice when we're talking about doing something in order to be better at an instrument, a particular exercise or workout, or a particular skill. 그리고 기량을 향상하기 위해 규칙적, 반복적으로 연습할 때 practice라는 단어를 씁니다. So we often use the word practice when we're doing something regularly and repeatedly in order to be better at something.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practice piano every day. I improved with practice. I practice speaking English with my friend. 기술 연마를 위한 연습. Practice. Practice.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나는 매일 피아노 연습을 해. 네,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하네요. I practice. 나는 연습하다. Piano. Every day. 그래서 매일 피아노를 연습한다. I practice piano every day. 그래서 이 연습 통해서 어떤 기술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practice.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연습을 통해 실력이 늘었어. 네, 어떤

실력이나 기술을 늘기 위해서 연습을 할 때는 practice 단어를 사용합니다. I improved with practice. I improved with practice. 첫 번째 문장에

I practice speaking English with my friend. Okay? 그래서 뭔가 습관이나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현재 형태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Okay, I practice speaking English with my friend. 그래서 이 연습 통해서 내 영어가 더 좋아지겠죠? Okay, 자,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practice speaking English with my friend. I practice speaking English with my friend. Excellent! Okay,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Exercise. 네, exercise. 목적을 위한 훈련 혹은 연습입니다. Okay, 발음 연습해 볼게요. Exercise. Exercise. 네,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처음에는 천천히 하세요. 너무 마음 급하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천천히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서 천천히 하고 거기서 이제 속도를 주시면서 조금 빨리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exercise. 그다음에 exercise. exercise. exercise. 이렇게요. 오케이.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특정 목적을 위한 훈련 혹은 연습입니다. 네, 이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So, with practice, you just do something repeatedly because you want to get better. But with exercise, there's usually a specific goal in mind. Okay? 그리고 특히 군사훈련, 신체 단련에 대해서 얘기할 때 exercise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몸을 쓸 때 practice보다는 exercise 더 많이 쓰게 됩니다. Okay? 일단 문장들 한번 볼게요. The troops completed the exercise. I finished the exercises. This exercise was strenuous. Exercise. 목적을 위한 훈련 혹은 연습입니다. Exercise.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그 부대는 훈련을 마쳤어. The troops completed the exercise. 네, 그래서 군사 훈련 관련된 거라서 당연히 exercise 단어를 쓰겠죠? The troops completed the exercise. 그리고 이 훈련 통해서 뭔가 이제 목적이 있다는 거 그런 어감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나는 연습을 마쳤어. I finished the exercises. 하지만 이거는 느낌. 이 문장만 나오면 뭔가 느낌이 뭔가 신체 혹은 몸으로 하는 그런 연습이나 훈련이라는 느낌이 납니다. 꼭 몸으로 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하지만 practice하고 조금 다르게 exercise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그 연습이나 그 훈련 통해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좀 전체적으로 그냥 뭔가 기술을 더 좋게 하는 느낌보다는 그 exercise 통해 한 goal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I finished the exercises.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훈련은 몹시 힘들어. 네, 몸으로 뭔가 했다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exercise.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is exercise was strenuous. This exercise was strenuous.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practice라고 할 때는 뭔가 기술, 연말을 위한 연습일 때 주로 practic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뭔가 직접 뭔가 좀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뭔가 좀 향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practice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exercise 같은 경우는 목적을 위한 훈련 혹은 연습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히 몸으로 뭔가 훈련할 때 exercise 단어 더 많이 사용하지만 practice하고 exercise 겹치는 부분도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세요.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I practice piano every day. I practice piano every day. I practice piano every day. Th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서비스 예약 관련된 이야기들을 영어로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배워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병원 예약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키워드가 appointment였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치과 예약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이 치과 예약도 appointment라는 단어를 계속 쓰게 되고요. 그 앞에 붙는 동사들도 내내 have나 make나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치과 쪽에 dentist라는 단어만 넣어가지고 변형을 해주면 되고, 치과에 주로 예약을 하고 가는 경우가 검사 받으러 간다든가, 아니면 충치 치료를 하러 간다든가, 신경 치료를 받으러 간다든가, 뭐 임플란트를 하러 간다든가, 그런 것들 같이 좀 알아볼게요. 그렇죠? 스케일링을 하러 간다든가. 자, 일단 첫 번째, 예약이 되어 있다, 그렇죠? 아니면 전화상으로 예약하다. 자, 앞에 병원 예약 쪽에서도 제가 분명히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예약을 하다라는 하는 행위 자체는 make로 처리하고, 예약이 되어 있다는 상황은 have로 처리하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요거와 요거는 둘다 되어 있다니까, 자, have a dentist appointment. 이게 가장 예약이 되어 있다 할때 쉽게 쓸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자,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1: Have a dentist appointment. Have a dentist appointment.
0: Have a dentist appointment. Appointment. 강세 여기 가죠? 자, 치과 예약이 되어 있다. 요렇게. 자, 근데 우리도 치과에 예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도 쓰듯이. 그쵸? 요거 상당히 좀 미세한 차이인 것 같지만, have an appointment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치과에 at the dentist.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우리도 그냥 치과 예약이 돼 있어. 나 치과에 예약이 돼 있어. 둘다 가능하죠? 영어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have an appointment, 예약 잡아주고, 뒤에다가 at the dentist, 이렇게 장소 잡아줍니다. 이해되시죠? 들어볼까요?
1: Have an appointment at the dentist. Have an appointment at the dentist.
0: 여기서 주의할 건, 여기서는 어였죠? D 발음이니까. 여기서는 뭔 발음입니까? an appointment에서 관사를 an으로 바꿔주는 센스. 오케이. 자, 예약을 하다죠. 이번엔 하다니까 뭘 해야 돼요? 동사가 make로 바뀌어야 되고, 전화상으로만 붙여볼까요? 대부분 전화상으로 예약을 많이 하니까. make an appointment. 어디로? over the phone. 자, 이건 보세요. 전화 앞에 붙는 이제 그 전치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딱 이거 하나에 집중합니다. 이거는 전화 통화상으로라고 할때딱 이거 쓰거든요. over the phone. 두 번만 저랑 해볼게요. over the phone. over the phone. we talked about it. Over the phone. 무슨 말이에요? 우리 전화로 얘기했어. 그 얘기에 대해서. Mak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자, 이걸 딱 픽스해서 여러 번 읽어서 외울게요. 자, 일단 좀 외워야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1: Mak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Mak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0: 잘하셨어요. 자, 명작 좀 해봅시다. 나 전화상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아이고, 쉬워라. 이거 그냥 뭐라 하면 돼요? 동사만 과거로 바꾸면 되겠네요. I made an appointment. 예약을 한 거니까 행위죠. I mad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행위 자체를 과거로 잡아줘요. I mad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들어볼게요.
1: I mad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I mad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과 예약을 하러 가는 경우가 정기검사라든가 스케일링이라든가 가장 대표적인 게돼 있고, 치과 예약도 그냥 갑자기 들어가서 저이 아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약을 꼭 잡고 가야 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치과 진료 자체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가서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건좀 그렇습니다. 미리 예약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런 거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도 두 가지 있듯이. 하나, beforehand. before하고 hand를 붙여서 한 단어가 돼버렸네요. 아이고, 이게 하나의 단어예요. beforehand. 부사, 미리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이런 어감이 in advance. In advance. 두 가지의 뜻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같아요. 우리도 미리 예약해. 사전에 예약해. 똑같은 말이듯이. 들어볼게요.
1: Beforehand. In advance. Beforehand. In advance.
0: 강세 위치만 잘 잡으세요. Beforehand. In advance.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기검사는 체크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건강검진에서도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쵸? 근데 정기니까 regular checkup이라고 하는데 이 앞부분이 조금 특이하죠? 어이구, 전치사가 저렇게 많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는데 go in, 이건 전치사가 아닙니다. 얘는 여기 붙은 거예요. 이게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하세요. 자, 내가 뭘 하러 서비스를 받으러 들어가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서비스를 받으러 가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go in이라고 그래요. 내방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go in. 자, 여기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for예요. in과 for는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아예 따로예요. in은 go의 친구고 for는 이 뒤에 받아주는 친구죠. 선생님, 전치사 두 개가 어떻게 저렇게 들어갑니까? 전치사 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때, go in, 끊고, for a regular checkup.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이걸 하나의 동사처럼 인지를 해야만 이게 이해가 됩니다. 들어볼게요.
1: Go in for a regular checkup. Go in for a regular checkup.
0: 받으러 가다는 뜻이에요. 받으러 가다. 정기검사 받으러 가다. 자, 스케일링은 영어에서 스케일링이란 말은 치과에서 쓰긴 쓰는데, 이게요, 일반인들이 스케일링이란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I'm going to get scaling today.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원어민들 중에. 그래서 get one's teeth cleaned. 요걸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뭐,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이랑 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예. 뭐, 치과 전문가들이고 그러니까. 근데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스케일링이란 단어 자체를 거의 안 씁니다. get one's teeth cleaned. 일반적으로 집에서 양치하는 건 brush one's teeth고 이건 칫솔 brush를 써야 되고 이거는 clean, 치석 치태 제거죠. get one's teeth cleaned. 요거 예전에 저희 한번 했었어요. 자, 들어볼게요.
1: get one's teeth cleaned. get one's teeth cleaned.
0: 오케이. 나 정기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요거는 뭐 치과일 수도 있고 병원일 수도 있고 계속 그래요. I'm going in for a regular checkup.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go in 요 앞에 붙였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끊어 읽으세요. I'm going in for a regular checkup. 이렇게 들어볼게요.
1: I'm going in for a regular checkup. I'm going in for a regular checkup.
0: 자, 충치치료 받다 두 가지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cavity라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까먹으면 충치란 얘기 말을 못합니다. cavity, cavity, get one's cavity treated, treated. 내가 치료를 받는 거니까 get 동사 넣어주고 이거 과거분사 형태로 treat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먼저 들어보세요.
1: get one's cavity treated, get one's cavity treated.
0: I got my cavity treated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요거 살짝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filling이란 건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썩은 부위를 갈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뭐 에나멜이라든가 뭔가 물질을 넣어가지고 덮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get a filling이에요. get a filling. 채우는 거잖아요. filling. get a filling for a cavity라고 하면 썩은 부위 갈아내고 그 위를 덮는다. 이런 걸로 그 충치치료 방식을 조금 더 구차히 설명하면서 충치치료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의미는 같죠. get a filling for a cavity. 들어볼게요.
1: Get a filling for a cavity. Get a filling for a cavity.
0: Okay, 그 다음에 신경치료는 그냥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Root canal이라고 그래요. 자, 강세 줘보세요. Root 다음에 canal. Get a root canal. 자, 요거는 그냥 신경치료 받다라는 뜻입니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용어니까요.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이 한국말 배우다가 이거 왜 신경치료? 이거 왜 신경치료라고 하냐면 우리가 글쎄 그냥 신경치료라고 해.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용어예요, 용어. Get a root canal. 외울게요.
1: Get a root canal. Get a root canal.
0: 자, 요걸 이제 묶어가지고 충치치료하고 신경치료도 동시에 받았다. 내가 이제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시제를 과거로 다 바꿔서 I got a filling for a cavity and got a root canal. 치과 가서 뭐 했어? 나 저 충치치료 받고 신경치료도 했지. 이거죠? I got a filling for a cavity and got a root canal. 요렇게. 그쵸? 들어볼게요.
1: I got a filling for a cavity and got a root canal. I got a filling for a cavity and got a root canal.
0: 시제만 과거로 바꿔서 강세만

0: 적재적소에 주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치과 이야기였었죠. 첫째, 전화상으로 예약하다. Over the phone 붙이면 돼요. Mak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들어볼게요.
1: Mak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Mak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0: 정기검사를 받으러 가다. Go in 하라고 그랬었죠. Go in for a regular checkup. 끊어읽기 잘하시고 들어볼게요.
1: Go in for a regular checkup. Go in for a regular checkup.
0: 그 다음에 신경치료 받다. Get a root canal. 들어볼게요.
1: Get a root canal. Get a root canal.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원 예약에 이어서 치과 예약 오늘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용실 예약 좀 해드릴게요. 자,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 다시 보기 언제든지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EBS E 앱 설치하시고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실시간으로 질문하시고 뭔가 물어보실 거 있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1004 누르시면 여러분 질문에 직접 제가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요, 녹화를 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약간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오늘 녹화를 까먹을 수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 이따가 녹화 가야 되는데 혹시 이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나 7시에 가야 된다고 좀 알려줘. 상기시켜줘. 라고 상대방 혹은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뭔가를 까먹을 수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나 뭐 해야 되는 거를 좀 알려주세요. 상기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를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약간 remind라는 동사를 잘 알고 계시나요? remind라는 동사 바로 상기시켜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please remind me to 동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 행동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꼭 하라고 상기시켜 주세요, 알려주세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죠. 나 월세 까먹을 수 있으니까 월세 좀 내야 된다라고 좀 알려주세요, 상기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please remind me to 동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remind라는 동사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해주세요, 부탁을 할 때 please라는 동사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please 하고 나서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동사만 툭 하고 던지면은 그쵸, 명령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동사가 뭐였어요? 그쵸, 바로 remind라는 동사였습니다. remind라는 동사는요, 대개 누군가에게 상기를 시켜줄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뒤엔 뭐가 나온다? 바로 대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누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뭐 하는 것을요? to 동사 해야 되는 것을요 라는 의미가 돼서 please remind 대상 to 동사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그 특정 대상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까먹지 않도록 상기시켜주세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오늘은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쵸, please remind me to 동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내가 그 행동 까먹지 않도록 꼭 상기시켜주세요,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정 행동을 꼭 해야 되는 거 까먹지 않도록 저에게 상기시켜주세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월세 나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월세 좀 내야 된다라고 좀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월세 내야 되는데 또 바빠갖고 까먹으면 안 돼. 월세 좀 내야 된다라고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월세를 내다라고 얘기를 할 때 pay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please remind me to pay the rent

0: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월세 내야 되는 거 까먹지 않도록 저에게 좀 상기시켜 주세요. 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Please remind me to pay the rent. 한 번만 더. 시작. Please remind me pay the rent. 이렇게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살짝 공부하셨던 게 같이 이제 오버랩이 되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는 그쵸? 그 행동하는 걸 까먹지 마세요 라는 당부의 표현이고요. 오늘은 그 행동을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상기시켜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요거의 의미 차이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권 내가 갱신하는 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권 갱신해야 된다고 좀 상기시켜 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뭔가를 갱신하는 거는요. renew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please remind me to renew my passpor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권 갱신해야 되는 거 잊지 않도록 저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Please remind me to renew my passport. 한 번만 더. 시작. Please remind me to renew my passport. 라고 얘기를 해서 여권 갱신해야 되는 거 까먹지 않도록 상기시켜 주세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아, 나 약 먹는 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약 먹어야 된다고 좀 알려주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거는요. 여러분 take이란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please remind me to take the medicin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약 먹는 거 까먹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Please remind me to take the medicine. 한 번만 더. 시작. Please remind me to take the medicine. 해서 약 먹어야 된다고 좀 알려주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우유, 아 사는 것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우유 사야 된다고 좀 상기시켜 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죠. 어떠한 것을 살 때는 buy라는 동사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니까 Please remind me to buy mil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유 사야 된다고 좀 까먹지 않도록 좀 알려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Please remind me to buy milk. 한 번만 더. 시작. Please remind me to buy milk. 해서 우유 사야 된다고 좀 알려주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내가 뭐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를 까먹을 수 있으니까 상대방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상기시켜달라고 부탁하는 표현 Please remind me to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Please remind me to pay the rent. Please remind me to pay the rent. Please remind me to renew my passport. Please remind me to renew my passport. Please remind me to take the medicine. Please remind me to take the medicine. Please remind me to buy milk. Please remind me to buy milk.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사야 한다고 좀 알려주세요 라는 거 Please remind me to buy milk 라고 배웠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상상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내가 그거 우유 사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말고 알려주세요 라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쵸? 어떠한 행동하는 거를 잊지 마세요 라는 표현을 Don't forget to 동사로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Don't forget to remind me to buy milk. 그럼 어떤 표현이 되겠어요? 내가 이거 우유 사야 되는 거 얘기했으니까 꼭 잊어버리면 안 돼. 나한테 꼭 알려줘야 돼. 잊지 말고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Don't forget to remind me to 동사로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n't forget to remind me to buy milk. 해서 Don't forget to remind me to 동사. 혹은 그냥 Please remind me to 동사. 이런 것들을 같이 혼용해서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문장만 더 보죠. 약 먹어야 된다고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을 Please remind me to take the medicine. 이라고 배웠다면 이런 문장도 연습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그래 내가 알려줄게.

게 내가 상기시켜 줄게 라고 얘기를 해서 답변하는 연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remind 대상 투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I will remind you to take the medicine.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내가 너 약 먹는 거 잊지 않도록 내가 상기시켜 줄게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will remind you to take the medicine. 해서 I will remind you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내가 너 그 행동하는 거 까먹지 않도록 알려줄게, 상기시켜 줄게 라는 표현도 같이 여러분이 배울 수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내가 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상기시켜 주세요,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Please remind me to 동사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back here today. 자,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 이젠 다들 알고 계시죠? Your 10-minute happiness. 자, 매일 10분 영어, 그 중에서도 딱 한 문장으로 무엇인가 자신감을 키워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바로 네, 오늘도 미션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미션에 무엇이 등장할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at least you can find out, okay? What you know and what you don't know.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그게 바로 it's a good starting point. 예,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되겠죠? Are you ready? Okay, then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머릿속에서 일종의 큐를 만드셔야 돼요. 그는 아직도 그의 꿈의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야. 한꺼번에 다 하려면 겁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on't be nervous and don't get scared, right? 처음에 포인트는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아직도잖아요. 아직도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자, 요걸 가지고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still, 그 다음에 뒤에 ing 이렇게 써가지고요. 아직도 뭐뭐하고 있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내 생각에는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걸 하고 있어? 이런 식의 어감을 전달하고 싶을 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연습하러 떠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앞에 나왔던 오늘의 가장 커다란 힌트는 뭡니까? 그렇죠? 아직도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Still, ing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도 밖을, 아직도 아침 식사, 아직도 널 사랑해, 아직도 성장하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와 있죠? 다 공통적으로 still, ing가 쓰일 겁니다. 그는 아직도 밖을 보고 있어. 동작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보다는 look이죠. 그러면 보고 있는 중이니까 looking. 그 다음에 outside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e's still looking outside. He's still looking outside. 이때 주의하실 것은요. is가 왜 필요한가요? 라고 혹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보세요. 그는 여전히 아직도가 still이고요. 밖을 looking, 보고 있는 중까지가 looking이에요.

이다가 없죠. 이다. 그래서 중 이다가 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냥 나는 아직도 아침 식사를 하는 중이야. 그럼 아침 식사는 breakfast죠. 자, 그러면 I'm still having, 그렇죠? I'm still having breakfast. I'm still having breakfast. 물론 이때 eating을 써도 상관없고요. 그냥 성인들은 having을 더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왜? eating 그러면 먹는다잖아요. 그렇죠? 아침 식사하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아침 먹는 중이야 라고 해도 되지만 having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라서 그걸 더 성인들은 선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줄여서 여러분 still having 뒤에 이렇게 쓰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너 아직도 밥 먹어? 이렇게 뭘 물어볼 때요. Are you still having breakfast? 이렇게 물어봐도 되지만 are you를 생략하고요. Still having breakfast? Yeah. Still driving. Still working. Still 뭐 이런 식으로 뒤에 ing만 붙여도 많이 쓰이니까 아마 영화나 미드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녀는 아직도 널 사랑해.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거죠. Still loving you. 그렇죠? 그래서 she's still loving you. 예, 그래서 She's still loving you 하는 여러분 Scorpions라고 하는 독일 그룹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still ing. 우리 모두는 아직도 성장하는 중이야. 사실 그렇죠. 인생은 뭐 성장이 끝나고 완벽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배우고 그 배우는 과정을 즐기는 거니까. 그래서 we are all growing up인데 still growing up. 그래서 we are all still growing up. 네, 발음은 growing 하셔도 되고요. 네, growing, growing up, growing up. 처음, 응 소리가 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구어체에서는요. 네 가지 도전해보세요. Give it a try. Your turn. 갑니다. 자, 그는 아직도 밖을 내다보고 있는 중이다. Your turn. 맞습니다. You're still looking outside.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나는 아직도 밥을 먹고 있는 중이야. 그렇죠? I'm a slow eater. 천천히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your turn. 예, I'm still having breakfast. I'm still having breakfast.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전히 너를 사랑한대. Your turn. 네, she's still loving you. She's still loving you. 됐죠? 맨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다 성장하는 중이죠. 자, your turn. 네, we are all growing up. 네, we are all growing up. 네, 이런 느낌도 한번 잘 살려보세요. 그렇죠? 누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을 막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매 순간 즐기시면 완벽함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사라지겠죠? 자, 그런 점에서 Let's go and enjoy more. Step 2. 그는 아직도 꿈의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야. 아직도 몸무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은 still 나오겠죠? looking. looking이 나왔어요? 찾다. 어떤 목적을 두고 해서 for 같습니다. 그래서 for his dream job. He's still looking for his dream job. 네. 꿈의 직장은 사실은 뭐 대부분 보통 생각하실 때는 higher pay, less work. 네, 돈은 많이 주고 일은 적은 곳. 네, 하지만 그게 밸런싱이 잘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무조건 꿈의 직장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도 뭐 찾는 걸 딱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나의 생각이 이것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He's still looking for his dream job. 자, 그 다음에 그녀는 아직도 그녀의 반쪽을 찾고 있어. 자, 그렇다면 뭐예요? 똑같이 looking 한번 써볼까요? She's still looking for 대상인 거죠. Her half. 자, 그래서 her half. 간단하죠? 자, 세 번째는 그들은 아직도 진실과 어떤 답을 찾고 있어요. 이거 한번 다 오늘은 looking for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They are still looking for, 그쵸? 예, truth and answers. The truth, 정해진 거니까 the truth and answers. 자, 진실은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그걸 가릴 순 없겠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나왔던 꿈의 직장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지금처럼 열심히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Try it again.

Okay, let's try it again in a dialogue for the last time. 자, 그는 아직도 그의 꿈의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야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반응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 stop looking for his dream job, alright? 예, 이게 열정이 그의 꿈의 직장을 만든다고 얘기 좀 해줘. 이런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뭘까요? He's still looking for his dream job. 예, 바로 꿈의 직장을 찾고 있다 했더니, 야, 말해줘, 뭐뭐라고. Tell him, 뭐라고요? His passion creates, 그렇죠? Creates his dream job. 결국에는 열정이 없고 나의 기호에 맞는 그런 dream job은 평생 가도 찾기 힘들다라는 얘기겠죠. 열정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아주 좋은 그러한 dream job이 아마 바로 나타나실 것 같습니다. 자, if you wanna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go. ebse.co.kr. 저는 다음 시간에 될 테고요. 그때까지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nfidence and courage.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는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구들과는 살짝 또 다른 모습일 겁니다. 기대가 많이 되시죠? 자, 오늘의 주인공 과연 무엇인지 다음 문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want to cook. So, why don't we eat out?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없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 요 표현, eat out. 과연 무슨 의미려나 살짝 고민이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요 eat out이 이번 시간의 주인공입니다. 얘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리냐면요, 구동사라고 불리거든요. 자, 구동사가 무엇인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구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구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지만 간단히 복습을 해보자면은, 자, 구라는 것은요,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진 거죠. 한 대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면 이제 우리가 그걸 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주어나 서술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럼 구 동사는 뭐냐면요,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동사가 돼요. 동사가 기본적으로는 가장 흔하게 이제 동사 뒤에 부사 또는 뭐 전치사 같은 게 붙여져가지고 이런 구동사를 이룬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구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세요. 구도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한 대 합쳐져가지고는 의미덩어리를 이루면 그게 바로 구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여기 제가 적어놨던 건 뭐였어요? 이제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고,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거든요. 구동사 동사니까 그럼 이거 그 위에 그 조건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자, 구동사는 그냥 동사인 거예요. 동사와 서술어의 개념은 또 약간 다릅니다. 아, 주어와 서술어는 각각의 단어들이 문장에서 어떤 성분으로 쓰이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고, 여기서 동사라는 것은 각각의 단어들의 기능을 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 구의 개념과 구동사의 개념 머릿속에 잘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 아주 간단히는 구동사라는 거 그냥 동사 뒤에 전치사나 부사 이렇게 붙어가지고 좀 길어진 거죠. 두 단어 또는 뭐 세 단어 이렇게 동사가 길어진 건데, 근데 자야 여기에 덧붙여서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만들어진 구동사는 원래 그 동사와는 뜻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구동사는 일반적인 동사들이 그러하듯 자동사일 때도 있고, 즉 목적어를 취하지 않을 때도 있고, 타동사일 때도 있다. 즉 목적어를 취할 때도 있다라는 거.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구동사가 무엇인지 파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잡아가 보도록 할게요. 동사 두개 먼저 살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 바로 이 친구예요. break. 뜻이 뭘까요? 부수다도 있고요. 부서지다란 뜻도 있습니다. break.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사고요. 두 번째 동사 제가 이거 준비해 봤거든요. 바로 get이죠. get의 뜻이 너무나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 get 하면은 그냥 뭔가 얻다, 받다 정도의 뜻으로서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들이 어떻게 구동사로 변화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문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On my way to work, my car broke down. 해석을 해보면, On my way to work. 내가 내 직장으로 출근하는 길에요. 라는 뜻이 되죠. My car, 내 자동차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Broke down. 고장 났다는 겁니다. 자, broke down. 이제 원형으로 가면 break down이 되는데, 요게 바로 구동사예요. break라는 동사 뒤에 down 붙여져서 break down.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갖는 덩어리가 됐다는 거죠. break는 부수다란 뜻이었잖아요. 또는 부서지다란 뜻이었죠. break down은 고장나다란 뜻이에요. 자, 부수는 것과 고장나는 것 비슷하지만 실제로 다른 의미죠. 요걸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동사가 만들어지면 동사가 원래 갖고 있는 뜻과는 그 의미가 살짝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런 게 구동사구나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지금 이 breakdown 같은 경우는 자동사인 구동사인 거죠. 따로 목적어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다음 문장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우리가 동사 get 봤었는데 요거 활용한 겁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What time do you get up?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장이죠. Get up, 일어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해보자면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정도의 뜻이 되는 거볼 수가 있죠. Get은 혼자 쓰이면 얻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get up 하니까 잠자리에서 일어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죠. Get 플러스 up 두 단어가 모여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네. 요런 게 부동사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두 예문 살펴봤어요. 참고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구동사 그거 수거 아닌가요? 라고요. 수거도 비슷한 뜻입니다. 요걸 뭐 수거라고 부르든 구동사라고 부르든 사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시냐. 요게 중요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서 영장 연습 두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적혀 있죠? 그녀의 남자친구는 지난주에 헤어졌어요. 아우, 왜 이렇게 슬픈 예문을 적어놨지? 자, 제가 적은 겁니다. 왜 이렇게 슬픈 예문을 적어놨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포인트는 왜이 예문을 적었냐? 여기 구동사가 쓰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내용이 슬프면 뭐예요? 공부해야지, 그죠? 자,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어가 조금 길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She and her boyfriend. 그녀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헤어졌어요. 여기에 구동사가 들어가요. Broke up. 아까 이제 우리가 break down이란 걸 봤죠? 그건 고장나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break up 하면은 사람들이 헤어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와, 이렇게 뜻이 뒤에 어떤 단어가 붙냐에 따라서 구동사 뜻이 바뀌는구나라는 거 요거 한번 살펴보시라고. 아, 내용이 조금 슬프지만 이 문장 준비한 겁니다. 자, 이 문장 눈물 흘리기 전에 먼저 마무리부터 지을게요. 언제 그래서 헤어졌어요? 지난주에요. Last week까지 붙여주면 되겠죠?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She and her boyfriend broke up last week. Break up 이라는 구동사가 사용이 됐고요. 다음 문장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도둑은 도망갔어요.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도망을 갔다는 거죠.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기 전에 이 문장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Unfortunately,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요. The thief. 그 도둑은요, 자, 도망갔어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구동사 got away로 표현을 했죠. 아까 이제 우리가 get up 이란 걸 봤어요. 그거는 get up, 일어나다. 잠에서 깨서 일어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get away는 도망가다라는 뜻이 되죠. 요런 게 구동사예요. 뒤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뜻이 확확 바뀝니다. 참고하시라고 이런 예문 또 준비를 해본 겁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Unfortunately, the thief got away. 안타깝게도 도둑이 도망갔습니다라는 예문까지 함께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I don't want to cook. cook 하면 요리하다는 뜻이니까 나 요리하기 싫어.
요리하기 귀찮

괜찮아. 그러니까 so why don't we? why don't we 하면은 이거저거 하면 어때라는 어떤 그 제안을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eat out. why don't we eat out 하면요. 자, eat out 먹는 거죠. 밖에서 먹는 거예요. 외식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 요리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외식하면 어때요?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사용된 eat out이 다시 한번 구동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봐주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구동사라는 거 이해가 이제 되셨을 때 마지막 하나 굉장히 중요한 팁 하나만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사라는 거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동사 하나 놓고 그 뒤에만 우리가 붙이고 싶은 거 붙인다고 이런 의미겠지라고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구동사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다 요렇게 요렇게 생긴 것은 이런 뜻이야. 정해져 있으니까 일반 동사 외우듯이 외워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Hi, everybody. You already know this, but we will continue to work on our vinyasa flow today. So stay tuned, okay?
1: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빈야사 플로우 이제 두 번째 파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기 전에 영어 공부 먼저 하고 갈게요.
0: You're being so lazy today. Get off the couch. I can't move. I feel like a giant sack of water. Do you feel like you're going to faint again? I might if I stand up.
1: 네, 대화 봤습니다.
0: I feel like 이런 표현입니다. I feel like 뒤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는 친구입니다. 제가 대화 같이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You're being so lazy today. 오늘 왜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니? Get off the couch 이러죠. 정말 그 소파에서 좀 나와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I can't move. 나 움직일 수가 없어. I feel like a giant sack of water. 뒤에 명사가 왔어요. A giant sack of water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이 많이 든 자루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답입니다. 무엇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 feel lik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I feel like a pig 이러면 나 돼지같이 느껴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 feel like 뒤에 명사가 오면은 내가 무엇인 것 마냥 느껴져 이런 뜻이에요. Do you feel like you're going to faint again? 여기서는 뒤에 명사가 오지가 않았죠. Do you feel like you're going to faint again? 혹시 또 기절할 것 같이 느껴지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절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지만 Do you feel like you're gonna faint again?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혹시 다시 좀 어질어질하고 그렇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I might if I stand up 이러죠. 그래서 나 일어서면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I feel like 뒤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무엇처럼 느껴진다 이런 뜻도 있지만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뜻도 돼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 볼게요. 두 번째 대화도 볼게요. What do you feel like today for supper? I feel like a huge slice of pizza. Pizza it is. Hawaiian? Ew, you know how I feel about pineapples on pizzas.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아까의 I feel like 이랑은 좀 차원이 다르게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0: What do you feel like today for supper?
1: 이러죠.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당기냐 어떤 것이 땡기냐 이렇게도 많이 쓰죠. 그래서 무언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확 당긴다 이럴 때 I feel lik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o we did the second part of the flow today. I bet you did great. Okay. 아, 우리 오늘 플로우의 두 번째 파트 같이 해봤습니다. 잘 하셨을 거라 믿고요. 내일은 우리 세 번째 파트 가겠죠. 영어 표현은 우리 I feel like 이런 표현 같이 해봤어요. 뒤에 명사가 오면은 나 무엇무엇이 된것 같아에 이런 뜻이지만 무엇이 당긴다라는 뜻도 되고요. 무엇무엇 할것 같다. I feel like I'm gonna get hurt. 꼭 다칠 것 같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숙제해 주시고 잘 써먹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Have an amazing day, guys. Okay? Have the best day.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서현명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도 재미있는 주제를 골랐죠.
1: That's right. This week we are talking about competition.
0: Competition, 경쟁 또는 어떤 경연 대회를 가리킵니다.
1: That's right.
0: 시합이 될 수도 있겠고요.
1: Oh, of course.
0: 네, 오늘의 핵심 내용부터 소개할까요?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 inherited my competitive nature.
0: 저는 경쟁적인 성품을 물려받았어요.
1: I inherited it.
0: Yeah, from my parents.
1: Of course, from your parents.
0: That's what it means.
1: Uh-huh.
0: 자, 그러면 저는 경쟁적인 성품을 물려받았어요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은요?
1: 조든 씨입니다.
0: 네, 조든 씨고요. 미국 분이죠. 조든 씨의 요약 문장을 만나볼까요?
1: 조든 씨, 나와주세요.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0: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경쟁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 누구한테 물려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1: That's right. And she says this.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0: 아빠한테서 friendly competition, my love for 또는 my love of 하면 뒤에 나오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friendly competition, 친선의 경기, 경쟁처럼 우호적인 경쟁을 좋아하는 마음을 그런 성향을 아빠에게 물려받았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을 다시 들어볼까요?
1: Alright, sounds good.
3: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네, 여기에 흥분하다, 야단을 피우다.
1: Go overboard. Go overboard.
0: Go overboard. Overboard 했을 때 그 board가 뭐냐 생각을 해보면
1: It's the boat, isn't it?
0: Yeah.
1: Jump over the boat?
0: Yeah, we're talking about a boat.
1: Okay, I was like, is it me?
0: 그 배에 보면은 yeah. 이제 갑판을 board라고 하고 mm-hmm. 그래서 welcome aboard.
1: Yeah, welcome aboard.
0: 누군가가 차에 탔거나 비행기에 탔을 때 원래는 이제 배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아무튼 어떤 탈 것
1: Yeah,
0: vehicles.
1: You can be aboard a plane.
0: 네, 그래서 비행기 탔을 때 welcome aboard 뭐뭐뭐 이렇게 무슨 무슨 mm-hmm. flight number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mm-hmm. 것처럼 aboard A B R O A D가 이제 탑승한이라는 뜻인데 mm-hmm. overboard 하면은 이제 갑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넘어가 버린 거예요. Mm-hmm. 넘어가면 물속이잖아요. 위험하잖아요. Yeah. 그래서 go
1: you
0: overboard.
1: You went too high, too so you fell into the water.
0: Yeah, you went too far.
1: Too far.
0: 지나친 거예요.
1: That's a good one.
0: 굳어진 관용 표현입니다. Mm-hmm. 그래서 I'm not the kind of person, 그러니까 아빠한테서 경쟁적인 성품 물려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oh, don't get me wrong.
1: No.
0: I'm not the kind of person who goes overboard.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mm-hmm. 지금 해명하고 있고요. 예문을 하나 볼게요.
1: Okay, so for example, you could say We might have gone overboard with the decorations.
0: 네, 여기서 물론 decorations 둘 다 가능합니다.
1: That's right.
0: 네, 장식 전체는 decoration 여러 가지가 있다면
1: Each decorations. One, decorations.
0: 네, 그래서 Sorry about 우리가 that. 장식을 지나치게 했는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했나?
1: Yeah.
0: 살짝만 리본만 달려고 하다가 너무 심하게 막 했을 때 집안 uh-huh. 전체 벽지 다 바꾸고 막 그랬을 때. 그래서 그런 예문 가능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저는 overboard, go overboard 하면서 gets very angry and aggressive in times of competition.
1: Mm-hmm.
0: In times of competition이라는 것은 when I compete.
1: Yeah, when I compete or when there is a competition.
0: 네,
1: right?
0: 경쟁할 때 흥분해서 아주 화내고 공격적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1: Yeah, so she doesn't go overboard, but what does she do?
2: But I will say I feel the pressure to be the very best in the room, which I don't think is necessarily a bad thing. I mean, for me, competition drives me to better myself and improve myself.
1: But I will say I feel the pressure to be the very best in the room.
0: 그런데 그러니까 aggressive하고 막 이런 사람은 mm-hmm. 아니지만 but I will say 이렇게는 말하겠습니다. 이렇게는 mm-hmm. 인정하겠습니다. I will admit mm-hmm. I feel the pressure mm-hmm. 압박을 느끼기는 해요. Mm-hmm. To be the very best in the room.
1: Mm-hmm.
0: Room이라는 것이 항상 방일 필요는 없어요.
1: No.
0: 그 공간.
1: Just whoever all the people are who are around who are doing it.
0: 그래서,
1: you could even be outside.
0: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Yeah.
0: 네, 네. 일반적으로는 어떤 실내에서 공간을 딱 느끼면서 룸이라고 하지만 밖에서 in the
1: yeah.
0: group.
1: It's our group.
0: 그 그룹에서. 그래서 그 자리라고 번역하면 맞을 때가 많아요.
1: Mm-hmm.
0: 그 자리에 있는 사람 mm-hmm. 중에서 제일 잘해야 한다는 압박은 느끼기는 해요.
1: And she says, which I don't think is necessarily a bad thing.
0: Which is not a bad thing 이렇게 말해도 의미는 거의 똑같은데요. Which
1: yeah.
0: is not a bad thing.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1: yeah.
0: which is not necessarily a bad thing.
1: Yeah.
0: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에다가 하나 yeah. 더 붙여서 which I don't think is necessarily a bad,
1: a bad thing.
0: 꼭 그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 Yeah, and she tells us why. She says, you know, I mean, for me, competition drives me to better myself and improve myself.
0: 네,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better myself 하고 improve myself 하고는 mm-hmm. 같은 거예요.
1: Yeah.
0: 네,
1: yeah.
0: better가 원래 더 나은, this is better, mm-hmm. I will do better. 그러니까 더 나은 아니면 더 잘이라는 형용사 부사처럼 쓰일 때도 있지만 동사로도
1: yeah.
0: better yourself.
1: If you're gonna better yourself, obviously you're improving yourself. So in this case, they're the same.
0: 네, 그래서 yeah. 아니면 better. What else can you use better with as a verb? Better your English.
1: Oh, 네. yes. Better your English.
0: 네.
1: Better your time management skills.
0: 물론, better를 동사로 쓰는 것보다는 improve를 동사로 쓰는 improve를 쓰는 게 훨씬 더 흔하긴 해요.
1: And it's a little bit more comfortable as
0: 네,
1: well.
0: 네, 네. 그렇지만 그냥 better myself 뒤에 이제 oneself는 정말 많이 쓰이죠.
1: Yeah, with myself, like better myself is the it's a situation where we use it most, I think.
0: Mm-hmm. Mm-hmm. 자기 개발

0: 자기 개선의 문맥에서 better를 정말 많이 쓰고요.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인 것 같고, better myself and improve myself 여기선 같은데, I mean, for me, 그러니까 좀더 설명을 하자면, 저로서는 competition.
1: Drives me, right? It drives me to
0: 네.
1: drive.
0: drive 하면 운전하는 건데요. 어떤 운전을 한다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잖아요. 앞으로. 진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몰아붙이다도 되고, 추진시키다도 됩니다. 그래서 원동력이 되어주는 거죠. becomes the
1: Just think of
0: driving
1: the
0: force.
1: car can't drive by itself. It needs something to push the pedal, right? So if you're the car, something drives you, it moves you forward.
0: Yeah, the
1: Really
0: engine, the
1: simple.
0: fuel,
1: Yeah.
0: those things make the car move forward or backward. 그래서 향상시킬 수 있게 해준다. 이 뭐뭐 할수 있게 해준다가 드라이브의 의미입니다.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her clip.
2: Not so that I have bragging rights above everyone, but I guess kind of so I have bragging rights. Well, maybe not bragging rights, but so that I can be the leader and inspire other people to do better.
1: Not so that I have bragging rights above everyone, but I guess kind of so I have bragging rights.
0: 뽐내다, 자랑하다.
1: Brag,
0: brag.
1: brag.
0: brag. 그래서 stop bragging 하면 그만 좀 자랑해.
1: My nails are so pretty.
0: stop
1: Like, I
0: bragging.
1: have the best taste.
0: 네. 이럴 때 이제 brag. 아니면 brag about your new boyfriend, new
1: Yes.
0: girlfriend, new something.
1: New husband.
0: 네.
1: 네.
0: 등등. 그래서 이제 그거를 뽐내는 건데요. 여기서 그게 이제 bragging rights라고 하는 재미있는 표현으로 쓰였어요.
1: Yeah.
0: 물론 뽐낼 권리가 직역하면 그런 번역인데요. 권리라기보다는 have bragging rights 하면은 뽐낼 수 있다.
1: Yeah, like when you have a right to do something, it means you can do it.
0: 네.
1: You've earned it. So you
0: 왜냐면
1: have bragging rights. You have to actually have like talent. Like you have to have 실력, right? In
0: 실력.
1: order to have bragging rights. You can't do it. You don't have bragging rights.
0: 방금 이제 문맥에서 보면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잘했다면
1: Yeah,
0: bragging rights
1: you
0: 있죠.
1: do.
0: 뽐낼 권리가
1: Because
0: 있어요.
1: you're good.
0: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더 향상시킬 수 있게 그런 competitive nature가 향상시킬 수 있게 해주는 드라이브가 된다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목적이 not so that I can 이런 목적은 아니에요라고 먼저 말을 해요. Not so that I have bragging rights above everyone.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내가 뽐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인정을 하죠. But
1: I
0: I guess
1: guess
0: kind of so I have bragging rights.
1: you know
0: 어느 정도는 뽐내고 싶은 마음도 있죠.
1: you want to be the best one.
0: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1: Lastly, she says, Well, maybe not bragging rights, but so that I can be the leader and inspire other people to do better.
0: 그랬다가 다시 한번 말을 바꿔서 뭐 뽐낸다기보다는 but so that I 이게 더 멋진 말인 것 같긴 해요. I can be the leader and inspire other people to do better. 영감을 주다, 고무하다.
1: Inspire, inspire.
0: 네, 그래서 제가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do better, 더 잘하도록 inspire them, 영감을 줄수 있도록 저는 compete, 경쟁을 해가지고 제일 잘하고 싶어요.
1: You want to be the best so other people can want to be like you. We got
0: Yeah, and so that you can brag too.
1: Yeah.
0: 네.
1: Hey, I'm glad. I think everyone to a degree is kind of like that if there's something you do
0: I think so,
1: well.
0: yeah.
1: Perfect. All righ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I honestly think that I inherited my competitive nature from my dad. Now, don't get me wrong, I'm not the kind of person who goes overboard and gets very angry and aggressive in times of competition. But I will say I feel the pressure to be the very best in the room, which I don't think is necessarily a bad thing. I mean, for me, competition drives me to better myself and improve myself, not so that I have bragging rights above everyone, but I guess kind of so I have bragging rights. Well, maybe not bragging rights, but so that I can be the leader and inspire other people to do better.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먼저, in times of, 뭐뭐 할 때, 뭐뭐일 때. 아까 조던 씨의 이야기 속에서는 in times of competition이 나왔고요. 두 번째 패턴, I will say I 하면은 제가 뭐뭐라고, 뭐뭐 하는 건 또는 뭐뭐라는 건 인정할게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

0: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포스팅 중에서 경쟁심이 좀 강하다라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Our baby does not seem to have inherited my competitive streak. Watching my parents play a game, I see where I inherited my competitive gene.
0: 네, 첫 번째 포스팅 다시 볼게요.
1: Joe says, Our baby does not seem to have inherited my competitive streak.
0: 네, my competitive streak라는 것은 나의 경쟁적인, 경쟁심 강한 측면이라는 뜻이고요. Mm-hmm. Our baby, 우리의 아기는 does not 하면은 여기 does not seem 하면은 뭐뭐이지 않아 보인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인데 뒤에 to have inherited 그러니까 물려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1: Mm-hmm.
0: 과거에 있었던 일을 seem과 함께 쓰고 싶을 때 seem 다음에 inherited 바로 쓸 수 없어서 have inherited 이렇게 써줘야
1: yes.
0: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는 보니까 우리 아이는 내 경쟁심 강한 측면을 물려받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고요.
1: And Esther says, watching my parents play a game, I see where I inherited my competitive gene.
0: Watching my parents play a game, 우리 부모님이 게임을 하는 걸 보니까 I see where I inherited my competitive gene.
1: Mm-hmm.
0: 내가 이 경쟁심 강한 유전자를 누구한테 물려받았는지 알겠네. 부모님이 mm-hmm. 게임을 굉장히 격하게 하시나 봐요.
1: Yeah, they're really into it, right?
0: 네, 정말 열심히 하시나 봐요.
1: Okay, well, those were definitely some very interesting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And you should visit us online and let us know how competitive you are
0: yes.
1: or if you inherited any traits related to competitiveness from your parents.
0: Are you a competitive person?
1: Mm-hmm.
0: When you compete with other people, do you have to win? Or is it okay if you lose from time to time? 가끔 저도 괜찮은지 아니면 꼭 이겨야만 하는지 여러분은 어떤 성향인지 영어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1: Okay. And like always, you know, we'll see you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감사합니다.
1: Bye.

사람도 welcome to my kitchen. 네, 볼 아저씨의 cooking class 환영합니다. Today we're making something sweet and delicious. 네, 오늘은 아주 맛있는 달콤한 레시피 하나 있어요. We are making 연두부 연과류 카스테라. Yes, soft tofu and nut castella.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So we need milk and chestnuts. 우유하고 밤. 이거 생밤이요. 우리 조금 이따가 삶아요. We have almond flour, 그 almond 가루. We have nuts and raisins, 우리 견과류. We have powdered sugar, sugar powder. We have an egg, 달걀. We have more sugar, 또 설탕 있어요. And we have soft tofu, 연두부. 맛있는 카스텔라 만들고 싶을 때 연두부 꼭 필요해요. We need soft tofu to make this cake. 1. We need to make the chestnut paste. 네, 우리 밤 페이스트 만들어야 돼요. We put our chestnuts in the water. 손 조심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And now we wait for them to cook. 우리 2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생밤은 못 먹어요. 너무 탁탁해요. So you can see they changed color. 그 색깔 완전 변했어요. 그리고 좀 부드러워졌어요. They're ready to take out. 이제 배주래요. 항상 손 조심해요. 물이 너무 두꺼워요. Now we can crush our chestnuts. 네, 우리 밤 작은 부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재료 하나 더 필요해요. We need milk. 우유 필요해요. So we put our chestnuts in here. 아직 따뜻해요. 그래서 손 조심하세요. And now we add our milk. 우리 우유도 들어가요. 항상 믹서기 썼을 때 꽉 닫아야 돼요. Stop. Look at that. Let's pour it into the bowl. 이거 보세요. Wow. Thick and creamy. 밤하고 우유, 그리고 설탕. 판에서 요리 좀 해야 해요. Let's add our chestnuts and milk. 와. And we add the sugar. 우리 설탕도. And stir. 이거 약불이요. Oh, look. It's bubbling. And it's getting smaller. 작아져요. You can see it's got thicker and thicker. 이제 뭐 피넛 버터 아니면 잼처럼 생기는 거예요. It's much thicker. It's almost like jam. 진짜 거의 잼처럼 생겼어요. The next step is very easy. 우리 다음 스텝은 진짜 쉬워요. We put everything in a bowl and we mix. 우리 모든 재료들이 볼 안에 넣을 거예요. 믹싱 할 거예요. First, one egg. 우리 달걀 하나. Plop. And now we whisk. 네, 흰자하고 노른자 섞여서 해야 해요. 아주 많이 안 해도 돼요. We call this egg wash. Now, the tofu. 이제 연두부 넣을 거예요. The soft tofu. We need a sieve. 이거 쓸 거예요. And now we add the tofu. 우리 두부도

0: work. So we scrape it in like this. We put it all in the sieve. 연두부 여기 돌아갈 거야. And now we push. We push it all through the sieve.
1: 소리도 좋고요.
0: Next, the flour. 네, 다음은 밀가루 말고 오늘은 almond 가루. 네, 우리 almond 가루 들어갈 거예요. And our nuts and dried fruit. 네, 우리 견과류 넣는 거예요. Our nuts and raisins. 네, 우리 견과류 들어가는 거예요. 아, 견과류. 외국 사람한테 발음 너무 어려워요. 견과류. 그리고 솔직히 견과류 몸이 어디서 어떻게 좋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셰프님!
2: Hello, I'm Chef Robin. 견과류는 다양한 종류의 단단한 열매를 뜻해요. 예를 들면 땅콩,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등이 있어요. 견과류에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Nuts keep our bodies healthy. So, let's cook together.
0: Now we mix it all together. 우리 다 섞여서 해야 해. Mix it around. 아, 맞다. 하나 더 넣어야 돼. We have to put in our chestnut paste. 이 맛있겠다. Perfect. Ah, look. This is more like it. 야, 이거 확실히 반죽 느낌이 나는 거예요. I think it's ready to go in the oven. Our cake is almost ready for the air fryer or oven. 네, 우리 금방 에어프라이어 아니면 oven 케이크도 할 수 있어요. We need an oven dish. 그 에어프라이어 아니면 oven 들어갈 수 있는 접시 하나. So now we put the cake batter in the dish. 네. 우리 천천히 한 숟가락 한 숟가락씩. Okay, and now, good. Baking time. 네, 우리 에어프라이어 들어갈 거예요. We put inside 160도, 160 degrees, 20분 for 20 minutes. It's ready to go.
3: 20분 기다려야 돼요. 하.
0: The 20 minutes is up. 네, 20분 다 됐습니다. 우리 오븐 열 수 있어요. Open it up.
3: Look at that! Perfect!
0: I'll take it out. I'll take off the paper. 그 종이 포일 벗고요. Look at that. Now we can slice. 오늘은 썰어 볼 거야. I'm going to slice. You can have a thick slice or a thin slice. And one more. 마지막 터치 하나 있어요. 아주 달콤한 터치. 바로 슈가 파우더. Tap, tap, tap, tap, tap, tap, tap. My soft tofu and nut castella is done. 네, 우리 연두부 견과류 카스테라 끝났습니다. 타임 투 테스트. 맛보기 시간. 나 핫다다다다. This one. 음. I love this castella.
1: 이거 보통 카스텔라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이것은 바로 아몬드 가루예요.
0: And you can taste the nuts. It's delicious.
1: 네, 견과류 어려운 말지만 카스텔라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0: Next time, you can make another easy recipe with me.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Bye-bye.

0: Talking about time. 자, 우리가 아침 8시 반에 학교를 출발하면은 학교에 몇 시에 도착해요? 뭐, 8시 45분? 8시 50분? So the time keeps going, right?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can you stop time? 시간을 멈출 수 있을까요? No, the answer is no. It just keeps going. It says time keeps going wherever you are and whatever you're doing. 자, 어디 있든지 아니면은 뭐를 하든지 시간은 계속 갑니다.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Why do we need to know the time? Imagine a world where nobody knew what the time was. There would be no timetables, so you wouldn't know when to catch a bus or a train. You wouldn't know when school started or finished, or when shops opened or closed. It would be chaos. We need to know the time so that we can plan our lives. We use it to arrange to see our friends and family, to go to work and school, and to have fun. 자, 우리가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은, 시간이, 뭐, 우리가 시간을 모른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학교 몇 시에 가는지도 모르고, 뭐,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뭐 하루 종일 기다릴 수도 있고, 그쵸? 만약에 이런 게다 없다면은, it would be chaos. 친구들, chaos crew. 아시죠? chaos는 뭐, 혼란, 막 혼돈, 이런 말이니까, 정말, 뭐, 다들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Right? It says 우리가 왜 시간이 필요하냐면은 왜 알아야 되냐면은 we can plan our lives. 우리가 계획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아, 맞다. 학교 끝나고 학원은 몇 시에 가야지? 그리고 시간을 알고 그리고 또 이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살수 있죠. All right. So let's continue reading. How do you tell the time? Time is measured by clocks and watches. They can tell us the time more accurately than just morning or afternoon, night or day. There are 24 hours in a day, so a clock shows the same time twice a day. 오케이. Okay. 자, 우리가 몇인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아, 간단하죠? Clocks and watches. 뭐, 요새는 뭐, 휴대폰에서 시간을 알려주니까. 자, let's look at our third word today. They can tell us the time more accurately. 자, accurately는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시계나, 뭐, 아니면 휴대폰이나, 우리 그 시간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How does a clock tell the time? A clock is divided up into 12 hours. Each hour has 60 minutes. The big hand points to the minute. The little hand points to the hour. O'clock is the time when the big hand points to 12. When the big hand points to 3, it is quarter past. It is half past when the big hand points to 6. When the big hand points to 9, it is quarter to.
1: 네, 영어에서는 친구들, 이 시간을 말할 때 1시간 60분을 4분의 1로 나눠요. 그래서 quarter이라고 해요. quarter, 4분의 1. So, 뭐 15분 후, 15분 전을 갖다가 a quarter to, a quarter past. Alright? 근데 친구들, 뭐 2:15, 뭐 2:45, 2:30 이렇게도 돼요. Okay? All right, we are going to finish our book here and we're going to learn more about time next time. All right,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I hope to see you soon. Bye!
2: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Mm-mm.

What a great leg split! So why didn't you like jumping?

you stop!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노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보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 문법, 글 읽는 방법, 의미 파악하는 방법 제가 모두 다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Hare and the Tortoise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 경주는 시작을 할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이야기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부사와 보어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야기를 소리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tortoise just watched from afar as he chewed leisurely on grass and leaves. The night before the race, the tortoise went to bed early, smiling happily as the sun went down. Early to bed, early to rise, he said to himself. Shh! Meanwhile, the hare stayed up late, partying with his neighbors, the badgers. Their noisy antics kept everyone awake. The next day dawned, bright and sunny. The tortoise awoke, refreshed and full of energy. He ate a hearty breakfast, then got ready for the race. The hare wasn't feeling quite so refreshed. His late night meant he had hardly slept at all. He felt exhausted. He poured himself a large glass of carrot juice and yawned loudly.
0: The Hare and the Tortoise,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ortoise just watched from afar as he chewed leisurely on grass and leaves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준비 기간입니다. 아직까지 대회는 시작하지 않았고요. 토끼와 거북이의 대회가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시작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just watch from afar. afar 이란 것은 멀리서, 멀리, 멀리로부터, 멀리서 누구로 봤겠습니까? 바로 토끼를 봤겠죠. 이 토끼는 뭐 하고 있나 쭉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보았고요. 뭐 하면서 as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런 시간의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 뭐뭐 때문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As he chewed leisurely on grass and leaves라고 돼 있죠. leisurely라고 하면 느긋하게 한가하게 그렇죠. 뭐 하면서 그가 씹으면서 한가하고 느긋하게 풀이라든가 나뭇잎을 씹으면서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렇죠. The night before the race. 아, 이제 곧 시작하겠네요. 다음 날이면 이 경주가 시작합니다. The night before the race. 그 경주 바로 전날. The tortoise. 거북이는 went to bed early. 어딜 갔습니까? 자러 일찍 갔습니다. 일찍 자러 갔습니다. Smiling happily as the sun went down. 뭐 할 때? 해가, 맞죠? 해가 질 때. 즐겁게, 맞아, 아주 행복하게 웃으면서 일찍 자러 갔습니다. 왜 일찍 자러 갑니까? 일찍 자러 가야 그래야지 내일 아침에 열심히 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찍 일찍 자러 가는 것이죠. Early to bed, early to rise. 그렇죠.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지 라고 이야기하네요. He said to himself, 그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자러 갑니다. 맞죠? 씩 웃으면서. Smiling happily, 제가 거북이라면 씩 웃으면서 자러 가야지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는 법이야. 자, 거북이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쉿! 조용, 조용! Meanwhile, meanwhile 이라는 것은 한편, 그동안에. 자, 한편,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은 거북이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제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토끼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한편,

0: 그동안에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편이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한편 토끼는 stayed up late,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일찍 자는 것이 아니네요. 늦게까지 깨어 있었고요. Partying with his neighbors, the badgers 라고 되어 있네요. Partying with his neighbors, 그의 이웃인, 여기 있는 the badgers, badger이라고 하면 오소리입니다. 오소리인 그의 이웃들과 party, 파티를 했습니다. 왜 파티를 하겠습니까? 토끼 생각에는 거북이쯤은 그냥 이기지 않겠나? 그냥 후루룩 뛰어버리면 돼. 그냥 바로 이기지 않겠나? 뭘 또 준비를 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 노는 거예요. 뭐 준비 같은 건 없는 것이죠. 그냥 오늘은 그냥 즐기고 노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늦게 자나 일찍 자나 거북이쯤은 그냥 걸어가도 내가 이길 테니까 노는 것이죠. 그래서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Their noisy antics kept everyone awake. 그들의 시끄러운, 맞죠? 여기 있는 오소리와 토끼가 같이 노는 그런 시끄러운 antics라고 하면 터무니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행동들이 kept everyone awake, 모두를 못 자게 만들었습니다. 모두를 깨어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모두 못 자게 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아, 과연 내일의 경주는 어떻게 될까요? 토끼가 이겨버리면 너무 재미없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The tortoise just watched from afar as he chewed leisurely on grass and leaves. The night before the race, the tortoise went to bed early, smiling happily as the sun went down. "Early to bed, early to rise," he said to himself. "Shh!" Meanwhile, the hare stayed up late, partying with his neighbors, the badgers. Their noisy antics kept everyone awake.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ext day, 다음날. The next day dawned bright and sunny. 다음날이 dawn이라는 게 원래는 동이틀 무렵, 새벽이라는 뜻으로 명사로서 쓰이는데 여기서는 the next day dawned라는 동사로서 썼네요. ed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이 밝아왔다, 날이 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 날이 밝고 화창하게 밝아졌다, 날이 샜다가 되겠습니다. The tortoise awoke, refreshed and full of energy. 거북이는 awoke,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냐면 refresh. refresh라는 것은 ed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그 원래 의미는 생기를 되찾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북이 어제 뭐 했지? 어제 일찍 잤잖아요. 생기를 되찾게 되었겠죠. 맞죠? 피로회복도 싹 되고 생기를 되찾은 상태로 일어났다라는 것이 되겠죠. And full of energy. 모두 있는 상태에서, 활력이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맞죠? 제 지금 티셔츠를 보세요. 이 에너지로 가득 찬 이런 티셔츠 모양 아닙니까? 빨간색요.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가득 찬 상태로, 활력이 가득 찬 상태로, 그리고 생기를 되찾은 상태로, 맞죠? 아주 상쾌하고 개운하고 힘차게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He ate a hearty breakfast, then got ready for the race. 그는 먹었습니다. 무엇을 먹었냐면 hearty라는 것은 푸짐한 아침 식사를 했고요. Then got ready for the race. 그리고 경주를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The hare wasn't feeling quite so refreshed. 어제 토끼는 뭐 했습니까? 늦게 잤단 말이죠. 오소리와 놀았잖아요. 이웃들과 파티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끼는 wasn't feeling quite so refreshed. 토끼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뭘 느끼지 않았냐면 꽤 상쾌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이게 이 피로가 회복되었다고 상쾌하게 느낀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늦게 잤으니까요. His late night, 그의 늦은 밤이라는 것은 늦게 잔 것이 되겠죠. 즉, 잠을 얼마 못 잔 것. 여러 가지로 조금 말을 바꿀 수가 있겠죠. His late night은 바로 늦게 잔 것.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가 늦게 잔 것은 의미했습니다. He had hardly slept at all. 그가 늦게 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He had hardly slept at all. Hardly라는 것은 거의 뭐뭐 않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가 거의 뭐 했다고요? 전혀 잠을 못 잤다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오소리들과, 즉 토끼가 오소리들과 파티하면서 늦게까지 놀았으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했다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잠을 거의 못 잤다라는 것을 의미했다고요. 그 다음은요. 이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토끼는. He felt exhausted. 그는 피곤해. 기진맥진한. 아직 경주는 시작도 안 했는데 피곤해. 좀 내일로 미루면 안 되나? 이런 생각.

0: 생각이 들 정도로 기진맥진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He poured himself a large glass of carrot juice and yawned loudly. 근데 뭔가를 마시긴 마시는데 마실 때도 토끼니까 건강한 주스를 마시네요. 맞죠? 토끼는 당근을 좋아하니까요. He poured himself. 그는 그 스스로 한 잔을 부었습니다. A large glass of carrot juice. 당근 주스를 한 잔 이렇게 큰 잔에다가 부었습니다. And yawned. 그리고 제가 하품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제 하품이 아니고 토끼의 하품입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하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오늘 여기에서 loudly를 한번 지켜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이거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부사와 보어의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부사와 보어, 제가 부사를 물으면 보어라고 대답하고 보어를 물으면 부사라고 대답한 친구가 수백 수천 명이었습니다. 정말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부사가 뭔지 보어가 뭔지 확실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부사가 뭔지 제가 얼마 전에 부사 보어 다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또 문장 안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지? 부보어? 아,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얼버무리겠죠. 자,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quickly 빨간색 단어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으로 맞춰보세요. 부사일까요? 보어일까요? 부보어 아닙니다. 혹은 보사 아닙니다. 부사나 보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됩니다. 자,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면 부사라는 것. 부사는 뭐냐면 더해지는 말입니다. 더해지는 말이라는 것은 이 문장에서 보너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없어도 되는 거예요. 부사는 사실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 없어도 이 나머지 문장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퀵클리를 빼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빠르게 달린다이죠. 맞죠? 그런데 퀵클리를 빼면은 이렇게 되죠. She runs. 그녀는 달린다. 그녀는 달린다. 물론 빠르게가 없어진 건 맞아요. 의미는 좀 줄어들었죠. 하지만 이 quickly라는 단어가 빠진다 하더라도 이 나머지 문장 she runs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완전한 옳은 문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사입니다. 부사는 더해지는 말이다. 맞죠? 형용사나 부사나 문장 전체나 동사를 수식하는 게 부사라고 했고 여기 있는 quickly는 바로 앞에 있는 runs를 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어는 무엇인가? 보어는 she's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이다. 이 문장만 보면 똑같이 세 단어고 여긴 네 단어네요. 뭐 세 단어나 네 단어나 뭐 비슷비슷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다르죠. 그녀는 선생님이다. 그녀는 뭐다?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곧 그녀이다. 맞죠? 이게 she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teacher가 빠져버리면은 이상한 문장이 돼요. She is. 뭐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뭐 올바른 문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틀린 문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she's a teacher. 아, 그러면 그녀는 누구냐 하면은 선생님이다. 라는 그러면 아 그녀의 존재나 직업이나 혹은 그녀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녀의 어떤 정체성이나 뭐 그녀가 뭐 어떠어떠하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아 이게 바로 보충 설명해 주는 말.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she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주격 보어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니까 주격 보어라고 부르는 것이랍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부사는 한마디로 문장에서 정리를 하자면 부사는 문장에서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빼도 말이 되는 그런 더해주는 말인 것이고요. 보어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이 보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The next day dawned bright and sunny. The tortoise awoke, refreshed, and full of energy. He ate a hearty breakfast, then got ready for the race. The hare wasn't feeling quite so refreshed. His late night meant he had hardly slept at all. He felt exhausted. He poured himself a large glass of carrot juice and yawned loudly.
0: 자, 오늘의 새로운 단어들 다시 한 번 더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Meanwhile. Meanwhile. Meanwhile, the hare stayed up late, partying with his neighbors. Dawn. dawn. The next day dawned bright and sunny. Refresh. Refresh. The tortoise awoke refreshed and full of energy. Hardly. Hardly. His late night meant he had hardly slept at all. Exhausted. Exhausted. He felt exhausted.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dawn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글을 읽으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dawn은 이런 품사도 있고 저런 품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품사는 어떤 품사일까요? We woke up at dawn. 우리가 흔히 문장이나 대화에서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냐 하면 dawn. 우리가 dawn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게 엄밀하게 따지자면 동이 틀 무렵입니다. 그래서 해 뜨기 그 직전, 이 어슴푸레하게 그 맞죠? 밝아질랑말랑 할 때 그 동이 틀 무렵, 해가 뜰 무렵, 그때가 바로 daw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흔히 새벽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동이 틀 무렵이 되겠죠. 새벽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것은 이 dawn은 바로 아 명사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보니까 전치사도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it dawned라고 하고 있죠. dawn에 ed가 붙었다고요? ed가 붙으면은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이거 형태만 딱 봐도 동사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날이 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날이 밝아왔다. Slowly after a long night. 긴 밤 이후에 천천히 날이 밝아왔다. 날이 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날이 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오늘 예시를 든 것은 명사와 동사였는데 또 다른 품사가 있는 그런 단어들도 많답니다. 그래서 아 영어 단어를 접할 때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아 이런 품사도 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어떤 품사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글을 읽으면 훨씬 더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고요. 조금 더 확실하게 단어 의미를 추측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는 헷갈리지 말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말하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액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